0: 누구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만들어서 쓰긴 했는데 언제 만들었다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 추구기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41년 4월 29일 첫 번째 기사가 등장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기사 속에서 이건 누가 만들었어? 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네. 바로 당시 세자였던 문종.
1: 어렸을 땐 장영실이 만들었다라고 했었는데 추구기.
0: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실록 기록에 명확하게 문종이 오랫동안 가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런 그릇을 만들었다.
1: 세자 시절에.
0: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발명품, 그 다음에 문화유산들이 많지만 또 세계 최초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네네네. 이 추구기가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 강우량을 측정하는 과학기구 중에 세계 최초인 건 맞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네. 이 추구기와 관련해서 우량계를 처음으로 서양에서 언급했던 인물이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1639년에 언급을 했고요. 우리 우량계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1662년에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퍼 랭이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이설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과도 비교해서 200년 이상 우량계가 앞선 것이 우리나라의 추구기, 실록에도 그냥 추구기라고 이름이 딱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본다면 네. 세계 최초 그리고 조선의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탁월한 어떤 과학기구가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네. 어렸을 때 네. 이제 그 왜 이렇게 사진하고 역사 어떤 사람들 업적 이런 거 쭉 정리한 기록들을 보면은 15세기 과학 발명품들이 정말 멋진 게 많아요. 혼천이
1: 진짜 멋있죠. 집회 있는 거, 집회 있는 거.
0: 간의
1: 자경로 이런 거.
0: 자경로
1: 진짜 멋있죠.
0: 그다음에 일성정시 네. 이런 것만 뭐 용이 막 이렇게 있고 네. 막 저기 별 관측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조그맣게 통 하나가.
1: 아주 추구기는 저기 저희 초등학교에도 저 모형이 있었거든요. 아, 저게 왜 대단한 발명품이지?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그래서 네. 느낌상, 아니 저게 그때 발명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 전에 저런 정도의 원통에다가 비를 받아서 네. 그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발명품인가?
1: 그러니까.
0: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1441년에 이 추구기를 만들게 된 배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추구기가 조선 역사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구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어떤 추구기와 관련된 기록들을 외국의 기상학자들이 보고 조선 미쳤구나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1: 좋은 의미로
0: 또 어메이징인 거죠.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 라고 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서 세계 기상 역사에서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도 그 낮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추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독보적이다.
1: 상징성이 있다.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추구기가 어떤 면에서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세계 기상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신다면 조그만 원통형
1: 겉모습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진가가 있다.
0: 그렇죠. 그 진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한번 네. 파고 들어가 보지요. 그럼 추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언제 어떻게 등장합니까?
0: 네, 이제 실록에다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구기를 딱 넣어서 검색을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월 기사가 아니라 1441년 8월 기사가 먼저
1: 이후에
0: 노출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추구기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8월 기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호조의 요청으로 추구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로 만든 원통형으로 길이가 2척, 지름이 8촌이며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빗물을 받아 강우량을 측정했다. 그리고 그 서운관의 관원이 자를 가지고 네. 이제 통에 담그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강우량을 측정하면은 호조에 보고를 했는데 예. 이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각 도, 그러니까 조선팔도 수령들에게 추구기 제작의 사례를 보냅니다.
1: 네.
0: 보내서 그 동네에서 추구기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으니 네. 도자기나 그다음에 질그릇 그러니까 아. 항아리 같은 걸로 어. 만들어서 네. 이거를 관청의 객사 뜰에다가 놓고 네. 조사해라. 어. 그래서 그걸 기록해서 이제 네. 보고해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1441년 8월 기사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기록이 치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기사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때 이제 치국이를 통해서 강우량을 측정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1: 4월 같은 해 4월 기록이 또
0: 네, 문종 얘기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치국이를 만들어 썼던 것과 관련된 좀 더 이른 기록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 이른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0: 그게 이제 1441년 4월 26일 기사인데요. 네. 그때 한양 도성에 비가 내렸던 모양입니다.
1: 예.
0: 근데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불길하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1: 비는 많이 자주 내리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그 비가 예사롭지 않은 누런비.
1: 아, 누런비.
0: 한자로는 황우라는 어. 표현으로 등장을 하면서 불길하다. 민심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국왕이 먼저 이제 반성을 하고 네. 뭐 반찬까지 수도 줄이면서 내가 삼가겠다. 신하들도 삼가라 이런 어떤 명을 내리는 것이 관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인물이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1: 안평대군.
0: 네, 20대 예. 이제 중반에 안평대군인데 네. 그래? 하면서 네. 그 빗물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땅 위가 노랗게 검은 땅 위에 노랗게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1: 네.
0: 4월 달에. 네. 송화가 날리잖아요.
1: 아, 송화가루가?
0: 네. 네. 그래서 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황우라고 했던 것과 그 흙에 있는 것의 네. 그 재료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집에 이제 다식 만들려고 송화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걸 물에 풀어서 네. 그러니까 그 빛깔도 보고 네. 노란 빛깔이네. 그리고 심지어는 마셔도 보고.
1: 약간 소래는 느낌이었네요.
0: 그렇죠. 예, 예. 이런 느낌을 들면서 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1: 네,
0: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하고 아버지이자 임금님인 세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1: 뭐 불길한 거 아닙니다.
0: 불길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3일 정도 조사가 들어갔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4월 29일에 네. 이 황후 문제를 이제 세종이 판단을 합니다. 안평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황후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늘 삼가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기상 상황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언급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여기에 나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면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1: 세종이. 예.
0: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근년 이래로 그러니까 최근에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푼수 그러니까 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깊이를 재기 위해서
1: 할풍리 할 때 푼인가요?
0: 푼입니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그 푼수를 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보았었다.
1: 네.
0: 그런데 적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파면은 이만큼 들어가 있고, 여기를 파면은 요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1: 땅에 따라 다를 테니까.
0: 그 격차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느 날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에 두어, 궁궐 안에 두어 빗물에 그릇이 괴인 푼수를 실험하였는데 이 물건이 하필이면 거기에 노란 비, 황후가 떨어져서 나도 그 내력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한 거죠.
1: 핵심은 그 구리로 그릇을 만든 게 세자.
0: 그렇죠.
1: 문종이 되는 세자였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당대의 기록은 세종으로 볼 때는 네. 우리가 세자가 그 물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노랗게 그 송화가 뜨는 걸 내가 봐서
1: 네.
0: 안평의 말이 맞다가 포인트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자가 이미 물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강우량을 측량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1: 이게 그럼 최초의 치국이를 사용한 기록이라고 봐야 되나요?
0: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을 보면은 치국이를 발명했던 날은 이거보다 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치국이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게
1: 8월 기록이기 때문에
0: 4월 29일 기록이니까
1: 아, 4월 29일.
0: 그래서 네.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 19일을 지금의 이제 발명의 날로 보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8월 기사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예.
0: 이 8월 기사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치국이와 관련해서 이제 천문관 측 기관이 서운관, 나중에 세조 때 이제 관상감으로 바뀌긴 하지만 서운관의 관리가 되는 거는 당연하죠.
1: 천문기관이니까.
0: 천문기관이죠.
1: 예, 그렇죠. 예.
0: 그런데 그 서운관의 관리가 그 치국의 량을, 그 강우량을 재고 달려간 것이 어디냐면 호조입니다.
1: 호조가 뭐 하는 데죠?
0: 재정 담당.
1: 재정 담당. 예.
0: 지금 보시면 기획재정 하는 그 예. 부서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로 왜 달려갔느냐라는 거예요.
1: 왜 달려갔나요?
0: 이게 사실은 강우량이 네. 호주에서 뭔가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 왜냐면 농사의 그 흉작과.
0: 그렇죠. 흉에 따라서 올해는 풍년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올해는 흉년이니까.
1: 네.
0: 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을 하거나 면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강우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당시 이 시기가 세종이 공법 그러니까 연분 6등 전분 9등법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인데
1: 네.
0: 핵심은 연분 6등은 풍과 흉을 정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강우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강우량과 치국의 관계 그리고 네. 풍흉과 국가 재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1: 네.
0: 이게 단순하게 지금처럼
1: 저러네.
0: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적게 왔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들고 나가세요.
1: 네.
0: 정도 이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1: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0: 네. 네.
1: 그 조세 제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그 적용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예요. 추구기가.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추구기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 여름에 비 많이 오는데 강우량을 측정 안 했나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종이 어떻게 강우량을 측정했는지 나오잖아요.
1: 땅에 뭘 꽂아서.
0: 땅을 파봤다고
1: 했죠. 아, 땅을 파서. 예.
0: 네. 근데 그 푼수가 각각 다르니까.
1: 땅에 따라 다르죠.
0: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은 표준과 평균인데 이 표준과 평균이 안 맞으면 예. 이거는 내가 과학자로서
1: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
0: 너무 어떻게 보면은 연구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세자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문종께서.
1: 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 흙이 젖었을 때 그거를 파봤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치국이 이전에도 풍흉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1: 네.
0: 그러면 풍흉을 판단하는데 비가 내린 양을 결정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땅을 파봤다는 거죠.
1: 네.
0: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아니 이분들 너무 원시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 네.
0: 실제로 조선시대 강우량 측정과 관련된 보고를 우택보고라고 합니다.
1: 우택보고?
0: 네. 비우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은택하다 할 때 택자가 되니까
1: 네.
0: 비가 내려서 덕을 본다, 은택을 본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1: 예색을 본다. 뭐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가 오면은 아 오늘 뭐 이렇게 우산도 그다음에 뭔가 다니는데 좀 불편하겠구나. 라고 했지만 농업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비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의 은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이렇게 붙여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보고가 조선시대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0: 다만 기록상으로는 태종 12년에
1: 네.
0: 그러니까 1412년에 이 우택보고와 관련된 기록이 실록에
1: 네.
0: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1: 네.
0: 물이 땅에 스며든 깊이를 가지고 이제 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이 기준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예.
0: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부족함이 있던 것은 분명하고
1: 네.
0: 부족함 때문에 치국이가 발명된 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에도 지속되어 왔다라면은
1: 네.
0: 일정한 어떤 그
1: 방식과?
0: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보고 시스템도 나름의 좀 체계화 방식이 있었을
0: 그렇죠.
1: 것이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유효한 측량값을 이 우택보고 즉 땅에 물이 스며든 깊이를 재서
1: 네.
0: 파악하지 않았을까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정값 없이 평균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필요한 측량기구, 강우측량기구가 바로 이제 치국이라는
1: 치국이다.
0: 점에서 조선시대의 이 치국의 발명은 이전에 있었던 우택보고를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1: 물론 당시에도 뭐 밀리미터 이런 단위는 없었겠지만 측량값, 수치로 표현을 했겠네요. 추구기가 등장하고 나서는.
0: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구기를 처음에 이제 1441년에 만들었는데 그 제도는 1442년에 다시 한번 손을 본 것 같아요.
1: 네.
0: 처음에는 두척이라고 그랬지만 현존하는 추구기는 1척 5촌, 그러니까 한척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 그 자를 넣어서 강우량을 잴 수가 있었는데
1: 당시 그 척은 30cm 기준인가요?
0: 그 척은 주척이라고 하는 척을 써서
1: 네.
0: 20.8cm입니다.
1: 아, 그 정도.
0: 그러니까 대략 한 20cm 정도로 보면은
1: 1.5척이니까
0: 1.5척이면 높이가 30cm 정도라고
1: 아, 예.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 우택 보고를 이제 1척을 10분의 1한 게 촌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고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1촌 7푼 그러면은 1촌이 2cm고 그다음에 한 푼이 2mm니까 이걸 다음에 3.4mm. 요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34mm. 명확하게, 이제, 요렇게.
1: 34mm죠.
0: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치구기의 역할이, 풍흉을 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이렇게 세종 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선조 때 기사가 나왔다가 한동안 끊겨버립니다.
1: 왜죠?
0: 임진왜란.
1: 선조니까.
0: 병자호란. 이 두 개의 양난을 겪으면서 다시 기록에 뭐가 올라오냐면 아까 우택보고에 등장했던
1: 땅파기.
0: 일서.
1: 1역. 돌아갔구나, 다시.
0: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1: 왜요? 추구기가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택보고가 예전에 비해서 치밀하게 매년 정해진 어떤 계통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행정이 좀 느슨해졌구나. 이 시기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행정의 어떤 이완이 일어나거든요.
1: 네.
0: 더불어서 중요한 게 전쟁 통해 모든 추구기가 사라져버렸어요.
1: 추구기가 소실됩니까?
0: 네. 사라져버렸는데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없는 채로 야 우택보고는 해야 되니까.
1: 다시 호미쟁기로 돌아가?
0: 그렇죠. 그래서 일서, 일려, 읍진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럼 이후에 추구기는 다시 등장을 하나요?
0: 우리가 추구기를 알고 있잖아요.
1: 네, 알고 있죠.
0: 임진왜란 때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모양을 알고 있다면
1: 등장을 한 걸 텐데.
0: 등장을 한
1: 실제로
0: 거죠.
1: 실제로 활용도 했을까요?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이 치구기가 한동안 치구기 없는 암흑의 세상에 살던 조선을 구원한 임금님이 바로 누구냐면요.
1: 예, 예, 예.
0: 영조 임금입니다.
1: 아, 영조 때.
0: 네. 영조 임금이 세종 때의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1: 세종발학이라고 하셨죠?
0: 세종발학입니다.
1: 예.
0: 그래서 청계천에 수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세우고 준설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량 관련된 즉 강우량을 측량했다라는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동시에 치구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요.
1: 네.
0: 그 규범이 내부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대로 치구기를 다시 복원해라 라고 명을 내리고요.
1: 네.
0: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덕궁, 경희궁을 포함해서 전국 8도 그다음에 두 곳의 유수부에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종께서 일풍일우 바람 한 점 그 다음에 비 한 방울도 귀하게 여겼는데 나도 그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요.
1: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은 왕이에요, 영조.
0: 그럼요. 영조의 정치는 약간 그러니까
1: 선군의 면모가 있습니다, 진짜.
0: 그러니까 그 어떤 왕실 역사와 정치를 조금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서 추구기와 함께 예전에 보니까 받침대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받침대도
1: 네모 받침대.
0: 그렇죠. 그렇죠. 그 추구대라고 하는
1: 돌로 된 거.
0: 그것도 만들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택 보고 체계가 다시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서일료가 아니라
1: 다시 치구기
0: 한 푼 한 치 뭐 두 푼 두 치 이런 방식의 숫자 개념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조선 전기는 세금이 사람 머리에도 매겨지고 땅에도 매겨지고 이랬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의 등장으로 거의 모든 세금이 땅에 매겨집니다.
1: 예.
0: 그러니까 풍흉은 오히려 조선 전기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었으니까 이 세금 제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치구기라는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아 이거 세계 최초야 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조 이후에 무려 6천일, 7천일 동안을 이 강우 기록을 남겨놓았다라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하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장기 연속 강우량 측정 기록 이라는 점.
1: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0: 네. 네. 이런 면에서 이 치구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나중에 이 기록에 관심을 가졌던 일본 사람 한 명이 있다던데요.
0: 네. 1907년 대한제국에 이제 촉탁으로 왔던 초대 인천 측후 소장이었던 일본인 와다 유지라는 인물인데요.
1: 네.
0: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1: 이 기록을 보고. 예.
0: 조선. 대한제국
1: 스바라시
0: 무서운 나라구나
1: 무서운 나라구나
0: 무섭다라고 철저하다. 느꼈을 거예요.
1: 예.
0: 아무튼 자기는 연구자고 학자니까 이 1776년부터 1907년까지에 이르는 우량표를 기초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1914년까지 있게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30년 정도에 우량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는 치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의 오차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아까 김일공 교수님이 조금 더 보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후기 들어서 다시 치국이가 점점 사라졌다고 하네요.
0: 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기도 쉽고 네. 그다음에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으니까 여러 곳에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근대 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치국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서요.
1: 네.
0: 1915년경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치국이는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치국이 받침대 화강석으로 만든 것도 한 10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0: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왜냐면 팔도에
1: 남영에
0: 보냈고 예. 뭐 유수부에 보냈고 궁궐에 썼으니까.
1: 네.
0: 그런데 광복이 되었을 때
1: 예.
0: 우리 손에 치국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왜 일본이 가져갔나?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1: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요?
0: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문헌상으로 남아 있으니 예. 마치 이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자경루를 복원하는 것처럼
1: 예.
0: 그렇게 복원을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던 참이었었고요. 다만 예. 추구 받침대, 그러니까 화강석으로 만든 추구대만 한 5개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다가 우연히
1: 예.
0: 일본에 조선 치국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1: 아, 일본에 예.
0: 누가 가져갔는가 봤더니 예. 앞에 그 강우량을 기록했던 와다유지.
1: 와다유지.
0: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우리 기상학자들이 네. 그를 오랫동안 설득해서
1: 네.
0: 1971년
1: 네.
0: 우리나라에 환수가 됩니다.
1: 아, 환수가 됐구나. 그럼 네. 지금 조선 치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하나네요.
0: 하나입니다.
1: 환수한 치국이, 금형 치국이라고 하나 보네요.
0: 네.
1: 마치면서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0: 네, 네. 저 치국이가 이제 금형 치국이어서
1: 네.
0: 나는 그럼 공주로 가야겠다.
1: 네.
0: 공주의 가명 터가 있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아쉽게도 이제 거기는 지금 학교가 들어서 있고.
1: 네, 아, 공주 가면 안 돼요?
0: 네, 네, 네, 네, 네, 네.
1: 공주에
0: 네.
1: 없습니다.
0: 이 치국이는 이제 서울 종로 송월동에 있는 국립기상박물관에
1: 아,
0: 기상박물관에 있습니다.
1: 예.
0: 2020년에 문을 연 이제 새로운 박물관인데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1932년에 건축해서 오랫동안 기상청으로 쓰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1: 네.
0: 전체 그 분위기가 기상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가장 중심 공간에 금형 추국이 국보 그리고 세자였던 문종이 세종 때 만들었으며 영조 때 다시 복구했던 그
1: 네요.
0: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1: 네.
0: 날씨 좋으니까
1: 좋죠.
0: 기상박물관 근처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0: 경륜 뒷길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박물관이 있는 입구에서 약간 경사가 좀 심한 언덕
1: 운동해야 돼요. 예, 현대인들 운동해야 됩니다.
0: 가시지만
1: 예.
0: 올라가셔서 볼 수 있는 것들은
1: 보물이에요. 보물.
0: 국보고가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한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게요. 예, 저도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자, 오늘 발명의 날을 맞아서 세계 최초의 우량계이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보 치국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현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어렸을 때 치국이 모양만 봤을 때는 아우 저게 뭐 저렇게 대단한 발명품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알고 나니까 치국이라는 물건 그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러한 발명이 있기까지 국가적인 시스템과 또 백성을 위하는 어떤 애민정신이 치국이에 담긴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올해 봄비는 좀 충분히 오고 여름비는 적당히 오길 바라면서 치국이 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셔터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제가 가로대학 나왔습니다. 첫 중간고사 때였는데요. 백지를 전부 한 장씩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벼락에 맞은 것처럼 이 백지를 빽빽하게 앞뒤로 채워서 단편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꼭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등단을 위한 문학상 공모전에서 11번 떨어졌어요. 어느 쪽이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인간은 가장 용감하고 강인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정유정입니다. 등단 이후에 꾸준히 받아온 질문이 있거든요. 대체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늘 욕망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에 대답을 듣는 상대는 순간적으로 움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반응은 아인데 상대는 응?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왜 마치 불경한 말을 들은 듯한 표정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삼스럽게 국어사전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도 있어요. 네, 뜻이 그렇더라고요.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마음 혹은 의지. 여기서 탐하는이라는 수식어에 벌써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아마도 이 사전조차도 한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권이냐 관계주의 문화권이냐에 따라 욕망은 집착이나 탐욕의 뉘앙스를 갖기도 하고 열정이나 자유의지와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욕망과 비슷한 말인 욕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욕구를 먼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보다는 훨씬 가치 중립적인 해석이었거든요. 이 말은 욕망은 욕구에서 파생돼서 더 큰 의미로 발전한 감정 상태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 2019년 진이진이를 출간한 이후부터였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욕구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갖고 태어나는 갈망이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생존과 번식의 추구겠죠.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욕망과 다른 점은 쉽게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채워진 후에 다시 결핍을 느끼기 전까지는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다.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면. 경계에서 일어나시죠. 사랑을 나눈 후엔 만족해서 잠이 들 테고 또 잠에서 깨어나면 활동하기 위해서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결핍을 채운 후에도 그 대상에 집착할 경우입니다. 욕구가 탐욕 혹은 중독으로 진전한다는 뜻인데 고백하자면 제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탐이에요. 야채라든가

물 앞에서는 이 식욕 조절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피자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거 앞에서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잃고 나면은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욕망은 이제 대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욕망은 욕구에서 출발해서 자기 삶의 가치로 진화할 때 얻어지는 감정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삶의 가치라는 말은 도덕적 의미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가치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어느 쪽이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인간은 가장 용감하고 강인해진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태를 견딜 수 있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맞설 수 있고 또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은 사피엔스를 규정짓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1차원적 욕구를 넘어서 다차원적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특별한 기질이 사피엔스를 지구상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기아와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가해한 자연의 폭력성에서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가 사회를 이루게 하고 또 종교를 탄생시켰을 거고요. 질병을 극복하고 편의와 안전을 추구하는 욕망은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켰을 겁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욕망은 문화예술과 철학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켰겠죠. 그중에 이야기 예술은 좀 더 추구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권력이나 사랑, 돈, 복수, 쾌락, 삶의 가치, 성장,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여 성취를 하거나 파멸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사라고 부르죠. 논플럿에 기반한 서사 없는 이야기마저도 서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작가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꾼을 꿈꾸는 저의 경우에는 추구와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삶과 내가 쓴 이야기의 중심 동력이기도 하고요. 제 소설에서는 욕망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욕망을 스펙트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부정적인 극단에 있는 것이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그런 욕망인데 바탕에 있는 것이 집착 혹은 탐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설이 악의 삼부작이라고 불리는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그리고 욕망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인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런 작품을 내놓을 때 주로 이제 무서운 언니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적 욕망입니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쏴라, 지니지니, 그리고 이번 신작 영원한 천국에서 다루고 있는 욕망인데요.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저는 가장 인간다운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바탕에는 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돌아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유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동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것 말고는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 또래 아이들이 전부 남자아이들이었어요. 저만 여자였는데 얘네들이 축구를 하면 저도 공을 차고 싶은데 저한테 꼭 주전자를 줍니다. 가서 물 떠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주면 동네 아이들이 그 당시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도서관도 없고 책 읽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스타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번 스타가 된 자는 그 지위를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겠죠. 당연히 저희 엄마는 제가 밖에 나가서 말썽을 굉장히 많이 피웠기 때문에 책을 사주셨어요. 집에 얌전히 앉아서 책을 읽어라. 다행히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애들한테 오로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겁니다. 부수적인 건데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글을 잘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대표 글쓰기 선수였어요. 그리고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저는 당연히 문과를 가서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문과를 가서 엄마는 제가 뜬구름 잡는 어떤 꿈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고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작가가 꿈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 안에 비밀스럽게 자리 잡은 간절한 바람일 뿐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호대학 나왔습니다. 간호사였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후 이 바람이 아주 구체적인 힘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중간고사 때였는데요. 우리 학교에 교양 국어를 가르치신 외래 교수님이 전남대학교 국문과 교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괴팍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조차도 괴팍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백지를 전부 한 장씩 나눠주고 칠판에다 얼굴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애들이 처음에는 황당해 했겠죠. 정말로 얼굴을 그린 애도 있었어요. 백지에다가.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벼락에 맞은 것처럼 이 백지를 빽빽하게 앞뒤로 채워서 단편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50분 동안에. 근데 일주일 후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습작노트가 있느냐 없느냐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코드 절매하고 습작노트 가져와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 가져다 드렸거든요. 다시 일주일 뒤에 이제 교수실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어요. 그랬더니 국문과로 전과할 생각이 없느냐 있으면 도와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글을 잘 쓰는 아이는 많이 봤지만 이야기를 잘하는 아이는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꼭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 눈물을 제 사연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잊지 말아라. 잊지 않으면 포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되면 나로 한번 찾아와다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서 자유의지가 구체화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돈을 벌면 야간대학 국문학과를 가서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졸업과 함께 무산이 됐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3년 동안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 동생들이 제 밑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K장녀예요. 그래서 세 동생들을 대학을 가르치는 일이 제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20대에는 정말 견뎌야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친구들이 전부 자기 길로 갈 때 저는 애써 외면하고 내 삶에 집중하면서 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고서야 비로소 집을 사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내 꿈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죠. 결혼 전에 남편한테 다짐을 받아뒀거든요. 집만 사면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둘 거다. 뭐든지 결혼하기 전에 다짐을 받아놔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결혼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청혼의 꿈을 안고 출발했겠어요. 내가 글을 쓰기만 하면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질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항상 상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등단을 위한 문학상 공모전에서 11번 떨어졌어요. 저는 이때를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시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고요. 실패와 좌절이 거듭된 6년은 주저앉으려고 하던 제 자신과 싸웠던 시기이고 제 인생을 건 인정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더하여 가장 열렬하게 살았던 욕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욕망이 바로 성취적 욕망이자 인류와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최초로 생겨난 그 순간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1월 1일 0초라고 했을 때 사피엔스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은 12월 31일 자정 8분 전입니다. 이 시절의 사피엔스는 기아나 모진 추위 혹은 더위를 견뎌내고 천적과 맞서야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나 자연재해를 이겨내면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생존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때의 사피엔스와 현재의 사피엔스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만 뇌 구조만큼은 거의 변한 게 없다 그래요. 그 뇌 구조가 변하기에는 이 8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진화론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DNA에는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려는 생존자의 욕망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욕망에 야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점점 야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조롱하거나 가치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흐름이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이라는 말을 노오력이라고 비웃어요. 예. 노력을 비웃는 세상에 산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중대한 외부적 요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개별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개별적 존재로서 나는 내 삶의 실행자인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타인의 삶이 아닌 자기 삶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려하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전자에 숨쉬고 있는 태초의 야성도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모쪼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소중한 무기라는 것을요. 이번 신작 영원한 천국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도 바로 이 무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잘못한 아침 김경수입니다. 밤새 아직은 익숙치 않은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셨다면 오늘 아침 뉴욕의 하늘은 낮 최고 기온 허시로 96도, 섭씨로 거의 36도를 향해 가고 있는 하루의 시작에 시침을 뚝 떼고 있는 얼굴입니다. 집집마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다시 가동되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업 맨하튼 쪽 아파트들 창문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에어컨에 물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 5월 이 무렵, 우리는 또 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산불 소식을 듣습니다. 뜨겁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랴 싶은 미국의 이 비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인 다음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향해 가면서 주말의 날씨를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늘과 내일까지 이렇게 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뉴욕과 그 일대가 이번 주 롱 위켄드 주말에 내리는 비, 그 비가 봄비일까 싶은 싸늘하게 식은 온도가 될 거라는 예보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가 다시 달린다는 소식이 더위 속에 시원한 소나기처럼 반갑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지난 토요일부터 멈췄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젯밤에 노사 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져서 파업이 종료되고 기차가 이제 다시 달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제가 잠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 두 개고 제가 혼자인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일단 전화기는 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전화로 지금 잠시 후에 직접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파업이 끝났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님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말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차역 앞에 사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눈으로 기차가 달리는 그 기차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셨다고 해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Long Island Railroad 우리가 또 LIRR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LIRR 하루 27만 명 이상의 뉴욕시와 이 Long Island를 오가는 27만 명을 실어 나르는 이 출퇴근길에 또 볼일 보러 나가실 때 너무나 중요한 이 기차 우리의 동맥이 지난 토요일부터 이 파업으로 인해서 1994년 이후에 처음 파업에 들어가서 기차가 멈췄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방송이 쉽지가 않나요? 네,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지금 전화 기다리고 계실 우리 배옥님께 이렇게 본다면 30년도 넘는 그 지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 이후에 이렇게 기차가 멈췄었는데 뭐 어제 굉장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네, 안녕하세요, 배옥님. 제가 다른 번호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0: 배웅님 지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차가 들어오는 걸 직접 보신 거예요? 아니면 소리로 들으신 거예요?
1: 아니에요. 직접 봤는데 네. 근데 완전 적당이 아닌가 봐요. 기차가 네.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일체 안 다니고
0: 네.
1: 기차역 다 뒷낮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0: 네. 아침에 그러니까 기차를 보신 건 맞습니다.
1: 네. 오고 네. 가는 걸 두 번 봤어요.
0: 네. 왜냐하면
1: 배송됐다 네. 하고 좋아했는데 아니 네. 안 다녀요.
0: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정상적으로 네. 모든 기차가 네. 다시 재개되겠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젯밤에 극적으로 어쨌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을 어젯밤에 들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다닐까? 뭐 이 노선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배웅님 사시는 곳은 어딘가요?
1: 여기가 노스포스인데요.
0: 네.
1: 이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11개 지선이 있어요.
0: 네. 네,
1: 그중에 저희는 포트 제퍼슨 라인이거든요.
0: 네.
1: 근데 아침에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두 번 그래서 그냥 좋아했는데
0: 네.
1: 그리고 딱 끝쳤고
0: 네.
1: 확인하셔도
0: 차들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젯밤에 확인한 것은 일단은 이렇게 파업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네. 이루어져서 한 시간에 한 번이나 아니면 지금 뭐 임시로 다시 재개된 것인데 완전한 스케줄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회복하려면 오늘 오후 4시 정도까지는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네, 오늘 아침에 네, 보신 네, 거죠?
1: 스케줄은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0: 네. 그래요?
1: 안 나와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지금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 오늘 오후 4시까지는 정상 회복이 된다라고 하고 또 배웅님께서 노스포트에서 기뻐서 기차 들어오는 거 보시고 또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다른 라인은 지금 어떤지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어제는 무척 고생하셨죠. 움직이실 때.
1: 어제 제가 큰시에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0: 네.
1: 2시간 다른 때는 1시간
0: 네.
1: 트래픽이 있으면 1시간 조금 더 걸리고 1시간 걸리는데
0: 네.
1: 2시간 걸려서 갔어요.
0: 아, 그래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겠네요.
1: 올 때는 제가 일찍 들어왔거든요.
0: 네.
1: 12시 반경에 그때는 안 맥히고 바로 왔어요.
0: 아, 그러니까 롱아일랜드에서 나가실 때가 어제
1: 네.
0: 네. 기차가
1: 어제는 어느 길이고 다 빨강이에요. 그래서
0: 네.
1: 골라 갈 수도 없이
0: 네. 네. 어쨌든 어저께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어젯밤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지금 3,500여 명의 워커들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우리가 몰랐던 것은 지난 3년 동안 이 파업을 막기 위해서 연방 정부도 두 번씩이나 개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일단은 지금 5% 임금 이상 인상과 함께 그리고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보험을 부담시키는 그것에 대해 이걸 반대하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TV가 켜져 있나요?
1: 아니, 저는 인터넷 방송 듣습니다.
0: 아, 그러세요? 지금 듣고 계세요?
1: 네.
0: 네. 네. 네, 그러니까
1: 보이는 라디오 보세요.
0: 아, 그러세요?
1: 네.
0: 네, 우리 K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했습니다. 보실 수도 있는 라디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1: 네.
0: 네, 오늘은 저는 뉴저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얼굴은 네. 보실 수 없을 것 같은데 27만 네. 명 정도가 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를 사용하신다라는 소식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이들 타고 다니시네요.
1: 네, 네 라인이 11개 라인이 있으니까.
0: 네. 네.
1: 학차에서 모여든 게 오죽 많겠어요?
0: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상 운행 재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네. 어쨌든 다니기는 하지만 제가 세상의 모든 아침 시작할 때 너무 기뻐서 기차 다닙니다 했는데 또 달려나가셨던 분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보통 다니던 때에 기차가 제대로 운행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노선 정상화 될 거다라고 Long Island Railroad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오늘 정오에 Port Washington, Huntington, Ronkonkoma, Babylon 등 주요 4개 노선에서 시간당 1회 운영을 재개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네. 보신 거는 Jefferson, 거기 그러면 아침에 들어왔다가 또 반대쪽으로 가는 기차도 보신 거예요?
1: 네, Port Jefferson 라인이 네. 어떻게 되냐면 헌팅턴까지는 복선이고 네. 헌팅턴서부터 Port Jefferson까지는 외선이에요. 그래서 헌팅턴까지는 차가 많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는 바깥 타지 않으면 직행도 있고 그런데 스케줄을 보고 타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 노스포트에서 나가려면 스케줄 잘 보고 나가야 돼요.
0: 그러셨어요. 네. 네. 노스포트에 사시는 우리 배웅님께서 지금 아침에 기차 보고 반가운 마음에 연락 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이 잠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조 네. 파업 끝이 났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돼서 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1994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틀 만에 끝났다고 하고 이번에도 네. 어쨌든 사흘 뭐 이렇게 해서 끝은 났지만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움직이려면 오늘 오후 4시까지 오늘 4시까지는 어려움을 또 겪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웅님 어디 나가실 일은 없어요?
1: 아니요. 오늘 안 나가요.
0: 안 나가세요? 네. 그래도 목소리 들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K라디오 네. 들어주시는데요.
1: 아유, 늘 감사드려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오드리도 챙겨주시고.
0: 아, 오드리 신, 우리 피겨스케이터, 롱아일랜드 출신의 오드리 신의 할머니십니다. 외할머니.
1: 외할머니. 네. 네.
0: 한 번씩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차 네. 들어오고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저에게 또 연락 주십시오. 우리 K라디오 네, 네. 카톡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배우님.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Long Island Railroad 기차 우리가 LIRR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오후 4시까지 모든 노선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어제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노조 파업이 끝난 그런 뉴스를 전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기차가 왜 끝났다라고 하는데 안 오느냐 너무 분통 터뜨리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은 움직이실 계획을 롱아일랜드에서 이 기차로 움직이신다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정상 재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기차가 다니지 않게 되니까 또 이 정치 리더들에게도 막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향이 갈 수 있다. 올해 재선에 지금 나서고 있는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 주지사도 이 노조에게 이게 진짜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는 무슨 뜻인가 안 알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금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최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8% 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지금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진전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좀 뭐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reckless한 요구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개입을 해서 주지사와 또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라고 말은 하는데 뭐 뉴욕 주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과거를 본다면 1994년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파업이 선거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주지사였던 마리오 크로모 주지사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돼서 파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쨌든 임금 인상, 규정 완화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 파업 종료됐지만 조지 파타키에게 선거에서 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0: 세부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1: 변호사.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텔레시스 팍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월 19일입니다. 19일 화요일 미국의 또 여러 주들에서 올해 미드텀 선거 본선에 진출하게 될 후보들을 당마다 뽑는 혹은 뭐 최고표를 얻은 후보들이 나가서 런오프를 하기도 하고 몇 개 주에서 또 예비선거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 어제 잠정적으로 노조와 노사 간의 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모든 스케줄 운행이 재개되려면 오늘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오후 1시부터 뭔가 변화가 보일 것이다. 아침에 폴 제퍼슨 라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주 너무 반가워서 또 우리 애청자님 연락 주셔서 목소리 직접 들었는데요. 오늘 조금 힘드시지만 네, 일단 노조 파업은 끝이 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94년 이래 그러니까 정말 이 노조 파업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만큼 27만 명 지금 현재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하루에 이거 멈추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주지사 허컬 주지사가 이거 자신의 재선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유권자들 또 이 승객들로 이용하는 이 롱아일랜드 많은 분들이 이 분노와 함께 피로 와 이거 셔틀버스를 타고 어떻게 해서 이거 어느 세월에 가나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로 어제와 오늘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4시에 정상 재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뉴욕타임즈의 재미있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논쟁도 아니고요. 이거 발음이 Long Island Railroad 해서 L-I-R-R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또 한인들 가운데 대부분 그냥 Lear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참 발음이 이게 어떤 발음이 맞나 하는 논쟁이 상당히 재밌다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Initialism이라고 그러니까 대모 첫 글자를 딴 그 L-I-R-R 이렇게 하던 아니면 acronym이던 LER 이렇게 해서 아무도 이것이 어떤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딱 결정을 할 수 없는 지금 두 가지의 발음이라고 하는데 뉴욕커들이 지역에서 이 뉴욕이라는 지역에서 발음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뉴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특징과 약간의 프라이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설 때는 online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inline 뭐 이게 맞다고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에서 배운 것 같은데 이건 online, are you online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은 뭐 uptown, downtown 이렇게 하니까 처음 지하철을 타려고 한 사람들은 이게 위로 가냐 내려가냐 하는데 북쪽 남쪽인 건 같은데 uptown, downtown으로 그렇게 뉴욕에서는 부르고 그리고 the city 이렇게 city에 왔다 그러면 뉴욕 city는 분명히 다섯 개 보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the city 그러면 맨해튼만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Long Island Railroad만큼은 그렇게 수없이 타고 다녀도 뭐 정작 그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 파업이 시작되고 이제 어젯밤에 잠정적으로 합의에 이르러서 끝이 났다 하고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정상적으로 기차들이 달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고 1시에 뭐 라인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을 합니다. 혹시 또 반가운 마음에 또 스테이션으로 달려나가실까 봐.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Long Island Railroad, LER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걸 이거 놓고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LER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여기 뉴욕커들이 각각 따로 뭐 LER라고 부른다, LIRR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쭉 적어놨네요. 그런데 LER이가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많은 한인들이 LER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LIRR 저도 지금 그거 하면서 몇 번을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LER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라고 또 따지는 사람도 가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Long Island Railroad를 LER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맞는다면 Long Island Expressway는 그러면 라이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따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있죠. City University of New York은 CUNY라고 CUNY 그렇게 음절로 읽는데 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은 SUNY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SUNY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CUNY라고 해야 되나요? CUNY, SUNY. 우리가 이렇게 Long Island Railroad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오후 4시면 다시 좀 숨을 돌리겠지만, 이러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빅 테크놀로지 컴퍼니들 대단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건.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리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대단했잖아요. 그 2023년 11월이었던가요? 그때 그 ChatGPT를 내놓은 오픈 AI, 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 돈이 걸려 있는 손해배상 그런 소송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배심원단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그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싱겁게 끝났다 하는데 뭐 네가 잘했다 또 아니면 네가 잘했다 이런 이 문제의 그 어떤 판결을 그러니까 그걸 밝혀낸 것이 아니라요. 밝혔다는 말은 틀리네요. 이 jury 발심원단은 어쨌든 그 present된 증거에 의해서 이게 저는 다 이렇게 동의하는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어쨌든 공소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소시한을 넘겼다. 이런 이유로 와 일론 머스크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요 1500억 달러의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건 오픈 AI가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모델을 변경했다. 그리고, 샘 올트먼 이사회 퇴출을 요구한 그것.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요구한 것이,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that's it.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일론 머스크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샘 올트먼과 또 다른 인물들과 함께 이 오픈 AI를 non-profit 비영리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파워 스트러글 서로 누가 파워가 더 있느냐 이런 머스크가 그래서 떠났죠. 그런 다음에 2024년에 자선단체를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이 오픈 AI가 이 공익을 위한 이 오픈 AI를 만든 그 미션을 버리고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 2024년 제기했는데 예, 졌습니다.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렇다고 해서 반독점법이 이렇게 됐다, 반경쟁적 행위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저작권 침해 문제부터 해서 앞으로 테크놀로지 컴퍼니들 간에 이런 법적인 또 공방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군사 행동 다시 시작하겠다, 공격하겠다라고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 주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 승인했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얼마 후에는 또 이 serious negotiations, 진지한 협상, 아주 심각한 이 협상을 위해서 잠시 보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 명의 걸프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 핵 물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란에 대해 계속 이렇게 합의점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있으니 협상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그리고 요청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공격 이제 잠깐 기다려라라고 말을 했다. 이런 대통령의 좀 상반된 그러네요. 공격 계획을 확인했는데 바로 또 취소를 하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뭐 대통령이 돼서 적국, 말하자면 적국에 이거 우리 이렇게 지금 공격한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없겠지만 교란 작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military 그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은 이란에 이번에 엄청난 회복력에 대해서 또 조금 놀라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 nuclear stockpile 쌓아놓고 있는 nuclear 물질 그 프로그램에 그 핵물질 비축량이 손상이 되지 않았다. 엄청납니다. 미 국방부가 약 13,000개의 이란의 목표물을 타겟으로 해서 파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란의 네이비 해군은 사실상 완전히 그 디스트로이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아직 이 폭격당한 탄도미사일 기지 수십 곳을 이렇게 파내서 이동식 발사대를 재배치하고 그렇게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술을 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란의 많은 탄도미사일이 화강암으로 된 산을 파서 깊은 지하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파괴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시작한 이번 전쟁으로 해서 이란이 엄청난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을 잃은 것은 맞습니다.

0: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est.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머, 더케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어제 저녁에 노사 간의 잠정 합의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전히 원래 스케줄대로 기차들이 다니려면 오후 1시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몇 개의 라인이 있고 오후 4시부터는 정상적으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기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뉴욕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킴스 보석 2층 높이에 위치한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에 문의해주세요.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이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 에스터하 재단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하 재단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에 위치한 산수갑산 완식당 한국관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또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합니다. 문의와 예약 917-445-1165 24시간 영업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0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좋은 것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 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K라디오에서도 한 번씩 직접 목소리를 듣고 또 소식을 들어온 어머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경험.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반응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그 책임마저 뒤집어 쓴 그 어머니 그레이스 유, 한국 이름 유선민. 작년 6월 13일에 많은 한인들과 그 지역의 가슴 아픈 사건을 계속 지켜보며 또 힘을 보태왔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겐 카운티 법정으로 달려가서 형이 내려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작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수감이 돼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어쩔 수 없이 guilty plea, bargain을 해서 자식이 죽은 것에 전혀 책임이 없지만 5년형이라는 것에 따른 일부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올여름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0: 된다라는 그 희망을 대신 선택했던 가슴 아픈 젊은 엄마 그레이스 유. 자식 잃은 딸의 5년 형벌을 이렇게 함께 하며 지금까지 또 손주들 돌봐오신 친정 어머니죠. 유영선님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1년 전이구나. 이 형의 5년 형을 확정을 짓는 그때 우리가 지켜보던 방청 속에서 코트룸에 여러 개가 또 모자라서 더 추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갔는데 그 guilty plea, bargain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5년형을 고스란히 선고받는 걸 보고 분통을 터뜨리며 슬퍼하며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1: 네, 저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0: 그러시죠.
1: 정말. 네.
0: 두 쌍둥이 아기들이 3개월 됐을 때 태어날 때부터 원래 굉장히 조산이기도 했고 몸무게가 현격하게 떨어졌고 또 구루병도 있어서 뼈도 약했던 이 손자 중에 하나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2021년인가요? 벌써?
1: 2022년이죠.
0: 네.
1: 3월.
0: 네, 3월에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경찰이 집에 와서 그냥 가서 몇 가지 질문만 좀 하겠다라고
1: 하겠다고, 하면서. 네, 맞아요. 네네.
0: 그래서 그 정말 자식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정신이 없는, 우리 유선민, 그레이스 유, 그러니까 유영선님 따님을 그렇게 경찰서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집에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그 아이도 모르니까 뭐 아무런 적이 없으니까 갔으니까 뭐 엄마 나한테 뭐 물어볼 게 좀 더 있대. 그래서 네. 나가가지고는 이따가 금방 올게. 금방 올 거야. 이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래서 사위가 이제 그걸로 알아보니 네. 뭐 오늘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를 선정을 했죠.
0: 네.
1: 네.
0: 그리고 이 뉴스 미디어의 생리가 항상 그렇듯이 그 사건을 그냥 바로 헤드라인 크게 해서
1: 네. 맞아요.
0: 엄마가
1: 알아보지도 엄마가 않고 그냥
0: 네, 아이를 죽게 했다. 맞아요. 이렇게 네. 나가서 온 가족이 정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밖에 출입도 네. 못하고 그렇게
1: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 커튼도 다 닫아놓고 정말
0: 네.
1: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고 뭐 상상도 못할 일을 겪으니까
0: 네.
1: 이거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랬죠. 네. 처음에 몇 개월 동안 안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친구들 다 이제 뭐 오고 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열고
0: 네.
1: 또 식구들한테도 알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이게 금방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0: 네.
1: 식구들도 뭘 안 알렸어요. 왜냐하면 네. 뭐 있으면 금방 해결될 일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어머니 걱정할 게 없다고
0: 네.
1: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건 뭐지 그러고서는 알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도 좀 더 수용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제 어쨌든 그랬죠.
0: 네. 그런데 좀 듣고 계시는 분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올여름에 7월인가 8월에 그레이스
1: 7월 말에 말까지예요.
0: 네. 네. 그래서 사방이 된다.
1: 네. 이제 두 달 반 정도 남았죠.
0: 네.
1: 우선 아이들이 너무 기다리고
0: 네.
1: 아이들이 뭐 엄마 오면은 뭐 할 것들을 지금 스케줄을 다 짜놓고 있을 진정이니까요. 뭐
0: 네.
1: 지금도 그 작은 아이 그 네. 쌍둥이 아들은 네. 아주 굉장히 건강한데 이제 그 아이가 학교 데려다 주고 지금 차 안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외할머니.
1: 아유,
0: 네. 네. 그러면 지금 몇 살이 된 거죠?
1: 지금 4살 반이 됐어요. 와. 다음 달이면
0: 네.
1: 이디제틀리 4살 반 6개월. 그러니까 네. 4살하고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0: 네. 뭐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할 때마다 같이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1: 네.
0: 최근에 며칠 전에 그 6월이 바로 1년 전이었다는 선고가 내려졌을
1: 맞아요.
0: 때 많은 분들이 이 guilty bargain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한 네. 게 없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를 달래다가 이렇게 벽에 살짝 머리를 쫓다고 하네. 그럼 엄마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우리가
1: 네.
0: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0: 네.
1: 우리가 그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0: 네.
1: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변호사 우리 변호사한테 우리는 이제 억울해서 못 살겠다.
0: 네.
1: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변호사니까
0: 네.
1: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0: 네.
1: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검찰 쪽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변호사가.
0: 네.
1: 그래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변호사하고. 길이 들어온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걸 또
0: 재판 가고 이러면 너무
1: 네,
0: 길어지고
1: 재판 가고 그러면 뭐 길어지고
0: 어떻게
1: 또
0: 될지도 모른다.
1: 돈도 더 들고
0: 네.
1: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다가 이 검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그 커리어나 이런 저기에
0: 네.
1: 오점 남기기를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0: 네.
1: 법에 대한 거니까
0: 네.
1: 그래가지고는.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질질 끌고
0: 네.
1: 이제 그럴 거라고 분명히.
0: 네.
1: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 변호사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들 보기 힘들었던 사람이 일주일 상간에 7번, 8번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어떤 때는 어떤 날은 2번을 온 거예요. 와서
0: 네.
1: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어그리를 안 할 것이다.
0: 네.
1: 그러면서 이쪽에는 팀이 이런 법계에 대한 팀이고 우리는 자기 하나 변호사
0: 네.
1: 하나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얘기하고 트라이얼로 가도
0: 네.
1: 재판이 또다시 몇 개월 만에 열릴지 몇 년에 진짜 걸릴지 그거는 노바디 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배심원들을 해도 이제 배심원들이 먼저 이 검찰 측의 얘기를 듣고 우리 얘기를 하면
0: 네.
1: 우선 배심원들은 그 주장하는 것 첫 번째 들은 걸 머릿속에다 입력이 이미 됐기 때문에
0: 네.
1: 그거를 번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하여튼
0: 아하.
1: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딸하고 많이 해가지고
0: 네.
1: 우리 딸도 잠깐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만 이거 겁을 먹은 거죠. 왜냐하면
0: 네.
1: 이렇게 겁을 주니까 겁을 먹고 한 8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0: 네.
1: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는 계속 이제 뭐 하고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 만약에 우리 딸이 이제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게 진짜 만약에 지게 되면 그것도
0: 네.
1: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재판이니까.
1: 자기는
0: 네.
1: 많은 기간 동안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애들은 자라면 애들이 그때 엄마가 필요 없을 때 자기가 나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검 저검 생각해서 그러면 5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뭐 그 가석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53개월 정도만 있으면 넌 나오고
0: 네.
1: 그동안에 살았던 거를 플러스를 하니까
0: 네.
1: 한 1년 정도만 더 있으면 아들과 딸을 볼 수 있으면 그때 애들이 뭐
0: 네.
1: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0: 네.
1: 그다음에 이 애가 뭐 킨더가든 가기 전
0: 네.
1: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면 억셉트를 하겠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다 이제 거다 짠 거예요.
0: 네.
1: 어떻게 대답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재판하는 날
0: 네.
1: 이제 그쪽에서 우리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대답을 옆에서 하면서
0: 네.
1: 우리 딸이 너무나 억울하고 어떤 때는 막 그렇잖아요. 안 한
0: 네.
1: 거를 얘기를 했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얘가 굉장히 단단한 아이인데 거기서
0: 네.
1: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가슴이 좀 아팠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애들이 그동안에도
0: 네.
1: 몇 번 엄마를 비지링을 하고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시간 내지 3시간을 엄마랑 같이 거기서 놀 수가 있어요.
0: 네.
1: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2시간 동안을 달려서 가고 또 2시간을 집으로 달려서 와야 되니까 그 4시간 하루를 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0: 네.
1: 그 엄마 보러 가는 날은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네. 그렇지만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 간다고 아침 일찍 7시에 네.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9시에 면회니까 네. 애들이 그거를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를 싶어. 얼마나 보고 싶으면 네. 그리고 작은 애는 네. 자기 생일 때 지난 12월 8일날 생일이 지났는데 네. 엄마가 전화 오니까 Mom, can you come my birthday?
0: 생일 파티에 오실 수 있냐고.
1: 근데 엄마가 가슴이 아파. Mason, I'm sorry. 네. 이번에는 못 가지만 next year에는 네. 우리가 big party를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오케이. 이제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네. 하여튼 굉장히 애들이 많이 자랐고 애들이 네. 많이 성숙해졌어요.
0: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손녀 네. 이 지금 쌍둥이 손주들 태어날 때 손녀가 그때 이미 6살이었나요? 4살이었나요?
1: 그때 쟤는 네. 태어날 때가 3살 반이었고 얘네들이 들어갈 때가 얘 애기가 네. 하나 죽었을 때가 4살이었어요.
0: 근데 그러니까 지금 8살.
1: 생일이 네. 지났죠. 근데 얘가 어저께 병원에 네. 입원했어요.
0: 왜요?
1: 왜냐면 그 선천적으로 네. 여기 가슴에 조그만 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인펙션 돼가지고 네. 여기가 부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름을 짰는데 그거가 계속 안 낫고 열이 좀 미열이 있어가지고
0: 네.
1: 미열이 있으면 의사가 에머전시로 가라고 해서 에머전시로 네. 들어가서 지금 입원해서 지금 다 안티바이오틱스 아이비 저기 네. 혈관주사로 맞고 펄처 이제 그 검사가 들어가면서 네. 아마 내일 모레 정도 퇴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0: 외할머니께서 이 딸 대신에 손주들 키우시느라고 이게 뭐 거의 매일같이 뭐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건 물론이고 네. 이게 지금 일상이 되었는데 그 잠깐 모습 보네요. 우리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받아 들었는데 이 사진 속에 예쁘게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네, 지금 손녀 사진인 거죠?
1: 네. 네.
0: 어딘가 싸하고 어딘가 외롭기도 하고 네, 마음에 애잔하게 하는 네, 그 모습입니다. 옆모습인데 7월 말 올해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네,
1: 지금 저기 막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엄마도 계속 찾고. 애타가지고 전화를 계속 네, 하고 있고
0: 네.
1: 이럴 때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0: 아이들이 아프면 그냥 뭐 이런 일이 없어도 엄마나 네. 할머니는 마음이 이렇게 슬프기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엄마를 또 엄마가 달려올 수 없는 아직까지는
1: 네.
0: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에 깊은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손녀는 네.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어머니, 친정 어머니께서 처음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그레시유 어머니 했는데, 그때는 말씀을 이렇게 잘 못 하셨어요. 지금은요, 꼭 변호사님 같아요. 여러 변호사님을 거치면서, 따님을 위해서, 손주들을 네.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 이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우리 그동안 도와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셨던 많은, 우리 또 한인 동포들, 또 제가, 지역 주민들. 네. 감사합니다.
1: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지금 말씀하세요.
1: 네네.
0: 네.
1: 정말 4년간을 기도와 응원 속에 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 메디아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나와서 정말 새 생활을 살면서 많은 이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기 기도를 계속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0: 네.
1: 손녀 손자를 위해서 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성원 잊지 않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도 힘껏 정말 도울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짐하고 싶습니다.
0: 네.
1: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4년 동안.
0: 네. 네. 우리 유영선님, 그레이스 유 올해 올여름 7월 말에 석방이 돼서 자녀들 품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 그 손주들을 돌봐온 어머니, 친정 어머니 유영선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인데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네,
1: 네
0: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손자가 세상 떠난 슬픔을 가누기도 전에 그 아이의 엄마인 딸이 죽음에 혐의가 있다 해서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한없이 재판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plea bargain, 유죄 협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작년 6월. 그리고 드디어 기다려온 딸이 돌아오게 됩니다. 올해 7월 말입니다. 자식 잃은 딸의 5년 형벌을 함께 하신 엄마, 친정엄마. 세상에 모든 아침 오늘 더운 날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마음의 따뜻함이 오는 것은 정말 기쁩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이게 좋은 날씨인가? 나쁜 날씨인가?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떠세요? 아주 맑아요. 햇살도 쨍쨍하고요. 하늘은 파랗더라고요. 딱 보기에는 완벽한 봄날이죠. 그런데 혹시 밖에 나가보셨어요? 오늘 뉴욕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폭염주의보까지 떴어요. 5월에. 눈으로는 봄인데 몸으로는 여름일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느껴본 그런 감각 아닌가요?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막상 살아보면 체감하는 것은 전혀 딴판인 그런 느낌.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으로는 다 좋아 보였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체감 온도가 한 몇 도셨나요? 오늘 오전에는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볼 일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하시면 참 좋겠네요. 오늘은 좀 시원한 마음으로 투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투데이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많이 더우실 거예요. 아침에 굉장히 날씨 좋아 보이는데 5월인데 이 폭염주의보가 웬 말입니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밖에 나갈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그 시간은 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시원한 곳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부터 슬슬 채비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한 시간 저희 투데이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화요일 요즘 세상 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내가 돈이 있어도 그다지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 있으면 좋지 뭐 하는 그런 쪽이신지 아니면 아예 난 돈이 있어도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사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 이런 쪽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명품백 하면 떠오르는 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 브랜드의 버킨백이 있는데 뭐 이게 한 수천만 원 한국 돈으로요. 돈이 있어도 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만 겨우겨우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방이 또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즘에 그 SNS와 이 길거리에서 그 버킨백처럼 생긴 가방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고 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봐도 비슷한 구조의 그 특유의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런 디테일까지 아주 그대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격이 약 한 20달러에서 한 60달러 사이? 그 정도라고 해요. 이 어떻게 된 걸까요? 물론 고급 가죽은 아닙니다.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젤리 소재죠. PVC, 뭐 TPU 이런 계열로 만들어진 이 가방의 이름이 바로 퍼킨백이라고 합니다. 페이크하고요. 버킨을 합친 말이래요. 그러면 아 이거 우리가 말하는 그 짝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트렌디한 패러디인지 요즘 그 패션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꽤 진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 미국에서도 이미 한번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월마트에서 워킹백이 판매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마트하고 버킨을 합친 이름으로 그 유명한 브랜드의 버킨백하고 비슷한 구조이면서 가격이 한 $78 정도에 불과했대요.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주 순식간에 화제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인 듀프라는 문화입니다. 듀프, 복제하다라는 뜻의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브랜드 로고까지 그대로 베끼는 짝퉁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상표는 쓰지 않는 거고요. 비슷한 그 디자인 감성을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는 그런 소비 방식이라고 해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틱톡 같은 SNS를 중심으로 이 듀프 문화가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특히 물가가 높은 이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조금 더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인 한국에서도 같은 열풍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젤리 소재의 퍼킨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가방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아주 예전에 2003년 전후에 처음 등장을 해서 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이 젤리 소재가 유행할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당시에요. 이 해외 브랜드 제품이 약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판매가 됐는데 그 후에 이제 한동안 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그 Y2K 패션이라고 1990년 말부터 한 2000년 사이에 그 패션 열풍과 함께 한 20년 만에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불씨를 지핀 게 연예인들이었어요. 그 한 방송인이 유튜브에서 왕년에 자기가 쓰던 주황색 젤리 가방이 어느 순간 내 동생의 뭐 목욕 가방이 됐다가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올 초에는 또 어떤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그 앨범 컨셉 사진에서 그 퍼킨팩을 들고 나와서 또 10대 20대들 사이에서도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논란도 살짝 있는
귀엽고 트렌디한 패러디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선 넘은 모방이냐 이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2020년이었나요? 이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차용해서 판매하던 그 눈알 가방이라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상표권과 또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판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비슷하게 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선례를 남긴 거죠.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인데요. 우리 이 한인 사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의 위상이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꼭 진짜여야 하지? 비슷한 감성을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듀프 문화라는 게 어쩌면 명품 중심의 과시 소비에 관한 이 젊은 세대들의 조용한 반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15달러, 20달러짜리의 젤리 가방 하나가 꽤 고급스럽게 쓰여진다면 그 가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듀프 가방, 귀여운 패러디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선 넘은 모방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 할인,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하고 있습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하고요.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과 문의 전화는 347-767-8181.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어요. 오늘 너무 덥죠?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 24시간 오픈하여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와 예약은요, 917-445-1165. 24시간 영업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푸른 투어.
1: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황규영이 부른 나는 문제없어 듣고 오셨습니다. 네, 들을 때마다 좀 힘이 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없어. 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어떤 자리에서 본인이 좀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면서 이제 좀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어떤 곳에 가셔서 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잘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나는 또 그분처럼 인권을 좀 침해당한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혹시 들으시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크게 인권하니까 뭐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지하게 이렇게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건성건성 이렇게 들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넘겼던 그런 순간 뭐 인권 침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좀 아 내가 좀 존중받지 못한다. 나한테 얘가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뭐 무례한 거하고 인권 침해하고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람 상대방을 조금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무시, 가벼운 말 한마디에 이 대충대충 하는 이런 태도요.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아까 그분처럼 뭐 누군가의 의견을 성별 때문에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뭐 상사가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을 주거나 계속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게 뭐 한 번 정도면 그냥 살짝 기분 나쁨으로 끝날 수 있는데 반복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점점 작아지겠죠.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인권을 잘 좀 지켜주고 있는가 보다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는 하는데 내 기준에서는 그냥 괜찮은 말도 상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분도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아 그거는 그 너를 무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하기 전에 어쨌든 거꾸로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과 한번 바꿔보는 거요. 오늘 아직 뭐 10시 27분이지만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번 떠올려보고 아, 이 말을 내가 들었으면 괜찮았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차가웠었나?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권 이렇게 말할 때 거창한 법이나 뭐 선언문 속에만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말투나 내 표정, 내 태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말했는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대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로 천냥빚도 갚기도 하고 또 말로 정말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작은 태도의 변화가 정말 따뜻한 가정과 또 우리 직장 다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을 좀 아끼고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자꾸 좀 신나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블랙핑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뚜두뚜두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처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8: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오늘은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해서 자연에서 답을 찾아온 기업 세종바이오텍과 함께합니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라는 회사의 슬로건으로 자연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서 GMP 공정으로 생산한 엄선된 건강식품들이죠. 미국과 한국에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덥습니다. 네.
1: 제가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슬로건이 괜찮습니다.

0: 그러네요. 의미있네요.
1: 공부해달까지 있어서. 요즘에 뭐 건강 선물 네. 네, 구입하신 분 많아서 5월달이 조금 다들 분주한데 사실 어젠가 그제도 경북 그 경산이라고 있어요. 대구 옆에 있어요.
0: 알죠.
1: 경북 경산에 어머님께 후코이단 보내주세요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그래서 네. 한국에도 보내드리는데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국으로 의뢰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뭐 어디라도 한국 지사가 있으니까 다 배송이 되죠?
1: 네. 뭐 저 마더스데이트 많이 보내주셨고요.
0: 네.
1: 뭐 송보감이나 후코이단 그 한국의 부모님께 보냈던 분들 혹시 계시면 제 말씀에 동의하실 거예요.
0: 네.
1: 한국에 이렇게 선물을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보내고 나면
0: 네.
1: 자랑을 그렇게 하신답니다.
0: 아, 저 같아도 하겠어요.
1: 그래서 꼭 다시 보내고 하시는데 뭐 송보감 요즘에 후코이단 많이 보내고요.
0: 네.
1: 또 치매 예방에 좋은 뇌부감도 많이 보내는데.
0: 그렇죠.
1: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4월달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0: 네.
1: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꼭 저 뭐 비타민 C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합니다만.
0: 네.
1: 꼭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0: 네.
1: 사장님. 오늘은 세종 송보감 세일은 언제 하죠?
0: 궁금하시죠?
1: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또 5월달 들어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0: 네.
1: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0: 네.
1: 또 요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 세종 송보감부터 알게 되나요?
1: 그렇죠.
0: 네.
1: 세종 송보감 하면 우리 그 우진숙 씨하고 저하고 수년 동안
0: 네.
1: 뚫어 했었습니다.
0: 그렇죠. 많이 뚫었잖아요.
1: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고객님이 사장님 맞아요. 혈관 요즘에 뭐 스탠트 시술하시는 분도 많고
0: 맞습니다. 네.
1: 뭐 당뇨나 혈압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에 있는 분들도 많고 송보감이 네. 정말 좋은데 우리 혈관도 뚫어야 되지만
0: 네.
1: 요즘에 경기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0: 아, 맞아요. 이것도.
1: 그래서 경기 상황도 좀 뻥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진짜요. 네, 공감합니다.
1: 저도
0: 네.
1: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품 소개
0: 네.
1: 잠깐 드리고
0: 네.
1: 또 여러분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데. 자, 세종 송보감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증류 농축해서
0: 네.
1: 고농축 연질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됐다.
0: 네,
1: 말랑말랑한 소프트 캡슐입니다.
0: 네.
1: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복용하면 되고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0: 네.
1: 또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제조가 돼서
0: 네.
1: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복용하고 계십니다.
0: 그렇죠. 세종 송보감 하면은 고농축 캡슐 제품 네. 맞죠?
1: 맞습니다.
0: 네.
1: 제가 사실은 그 얼마 전에도 중국, 뭐 베트남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0: 네.
1: 사장님 베트남에 갔더니 송보감 똑같은 제품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있던데요. 정말 잘 팔리던데요. 근데 되게 비싸던데요.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0: 네.
1: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요즘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중에
0: 네.
1: TV 광고를 보니까 이 솔잎으로 만든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이
0: 네.
1: TV에서 광고하는 거 봤어요. 막 그런 것들을 계시고 예.
0: 네.
1: 이 솔잎으로 만든 송보감은 오랫동안
0: 네.
1: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솔잎의 효능을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좋아요.
1: 솔잎은 세종 송보감의 주원료가 됩니다. 혈당 조절에 필요한 그 글리코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좋고요.
0: 네.
1: 두 번째 솔잎은 다양한 효능 중에 혈관 확장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혈압이 높다든지 뇌졸중이나
0: 그렇죠.
1: 혈관계 계통에 예, 문제가 있는 분들은
0: 네.
1: 송보감을 드시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고
0: 네.
1: 마지막으로는 혈관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혈 같은 것들이 쌓인다 그럽니다. 플라그도 쌓이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혈관벽이나 또 찌든 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0: 아, 그렇군요.
1: 제 별명이 청소부입니다.
0: 그렇죠. 혈관 청소부.
1: 네. 그래서 성부감을 얘기할 때마다 네. 혈관 대청소, 네. 혈관 뒷.

0: 이런 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 가격은 네. 아침 저녁 한 번씩 드시게 돼 있고요. 3개월분 한 박스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것은 뭐 혈관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안 좋으신 분은 조금 더 드셔도 되는 거죠?
0: 네. 하루에 네. 두 번 보통을 드시고요. 네.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워낙 좋은 제품이라서 가격을 많이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달로 네. 따지면 약 한 13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0: 이거는 네. 맞습니다.
1: 요즘 밥 한 끼 먹어도 몇 명 가면 이렇게 나와요.
0: 예전에는 왜 우진숙 씨가 그랬잖아요. 네.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겠네요. 나셨는데 네. 송보감은 뭐 제가 뭐 여러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다가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1: 네.
0: 뭐 LA의 비즈니스 LA 타운의 누구, 뭐 뉴욕의 누구, 뭐 제가 쭉 써놨는데
1: 네.
0: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송보감은 꼭 혈관 쪽뿐만이 아니라
1: 네.
0: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1: 네.
0: 아침 저녁으로 송보감으로 시작하고 송보감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게 되니까 그런 분도 계시는데 세종 송보감으로 제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복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봄철에 또 가을에 또는 겨울에 이렇게 하루에 한 달에
1: 네.
0: 1년에 두 번 정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드시고 또 뭐 가을에 한번 네.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혈관 문제 있는 분들 복용하시고 나서 본인이 너무 좋다는 걸 체험하시고 진짜 무슨 세종송보감 전도사가 되셨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0: 네 맞아요.
1: 네,
0: 원고에 지금 써놨죠.
1: 그러니까요. 세종송보감 저한테도 직접 뭐 보여주셨지만 유명한 그 실험도 있잖아요.
0: 제가 나중에
1: 네.
0: 우리 한번 우리 씨 앞에 또... 가서
1: 네.
0: 실험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1: 좋습니다.
0: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제가 몇 차례 실험을 했었습니다.
1: 네.
0: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유리컵에다가 제가 이렇게 물을 붓고
1: 네.
0: 우리가 포장할 때 쓰는 그 썩지 않는 스티로폼
1: 네.
0: 그렇죠? 스티로폼을 제가 손으로 잘라 넣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우진숙 씨 보는 앞에서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잘라 넣었습니다.
1: 그러셨죠?
0: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그 스티로폼이 진짜 싹 사라지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눈 깜짝할 새, 네.
0: 네, 이거는 이제 고농축된 솔잎의 효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도 있고,
1: 네.
0: 또 제가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머 신기해요 하는
1: 맞아요.
0: 그런 재미나는 실험이 되기도 하는데,
1: 네.
0: 이렇게 비저블하게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송보감을 통해서 우리 혈관의 혈액 순환을 돕고, 특히 혈관에 있는 그 찌든 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0: 혹시라도 깜빡하신 분들 또는 5월달 선물하실 분들이 계시면
1: 네.
0: 세종 송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가정의 달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이 세종 송보감뿐만 아니라 세종 바이오텍 하면은 뭐 또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 있잖아요.
0: 후코이다. 저희가
1: 그쵸?
0: 15가지 제품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 와, 맞네요.
0: 뭐 세종 송보감, 후코이단,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기관지청보감, 제가 뇌보감 소개 많이 했었죠.
1: 그렇죠.
0: 비타민 3총사도 했었고.
1: 맞아요.
0: 그런데 제가 송보감을 얘기하면 꼭 후코이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1: 네.
0: 우리의 100세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1: 네.
0: 혈관 건강이 중요하고
1: 네.
0: 또 하나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뭐 홍삼 제품도 있고 다양한 또 면역에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1: 네.
0: 최근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자 우진숙 씨 후코이단 네. 제가 효능 강조할 때
1: 네.
0: 아포토시스 효과를 매번 강조했었습니다.
1: 그러셨죠.
0: 기억하세요?
1: 그럼요.
0: 아포토시스.
1: 그럼요.
0: 네, 뭡니까?
1: 이거면 일단 사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우리 몸속에 네. 있는 비정상 세포가 사멸하도록 네. 돕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어떤 분은 AI로 확인해봤대요.
1: 그래요?
0: 아포토시스가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쭉 네. 설명해주더라고.
1: 네.
0: 요거는 후코이단의 그 아포토시스 효과는 몸 안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드시는 이유. 그 다음에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드시는 이유도 네. 바로 아포토시스에 대한 기대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후코이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암 효과, 면역력, 또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1: 네.
0: 뭐 한국에 보내는 분도 많고
1: 네.
0: 또 본인이 꾸준하게 복용하는 분도 많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사장님 저도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1: 네.
0: 후코이단은 그래서 좋은 후코이단을 잘 초이스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은데 자 세종 후코이단은
1: 네.
0: 유사 제품들보다 후코이단의 함량이 높고
1: 그렇죠.
0: 순도가 아주 높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산지인데 일본산 원산지가 아니고 후코이단이 아니고
1: 네.
0: 청정 대서양 지역에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그 GMP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네. 생산을 해서 지금은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저 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송보감은 한국에서 일로 오고요.
1: 네.
0: 후코이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고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시는데.
1: 네.
0: 자,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네. 세종보 이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0: 세종 송보감 혈관 건강에 좋은 송보감은 3개월분이 한 박스
1: 네.
0: 380불이고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1: 그렇죠.
0: 가격은 송보감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후코이단도 한 박스가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네. 있는 오늘의 세일 정보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0: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홈페이지에는 세종 송보감의 경우에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가 프리. 그래서 2 플러스 1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또 제가 방송할 때는 좋은 세일, 그거보다 좋은 세일 해주셔야죠. 그런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1: 네.
0: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5분에게,
1: 네.
0: 5분에게 독특한 세일 정보를 준비합니다.
1: 아, 그래요?
0: 잘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
1: 네.
0: 대종 송보감, 혈관 건강,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선물로 똑같은 가격에 명품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오, 좋습니다. 두 개를 가져가네요. 네.
0: 네, 요거는 그 혈관 건강도 잡으시고.
1: 그렇죠.
0: 또 면역력도 함께 잡으실 수 있도록.
1: 네.
0: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후코이단을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보너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1: 보너스가 있어요?
0: 네. 다섯 분에게는 리포존 비타민 C. 아마 우리 유명한 제품입니다. 신제품이죠.
1: 신제품.
0: 네,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같이 드리는데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할 수 있습니다. 703, 여긴 본사입니다.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한 분 한 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다섯 분에게 행운이 돌아갑니다.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면요.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시라고 세종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하신다면 선물로요. 380불 똑같은 가격에 항암,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입니다. 이 한 박스가 선물로 나가고요. 그리고 네.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도 보너스 있습니다. 요즘 뭐 최고 인기 신제품이잖아요.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0: 그 전화를 주시면은요.
1: 네.
0: 우리 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데 바로 전화가 안 되면 요 순서대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0: 예, 한 번만 전화하시면 됩니다.
1: 네.
0: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쇼핑 다 해드립니다. 703-256 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빨리 전화하시고요.
0: 네.
1: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듣고 싶은 게 요즘 그 비타민 삼총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인기인데
0: 네.
1: 세일 정보만
0: 네.
1: 좀 주시면 좋겠어요.
0: 우리 우진숙 씨가 비타민 삼총사를 너무 좋아해요.
1: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0: 한참 받아 얘기하시는 텐데
1: 네.
0: 그 저희 우리 회사에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2개월분이 35불 아주 가격이 좋죠.
1: 네.
0: 그 다음에 유산균 세종 유산균은 요것도 35불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세종 여주 당뇨에 좋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한 달 반 요것도 35불입니다.
1: 맞아요.
0: 다섯 병에 한 병 세일을 해드리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더 드립니다.
1: 10병 구입하시면 5병을요?
0: 근데 요거는 한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고
1: 네.
0: 여러분이 필요한 제품을 섞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아, 섞어서.
0: 네, 그러니까 사장님, 저 네. 유산균만 10병에 5병 다 주세요 이래도 되지만
1: 그렇죠.
0: 비타민C 5병, 유산균 5병, 그럼 10병이 되잖아요.
1: 네.
0: 선물로 여주를 5병.
1: 아, 그렇군요.
0: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1: 네.
0: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세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품을 그냥 믹스해서 구입할 수 네. 있으니까요. 오늘 두 가지 특별 정보 주셨는데요. 우리 깔끔하게 한번 정보 한 번 더 요약할까요?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세일은 여러분이 뭐 평소에 제일 좋아하시던 그 세일입니다. 혈관 건강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선물로 항암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1: 네.
0: 오늘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오늘 구입하신 분에게 보너스로
1: 네.
0: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드립니다. 아, 요거는 미국은 물론이고
1: 네.
0: 한국도 이렇게 배송을 해드립니다.
1: 그렇군요.
0: 보내신
1: 네.
0: 분들은
1: 한국까지.
0: 네. 두 번째 세종 비타민 3총사 비타민C 유산균 여주 다섯 병에 한 병인데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다섯 병을 더 드리고 원하는 제품을 믹스앤매치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한번 드리겠습니다.
1: 주세요.
0: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네. 순서대로 리턴콜 해드리고 배송도 무료로 해주십니다. 전화번호 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입니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또 선물과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마무리로 네. 인사도 부탁드려요.
0: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가족 건강을 잘 챙기는 또 우리 멀리 있는 가족도 한번 챙기고 또 가까운 가족도 한번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죠.
1: 네.
0: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1: 네.
0: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가족 건강 챙길 수 있는 좋은 제품들 좋은 할인으로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투데이가 아주 열기로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어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오늘 시원한 곳으로 좀 머물러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저도 행복하니까요. 이제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바짝 찾아오겠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0: 오전 11시 하나하나 생활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차피 다들 늙게 되잖아요. 어차피 늙습니다. 네. 부모님 이렇게 지켜보면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빨리 좀 아우. 그러다 어느 순간 건강하세요 그냥 입버릇처럼 했던 그 인사가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선 오죽할까요? 자식들 바쁘죠? 부모님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진짜일까요? 일단 요즘 이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보다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네, 데이케어 우리 장수 데이케어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제가 첫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순한 눈망울 때문에 전 아까도 짧게 말씀 나누는데도 그 눈으로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거짓말은 잘 못하시죠?
1: 네.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예전에 좀 걸려서 혼난 적이 있어서.
0: 뭐 하다 걸리셨어요? 초등학교 때
1: 거짓말했다.
0: 자, 장소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저 이사님 오신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쿡쿡 찔러 물어봤어요. 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데이케어 나가시는지 어떤지 이런 거 물어봤더니 한 분이 그게 참 애매하다고 엄청 부자는 아닌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 못 간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맘먹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1: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많은 실사례들이 있었고요.
0: 네.
1: 상담 이제 라디오 방송을 제가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듣고 아니면 지인분들이 듣고 이제 서로들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요즘에 많아져서
0: 네.
1: 제가 지난번에도 참 너무 고무적인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앞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퍼티 중에서도 가장 밸류가 좀 작은 밸류에 속해요.
0: 네.
1: 집의 개념에 있어서 뭐 코앞도 있고 콘도도 있고 뭐 개인하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하우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코앞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건 내 집이니까 일단
0: 네.
1: 뭐 밸류가 뭐 20만 불대에서 뭐 5, 60만 불대도 있으시겠지만 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이제 뭐 렌트 살고 계시고 룸메이트 하고 계시고 시니어 아파트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당신을 비교했을 때는 나는 재산이 좀 있는 거야.
0: 네. 네
1: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0: 네.
1: 마찬가지로 뭐 콘도도 그렇고 뭐 프라이빗 하우스도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요즘 퀸즈에서는 아무리 사도 프라이빗이다 그러면 이제 뭐 보통은 밀리언이 넘는 것 같아요.
0: 네.
1: 어쨌든 이런저런 이것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걱정하시고 일찌감치 그냥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 메디케이드도 안 되고 더더욱이나 뭐 롱텀 케어 플랜은 내가 가입을 할 수가 없을 거다. 내 친구들처럼.
0: 네.
1: 근데 다 오해고 잘못된 정보고요.
0: 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예, 예. 일단 실제 자기 거주 집에 대해서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이 뭐 가치가 얼마 뭐 이거 물론 뭐 일단은 규정상 뭐 아마 1.3 밀리언 정도까지는 그냥 실제 거주에 있어서는 재산으로 보질 않아요.
0: 네.
1: 이렇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리커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두를 해두지 않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밸류가 그 정도인데 당신들이 갖고 계신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요 정도 코앞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먼저 하셔서
0: 네.
1: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고 롱톤 케어에 조인을 하면 나중에 내 재산이 뭐 압류가 된다더라. 정부에서 가져간다더라.
0: 네.
1: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좀 틀린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롱텀 케어 플랜, 홈 케어 데이 케어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인을 하셨을 때, 뭐 내가 집이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뉴욕 주 정부에서 재산에 대한 리커버리를 행하지 않아요.
0: 네.
1: 단 그 널싱홈을 만약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주 정부에서 재산에 대한 어떤 뭐 리인을 걸거나 뭐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작업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롱텀 케어 플랜 가입 후 5년 안에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얘기예요.
0: 네.
1: 그러니까 5년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진행자님하고 미리 잠깐 얘기를 했지만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5년이 지나면 심지어 널싱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재산에 대한 리커버리 네. 행사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0: 네.
1: 미리 해놓으실수록 좀 좋아요. 젊을수록.
0: 네.
1: 뭐 아직까지도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계신 뭐 60대, 70대가 계시다면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속 진짜 어디가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시기 전까지 일을 하시라는 권유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뭐 누군가에게 뭐 자제분들이 됐던 뭐 믿을만한 뭐 매니저분들한테 경영은 넘기시되
0: 네.
1: 실질적인 어떤 그런 트러스 작업은 미리 해놓으시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고 네. 이상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내가 너무 나이가 들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했다고 했을 때
0: 네.
1: 걸리는 기간들, 뭐 트러스 하는 기간들, 재산 정리하는 기간들 여러 가지가 또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고
0: 네.
1: 뭐 그 당시에 또 어떤 법 재정, 뭐 법이 법률이나 어떤 관계된 뭐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나이가 이제 60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공부와 고민
0: 네.
1: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0: 시니어 플랜을 미리미리 짜라.
1: 그렇죠.
0: 네. 근데 그 리빙 트러스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1: 그게 뭐냐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0: 네.
1: 그리고 수입. 그러니까 재산과 수입은 달라요. 재산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집.
0: 네.
1: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입이라는 것은 뭐 인컴이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시니어 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인컴이 얼마가 되십니까? 그러면 저 일 안 하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시니어 리타이어 하신 시니어 분들의 인컴은 연금이에요. 리타이어면 연금. 소셜 연금이라고 그러죠.
0: 네.
1: 그래서 매달 받는 거 있잖아요.
0: 네, 네.
1: 뭐 그게 뭐 800불이 됐건 2000불이 됐건 매달 받으시는 내가 일하면서 냈던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돈.
0: 네.
1: 그거는 이제 수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IRA나 아니면 401k나 기타 주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annuity든 뭐 나중에 본인의 이제 은퇴를 위해서 이제 적립해 놓으신 여러 가지 또 펀드, 투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게 이제 지금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신탁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이제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쉽게 말하면 내 이름으로 내 소유로 돼 있던 오피셜하게 내 이름으로 돼 있던 모든 재산에서 내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의 어떤 회사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름이
0: 네.
1: 그런 것이 이제 새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보이지 않게 빠져버리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0: 내 게 아닌 거예요.
1: 나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0: 네.
1: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좀 법적으로는 내가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이지만.
0: 네.
1: 트러스를 할 때는 항상 동반되는 게 윌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 네. 어떤 상속. 그러니까 미리 어떤 그런 작업이 거기에 같이 항상 들어가줘야 돼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사후에는 내 재산이 오피셜하게 어떻게 분배가 될 거고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 잘 써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메디케이드 받고 롱텀 케어 플랜에 조인을 해서 뭐 수년간 그 베네핏을 누리셨을 때
0: 네.
1: 나중에 내 재산에 어떤 그런 압류나 리인이 걸리지가 않아요. 네. 그 서류 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잘 디테일하게 짚으시면서 뭐 빠뜨리지 않으시고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재산을 물려받으시는 뭐 형제 자매 아니면 자제분들한테도
0: 네.
1: 좀 불편한 일들이 안 생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0: 네. 네. 흔히들 뭐 전문 변호사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1: 엘더로 변호사라고들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부르는 이제 표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0: 네.
1: 무슨 메디케이드 변호사다, 뭐 에스테이트 변호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인법 아니면 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상담해주는 변호사님들.
0: 네.
1: 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0: 은퇴 후에 플랜, 뭐 시니어 생활을 앞두고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네. 훨씬 더 편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좀 혼선이 오게 되고 사실은 젊으실수록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 두뇌도 우리 네. 머리도 이제 쓰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하고 기억도 잘 여러 가지가 돼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다른 뭐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거기다 넣으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그게 이거 안 넣어놨네. 그래서
0: 생각이 안 나네.
1: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조금 맑고 깨끗하실
0: 네.
1: 때
0: 네.
1: 웬만하면 해두시면 이런 큰 실수가 안 날 수도 있다.
0: 네. 뭐 또 오래 사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야이기도 하겠지만 이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미리 좀 네.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해 주셨어요. 자,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하고요. 뭐 데이케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K-Radio US,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방송 중에 언제나 질문 올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K-Radio는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여기 카메라 어디죠?
1: 거기인가요? 아, 네.
0: 아, 저거 추민해서 저 눈망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플러싱 37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의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두종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고더프로이 뉴욕.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해서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만,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갑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갑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수면은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텔레시 스파크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8: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7: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8: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7: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8: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7: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미, 퇴직수당과 홍보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생활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를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여러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문 열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도 좋지만 참 사람이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했는데 시니어분들에게 데이케어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2: 제가 뭐 실사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체험담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1: 네.
2: 처음에 이제 상담만 받으시고 한 1년, 2년 후에, 다시 이제 와서 등록을 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1: 네.
2: 그런 분들 중에서 말씀이, 아우, 좀 미리 나올 걸 괜히 그냥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뭐.
1: 네.
2: 그랬으면 더 좀 재밌게 외롭지 않게 더 지냈을 것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뭐 진짜 다양합니다. 뭐 좀 그나마 좀 건강하신 분들도 뭐 본인들 뭐 지금 형편이 뭐 주위에서 뭐 자제분들도 자주 방문을 할 수 없고
1: 네.
2: 나이가 적고 뭐 젊은 시간 조금 더 많으신 시니어들 간에 이든 간에, 많이 외로우세요. 제가 보면.
1: 네.
2: 저도 뭐, 지금 어머님이 지금 계시지만, 분명히 많이들 외로워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자제분들이 뭘 해줄 수 있으실지, 아니면 본인이, 나의, 뭐,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외롭고, 좀 같이 있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중에는 진짜 바쁘게 사는 분도 많아요. 무슨 YWC에도 가셨다가 네. 뭐 어디도 가셨다가 막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1: 네.
2: 일주일 내내 뭐 지금 현역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더 바쁜 우리 시니어분들도 계세요.
1: 네.
2: 간혹 여기저기 뭐 그래서 정말 뭐 해박한 지식으로
1: 네.
2: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베네핏을 받으시고 뭐 무료 혜택 다양한 거 많으신데 또 성격이 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조금 위축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1: 네.
2: 사회생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그런 분들도 이제 데이케어에 이렇게 오시면 참 얼굴부터가 밝아지시기 시작을 하고 대부분 저희 그 회원분들을 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장수 데이케어 나오시고 몸무게 좀 드셨죠? 저는 항상 그렇게 여쭤봐요.
1: 네.
2: 몸무게 매달 달아보세요. 그러고
1: 네.
2: 아무래도 같이 함께 식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데이케어 안 나오는 날은
1: 네.
2: 집에서 뭘 먹기가 싫으시대요. 혼자니까.
1: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혼자 계신 분들.
2: 근데 나오시면 제가 그래요. 끝나고 어디 밤메러들 나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시나? 왜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시나? 리필을 뭐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농담하면서 호미 하나씩 줘드릴게요. 그리고 식사 끝나면.
1: 네.
2: 식사가 너무 맛있다는 거죠. 나와서 하면.
1: 네.
2: 뭐 매일 한국 그 음식이라는 게 뭐 지역별로 또 맛도 다르고
1: 네.
2: 음식 만드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맛이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조금 덜 맛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뭐 우리가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서 뭐 파스타 링귀니 시키면 항상 비싼 맛인데
1: 네.
2: 한국식은 안 그래요.
1: 네.
2: 김치찌개를 찍어도 어디는 뭐 진짜 삼겹살 뭐 특허고
1: 네.
2: 막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무슨 꽁치 넣어서 주...
1: 맞아요.
2: 다 달라요 또.
1: 네.
2: 근데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면 잘 드시더라 이거죠.
1: 네.
2: 너무 맛있다고.
1: 오, 네. 네.
2: 전 속으로 아 이게 좀
1: 좀 맛없게 해볼까?
2: 그래도 잘 드실까? 근데 우스갯소리였을지 모르겠지만
1: 네.
2: 우리가 이렇게 같이 친한 분들 옆에서 좀 재밌는 얘기하면서 그 분위기에서 식사하시면서 참 댁에서 혼자 드실 때랑은 큰
1: 네.
2: 차이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하세요. 집에 있으면 거의 안 드신데 하루에 한 끼?
1: 네.
2: 예, 그것도 그냥 대충.
1: 꾸역꾸역 대충.
2: 예, 예. 근데 나오시면 뭐 아침 스낵, 점심 뭐 그냥 얼마나 잘 드시는지.
1: 네.
2: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1: 네.
2: 네. 하여튼 뭐 아무래도 데이케어라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잘 살리면 정말 우리 정부도 정말 실패하는 게 아닌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지금 서포트해주고 펀딩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러는 부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반면에 또 이제 좀 어뷰즈하는 그런 네. 케이스들이 항상 그 우리 또 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1: 네.
2: 예, 왜냐하면 LA 쪽에서도 예전에 이제 비슷하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고.
1: 아 심지어 프로그램이 중단된 적도 있어요.
2: 프로그램 중단이 되고 네. 아예 그냥 메리컬 그 데이케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리폼이 됐었어요.
1: 네.
2: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데이케어밖에 없어요. 그쪽에는 소셜 데이케어는 없고.
1: 네.
2: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당신들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메디케어를 받는 분들
1: 네.
2: 후배들이죠. 이제 나이가 되시는 분들.
1: 네.
2: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 플랜에 관심이 이제 있고 가입할 조건이 이제 돼가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2: 이 프로그램을 정말로 잘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잘 넘겨줘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1: 네.
2: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힘든 거는 저도 알아요. 우리 하우징도 정말 뭐 지금 지원자에 비해서 이번에 그 윌렛 포인트인가요? 그 로또로 이제 신청이 이제 마감이 돼서 저희도 해서 작년 뭐 10월부터
1: 네.
2: 올 2월까지 그 신청 도와드리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1: 시니어 아파트.
2: 이제 그거는 네. 제가 알기로 로또는 대부분 이제 섹션 8이에요.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보다 지원자가 더 많죠. 저소득 네. 가정들을 위한 하우징이었었기 때문에 그 매스구장 옆에 이제 새로 이제 다 완성이 된 그 프로퍼티였는데
1: 네.
2: 제가 듣기로는 경쟁률이
1: 짜잔 상상 초월
2: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아마 신청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우리 지역 특성상 또 여기 굉장히 고밀도 지역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인구 밀도가 그래서 그래도 그 정도일까 했는데 뭐 백 몇십 대이다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정부도 무던히 이런 시니어 하우징이나 로잉컴 패밀리들을 위한 하우징을 지금 굉장히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뭐 디벨롭먼이나 아니면은 뭐 바우처 부축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 살다 보니까 한번 그 하우징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제 오래 머무시게 되죠.
1: 네.
2: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어느 정도 참 늦고 좀 그 문이 좁은데
1: 네.
2: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실정이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하우징들이 한인들께서 좋아하지 않는 지역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디벨롭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 네.
2: 뭐 브루클린이나 브롱스나 아니면 뭐 저쪽 맨해튼이나 시리 쪽 좀 사실 우리 한인분들께서는 이 플러싱을 중심으로
1: 네.
2: 이 타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 퀸즈 쪽에 네.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모든 게 편하잖아요. 다 있으니까 네. 언어적으로도 뭐 너무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선호하셔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근처 뭐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의 바운더리를 항상 선호하시는데 여기는 우리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저희는 여기 항상 마이너리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중국계가 뭐 저희에 비해서 뭐 훨씬 많은 지원자 그 외에 네. 또 다양한 민족들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본인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런 깨끗하고 아주 좋은 집들에
1: 네.
2: 비해서 이제 인컴이 어려워지고 그 충당을 못하게 돼서 이제 로인컴 뭐 하우징이나 시니어 하우징으로 가실 때는 사실 살고 계신 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1: 안 좋아질 수
2: 예, 사이즈도 조금 네. 좀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좀 불편하게 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그 한 달에 내는 돈이 뭐 반에 반도 안 되는데
1: 들어가야죠.
2: 네.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내가
1: 감안해서.
2: 감안하고 포기할 줄 아셔야 그, 준비된 자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예.
1: 네. 자,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뭐,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정부 혜택 안내까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십니다. 그런 상담을 직접 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2: 예, 그럼요. 저도 네. 뭐,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저희 뭐, 소셜 하시는 선생님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번호로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4: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뉴욕 하임 시니어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한 남자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이시고요. 시니어 메디케이드 이게 왜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선은 메디케이드라고 하면 우리 의료 보조 플랜이죠. 네. 정부 주정부에서 주고 물론 연방정에서도 도움이 합쳐지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 시니어 메디케이드라고 말씀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 보험의 네.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부터 뭐 우리 나이가 있는 시니어들까지도 저희가 그 뭐 메디컬 서포트 뭐 다양하죠. 뭐 어디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아니면

0: 있고 어떤 분은 그럴 수 없는 분, 뭐 코페이도 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 제약이 있는 것을 갖고 계신 분들. 어쨌든 이런 다양한 뭐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고 보험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재산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없으면 돈으로 다 그냥 내야죠. 네. 캐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 플랜을 하실 때 있어서 메디케이드라는 게 굉장히 크죠.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떻게 무슨
1: 네 어디가 아플지
0: 갑자기 네. 어디 이상해서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뭐 신장이 어떻다, 네. 뭐 어디가 간이 어떻다, 뭐 장이 어떻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뭐 세이빙 어카운트에 뭐 돈 얼마를 계속 다 모아놨는데 그냥 그게 한 방에 그냥
1: 아, 실제로 네. 그런 분들
0: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수술하고 나서 뭐 30만 불, 40만 불 비용이 나왔는데 뭐 2만 불만 냈다, 뭐 4만 불 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열심히 모아놓은 세이빙을 잘 지키시려면 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절하게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서 메디케이드 혹은 뭐 다른 종류의 보험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1: 네.
0: 나이가 들수록 뭐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됐든 항상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대요. 다. 나는 멀쩡했는데
1: 네.
0: 진짜 건강했는데 갑자기 뭐 어디 살짝 머리가 좀 뒤끈해가지고 갔는데 뭐 뭐가 머리에 뭐가 있어서 수술했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미리 이런 거를 해두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본인의 재산도 지킬 수가 있고 뭐 마음껏 여러 가지 뭐 약이나 이런 것도 잘 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
1: 네. 네.
0: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그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1: 네.
0: 그 또 인컴 수입 어떤 분들은 뭐 그 프로퍼티나 이런 건 없어요.
1: 네.
0: 그냥 아직도 렌트 살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인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다니면서 세금을 좀 많이 내서 부부가 이미 지금 메디케이드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인컴 리밋을 초과해버리는 분들이 또 있어요.
1: 네.
0: 지금 현재 아마 2,489불인가 부부가
1: 네.
0: 싱글이신 분들은 1,830몇 불이래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열심히 세금 내고 일을 하셔서
1: 네.
0: 그 초과가 되는 분들
1: 이제 살짝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0: 원래 그러니까 무상으로는 메디케이드를 못 받죠.
1: 네.
0: 회사 채널이 있어요. 그것도 또 그것도 풀드 인컴 트러스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팬다운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내가 인컴이 초과가 된다고 해도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1: 네.
0: 남들처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인컴이 넘어서 메디케이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은 거예요.
1: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네. 얼핏 규정만 보고 그렇죠. 아유 난 인컴 때문에 안 돼.
0: 넘었으니까 안 된다. 네. 근데 아까 첫 번째는 내가 집이 콘도가 있어서 코앞이 있어서
1: 네.
0: 프라이빗 하우스가 있어서 안 된다.
1: 재산에서 안 돼.
0: 네, 이렇게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자산 이런 집이나 프로퍼티는 없는데 인컴이 너무 초과되는 분들이라 나 이거 안 된대
1: 네.
0: 이렇게 알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드 인컴 트러스트나 스팬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들처럼 다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1: 네.
0: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중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중요하다는 거이기 때문에 다른 거 떠나서
1: 네.
0: 이제 나이가 뭐 55세 이상 65세가 넘으면은 뭐 일반 시니어 메디케이드 그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조절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1: 네.
0: 그 중에는 뭐 인컴 조절, 뭐 세금 조절, 그리고 은행의 뭐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의 밸런스 조절 미리 해놓으셔야 되고요.
1: 네.
0: 왜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되는데 은행에 밸런스 10만 불이 있었어요. 근데 들은 소리가 있어.
1: 네.
0: 은행에 돈이 밸런스가 많으면 메디케이드 안 된대.
1: 네.
0: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한 몇백 불만 남기고 캐시아웃을 싹 해버리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메디케이드에서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은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지금.
1: 아.

0: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안 돼요 이게.
1: 그런 걸 또
0: 신청이 안 돼요.
1: 예. 예.
0: 그래서 은행 세면을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뭐 3개월, 6개월, 뭐 혹은 더 많으면은 12개월도 갖고 오라고는 해요. 그래서 얘네가 봤을 때 꾸준히 로우 밸런스여야만 아, 이 사람은 원래 로인컴 시니어구나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명 이게 판정이 될 텐데
1: 네.
0: 은행 시스템을 봤는데 갑자기
1: 훅 줄어
0: 훅 한 방에 빼버렸네.
1: 네.
0: 그래서 출처도 없어요.
1: 네.
0: 이거 어디서 썼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쓰면 또 그게 인정이 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뭐 장례 비용을 미리 뭐 내놓는다든지
1: 네.
0: 부채를 뭐 갚는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1: 네.
0: 왜냐면 차는 우리 데일리 라이프이기
1: 필수.
0: 때문에 필수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양한 그런 합법적인 뭐 집을 고쳤다. 집 고치면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요즘에.
1: 그런데
0: 네. 그렇게 좀 뭔가가 정리되고 눈에 보이는 지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캐시아웃에 오면 어디 갔어요 그랬는데
1: 없어요. 어? 다 썼어요 뭐 이렇게.
0: 예, 이렇게 돼버리면
1: 네.
0: 이게 그냥 네. 리젝트가 돼버려요.
1: 네.
0: 그래서 한 번 리젝트가 되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 그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요. 어플리케이션
1: 네.
0: 했던 게. 그래서 자꾸 다음에 신청하면 까다롭게 물어봐요.
1: 아, 더.
0: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너 그때 이래 했었잖아. 다 알아요.
1: 네.
0: 너 렌트 그때 얼마였는데 왜, 갑자기 왜 너 렌트가 이렇게 됐어. 저희도 깜짝깜짝 놀래요.
1: 너무 꼼꼼하게 다.
0: 네, 다 갖고 있어요.
1: 네.
0: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페이퍼웍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뭐 영어 읽고
1: 네.
0: 거기다 답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신청하는 것과
1: 네.
0: 경험이 있어서 아 이렇게 했을 때는 리젝트가 됐더라.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추가 서류를 내라고 그랬더라. 그런 경험이 있어서
1: 네.
0: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깨끗하고 확실하게 할 줄 아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 네. 네. 장수 데이케어는 그게 가능하죠?
0: 저희는 뭐 이제 노하우가
1: 네.
0: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써드리고 문제없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드리죠.
1: 처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냈을 때 똑바로 내면 이후에는 뭐 별 문제
0: 그렇죠,
1: 없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이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를 그때 누구 얼마를 냈었고 뭐 유틸리티를 당신이 얼마 하면 낸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게 뭐 늘어났냐.
1: 네.
0: 이게 왜 갑자기 줄어들었냐.
1: 네.
0: 마찬가지로 푸스탬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내용이 이 친구들이 계속 보관을 하고
1: 네.
0: 알고 있어요. 예. 네.
1: 이름 딱 치면 쫙 나오나 보다.
0: 이제 아마 더, 그게 잘 돼질 거예요.
1: 네.
0: 시스템화가.
1: 네. 좀 더 까다로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0: 많이 까다롭죠. 뭐,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뭐, 뉴욕커 분들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 지금 기존의 뭐,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미 전국에서 뭐, 몇십만 명이 이미 어떤 재조사를 통해서
1: 네.
0: 그 수혜 박탈
1: 네,
0: 자격 박탈을
1: 네.
0: 예, 받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과 함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많은 연관된 비즈니스 프로그램들도 뭐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뭐
1: 네.
0: 뉴욕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나 각 보험회사별로 요구하고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예년에 비해서 뭐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매니지를 해 두셔야
1: 네.
0: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잘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항상 좀 잘 얘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혹시 뭐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는 안 봤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보더라 그 특별히 달라진 점 있을까요?
0: 뭐 SSI 이제 우리가 SSA가 있고 SSI가 있어요 크게.
1: 네.
0: SSA는 이제 본인들이 내셨던 그 세금에 대해서 내가 은퇴하면서 이제 돌려받는 그 연금이죠. 리타이어먼트
1: 네.
0: 연금인데 SSI는 또 이제 우리 시니어들 중에서 굉장히 SSA도 적게 받으시고 아예 안 받으시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SSA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이 몰랐는데 점수가 미달이 된 거야.
1: 네.
0: 자기는 16 뭐 몇 년, 20몇 년을 일을 하셨대요.
1: 네.
0: 근데 점수가 미달이 돼요. 포인트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1: 미리 체크했으면 좋았는데.
0: 그런 거를 이제 네. 좀 회계사분들이나 잘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하면서 하셨어야 되는데 막상 은퇴를 했는데 이게 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허겁지겁 뭐 이제 시간을 채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SSI를 이제 받는 분들 중에서 SSI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이거는 완전히 영세한 네. 그런 그 가정들한테 정부 뉴욕주에서 이제 펀딩을 해주는 건데요. 매달.
1: 네.
0: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뭐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아요. 뭐 1년에 몇 번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갔다 왔고
1: 네.
0: 예 그리고 익스펜스 하는 부분들에서 있어서도 다양한 뭐 제재를 많이 받고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봐요. 까다롭게.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뭐 한국에서 뭐 어떤 그 연금 같은 거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정부에서 모르겠지 하고 있다가 뭐 여차여차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케이스가. 그러면은 몇 년치를 토해내야 돼요.
1: 아, 여태 받았던 거예요?
0: 네, 몇 년치를 토해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받았던 그 시점부터 그게 뭐 3년 전이면 3년 전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1: 네.
0: 뭐 몇백 불, 몇천 불을 토해내라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우리 신청을 하실 때에 그냥 뭐 어디는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는 그냥 모를 거예요. 안 써도 될 거예요. 뭐 이런다든지.
1: 네.
0: 뭐 피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안이하게 얘기를 해주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신청할 때. 그래서 웬만하면 꼼꼼히 진짜 틀린 부분 없이 솔직하게 쓰셔야 나중에 이런 피해를 안 보시게 돼요.
1: 네.
0: 예,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나중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지만 지금 풋스탬프도 다시 이제 지금 속된 표현을 털리는 케이스가 또 시작이 됐어요.
1: 요 근래.
0: 예, 요 근래예요. 네. 그래서 지금 뉴욕주 정부에서 사실은 그 별 희한한 그런 스캠이 많은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보통 뭐 월 초에 보통 네. 돈이 그 식료 뭐 사시는 거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스탬프. 들어오는 날 0시 몇 분에 몇 초에 그냥 싹 빼가버려요.
1: 어떻게 빼가는 거죠?
0: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죠.
1: 네. 네.
0: 저희도 그냥 도대체 어떻게 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뉴욕 주정부에서 2025년도에 최근 몇 년 동안 수백 밀리언의 손해를 봤거든요.
1: 네.
0: 털린 돈만 해도 수백 밀리언이에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스냅 하나로만.
1: 와.
0: 네. 네, 그 풋스탬프 하나로만 뉴욕 주 시니어들이 털린 돈들이 수백 밀리언이 털렸었어요.
1: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뺏겼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0: 그게 이제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말까지였고요.
1: 네.
0: 2025년도부터는 돌려주질 않았어요.
1: 아, 네.
0: 네. 그래서, 고안해놓은 것이 이제 그 칩 형식의 스냅카드를 만들겠다라고 뉴욕 주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올해 뭐 여름 하반기 정도 아니면 늦어지면 내년부터 새로운 카드를 아마 받으시게 될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거 만드는데도 50밀리언이 들어간대요. 50밀리언스.
1: 예.
0: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뉴욕 주정부가 그냥 돈을 계속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1: 네.
0: 그 풋스탬프를 신청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서류에는 웬만하면 거기서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1: 네.
0: 솔직히 쓰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뭐 데이케어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데이케어 전문가 선생님하고 항상 상담을 하시고 안 나가시는 분들은 어느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그쪽에 좀 노하우가 있는 전문 기관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다.
1: 네.
0: 예.
1: 참 황당할 것 같네요.
0: 그래서 풋스탬프 같은 경우는요,
1: 네.
0: 온라인으로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래서 락하는 기능이 있어요.
1: 아, 네.
0: 온라인에서 안 쓰실 때는
1: 네.
0: 그냥 딱 락을 해놔요.
1: 아, 네.
0: 그래서 내가 월말에 이제 보통들 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달
1: 네.
0: 말 전에 다 쓰세요.
1: 끝나기 전에.
0: 네. 네. 그래야 이제 다음 달에 또 들어오고. 왜냐면 이것도요, 계속 밸런스를 남겨놓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주나 보다.
1: 안 쓰네.
0: 간혹은 깎여요, 그게 또.
1: 예.
0: 그래서 저희는 늘 저희 회원분들께 말씀드린 게 무조건 다 쓰시라고. 그 달이 지나가기 전에 무조건
1: 네.
0: 다 쓰시라고. 못 쓰시면 가져오시라고 그래요, 제가. 제가 써드린다고.
1: 이쪽으로 가져오셔도 되겠네요.
0: 네, 뭐 쓸 데 많다고 제가.
1: 네.
0: 근데 월 말 전에 다 쓰시고 락을 해놓으면
1: 네.
0: 그게 털리지가 않는 거죠.
1: 아, 네. 들어와도 빼갈 수가 없고. 네.
0: 근데
1: 네.
0: 좀 다 복잡하고 좀 귀찮으니까 오늘 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 네.
0: 저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락을 해놔요. 그래서 마트 가실 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풀어. 온라인에서 풀어드리면
1: 네.
0: 또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해드려야 돼요.
1: 와, 진짜 심각하네요. 네,
0: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 네.
0: 참.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시고 지혜롭고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1: 네. 뭐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지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대충 들어도 네. 아유 한번 물어보고 싶다. 어디 장수대에 계요? 하실 텐데 32-38 148 스트리트에 플러싱이 있습니다. 718-799-0133번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쏟아내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거 연이어가고 계신데 장수데이케어만의 특징이랄까요? 우리 장수데이케어는 이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말씀을.
0: 그러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아이고. 장수데이케어는요. 와보시면 아는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편안한 그런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파킹랏이 다 있고요. 건물에.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벤치도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뭐 담소 나누실 수 있도록 벤치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실내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뭐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땐 이제 뭐 실링 고가 높아서 좀 답답하지 않고
1: 네.
0: 예, 항상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통된 말이 참 분위기가 편하고 좋다.
1: 네.
0: 그런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사립학교라고 해요. 저희는. 그래서 다 데이케어마다 색깔이 다르고
1: 네.
0: 분위기가 달라요. 네, 이제 저희는 늘 서로를 많이 배려해주고 싸우질 않고
1: 네.
0: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걱정해주고 그게 이제 회원간에도 그래요. 내가 먼저
1: 네.
0: 이게 아니라 항상 뭐 배려해 주려고 그러고 뭐 선생님들이 워낙에 그렇게 솔선수범을 보이고 예 그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희는 사립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 네.
0: 아무나 못 오고요.
1: 예.
0: 예. 저희도 또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비즈니스 철학이 있어서
1: 네.
0: 좋은 분위기로 다양한 아우팅 벌써 올해도 벌써 한 세 번 아우팅 했고 또 이제 예
1: 또 그렇죠? 어떤
0: 영화 갔었죠. 뭐 네. 벌써 그리고 브루클린 보타니컬 가든 갔었죠. 다음 달에 또 1박 2일로 또 저희가 여행을 가요.
1: 네.
0: 예, 그것도 있고, 뭐 어버이날 행사도 크게 했었고, 계속 뭐 하여튼 열심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힘들고 피곤하게 저희가 만들 거예요. 그래야 집에 들어가시면은, 슬립 장애도 없이 잠도 잘 주무실 거고.
1: 네.
0: 예, 그래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런 건 저희한테 맡기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1: 네.
0: 저희는, 뭐, 집에 돌아가셔서 문제가 생겨도 뭐 항상 저희가 대기하고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회원분들끼리도 사이가 좋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사이가 좋다는 건 그만큼 오래 있으면서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뭐 다 그렇게 열심히 예 그게 그냥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1: 네,
0: 예.
1: 시간이 지나면서
0: 네.
1: 장수대회입니다. 오늘은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뭐 앞서서 항상 저는 매일 읽으니까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에 다양한 수업 여러 가지 수업들 딱 준비가 돼 있고 사립학교라 그러셨잖아요. 또 계절별 여행까지 다음 주 또 다음 달이
0: 다음 달에요.
1: 네 여행 계획 있으시고 그냥 뭔가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가 아니라 가면 할 일이 생기고 또 즐거워지니까 결국은 그게 또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 장수 데이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잡한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소셜 문제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까지 싹 다 책임집니다. 책임지실 거죠?
0: 네, 뭐 맡겨주십시오.
1: 네. 네. 자,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고요. 718-799-0133 다들 사정이 다르니까 직접 또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18-799-0133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또 어디 가세요?
0: 아니, 이제 또 돌아가야죠.
1: 장수 애경.
0: 예, 가서 모시러, 예, 우리 어르신들 모시러 가야 됩니다.
1: 네. 어르신들 만나시면, 아이고, 방송 잘 들었어. 이렇게 좀 해주세요.
0: 아, 그럼요.
1: 네. 자,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짚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경북 안동에서 이란 전쟁이 이래 시작된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 짚어보고요. 이번 주 목요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격차도 다양하게 나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파업 예고 시한도 나가면서 막한 노사협상 결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종전협상에 지연되고 있는 이란전쟁 문제, 더불어 미중정상회담, 한일정상에 이르는 주요 국제정세 이슈도 짚어보죠.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박정희 한판승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케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살 빠진 선거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선거 운동 하고 계세요?
3: 네?
1: 선거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데 배추가.
3: 식사 운동이죠.
1: 네. 식사. 아, 식이요법. 네, 네. 예, 저탄고지.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
1: 이상민 크리에이터 한참 하시더니 요즘은.
4: 아, 요즘. 아, 간식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1: 아, 괜찮아요. 잘 드시고 계시는군요.
4: 예. 잘 먹겠습니다.
1: 네. 자, 네, 오늘도. 자, 엘레강스 정, 정호김 전 의원.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인정하셨습니다. 엘레강스.
4: 여사님.
1: 자, 자, 오늘 특별한 분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두 분이 그 타방송에서는 자주 뵀었던 것 같은데.
5: 네, 맞아요.
1: 아, 두 분이 잘 맞으셔서 오늘 같이 또 모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예, 한판선 보신 게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5: 좀 마음이 설렜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5: 네, 일단 이 CBS 건물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면서 가벼운 발걸음을 왔습니다.
1: 네, 배수장이 왜 웃으세요, 근데?
3: 아니, 저도 매일 설레니까.
1: 아, 그래요?
3: 일어날 때 제가 외치는 한마디가 CBS.
5: 네. 아니, 장미... 너무 과한 설정 아닙니까?
1: 그러니까.
5: 설정이 좀?
1: 아니, 이게 장미 변호사 한 번 안 웃으셨거든. 근데 장현주 변호사한테 바로 웃을 제가지고.
4: 그러니까 임직원도 아니고 CBS.
1: 그러니까.
3: 이거 상시 개편 체제니까요.
1: 알겠습니다. 아, 잘릴까 봐.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그러면 여론조사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거 기간이니까. 자, 먼저 부산 북감. 자, 한판승부가 지난 토요일 다녀왔던 부산 북감. 자, 여론조사 소개해 주실까요?
3: 북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 17일 부산 북감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 결과입니다.
1: 예.
3: 후보 지지도 조사입니다. 민주당의 하정우 39, 무소속의 한동훈 33, 국민의힘의 박민식 20, 모두 퍼센트입니다.
1: 예.
3: 가상 양자 대결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44, 박민식 30, 하정우 41, 한동훈 39.
1: 예, 자,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또 추격하는 양상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리고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는 오차 범위 밖에 조사합니다. 현재 판세 한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정 의원님.
5: 진짜 이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1: 네.
5: 가보셨잖아요.
1: 네, 부산.
5: 부산 북갑일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쫄깃해요, 진짜.
1: 아, 하루하루가.
5: 네.
1: 그런데 표현 보세요.
5: 예.
1: 우아한,
5: 예. 이게 예. 우아한 표현인가?
1: 의원님의
5: 하시는
1: 거죠.
5: 왜냐하면 지금 그 삼자구도 물론 이제 이거는 경향성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예. 보면은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40%가 깔딱고개 못 넘고 있어요.
1: 아.
5: 그런데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에서 그 초반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지금 20에 지금
1: 묶여있다.
5: 묶여있는 것 같은.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흥미로운데 3자 네. 구도에서는 33이고 양자 대결에서는 39, 하정우 41 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3자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
1: 예.
5: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거든요. 예, 네. 조금 아쉬워요. 이쪽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돼.
6: 더 올라가야 돼.
5: 그래서 거의 40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진짜 여기서 대전환극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6: 예.
5: 제가 전 사람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없잖아요.
6: 그러니까요.
5: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방선거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그 후보가 여기서 정말 하나의 드라마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공격수로는 예. 이만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한동훈. 것하고
6: 네.
5: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 앵시앙 레짐, 구체제.
6: 예.
5: 이 구체제를 뒤집어서 어떤 개혁으로 갈 수 있는 또 유일한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놀란 건 북갑의 그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느끼셨죠?
6: 맞아요.
5: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보면은 아주 왜 까칠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들, 예. 또 청년 아저씨들한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북한 시민들이 상당히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라포가 형성이 됐다고 그럴까? 지금 그래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또, 들으시는 분은 좀 지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단일화가 화도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가 또 기대돼. 다음 주에 이 수치가 어떻게 될지.
6: 아하.
5: 네. 그러나 지금 한동훈이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6: 조금 아쉽다.
5: 아쉽죠. 네. 조금 더 올라가야죠.
6: 더 올라가야 돼. 네. 마치 그 자녀의 그 몰고 성적표를 본 어머니의 마음을
4: 아, 중간고사 왜 이래요?
6: 아, 외국은 좀 1등부터 치고 올라가야
5: 아니,
6: 되겠다.
5: 제가 그 우리 애들이.
6: 우리 애들이.
5: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그, 니, 짝, 하정우는 몇 점이래. 제가 그래 떼는 거야. 그래 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처였대. 그냥 그거 자체로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자도 부족한 인간이더라고요.
6: 정옥이 메세이. 미리보다 정옥이 메세이.
7: 반성을 하시고.
6: 반성하겠는 메세이. 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7: 저는 일단 뭐, 앞서 이제 정옥이 의원님은 뭐 하정우 후보가 뭐, 깔딱고개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박스권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정우 후보의 하방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6: 하방.
7: 사실, 그러니까, 초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한동훈 후보라는 어찌 보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후보와 붙어 있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하정우 후보에게 하정우 후보에게는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6: 그런데
7: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고서도 하방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박민식 후보는 저는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조사들이.
6: 그렇죠.
7: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어쨌든 공식 후보잖아요. 그리고 정당의 후보이고 또 정당의 어쨌든 그 지지세라는 것이 있고 그 조직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뭐 나름대로 본인의 개인기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사실상 하정우 후보는 하방을 확인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저는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한동훈 후보다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의 한계는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무소속 후보임에도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나름의 선전을 하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개인기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지도나 개인기를 이제 무소속 후보라는 한계로 저는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는 이미 하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 왜 장현주 변호사의 분석이 굉장히 재미있는 하정우는 와서 하방 있고 한동훈은 한계를 봤다.
5: 라임을
6: 짰어요. 네. 자 우리 배수장님
3: 그렇다면 박민식이기는 너무 또 박하네요.
5: 좋았어.
3: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로 가면 정말 쫄깃한데 하정우, 한동훈 뭐 차이가 얼마든 간에 박민식 이 순서거든요. 하한박. 그런데 이제 단일화가 없다.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장동혁 대표는 기등도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쭉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정말 결과가 한 표든 열 표든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판 자체가 바뀌어지려면 한동훈 후보이면 그 반전 카드가 절실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야 그래도 하정 후보를 앞서갈 수 있는데 하정 후보도 이게 하당에 직면돼 있는 게 전재수를 못 뛰어넘어요. 우리 시간에 그 전재수는 완전히
8: 최수야
3: 국민이 그렇죠. 최수야 노님 재수 아닙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지지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 미안합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승부처는 네. 뭐 이제 지금 네. 하한박의 순서니까 만약 이 판을 뒤집으려면 한동훈 후보가 이대로는 안 될 거예요. 뭔가 한방이 있어야 돼요.
4: 네. 한방이 있어야 돼요. 예, 예.
5: 그 뭘 것 같아요?
3: 그건 이제 용역이 필요하죠.
4: 용역이 필요하다. 아, 그 금방 나한테 얘기해 준다.
3: 아니 아니 이게 이런
9: 또 요요 서비스.
3: 이런 게 되면 네.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4: 과한 팁이 될 수 네. 있다. 네. 예. 자, 이강인 선거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그 의원의 대표의 그 동탄 승리 모델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한정민 후보를 박민식 후보에 비교하면서 20% 아래로 묶고 이제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이제 30% 후반대에 나왔었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40% 초반이 그럼 당선이 됐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하정 후보가 30% 후반대에 있고 한동훈 후보가 40% 초반을 치고 나온 경우에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근데 하정 후보의 주식 파킹 논란이 나왔어요. 작년 8월에. 당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으로 개인에게 매도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파킹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파킹이라는 게 잠시 넘겨졌다가 다시 찾아오는 뭐 이런 건데 이제 하정우 후보 측은 전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본인 SNS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 후보는 SNS에 이거 정말 해명을 들어보니 정말 이거 큰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또 다시 맞받아쳤어요. 정 의원님. 어떤 촉이 오세요?
5: 요새는 이 정치인들 때문에요. 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라는 말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그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남 시켜서 고발하는 거. 아. 그것도 하나도 안 무서워. 자기가 직접 고소하면 아 이건 진정성이 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법 제대로 아는 사람 장 변호사밖에 없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했는데 예. 상대 후보가 법 전문가 아니에요?
4: 그렇죠.
5: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100원에 팔았대잖아요. 좀 이상해. 아, 파킹 아닌가 싶어. 어떻게 100원에 파는 거 맞아요?
4: 아, 예.
5: 뭐, 100원 100원에, 소리가 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잘못 읽었나?
4: 아, 100원 맞아요.
5: 아, 요새 조심스러워가지고 몇 번을 재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아무튼 앞으로 이 싸움은 지금 하정우와 한동훈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박민식 후보의 그 뭐라 그럴까 대응
4: 예.
5: 내지는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에 어떤 그 결단을 할까 아니면 끝까지 이대로 이제 그 포기하지 않고 갈까 이게 예. 오히려 저의 관전 포인트죠.
4: 아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7: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저는 설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공격을 해봤자 뭐 앞서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판을 흔들 만한 큰 한방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스타트업에서 베스팅 방식으로 그 주식을 받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뭐 3년 공부하고 5천주 확정받고 그 이후에 1할로 계산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4: 3년 분할.
7: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계속 공격 포인트가 돼서 뭐 하정 후보가 흔들린다 또는 뭐 부산 북갑 선거의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부산 북갑 선거에서는 이제 마지막 변수는 뭐 다들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네. 단일화 여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4: 예?
7: 사실 단일화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모두의 생각이 일치해서 또 후보들도 진짜 단일화가 절실하고 막 지지자들도 다 같이 해야 된다 네. 뭐 거의 온 우주의 기운이 모아서 다 같이 단일화를 하자라고 모여도 며칠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단일화입니다. 방식부터 해서 누가 유리하냐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벌써 뭐 부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합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도부 장동혁 대표는 단일화 생각은 꿈에도 하고 있지 않을 거야. 단일화의 디귿자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인데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3자 구도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 구도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유리하게 유리한 고지를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3: 저는 짧게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적어도 하정우 후보의 주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들진 않아요.
7: 그냥.
3: 근데 주식? 뭐 주식? 7,200대까지 내려갔는데 뭐야? 이러고 있는 지금 완전히 뿔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심리적으로 보수 후보들로서는 박민식, 한동훈 후보로서는 하정우 후보를 묶어둘 수는 있죠.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게 하정우 수석만 AI가 아니라 이번 선거도 AI 선거거든요. A는 뭐냐? 앵거, 분노. 주식? 그럼 이건 20대, 30대들은 분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 interest, 이익, 40대, 50대, 0-40은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4: 갑자기 0-40가 났어요.
3: AI입니다. 아니, 좋은 분 들어보시죠.
8: 사정 하시라고요.
3: 지금 하정우 후보가 좀 아쉬운 게 뭐 하미나이가 됐든 핫클로드가 됐든 좀 저는 AI를 더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판세 분석을 좀 더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좀 전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4: 그래서 요즘 최근 주식 좀 물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던데.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잠깐 만나볼게요. 잠깐 나와주시죠.
9: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감으로 6월에 반드시 길 육동훈입니다. 대리님 정말 자주 뵙습니까? 예.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육개장을 제일 좋아하고요.
4: 육개장이요?
9: 예. 육각형도 좋아합니다. 육이 들어간 숫자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그런 아, 배수장님 혹시 저랑 같이 육회 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3: 육회
9: 드시기에는 너무 몸이 육중하십니다.
10: 또 용병이 설치고 앉아 있어요. 예. 범죄 혐의로 제명된 작가리 비방에 나서는 거 보니까 부산 단세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참새들은 조용히 좀 해라 그래 봅니다.
9: 그런데요 저는요 묻고 싶습니다. 홍 시장님 저는 근데 타령은 안 했습니다.
10: 또 찍찍찍찍찍찍 윤석열의 종물은 조용히 해라.
9: 저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뭘 자꾸 조용히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 또 방자하다 그래 봅니다.
9: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예, 진행자님 진행해 주시죠. 이사 내려오실 건가요?
4: 네. 예,
9: 내려와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만덕 아저씨 한동훈이었습니다.
4: 네, 예. 아유 세상에. 자, 홍표현 시장님 방송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나와주세요.
10: 이미 골라봐야죠.
4: 예, 나와주세요 빨리.
10: 그 진행도 방자하다.
4: 예, 최선을 다하게.
10: 야비하게 그러지 말고.
4: 예.
10: 언능 진행해라. 네, 그래 봅니다.
4: 예, 요즘 SNS 많이 하시고 이분이 이제 하정우 당선도 예상하시고
7: 아.
4: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도 하시고 지금 김부겸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신데 이 발언의 의도는 그래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 의원님?
7: 이분은 지금 이 예측은 예. 자기가 그동안에 경력 또 있고 그렇죠. 경륜도 있고 예.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떻게 예측했느냐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 시점에서 왜 이따위
10: 그러니까 이런 이따위가 뭡니까 방송 중에 저자도 참 방방하다. 자기도 제기하세요.
7: 네,
4: 네 우아하십니다.
7: 예, 예. 이러한
10: 엘레강스지.
4: 예, 엘레강스. 예.
7: 이러한
4: 예.
7: 이러한 그 1, 2, 3 등 을 얘기하는
4: 예,
7: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막 그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지만
4: 그렇죠?
7: 그 보수 진영에 있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그래도 거기서 그 우물을 먹고 그동안 그 자신의 어떤 그 정치 경력을 쌓아왔는데
4: 예, 예.
7: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품격 있다고 얘기하면서
4: 아하.
7: 저 사람은 또 비위를 상하게 하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하. 벌써 거기까지 감 다 잡고 있을 것 같거든요.
4: 예, 예.
7: 근데 이 판을 읽는 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홍준표 전 시장의 품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물론 정치를 그만두신 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5: 그런 점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4: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우호적인 말씀은 그래도 짧게.
7: 저는 네. 뭐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분석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맞는 말이냐 아니냐,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다라는 거는 공감해요. 아.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몸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되겠지만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볼 때는요. 아하. 오죽하면. 아. 오죽하면 보수 진영 출신 인사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컸던 저 정치인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뭐 이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도층이 보기에는 오 진짜 요새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라고 저는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는 양쪽 진영이 다 결집할 거고 이번 선거 또한 중도층이 결정할 겁니다. 그럼 중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 오죽하면 저런 얘기할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5: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요. 중도층에서 절대로 오죽하면이라는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두 번 보여줬으면은 아 오죽하면 전 시장이 그랬을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 아유 두 분이 아주 불꽃튀는 평론. 자 북갑에 이어서 평택 을로 가보겠습니다. 핫플레이스 역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배 소장님.
3: 네 평택. 입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올려서 16일 17일 경기 평택을 주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퍼센티지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29.3, 민주당 김용남 25.5, 국민의힘 유의동 22.4, 자유와 혁신 황교안 9.4, 진보당 김재현 6.0. 김용남 후보의 이 특징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최절반을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49.3%. 예. 반면에 유희동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2.6% 차지하고 있는데 조국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성에 강한 40대에서 10명 중 4명. 39.8%의 지지를 받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MBC가 고려 리서치에 의해서 16일부터 18일까지 예. 경기 평택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4: 예.
3: 민주당 김용남 31, 조국혁신당 조국 27, 국민의힘 유희동 17, 자유와 혁신 황교안 7, 진보당 김재현 2 이렇게 나오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김용남 53, 유희동하고의 양자대결입니다. 김용남 53, 유희동 23, 양자대결입니다. 조국 52, 유희동 25. 이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확연히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4: 예, 자 일단은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오차범위 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보면 또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초조하십니까?
7: 뭐 초조하다기보다는 좀 예. 걱정은 됩니다.
4: 오, 뭐, 걱정되는 건 사실이네.
7: 예, 걱정은 되는 것이 예. 일단 이 지역이 뭐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와 또 김용남 후보 사이에 어떤 신경전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도 분명하고 예. 또 그러면서 김용남 후보도 조국 후보를 향해서 아니 국힘제로 하시겠다면서 왜 민주당 후보만 그렇게 공격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지금 보면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다 접전 중이고 뭐 이런 구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선거 결과 이후도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민주당에서 공식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당으로서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뭐 재편이라고 할까요? 또는 예. 이제 지지자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저는 이제는 좀 정책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평택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좀 건강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조금은 좀 감정적인 이야기나 신경적 양상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4: 예, 정홍 의원님.
5: 건강한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조국 혁신당 네. 쪽에서는 네. 그동안에 했던 일련의 그런 그 검증의 이름으로 맡아도라고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는데 네.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선거날 선거방송 하는 사람들은 이 평택을 때문에 밤새게 생겼다. 이거 언제 끝날지 마지막 합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혼전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칼자루는 예? 혹시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쥐고 있는 건가? 잠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그렇군요. 자, 그런 건데 오늘 김영남 후보 관련해서 또 폭행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 관련해서. 그래서 본인은 반성하도록 얘기했는데 배 수사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어떤 악재가 될지.
3: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 의회 시절에 초선이었을 때 보좌진을 행사장에서 준비 관련해서 발길질로 이제 폭행을 하고 폭언했다는 주장인데 뭐 큰 목소리는 내긴 했지만 김영남 후보 측에서는 폭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이제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4: 살을 낸 것이든 사실이든
3: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을 오롯이 못 받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만 받아도 당선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민주당 후보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검사 출신의 김영남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조국 후보의 지금 마지막 막판 뜨거운 대결이 되고 있는 거죠.
4: 자, 여기서 조국 후보랑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11: 다 돌려놔 영남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조국입니다. 한때 제 눈이 비멍이 들었습니다. 문에 부딪혀서 그랬는데요. 예. 대한민국 가슴, 국민의 가슴에 멍, 평택 시민의 가슴에 멍을 푸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범민주가 바뀌도록 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였습니다.
5: 아니,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두 분 말씀 때문에 평택의리 예. 선거가 예. 꽤 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4: 아, 두 분 말씀 때문에?
5: 네. 예, 예. 지금 예. 본인들을 아셔요?
11: 이 두 분 말씀 듣지 마시고 저만 바라봐주세요.
4: 자, 오세훈 후보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나와주시죠.
12: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아니, 철근 누락이 말이 됩니까? 저는 치킨을 먹을 때도 뼈 있는 치킨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명백한 건설사 잘못인데 이분 나오셨네요. 정원호 후보입니다.
11: 정원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서울시가 잘못한 거죠.
12: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건설사 잘못이죠.
11: 오세훈 서울시 잘못이죠.
12: 와, 요즘 많이 쫄리시나 봅니다. 아무튼 이건 건설사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 두 분 다 서울시장에 될 걸 상정하고 열심히
11: 네, 공부를 합니다. 제가 반드시 돼서 오세훈 서울시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서울시로 가겠습니다. 정원호입니다. 예, 아직 성대모사 좀 어색하죠?
4: 예, 그러니까요.
7: 너무 잘하세요.
4: 민정 좋아요.
7: 너무 잘하시는데?
4: 예, 민정 부대변이네.
5: 아니, 너무 천사적인 모사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야?
7: 아니, 너무 잘하신다.
3: 후보님, 토론을 하셔야죠. 예.
11: 그거는 마타도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3: 토론하셔야죠.
7: 아니 법정 토론
11: 그런 게 어딨어요. 법정 토론 하잖아요.
3: 알겠습니다.
11: 예, 고맙습니다. 정원호입니다.
4: 예, 자 오늘 또 한일 정상회담 마치신 이재명 대통령 잠깐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나와주시죠.
13: 예, 곤방와 다카이치상. 예, 전개야 탑에 마시다가. 예, 일본어를 좀 써봤는데 이러면 안 되겠고.
4: 예.
13: 전기아라는 게 그 안동 닭을 잡아가지고 그걸 사케랑 또 한잔했습니다. 정말 만찬에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은데.
4: 예.
13: 오김상.
4: 오김상.
13: 예, 비즈니스네.
3: 아. 미인이라는 거죠. 미인.
13: 미인이지. 오늘 어떻게 일본어 좀 공부하셨나봐요?
3: 스바라시.
13: 예. 일본어 공부하시는 만큼 이제 뉴스 좀 공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13: 예, 한인 정상회담 잘 마치겠습니다.
4: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깔끔했어요.
5: 대단하십니다.
4: 자, 배추 한판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2: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1: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2: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 스파크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4: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4: 자, 한일정상회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시 상하 일본 총리가 만남을 가졌고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5: 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한일 셔틀 외교격이었는데요.
4: 예.
5: 이번 정상회담은 안동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1월에는 다카이시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열렸습니다.
4: 예.
5: 그 이후 4개월 만에 만남이었고 이렇게 양정상이 각자의 고향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4: 예.
5: 그리고 1월 당시에 다카이시 총리는 직접 이재명 대통령 숙소 앞에 찾아가서 영접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시내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시 총리를 직접 영접했습니다.
4: 예.
5: 양 정상은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확대 회담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후 진행을 한 한일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4: 예.
5: 또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LNG와 원유 등에 관련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인공지능, 우주탐사, 바이오 등 협력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 예.
5: 또 일본 조세이 탄광 발굴 유해 DNA 감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4: 예.
5: 이 두 정상은 이 발표와 만찬을 진행을 한 다음에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해서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계획입니다.
4: 예.

0: 일이 있다 보니까 선거와 연관되어가지고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역사 문제라는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공유하는 그런 몇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미국과의 그 관세 내용도 그렇고 그때도 사실은 한일이 좀 더 협조했었으면 예. 미국에 대해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가짜 도생하듯이 지금 그 합의를 했었고
1: 예.
0: 그런데 지금 이제 중동에서의 이런 상황에서 뭐 LNG 얘기도 나오는데 그 원유라든지 또는 가스 관련해 가지고 거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봐야 되고요. 예. 북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부터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제 검증하면서 실질적인 뭐 실용 해결을 강조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1: 예.
0: 저는 선거하고 별로 연계시키고 싶지 않아요.
1: 사실 이제 타이밍이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인가 끝이 났는데 거기도 맞춰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함께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세력 균형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게 싶기도 한데.
2: 그렇죠. 그 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뭐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알려졌잖아요.
1: 예?
2: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일 정상이 함께 셔틀 외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공유를 좀 하고
1: 예?
2: 그리고 그 에너지 안보 차원을 어떻게 우리가 격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있어 왔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에 아주 적절했다라고 보이고 이거 일부 야당에서 뭐 자꾸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은 선거 앞두고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까? 셔틀 외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1: 예.
2: 그리고 뭐 안동을 방문한 것도 예. 1월에는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답방의 차원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1: 예.
2: 뭐 선거와 연결 지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외교는 외교 그대로 좀 보고 외교만큼은 또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그 TK지역 방문해가지고 또 이제 그 모내기 하는 장면을 기도하고 또 은사 선생님도 고향에 가서 만나고 또 이번에도 이제 고향인 그 경북 안동에서 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이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3: 네.
1: 경북의 고향인 김진희 평론가.
3: 네. 그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내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선거에 관련한 얘기를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3: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뭐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 1월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에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만났었거든요.
1: 예.
3: 그때도 고향에서 만났던 거기 때문에
1: 예.
3: 만약에 그게 이번에 안동에서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짠 거였다면 근데 그건 그것대로 또 전략적인
1: 판단이지.
3: 교류한 것이기 예. 때문에 이걸 예. 뭐라고 일부러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 아.
3: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어디 주변에 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긴 가는데
1: 예.
3: 근데 또 경상북도 워낙 넓어가지고 안동은 또 북부 지역입니다.
1: 아.
3: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너무 긁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1: 더 관심을 가게 한다.
3: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1: 아.
3: 하는 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민감한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1: 네.
3: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선거에도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떻게 보세요?
0: 의원님? 아니 저는 이거 이게 안동이잖아요.
1: 안동.
0: 경북지사 선거에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좀 짧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1: 아, 예, 예.
0: 그 뭐 고향 방문 다 좋은데요.
1: 네.
0: 이제는 그런 정상회담은 이제는 진짜 알곡이 있는 회담이 돼야 되잖아요.
1: 아.
0: 근데 이 다카이치한테 궁금한 게 없었을까? 과연 이 대통령은 지금 호르무즈 그 통행 때문에 굉장히 전세계가 민감한데
1: 그렇죠.
0: 요 다카이치 정부만 일본에 있는 배를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다 이렇게 끌어 나오고 자기는 외교를 통해서 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1: 네.
0: 분명히 여기에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의사소통 우리도 지금 거기 배들이 수십 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원도 있고 그게 진짜 실용 외교죠.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1: 그러니까 선박을 또 이제 좀 교환시킬 수 있는
0: 그렇죠.
1: 그 조언을 좀 받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들.
0: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1: 오늘 저녁에 이제 한동 하회 마을에서 만찬을 진행한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또 실용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5.18이었는데 기념일에 맞아서 나온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3: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0: 한테 탱크 나수데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탱크데이에서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요.
1: 예.
0: 이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가 박종철 열사가 숨졌을 때 사건을 은폐하던 경찰이 사용하던 표현. 책상을 탁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1: 예, 예.
0: 또 탱크도 어제 5.18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을 연상케 한다. 5.18 폄훼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요.
1: 예.
0: 정용진 회장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면서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이제 그 광고 이미지를 잠시 아까 이미지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스버 코리아 측에서 이제 5.18 단체 면담으로 시도했는데 거절당했고 대통령도 굉장히 그 SNS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0: 네, 오늘 오전 10시에 김수환 신세계그룹 총괄 부사장이 사과를 위해 광주에 있는 5.18 기념재단을 찾았습니다.
1: 예.
0: 하지만 5.18 공법 3개 단체는 일방적인 방문이라면서 거부를 했고요. 김 부사장은 기자들에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 5.18 영령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정용진 회장 관련성은 부인했습니다. 앞서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손정현 대표이사는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김태찬 5.18 부상자회 부회장은 신세계에서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정용진 씨만 보더라도 극우적 메시지를 쫓아내지 않았는가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을 두고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 예. 대통령도 굉장히 그 수위 높게 비판 메시지를 낸 게 사실이죠.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적 공문도 함께 전해줬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자, 이번 마케팅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2: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 멸콩인가?
1: 맞아요, 멸콩.
2: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크게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누적되어 온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뭐 SNS라든지 그런 활동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랄까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좀 개탄스러워요. 저도 속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그리고 솔직히 아마 그 보수 정당 측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5.18과 관련해가지고 그 정치인들의 그 한두 마디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우파 기업인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해프닝을 벌이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좀 예민하겠다 싶은 마음이 아니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0: 일단 뭐 탱크라고 하는 게 이 해당 회사의 제품 이름이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이제 5월 18일이라는 날짜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
1: 아니 그것도 왜 문구를 왜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이미지 있으니까 보여주세요. 아무튼 계속 전해주시고
0: 그렇습니다. 이거 텀블러를 책상에 그냥 딱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1: 그 탁이라고 일부러 탁이라고, 이렇게
0: 지금 보여요.
1: 책상에 탁이라고
0: 탁이라고 하는 게 좀 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날짜가 5월 18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 담당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물론 이게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근데 이거를 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에서 워낙 많은 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뭐 그걸 검수를 못한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는 굉장히 매출이 높아요. 조단이에요.
2: 그렇죠.
1: 그러면서 또 마케팅 엄청 잘하는 회사고 그 NBA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저런 거는 한 번에 엄청 감수 많이 한단 말이죠. 사실은.
3: 그렇기 때문에 더 참담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마케팅을 하면 누구 직원 한 명이 독단적으로 해서 그냥 올리고 이런 시스템이 리가 없잖아요.
4: 예.
3: 결제 라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4: 예.
3: 이걸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이걸 검수하고 걸러지지 못했고 누군가 이거를 승인해줬다라는 예.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뭐 이해하기 어렵다를 넘어서서 정말 참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를 경질했다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당연히 결제 라인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필요하지만
4: 예.
3: 저는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런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뭐 예, 벌써 멸콩 논란 앞서 말씀 주셨는데
4: 예.
3: 이런 것들이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스타벅스와 관련된 그 마케팅 자체가
4: 예.
3: 사실상 뭔가 그냥 단순한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 뭐 의도된 거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스타벅스 본사도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1: 미국 본사에서.
3: 네. 미국 본사에서 네, 사과를 하고 이게 뭐 국제 뉴스가 돼서 다른 나라의 해외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4: 예.
3: 아 사실은 5.18 영향들과 5.18 유가족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4: 예.
3: 이게 뭐 단순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를 경질했고 뭐 사과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게 굉장히 뭐 SNS에도 계속 더 이상 이제 스벅에 가지 않겠다, 스타벅스에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평상시 그 오너의 어떤 성향을 알고 이게 오너가 있는 기업에서 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추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2: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1: 예, 예, 예.
2: 이제 조금 전에 그 영영 유가족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국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 5.18이 예. 그 당한 분들만의 그 5.18이 아닙니다.
4: 예,
2: 그래서
4: 예.
2: 그런 차원에서 이 오너 리스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4: 그렇죠.
2: 여기 지금 대통령도 나서서 또 이렇게 굉장히 격한
1: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2: 매우 사실은. 격해요. 표현이.
1: 예, 예. 저질 장사치의
2: 아마 본인도
1: 박장 행태.
2: 네. 오너를 포함해서
4: 예.
2: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4: 예, 예.
2: 기업은 그 기업 운영에 전념하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1: 전문 경영인이
2: 그렇습니다. 예, 전문 경영인도 있을 것이고
4: 예,
2: 또 오너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지금 그게 신세계 그룹이죠.
1: 맞아요.
2: 한마디로
1: 예, 예.
2: 그 그룹 경영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지금 예. 그 오너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마치 또 그 오너면 또 셀럽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2: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이게 그 본인들의 리스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정치 코너 시간에 해야 하고 참 아까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개탄스럽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 예, 예. 더 강력한 말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절제해 주셨습니다. 자, 또 기업 얘기입니다. 오늘은 또 이래저래 기업 얘기를 또 이어갔는데 삼성전자 이 초기업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서 이틀 남았죠? 22일 예고했는데 지금 막판 노사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 예.
0: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1: 예.
0: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점심 휴게시간 중에 회의장을 나서면서 조정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 저녁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1: 예.
0: 노사 간 이견에 대해서는 조금 좁혀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 측 교섭위원인 최승호 위원장은 여전히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왔는데요.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경영 상황과 실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수렴하면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는 오후 7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종료 시각이 늦춰질 수도 있고요. 총파업 전날인 내일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삼성전자 노사 간에 지금 이제 갈등이 있는 상태고 이제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정 의원님도.
2: 이거는 무조건 타결을 봐야 돼요.
1: 예.
2: 그리고 만약에 총 파업으로 가면 예. 긴급 조정권 발동해야 돼요. 이거는 뭔가, 지금 국가 예. 경제와 관련된 것이고
4: 그죠.
2: 그 이재용 회장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세계의 소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러잖아요.
4: 예.
2: 이게 삼성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 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데 많은 국제사회에서는 이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 그렇죠.
2: 이렇게 해서 노조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4: 예, 예.
2: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성과급과 관련해갖고 영업이익이잖아요.
4: 예.
2: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국가의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4: 예, 예, 예.
2: 지금 이 성과급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과를 낸 파트뿐만이 아니라 성과를 내지 않은 삼성전자 노조에게도 성과급을 줘야 된다 해갖고 그 비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4: 예.
2: 그럼 나중에 성과 안 나오면 토해내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이걸 왜 현금으로 주느냐? 주식으로 줘야지. 이런 말도 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더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 예.
2: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4: 예.
2: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산업부 장관도 이렇게 돼서 파업으로 가면은 결국 긴급 조정권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지금
4: 예.
2: 노조 안에서도 노노 갈등도 있고
3: 예.
2: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확실한 거는 국민 여론은 노조 편이 아니에요 지금.
4: 예. 정 변호사님.
3: 일단 어제 법원의 가처분이 그래도 삼성전자 측의 입장을 좀 많이 수용해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 예.
3: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업계의 특성을 따지고 24시간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따져서
4: 예.
3: 평상시 수준으로 안전조치라든지 뭐 보안조치 유지하라라는 일단 가처분이 인용이 뭐 일부지만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4: 예. 예.
3: 저는 그래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또 최악의 가능성까지 일단은 막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4: 예.
3: 그리고 오늘 2차 조정이 저는 그래도 뭐 저녁 얘기 나오지만 저녁은 어려울 것 같고 아주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 예.
3: 뭐 지금 정부의 긴급 조정권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4: 예.
3: 거기까지 가기 전에
4: 예.
3: 그래도 노사가 이 조정장에서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정에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그 내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고 우리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4: 예.
3: 모든 당사자가 좀 책임감 있게 좀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4: 예, 김승희 평론가도 말씀 주시죠.
0: 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경영 철학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4: 예.
0: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성과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을 해놔서
4: 네.
0: 나중에 영업이익이 커졌을 때 노동자들이 받지 못했던 혹은 뒤늦게 어떤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지금 사측에서는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던가
4: 네.
0: 이게 이제 급하게 이제 한 기업의 노사 간의 문제로 좁혀져 있는데 좀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이제 이 논쟁이 또 커지게 된 이유는 너무 잘 팔려서 그래요, 반도체가.
2: 최근에
1: AI 호황 때문에 너무 잘 팔렸고
2: 맞아요.
1: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돼서 그쪽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과급을 받게 되고 내년도
2: 네.
1: 받는다더라.
2: 네.
1: 그러면 삼성은 SK 하이닉스보다 전체적인 이 매출은 많은데 우리 노동자들에게 왜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노조는 갖고 있는 것이고
2: 그렇죠.
1: 근데 지금 이제 노사 간의 단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노조 전통이 있지 않기 때문에
2: 네.
1: 이익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의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로 양자 간에 오랜 시간 현대자동차 같이 맨날 이렇게 어떤 임단협을 해온 경험이 없으니까 서로 어려운 거죠. 이럴 때 그럼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그렇습니다. 뭐 중재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게 정부인 거고
4: 네.
0: 근데 지금 여러 딜레마들이 한쪽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저렇게 많이 받는데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4: 예.
0: 이유가 있는 것이고
4: 예.
0: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 반도체가 아닌 DX
4: 그렇죠.
0: 계열이라든지
4: 예.
0: 혹은 하청 협력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4: 그렇죠.
0: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산별 교섭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4: 그렇죠.
0: 이런 나라들은 노동자 내부에서 이해관계를 맞춰놓고 교섭을 하기 때문에
4: 예.
0: 노동자 내부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
4: 예.
0: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이 교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격차 속에서 또 노동자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CBS 박종현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0: 네.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경화입니다.
0: 오늘은 5월 19일. 세계 발명의 날이라더라고요.
1: 그런 날이 있어요.
0: 네.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1: 그러니까 결국은 위대한 발명은 이 99%의 땀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처음에 뭐 불은 저희가 발견을 한 건가요? 발명을 한 건가요?
0: 대부분 인간이 한 거는 네. 사실 발명이라고 쓰고 네. 발견이라고 읽어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1: 아, 그렇대요.
0: 네,
1: 아,
0: 원래 다 그렇군요. 있는 것들을 그냥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불이나 뭐 바퀴, 네. 또 저희가 인쇄를 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쇄술. 이런 문명의 역사는 곧 발명의 역사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0: 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명.
1: 네.
0: 성훈이는 네. 전 라면이라고 생각해요.
1: 라면이요?
0: 진짜 누가 이걸 최초의 발명자인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 네?
0: 라면이 적어도 네. 한국인의 삶에 끼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뭐 어느 정도는 저도 네. 예, 동의가 되네요.
0: 영호 씨도 군대에서 라면 끓여 먹어봤죠? 그 보초서다 먹는 그 뽀글이 네. 요게 탈령을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쉽네요. 제가 그걸 못해봤네요. 저는요. 스마트폰에 한 표를 던집니다.
0: 아, 그렇죠.
1: 네. 이 스마트폰 발명으로 정말 우리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좀 황당한 그런 발명품들도 아주 많다고요?
0: 예. 예를 들면.
1: 네.
0: 애완동물용 가발이 있어요, 가발.
1: 애완동물한테 가발을 씌워요.
0: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살짝 얹어 놓는 게 아니라.
1: 네.
0: 클립으로 딱 고정을 시킬 수 있게.
1: 네.
0: 가발을 만들어서. 반려동물들을 사자도 만들고 유니콘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시켜주는 이런 가발이 있는데
1: 네.
0: 일상 패션 또 파티용으로 네. 아주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1: 오, 그렇군요. 치와와가 어느 날 갑자기
0: 사자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다 죽은 거예요 이제.
1: 근데 혹시 우산구두 들어보셨어요?
0: 우산구두?
1: 네. 이 신발 앞부분에다가요. 앞코에다가 작은 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가 올 때 신발이 젖지 않도록 이 우산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0: 야, 이런 것도 있군요.
1: 너무 또, 재밌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또 스크림프라는 것도 있대요.
1: 네.
0: 이거는 일본에서 개발된 네? 1인용 노래방 마이크인데요.
1: 네?
0: 주변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껏 고음을 지를 수 있게
1: 네.
0: 마이크 부분이 이 나팔꽃 모양으로 이렇게 네. 나와 있어가지고
1: 네.
0: 그 안에다가 주둥이를 집어넣고 노래 부르면 요게 주인은 안 나가고
1: 네?
0: 자기는 듣는다는 거죠.
1: 아, 저 같은 약간 이제 노래 자신 없는 사람들은 좀 필요할 것도 같네요.
0: 그러니까 이런 네. 발명품도 있었다는 거 모르셨죠?
1: 네, 전혀 몰랐네요.
0: 네.
1: 근데 저는 또 스마트폰 하면은 또 함께 떠오르는 게 셀카봉.
0: 셀카봉.
1: 네, 저희가 팔이 짧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멀리서 좀 찍어서 얼굴을 쏙 다 집어넣고 찍고 싶은데 이 팔이 짧으니까 셀카봉을 이용하면 쭉쭉 늘어나잖아요.
0: 나는 충분히 예. 긴데.
1: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탁 끼워가지고 쭉쭉 늘리면 늘어나라 셀카봉 해가지고
0: 네.
1: 정말 저 멀리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요.
0: 맞아요. 예쁘게 잘 찍히죠.
1: 그러니까요.
0: 지금 이 시간에도 끝도 없이 네. 새로운 것들이 아마 발명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맞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발명품 중에 제일 유용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그런 생각 있으시면 저희 카톡에 좀 보내주세요.
0: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라디오도
1: 네.
0: 사실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일까
1: 맞습니다.
0: 아닐까.
1: 맞습니다.
0: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1: 맞습니다.
0: 네. 자,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오늘 시원한 여름 노래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한시 음악다방 마치 피서를 오시듯 시원한 오후 한 시간 또 함께 하시죠.
1: 야, 이 노래 전주만 나와도 시원하다.
0: 맞아요.
1: 네.

0: 이게 무슨 일인가요?
1: 이게 무슨 일이야?
0: 갑자기 뚝 끊어지나요?
1: 아유, 깜짝 놀랐네요. 막 춤추고 있다가.
0: 네, 어제도 컴퓨터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
1: 아유, 죄송합니다.
0: 첫 곡으로 들려드린 코코모의 피치 보이스였습니다. 아, 피치 보이스의 코코모였네요. 아, 이거는 유머였는데. 네, 별로 저는, 재미가 없네요.
1: 아니, 저 웃었어요?
0: 별로 재미가 없네요. 이런 음악도 저희가 한식 음악다방에서 다 직접 만든 거예요.
1: 오, 레트로 감성 제대로인데요. 네. 네.
0: 자, 레트로 감성 그 시절, 그때 그 자리로 여러분을 젊은 시절로 모시고 가는 한시 음악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영업 시작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또 이 다방에서 알려드리는 다방은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네. 교통 상황 좀 알려주시면요.
1: 네, 저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0: 난리죠 요즘.
1: 네, 랄랄라리 파업이
0: 랄랄라리
1: 어제 밤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와. 그런데 아침에는 아직 제대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오늘 정오부터 열차 운행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퀸즈 나쏘요 근처의 도로 정체가 예상보다는 조금 한 곱이 넘겼습니다.
0: 다행이네요. 네.
1: 그런데 아직도 주요 간선도로 또 교량 구간 이런 데는 낮 시간대에 공사도 하고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네. 조금은 막히고 있어요.
0: 네, 우리 롱아일랜드 청취자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저희 직원분들 중에도 저희 가족 중에도 롱아일랜드 분들이 계신데 네. 평소보다 한 1.5배 정도 더 시간이 든대요.
1: 네,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점진적으로 복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있으면은 정상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0: 네, 좋겠네요.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 그런데 완전히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요, 이 플러싱 쪽 또 나쏘 카운티 경계 요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양방향 모두 차량이 조금 그 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 지났지만 이제 퇴근 시간에 정체가 또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나쏘 카운티에 들어가실 때 혹은 나오실 때 LI 이
0: LIRR.
1: 네네. 아니요. 이 495.
0: 아, 네.
1: 예,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네, 네, 요거 대신에 노던 파크웨이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로 좀 그렇죠. 우회를 해서
0: 우회해서.
1: 네, 진입을 하시면은 속도를 조금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뉴저지 쪽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뉴저지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
0: 네.
1: 저희가 조다리라고 불러갖고 제가
0: 네.
1: 조다리
0: 네, 공식적으로
1: 네 조지 워싱턴 브릿지
0: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1: 네 맞아요 네. 조지 워싱턴 브릿지 하부에 링컨 터널 진입로까지 이어지는 네. 이 노스 방향의 로컬 차선이 지금은 어떤 사고 없이 아주 원활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이 링컨 터널의 사우스 튜브 그러니까 남측 그 튜브 그 링컨 터널
0: 네, 남쪽 예, 튜브
1: 그 네. 뉴욕 방향으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0: 아, 좀 이거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1: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5시까지 남쪽 방향 그 뉴욕 방향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이 시간대에 밤에 이동
0: 맞아요.
1: 계획이 있다면은 미리 좀 우회 도로를 살펴보시고 출발을 네. 하시는 게
0: 새벽 시간이니까
1: 네.
0: 아, 그때 좀 술 한잔 드시고 운전하실 분들은
1: 아, 무슨
0: 좀
1: 말씀이세요?
0: 조심하세요.
1: 네.
0: 네, 네. 조심하셔서 아셔서 이런 네. 내용들 를 잘 숙지하시고 내일 좀 출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주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 한번 알아봅니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가 발표됐죠?
1: 그렇죠. 우리 집만의 꽁꽁 숨겨뒀던 레시피입니다.
0: 레시피. 야, 집집마다 비밀병기가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손맛이라는 거는
1: 네.
0: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종의 이게 무형문화재 같은 건데요.
1: 아니 그런데요. 저희 엄마처럼 손맛이 없으신 분들은 어쩌죠?
0: 그런 분들은요.
1: 네.
0: 사연을
1: 네.
0: 옆집 사연을 보내주시면 돼요. 옆집 사연을.
1: 네. 아니 그런데요. 꼭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네. 아 이거 좀 알려줘. 이거 얼만큼 냈는 거야? 저만큼 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0: 네.
1: 꼭 적당히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계량을 안 하세요. 네.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얼마나 넣어? 그러면 적당히 넣어.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적당히를 대충 따라하다 보면은
0: 맛이 안 나죠.
1: 그 맛이 절대로 안 납니다.
0: 저희 어머니께서도
1: 네.
0: 그 최현석 셰프 소금 뿌리는 거 아세요?
1: 알죠. 이 머리 꼭대기에서 촥 이렇게 투하를 하잖아요.
0: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1: 네.
0: 하여튼 대충
1: 네.
0: 대충 이렇게 간을 맞추시는데
1: 네.
0: 저희 어머니는 신기하게 맛있었어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거의 뭐 감으로 느낌을 아니까.
1: 아, 그거 솔직히 어머님 네. 요리 솜씨 좋은 거요. 복입니다, 복.
0: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저 식탐이 없어요.
1: 식탐이
0: 없어요.
1: 식탐이 없는 거랑 어머니 요리 솜씨 좋은 거랑 어떤 관계죠?
0: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잘 못 먹고 살면 네. 우리 예전에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선배님들
1: 네.
0: 우리 삼촌 또 어머님들 이런 분들 보면
1: 네.
0: 음식 남기시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되고
1: 절대 안 됩니다.
0: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그때 먹지 않으면 못 먹기 때문에 네. 가족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1: 아, 서로 눈치 보면서
0: 그러다 보면
1: 네.
0: 적잖이 식탐이 음식이 나오면 막 이렇게 그렇게 돼요.
1: 아, 어쩔 수 없이 근데 본능적으로. 이제,
0: 근데 잘 양보를 많이 하는 잘하는 편이고 음식에 네.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게 아, 어렸을 때 워낙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근데 저희 아는 집은요 된장찌개에다가 치즈를 넣어요.
0: 야, 그 무슨 맛이지?
1: 근데요,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좀 희한하게 은근히 고소하면서 맛이 괜찮아요.
0: 이런 레시피도 좋아요.
1: 네.
0: 혹은 폭망했던 레시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1: 네.
0: 뭐
1: 절대 추천하지 않는.
0: 네, 이거 넣고 라면 끓이면 너무 맛있다 그래서 넣었는데,
1: 네.
0: 와, 정말 시금창 맛이었어요.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재밌으니까 좋아요.
1: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아, 라면만 해도 이 특별한 레시피들 진짜 많을
0: 진짜
1: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여러분. K-Radio US 카톡에 친구 추가하셔서요. 많이 많이 레시피 보내주십시오.
0: 자, 오늘 폭염이 굉장히 더우실 텐데 오늘 할 때 시원한 음악으로 한 시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좀 귀로라도 또 마음으로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번 노래는 DJ DOC 노래네요. 여름 이야기.

0: 빵 울었고.
1: 야, 노래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게요. 네. 노래 딱 전주 부분만 나와도 뭔가 시원해지는데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0: 말 그대로 여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저희 홈페이지가 새로 문을 활짝 그랜드오픈 했는데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네. 돼요.
1: 맞아요.
0: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새로 저희 방송 프로그램들의 각 그 진행자들의 멋진 사진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별로 그 저희가 방송 다시 듣기를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좀 잘 올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저 한시음악다방 그 사진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마 다시 듣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도 재밌는 거 있으면 들어주시고 댓글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1: 네, kradio.us입니다. 네,
0: 맞습니다. 네. 자, 저희는 저희 단골 손님들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제공하기도 좋죠. 이거 성훈이가 만든 겁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240시간 전 발효로 완성된 야일 발효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추가로 증정해드리고요. 야엘 사양공진단은 5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두 박스 구입하시면 조회 세럼 120불 상당의 화장품을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 청정 4개부 지역에 영향을 담은 야엘 올리브스틱 오일도 두 개 구입하시면 한 개를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0: 144시간 천연 옹기 항아리에서 정성으로 완성한 야엘 녹용 경옥고 깊고 진한 전통의 가치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프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0: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떼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209가 노던 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1: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 오후 1시에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에게 또 건강상식과 꿀팁을 알려드리는 그것을 알려주마
0: 이상중 씨 모셔야죠.
1: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4: 뱅크오퍼 홈 모기지.
5: 뱅크오퍼 홈 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1: 어? 진실? 진실이요? 진실이 언니 딸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뉴스 났던데?
0: 바로 이렇게 무더운 계절, 여름철의 최대의 적, 그 정체는 바로 모기입니다.
1: 아, 모기, 모기 정말 나는 이 소리 너무너무너무 무서워요. 마치 나 왔다 하면서 선전포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소리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0: 나 왔다, 그 톤 아주 좋네요. 엥. 그날 잠은 다 주무신 거죠. 새벽에 일어나 박수를 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박수 치세요.
1: 어, 저는요. 저는요.
0: 캐릭터에 집중하세요.
1: 모기보다 물리면 가려운 걸 못 참아서 이 피날 때마다 긁어야 되기 때문에 아, 모기 정말 여름 오면 이 더운 것도 문제지만 이놈의 모기 정말 어떻게 퇴치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상종 씨?
0: 스컬리 걱정하지 말아요. 그것을 알려주마. 오늘 모기 잡는 아주 신박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설마 밤에 모기장을 설치하고 잔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 아니시죠?
0: 아닙니다. 방법은 의외로 아주 쉽습니다. 접시에 물을 담고 주방 세제를 딱 두 방울 떨어뜨린다. 끝입니다.
1: 네? 그게 끝이라고요?
0: 끝입니다. 모기는 수상 스킬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물이 있는 접시에 앉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제의 두 방울이 이 표면 장력을 없애버려 모기가 수상 스킬을 못하고 물에 빠져 그대로 즉사하게 됩니다.
1: 어머,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기 약사로 약국에 왜 갔나요? 다 낭비였네요.
0: 세제 두 방울이면 됩니다.
1: 어,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엄청 유용하겠는데요?
0: 자, 이렇게 무더워지는 여름, 여름이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드리는 한시의 음악다방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 창문 옆 현관 근처에 놔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이상준이었습니다.

확실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잠!

0: 정신 시간. Yeah.
1: 자, 우민호 슈튜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건강 칼럼, 3분 건강 칼럼 듣고 돌아올게요.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정보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후코이단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던 시절인 2003년 카메리카사는 세계 최초로 후코이단 전문기업을 열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복합 후코이단이란 이름으로. 그 계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카메리카사의 모기업인 일본 최대의 명란 생산회사의 창업주께서 치료를 받으면서 바다의 자연식품인 후코이단의 신비로운 효능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3년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비로소 최고의 효능을 지닌 세계 최초의 후코이단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한국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거기에 특별한 버게스 공법으로 재배한 베타글루칸의 보고인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가 풍부하게 함유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 제품입니다. 3년간의 기초연구를 통해 모주쿠, 미역귀 두 가지 후코이단에 아가리쿠스 버섯을 황금 비율로 믹스해 만든 것이 바로 우미노 시즈쿠 복합 후코이단입니다. 그런데 왜 복합일까요? 그 이유는 모주쿠 후코이단, 미역귀 후코이단 모두 생리학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구조, 구성 당류, 함유 물질의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능을 위해서는 두 가지 후코이단이 필수입니다. 국제면역학회와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보고된 바 시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역기 후코이단보다 우미노 시즈쿠와 같은 복합 후코이단이 효능 및 면역력 지원에 더욱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면역력 지원을 위해 우미노 시즈쿠만의 특별한 버게스 공법으로 재배한 베타글루칸의 보고인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첨가하여 더욱 빠르고 강력한 면역력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효능 면에서 다른 후코이단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우미노 시즈쿠의 복합 후코이단입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반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공감 랭킹쇼.
1: 자. 아.
0: 그렇죠. 다시 한 번. 세대 공감 랭킹쇼.
1: 아.
0: 아, 제목이 아주 신박하다고 많은 칭찬을 얻고 있는 그런.
1: 아니, 근데 어떻게 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아. 자, 80년대, 90년대의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MZ 세대들의 생각들을 앙케이트를 통해서

0: 4위는 선생님, 3위는 공무원, 2위는 대기업 직원, 그리고 1위는 의사, 판검사였습니다.
1: 아니, 5위부터 1위까지 어쩜 이렇게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못하고 완전히 무슨 절대 깨지지 않는 철통 같은 네. 그런 직장들이네요.
0: 철밥통이라고 들려줬는데.
1: 아, 그러네요. 네. 철밥통. 네.
0: 그 시절에는 평생 직장이 진짜 로망이었어요. 잘리지 않는, 그렇죠.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 네.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가는 직장.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1: 아, 진짜 선생님 공무원. 그렇죠. 그리고 의사 판검사도 마찬가지고요.
0: 웬만하면 잘 이렇게 잘리지 않는 직업들이잖아요.
1: 네. 네. 예전에는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네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지금 MZ들한테 그 말을 하면은 아주 공포 영화가 따로 없다고 몸서리를 칠 거예요.
0: 네. 네. 우리 80년대, 90년대는 네. 은행원 선생님,
1: 네.
0: 공무원, 대기업 직원, 그리고 1위는 판검사인데요.
1: 네.
0: 요즘도 물론 이제 대기업 직원이 인기가 있긴 합니다만.
1: 네.
0: 자, 요번 이제 MZ들 한번 알아볼게요.
1: 완전히 다릅니다. 5위는요, 스타트업. 입니다.
0: 벌써 다르네요.
1: 네, 본인이 창업을 하는 거 혹은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는 거.
0: 그렇죠.
1: 네, 4위는 IT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3위는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직종이에요. 네.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0: 저희가
1: 다른
0: 방송인이거나 네. 네, 이런. 네.
1: 또 2위는요. 재택 가능한 어떤 직장이라도 상관없다. 재택 가능한 모든 직장입니다.
0: 확 열려있네요.
1: 네. 직종이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거죠. 네.
0: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 1위?
1: 1위도 역시 조건인데요.
0: 네.
1: 워라밸 보장을 해달라. 업종은 무관하다. 무조건 워라밸만 보장이 된다면 나는 이 직장 좋다라고 합니다.
0: 네. 네. 워킹하는 거하고
1: 라이프하고
0: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
1: 된다
0: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1: 그렇죠.
0: 워라밸이.
1: 네. 일을 하는 것도 또 내 삶을 사는 것도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나는 그 직장 못 다닌다. 이런 거죠.
0: 야, 저희 세대 저희도 이제 저도 80년대 90년대 직장생활하고 네. 학교도 다니고 했지만
1: 네.
0: 저희들 세대에는 어디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와, 너 S사 들어갔다며 H사 들어갔다며 뭐 이런 거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중요했는데
1: 네.
0: 우리 세대는 뭐 저희도 백화점이 또 인기가 많았어요.
1: 아, 그래요?
0: 그 차인표 씨가 나온 그 드라마가 갑자기 대히트를 하면서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요게 히트를 하면서 백화점이 또 난리가 났었어요, 한동안.
1: 아, 그 여자 주인공처럼 혹시 거기에 중역이라든가 사장님이라든가 만나서 사랑을 꽃피우는
0: 맞아요.
1: 그런 상상을 했었던 걸까요?
0: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인기가 오르내리기도 하고
1: 네.
0: 한동안 또 한국의 80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는데
1: 네.
0: 탑건이라는 또 영화가 나오면서
1: 네.
0: 전부 다 남자들이 또 공군사관 학교를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서 일하느냐가 참 중요했다면
1: 네.
0: 지금 MZ세대들은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1: 그러니까요.
0: 얘기네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조건을 잔뜩 늘어놓는 거 보면은 어떻게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우리는 평생 직장을 원했던 거는 사실 그 시절이 굉장히 살기 그렇게까지 좋지 않고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1: 그렇죠.
0: 볼 수가 있고
1: 그 다음날에 식량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던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니까요.
0: 그러니까요. 네. 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죠.
1: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졸라맨들도 아닌데 막 굉장히 졸라매고 살았어야 됐던 막 이렇게 뭔가도 고르다가도 어머니들도 자꾸 이렇게 싼 거 없나 이렇게
1: 그렇죠,
0: 들춰보시고
1: 그렇죠. 맞아요.
0: 네, 그런 게 우리의 습관이었다면
1: 네.
0: 지금 세대는 조금 살만하고
1: 맞습니다.
0: 오히려 또 아파트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포라 그러죠. 오포 뭐 포기를 해야 되는
1: 세대. 5포세대 5포세대 네. 맞아요.
0: 그렇게 되다 보니까
1: 네.
0: 아유, 차라리 그냥 삶의 라이프에
1: 네.
0: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1: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직장 복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0: 직장 복지.
1: 네. 그래서
0: 저는...
1: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0: 네네.
1: 이 회사는 어떤 복지를 그 제공을 해주나요? 이런 것들을 꼭 질문해서 빼놓지를 않습니다. MZ세대들은.
0: 저는 지금 K라디오 복지가 너무 만족하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영화 씨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대표님, 네, 저는 지금 K라디오 너무 행복합니다.
1: 저도요.
0: 네, 세대공감 토크쇼. 네, 지금 직장관에 대해서 MZ세대들과 80년대, 90년대 함께 비교하면서 알아봤습니다.

Gene Wilde라는 여자 가수인데요. 영국 가수거든요. 근데 노래는 Kids in America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영국 사람이 생각하는 미국의 어떤 아이들 이런 노래입니다.

0: 네, 킴 와일드의 Kids in America. 여름에 또 이런 락 음악들이 또 시원하잖아요. 네. 한시의 막다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탄고손님들 한 번 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 또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니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뉴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2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트러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요.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도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이고요.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일 오실 때는요, 뉴욕 막걸리 기억해 주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전화번호는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네, 이상 감사한 저희 단골 손님들이셨고요. 세대 공감 랭킹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CRU.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0: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0: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866-566-9191, 866-566-9191.
2: 세대의 공감 랭킹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저희 예전에 그 아버님 세대에는요, 정년 보장 이 네 글자만 딱 있으면
2: 진짜 중요했어요.
3: 네, 그 회사는 정말 가고 싶은 그런 회사였죠.
2: 저도 정말 많이 듣고 자란 얘기 중에 하나가 평생 직장, 평생 직장 이런 얘기였는데
3: 맞아요.
2: 요즘엔 달라졌죠.
3: 월급 날짜 안 밀리는 게 아마 그 시절에는 최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2: 실제로 사장님들마다 네. 월급 날만 돌아오면 네. 무슨 모처럼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에요.
3: 맞아요. 네. 그때는 또 이렇게 봉투에다가 정말 캐시를 넣어서 주셨잖아요.
2: 맞아요.
3: 네, 월급 그 월급 봉투 받는 그 맛도
2: 맞아요.
3: 또 집에 돌아가셔서 네. 이렇게 또 그 아내분께 건네드리는 네. 그 마음도 되게 요즘이랑 달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장에 쏙쏙 꽂히는 그런
2: 것보다.
3: 기분이 아니라.
2: 네. 네. 그 맛이 있죠.
3: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또 MZ세대는 완전히 뭐 평생 직장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러니까.
3: 네.
2: 자, MZ들이라면 또 제가 뭐 용어에 아주 신박하게 많이 알고 있지만.
3: 그래요?
2: 중껑마.
3: 중껑마 무슨 뜻인가요?
2: 중껑마라고요.
3: 중껑마 무슨 뜻인가요?
2: 그러니까 중껑마. 중껑마라는 뜻이에요. 중껑마.
3: 아이 정말.
2: 꾸꾸꾸 이런 것도 있는데.
3: 네.
2: 꾸.
3: 꾸꾸꾸 무슨 뜻인가요?
2: 꾸안꾸.
3: 아니 꾸꾸. 말씀만 계속하지 마시고 그 뜻을 좀 말씀해 주세요.
2: 아 이걸 모르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단절되는 거죠.
3: 아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껑마는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뜻입니다.
2: 그런 뜻이에요?
3: 네. 그리고요, 꾸꾸꾸. 예전에는 꾸꾸였거든요. 꾸꾸, 꾸안꾸, 꾸꾸꾸. 요즘에는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네. 꾸안꾸는 꾸몄는데 뭔가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꾸안꾸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꾸꾸 하면은 꾸미고 또 꾸미고 오늘 정말 화려하게 제대로 꾸몄다. 이게 바로 꾸꾸고요. 요즘에는 꾸꾸꾸가 있습니다.
2: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미고?
3: 아니에요. 꾸미고 꾸몄는데 꼬질꼬질 이 뜻이에요.
2: 꾸꾸꾸가 좋은 게 아니었네.
3: 꾸꾸꾸 너무 슬픈 말이죠. 네, 열심히 꾸몄는데 그래도 꼬질꼬질하다 이거를 얘기할 때 꾸꾸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 아, 예전 시절에는 평생 직장이 우리의 꿈이었다면 지금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칼퇴.
3: 그렇죠.
2: 칼같이 퇴근할 수 있는 곳이 가능한 직장이 1위 됩니다. 서로 1위.
3: 예전에는 막 상사분이 집에 안 가시면은.
2: 특히 부장님.
3: 네, 집에 못 가고 그분 언제 퇴근하시나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2: 그러니까 곰처럼 오래 앉아서 일하면은 네. 예전에는 성실하다고 칭찬받았었어요.
3: 아, 요즘은 상사가 집에 안 가도 내 근무 시간 6시까지다 하면은 6시 땡 하면 먼저
2: 합니다.
3: 네, 그렇죠? 저 들어갑니다. 하고 가죠.
2: 거기다가 또 회식 많았어요.
3: 아이고.
2: 그것도 꼭 끝나기 전에 막 20, 30분 전에 부장님이 네. 갑자기 필 받으면
3: 네.
2: 어이! 김대리! 어이! 안전 어때? 맨날 이래가지고
3: 아,
2: 무조건 가야 돼요.
3: 요즘 MZ세대한테 저희 회식 자주 합니다 하면은요. MZ세대들 다 도망갑니다. 네, 회식 없는 회사 좋아한대요.
2: 아, 그러면 그 부장님한테 삼겹살 뒤집으면서 인생 조언을 좀 듣고 해야 되지 않아요?
3: 아,
2: 요즘에 어디서
3: 유튜브,
2: 들어요?
3: 유튜브가 있잖아요.
2: 유튜브에 김 부장이 나와요?
3: 유튜브에서 모든 필요한 인생 조언을 다 얻는데요.
2: 아이, 그래도 하여튼 뭐 행복하려고 일하는 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3: 맞습니다.
2: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대마다 직장관이 와,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네요.
3: 네. 그냥,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어요. 네.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2: 대기업을 똑같이 가고 싶은데 네. 예전에는 이런 기업을 갖고 싶다가 네. 지금에는 좀 이런 종목을 가고 싶다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3: 네.
2: 너무 알다 보니까 네. 너무나 다르네요.
3: 네, 그러니까요. 예전 부모님들은 안전성을 찾으셨다면 요즘 세대는 이 개인 생활에 이 행복을 찾고 근데 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행복을 찾는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안전성을 그런가요? 통해서 행복을 찾고 지금 세대는 그 워라벨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2: 이야.
3: 네.
2: 저는 그 요즘 친구들 셀카 찍을 때 이렇게 볼 뿔룩하게 돼가지고 얼굴 막 가리고 이런 것도 싹 네.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는 편이라
3: 아니 그런
2: 사진 찍으면 일단 네. 네. 허리에다가 양쪽에다가 손을 올리고
3: 아니, 꽃 같은 거 잡아야죠.
2: 다리를 전 45도 딱 벌린 다음에 그렇게 찍어야지.
3: 여성분들은 꽃도 아이. 한 가지 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2: 아,
3: 얼굴 그래요? 옆에다 놓고 네.
2: 아이 정말. 자 벌써 음악다방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발명의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뭐 컵라면 얘기도 했고 모기 채취도 알려드렸고요.
3: 네.
2: 또 직장 얘기하면서 또 워라벨 얘기까지 나눴는데
3: 네.
2: 어차피 다 편하게 살자는 얘기,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는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맞습니다. 저희 매일 밥상 위에서 또 현관 앞에서 직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발명을 해가는 것도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2: 그러네요.
3: 네.
2: 자, 오늘도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 찾아주신 모든 청취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업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주말이 더 한껏 가까워진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3: 송영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2: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페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하려고 핸드폰을 켰지. 요즘 이런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밥 먹으면서 영상 보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쇼츠 보고 심지어 양치하면서 뭔가 틀어놓고요. 우리 뇌가 조용할 틈 없이 계속 자극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독특한 콘서트가 화제였어요. 공연장을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을 압수. 박수도 안 되고요. 환호도 안 되고 떼창도 안 돼요. 오잉. 오직 눈과 귀로만 음악을 느끼는 공연. 가수 소란 씨의 공연이었는데요. 처음엔 다들 어색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는 100분이 순식간이었다. 진짜 음악만 들었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 요즘은 무언가를 기억하기보다 기록하느라고 더 바쁜 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한 시간만큼은요. 잠깐이라도 마음의 알림창을 끄고요. 귀는 음악에 K-라디오에 열어놓으세요. 오늘도 여름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분위기를 도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도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도시에 고정.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도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건강 비타민 김지연의 도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오늘도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그랬더니 하나 둘 세 번째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자, 커서가 컴퍽컴퍽 하는 위에다가 K-R-A-D-I-O-U-S K-Radio U-S 검색. 자, K-Radio 카톡창이 짠하고 뜰 거예요.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K-Radio가 보이실 거예요. 자,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음악 유행도 참 재밌는 게요. 분명히 새 노래인데 듣다 보면 어딘가 익숙해요. 요즘 K-POP에 다시 테크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일릿, 리세라팜 이름도 어려워요. 해치아이까지 강한 전자비트에 빠른 리듬,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스타일의 음악들을 들고 나오는데요.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어? 요거 약간 옛날 이정현의 와 바꿔 뭐 이런 느낌인데 코요태 순정 감정도 있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행이라는 게요 완전히 새롭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은 늘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청바지 디자인도 돌고요 필름 카메라도 돌고 Y2K 패션도 돌더니 이젠 음악까지 다시 1999년으로 순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건요 그 시절엔 미래 음악처럼 들렸던 그 테크노 음악이 지금은 오히려 레트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와 21세기 음악 같다 와 신기하다 였는데 이제는 와 추억이다 추억 돋는다 아가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세대는 또 그걸 새롭게 느껴요. 우리에게는 향수, 누군가에겐 완전 신상 장르인 거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요. 유행의 본질은 결국 반복이 아니라 재해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테크노라도 누가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떤 감성으로 입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대의 음악처럼 들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도 잠깐 시간 여행 한번 해보실까요? 90년대 감성의 2026년 K-POP 사이를 이어주는 빛. 먼저 몸이 반응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두시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 2+1,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 및 예약번호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24시간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페니세이지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마야가 불러요. 나를 외치다.

아, 요즘 들은 말 중에 참 오래 남는 말이 있어요. 그 공감 능력 있잖아요. 그 공감력이, 부모의 공감력이 아이를 망칠 수가 있다. 이게 처음엔 좀 세게 들렸거든요. 아니, 공감이 왜 문제야? 왜 아이에게 공감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일까 생각을 했어요. 아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학교 운동회라든지 체육활동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래요. 우리 애는 운동 싫어해요, 선생님. 선생님, 다치면 책임질 수 있나요? 굳이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걸 해야 하나요? 물론 다 부모님의 아이 생각하는 마음, 사랑이죠. 자, 내 아이 속상할까봐, 다칠까봐, 또 자란 아이들과 비교당할까봐 사랑이니까 가능한 부모님의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 이 운동회라는 게 엄청 사실 거창한 스포츠 대회라기보다는 조금은 막 우당탕탕 동네 잔치 같은 그런 거였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는 애 꼭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빨간 아가지키 양호실에 가가지고 바르고 다시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막 하잖아요. 천군 백군 난이어서 목 터져라 응원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운동화 또 벗겨지고 개주 마지막 주자 되면은 뭐 괜히 국가대표가 된 것 같이 뛰고요. 솔직히 잘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 자체가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꼭 1등을 하는 법이 아니라 그 졌을 때 민망한 그 기분, 또 친구를 기다려주는 법, 또 넘어져도 다시 뛰는 법, 괜찮아 하고 같이 웃는 분위기 같은 거요. 근데 요즘은 혹시라도 우리 아이 마음이 다칠까봐 그 민망함, 좌절감, 어색함까지도 미리 다 치워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공감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공감이라는 게 힘든 건 안 해도 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같이 해보자 까지 가야 진짜 따뜻한 공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실 사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 느린 사람 어찌됐든 같이 뛰어가야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조금 그립긴 합니다. 뉴욕 뉴저지도 요즘 초등학교 체육대회 시즌이라는데 예전 운동회 사진 보면 아 진짜 추억이잖아요. 부모님들 엄청 오셔가지고 김밥 뭐 과일 싸갖고 오셔서 그 운동장 가장자리에 돗잡히고 앉으셔가지고 옆집 분들하고 이웃 사촌들하고 같이 도시락 까서 드시고 또 아버님들 이어달리기 하다가 넘어지고 어머님들 막 박 터뜨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보다도 수다에 더 진심이셨고 그 시절엔 완벽하진 않았어도요.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같이 부딪히면서 웃는 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섬세해지고 배려도 많아졌는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상처를 너무 완벽하게 막아주려다가 함께 부딪히면서 생기는 정까지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였죠.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루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점심 뭘 드셨을까요? 늘 점심 저녁이 고민입니다. 오늘 그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깊은 불맛 그리고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으로 많은 분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죠.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대표님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5: 예, 반갑습니다.
0: 대표님 35년 경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와, 정말 한 분야를 꾸준히 지켜오신 건데요. 처음 중화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5: 아, 있었던 얘기 그대로 해도 돼요?
0: 그럼요. 근데 이게 총 15분이니까

0: 예, 음식이 나가면 손님들이 먹는 거 보고 기는 거 보면은 또 기분이 좋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1: 네. 맞아요. 그 다 뭐 일손을 다 시키면 되겠지만 이 사장님이 네. 직접 모든 것을 다 아시면은 그것보다 또 좋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예, 예. 35년이면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을지 않아서 아 35년 제가 들렸네요. 자, 35년이면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0: 아, 그런 적도 많았죠. 많았는데, 어. 힘들어요, 이게. 불합격이라는 게.
1: 네.
0: 그런데, 그, 이제 손님들이 또 이렇게 와서 찾아주고, 맛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냥 손 놓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1: 그렇죠.
0: 계속 하게 됐습니다.
1: 네. 저도 삼원강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그 만두, 예. 만두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뭐든 뭐 짬뽕도 맛있고 짜장도 맛있는데 저는 그 만두가 정말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런가 하면 또 중화 요리는 특히 불맛이 생명인데 그 삼원강이 그렇죠. 생각하는 그 대표님이 생각하죠 불만의 불맛의 어떤 핵심은 뭘까요?
0: 아 그러니까 센불에 빨리 볶고, 그, 빨리 볶는 순간에, 그, 야채에서 우러나오는 그 국물을 내야 돼요. 그, 국물을 내기 위해 가지고, 그, 순간 요리라고 하는데,
1: 네.
0: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딱 멈춰야 되고, 그 국물이 나올 때, 거기서 이제 맛을 내는 거죠.
1: 아하.
0: 예, 맹물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1: 네.
0: 다른 데는 뭐, 육수도 쓰고 그러는데, 돼지 육수 쓰고 그러거든요.
1: 네.
0: 네, 저희는 그냥 맹물로 야채 육수를 꺼내요.
1: 아, 야채 본연의 맛을 우려내시는군요.
0: 예, 예, 예.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개운하죠.
1: 네. 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예, 뭐 예.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그게 뭐 예. 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그럼 뭐 얘기해도 뭐 잘 모르죠, 뭐.
1: 그렇습니다. 맞아요.
0: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같이 똑같이 하겠죠, 뭐. 근데 다 틀려요, 하는 사람마다. 근데
1: 그렇죠?
0: 저만의 그때 막 노하우가 있어요.
1: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0: 예, 예, 예.
1: 그 요즘은 또 간편식도 많고 빠른 음식도 많은데 정통의 예, 예. 어떤 그 중화요리 방식을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0: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 기본은 항상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그렇죠, 네.
0: 야채나 모든 그 재료 이런 거를
1: 네.
0: 신선한 걸로 항상 구비해야 되고. 매일 시장 나가서 제가 사옵니다.
1: 매일.
0: 도매에서 받으면 박스로 받으면 야채 같은 거 박스로 받으면은
1: 네.
0: 편하긴 하고 싸지만은 직접 나가서 조금씩 사오는 게 네. 손님한테 더 이론적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비싸요. 비싸더라도 난 그냥 도매 안 쓰고 야채 같은 거는 그 순간순간 쓰는 거는 제가 직접 나가서 사옵니다. 매일.
1: 아니.
0: 아침에 나가서.
1: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정말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네. 뵐 수가 없어요. 항상 이제, 거기서 네. 들어가서, 이제, 웍이라고 하죠. 웍 앞에서, 네. 이제, 직접 네. 요리를 하시고, 또 네. 지금 인터뷰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모든 재료를 매일매일 또 공사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네. 가시고, 네. 와, 정말 네. 몸이 두세 개쯤 되셔야 될 것 같은데.
0: 아침 뭐, 아침 보통 7시에 나와요.
1: 아, 7시에
0: 나와가지고.
1: 네.
0: 들어가는 시간이 9시 반 정도 돼요.
1: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그, 참.
0: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원래.
1: 그렇죠.
0: 그래야 손님한테 좋은 재료를 좋아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1: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 기분이 좋은 게 사모가 갈 때마다 찾으시는 예, 분들이 예. 가득가득 차 계셔가지고, 저는
0: 예, 예.
1: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야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1: 이런 노력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0: 네, 자, 네. 또, 아이, 감사합니다.
1: 네. 또 처음 가시면 삼원각 네. 꼭 먹어야 할 대표 메뉴가 있다 싶은 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저희는 그 대표적이라기보다도 짜장면집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짜장면하고 짬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볶음밥. 그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1: 네.
0: 다른 건 몰라도 요리는 뭐 소스를 만들어 놓고 다 누구나 똑같은 그 일정한 양만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1: 네.
0: 짬뽕 짜장은

0: 직접 제가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1: 아하.
0: 제가 직접 볶아요.
1: 직접.
0: 힘들더라도.
1: 그렇죠. 네.
0: 춘장, 그 짜장면은 또 춘장 맛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춘장.
0: 춘장을 잘 볶아야 되거든요.
1: 아, 춘장을 따로
0: 볶아야 되 근데 이제 볶아서. 그게, 그, 볶는 그,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거 아무나,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줘요.
1: 근데 타이밍이라는
0: 게 있는데.
1: 네. 예.
0: 그 춘장을 잘 볶아야, 아. 그, 딱 춘장의 그 고유한 맛이 나와요. 옛날에 네. 우리 짜장면 집도 앞으로 지나가면 왜, 어. 막, 진동하는 그 냄새 있죠?
1: 맞아요. 그 예. 짜장면 냄새 그 유혹.
0: 그걸 내려면 춘장을 잘 볶아야 됩니다.
1: 아하, 그렇구나. 또.
0: 네, 제가 한국에서 하나 노하우가 배운 게, 그 이제 여러 주방장들을 만나다 보니까.
1: 네.
0: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하.
0: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면발이죠.
1: 면발. 짜장면 반,
0: 예, 반죽이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그 짜장면만 맛있는, 소스만 맛있으면 안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면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부드러운, 입안에서 부드러우면, 들어가는 때 아.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1: 아,
0: 맛.
1: 아, 침 넘어가네요.
0: 예, 예, 그 맛이 있어야 돼요.
1: 그래서
0: 이제 그거를, 아, 제가 여기 인수하면서 좀 그게 많이 부족했는데,
1: 네.
0: 지금 많이 변했죠.
1: 아.
0: 네, 손님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1: 네, 맞아요. 예, 예. 그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 춘장 볶음과 예, 예. 또 면이 예, 예. 잘 버무러져가지고 입에 싹 들어왔을 때 도파민이 팍 예, 터지면서
0: 그렇죠.
1: 와! 네, 음악이 나오는 짜장면 그렇죠. 정말 맛있죠.
0: 예. 손님들 이렇게 제가 드실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이게 자기만의 그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 웃음이 있어요. 그거 볼 때 지금 저는 좋죠 기분이.
1: 그렇죠. 진짜 적은 금액으로 행복감을 네. 최대한 느끼는 음식이 그
0: 그렇죠.
1: 짜장면이고
0: 예.
1: 짬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들더라고요.
0: 예, 예, 예. 예 맞아요.
1: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그리고 또 단골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또 어떤 걸까요? 궁금해요. 역시
0: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게
1: 네?
0: 뭐 탕수육도 많이 찾으시고
1: 탕수육
0: 짬뽕 뭐 아. 탕수육 뭐 양장피 요리는 이제 저희 또 뉴욕에서 다른 데는 하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상요리가 있죠. 상요리라고 해서 이제 가족의 이제 뭐 5인분에서 6인분 뭐 아.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해가지고
1: 네?
0: 있는데 저희 막 요리를 저희가 함으로 인해가지고, 딴 데는 지금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없을 거예요, 지금.
1: 그러면 이제 단체.
0: 해삼이, 제일 중요한 해삼이 없기 때문에.
1: 해삼?
0: 예, 권해삼이라고 해서. 해삼 요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상요리에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저는 그 한국에서 내가 공수해와요.
1: 아, 그렇죠? 그러세요.
0: 예, 그래가지고, 그, 저희 막 지금도 해삼 요리 하고 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없으면 또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또 있죠.
1: 아.
0: 근데 저희는 하여튼 저는 뭐 신경이 많이 씁니다 재료에는.
1: 그러니까 그 짜장도 물론 맛있고 짬뽕에 해산물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해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 그거죠.
1: 그렇죠.
0: 예, 짬뽕 하면 또 사람들이 해산 무조건 그 저희 막 해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1: 그렇죠. 해물이 많이 들어가야 예, 또 육수도 그러고, 맛있고.
0: 예예 예. 예, 예. 그것도 있지만 하여튼 해물 또 신선해야 되고
1: 그렇죠 신선은 또
0: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 아 맞아요. 아
0: 예, 예.
1: 짬뽕, 짜장, 뭐 탕수육 함께 드시는 거 이거 완전 뭐
0: 그렇죠.
1: 그
0: 예.
1: 조합이 그냥 인정각이죠.
0: 기본적인 거
1: 그렇죠.
0: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1: 삼위일체. 삼원각 삼위일체.
0: 그거는 서로가 맞아야 돼.
1: 맞아요, 맞아요. 그 예, 짬뽕 예. 먹고 나면 짜장 먹고 싶고 또 탕수육
0: 그렇죠,
1: 먹고
0: 예.
1: 싶고 그래서
0: 예.
1: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조화롭게 있나 봐요.
0: 예예예 예, 예. 맞아요.
1: 맞아요.
0: 옛날부터 그런 거죠.
1: 맞아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0: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그렇죠. 막 짜장면 집에 가면 난 짬뽕 먹으려고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먹을까 이런 막 이제 서로 엇갈리는 그
1: 그렇죠.
0: 생각한 게
1: 맞아요. 뭔가 이렇게 쉐어하면 되니까 너 짜장 그래 난 그렇죠. 그럼 짬뽕 예. 이러면서 예. 하게
0: 예.
1: 되고
0: 예. 예.
1: 그런 것 같아요.
0: 거기 이제 곁들여서 탕수육 하나는 꼭 기본적인 거고
1: 맞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그 손님들이 사실 이런 걸 바로 느끼거든요. 뭐 재료를 네. 아끼지 않았다. 뭐 이 네. 집에 어떤 불향이 특별한 게 있다. 이거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손님들이.
0: 아,
1: 입맛이
0: 예, 예,
1: 보통이
0: 맞습니다.
1: 아니시잖아요.
0: 예, 예. 항상 일정의 맛을 내려고 유지하고 있어요.
1: 네. 일정한 맛. 맞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맛이 조금 이상하면
0: 예, 예.
1: 아, 뭐야. 이거 음식 하시는 분이 바뀌었나? 이런 소리 바로 하시더라고요.
0: 아, 예,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합니다. 예.
1: 맞아요. 그리고 또 삼원각은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도
0: 좋고. 좋죠. 예, 예. 뉴욕에 뭐 이런 이만한 곳에 주차장이 있는 데가 없죠.
1: 그렇죠.
0: 네.
1: 또 연회석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2층에 연회석도 있고, 네. 그러니까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연회석이 있고.
1: 100명까지?
0: 이제, 예,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방을 이렇게 또 쓰면은 100명 들어가지만은 또 이제 다 막으면은 한 군데는 막 40명, 어. 하나는 뭐 30명, 하나는 또 15명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 있죠.
1: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네, 식사할 수 있는 환경. 네, 맞아요. 네.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예.
1: 그 강장의 보람.
0: 네,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 여기.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1: 2층에 그렇게 네. 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이 있다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확실하게 이제 아시게 되실 겁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그런데 연회장이 말씀드려요. 있으니까, 뭐, 각종 모임이라든지 돌잔치, 뭐, 마더스데이라든지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엄청 바빴죠.
1: 그렇죠.
0: 예.
1: 또 손님들이 또 계속 맛있다고 해주시고 하니까 가장 또 큰 보람을 예. 느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아유, 당연하죠.
1: 네, 그러니까 또 손님들 그러니까 다시 오시고.
0: 제가 나이 먹어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늘 바쁘신데 이렇게 아이고 좀 수고를 해주시는 거죠. 맛집은 계속 영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또 그렇죠. 한인 분들이 또 이렇게 맛집을 찾아 가는데 맛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국집이 그렇죠, 하나도 예. 찾아가는 집이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미용실을 가더라도 꼭 편한 데를 찾게 되더라고요.
0: 아이고 당연하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음식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웬만하면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해요.
1: 늘 안 보이세요. 뭐 사모님 안 보이시고 사장님 안 보이세요.
0: 네, 저는 항상 주방에 있어요. 저희
1: 그러니까요. 네. 늘 애써주고 계시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네. 자, 오늘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요. 이제부터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3원과 점심은 물론이고요.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이제는 219-01 노던 블루바드 삼원각입니다. 전화번호는요. 718-352-5600, 718-352-5600번입니다. 자, 대표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0: 그 끝으로
1: 우리 K-Radio 2시의 비타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가지고 네. 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다른 건 없고, 뭐, 저는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네. 점 있고 와서 드세요.
1: 맞아요. 어떠한, 네. 뭐, 그런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늘 주방에서 네. 우리 또 찾아가서 네. 음식 드시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요리해 주시는 대표님과 오늘 삼원각 대표님과 이제 짧게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1: 자, 여러분 오늘의 한 끼, 내일의 한 끼 맛으로 기분까지 바꿔보세요. 삼원각입니다.

함께 Y2K부터 테크노, 돌고 도는 유행 이야기, 그리고 운동회와 공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하지만요, 돌아보면 오래 남는 건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익숙한 목소리, 함께 웃는 시간, 그리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맛 하나. 오늘 마지막 함께했던 중화요리의 기존 삼원가처럼 말이죠. 유행은 변해도요, 사람 마음 편안하게 만드는 건 결국 변하지 않는 진심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녁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마음은 너무 바쁘지 않게 천천히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여름 준비가 늦었나요? 어제 오늘 날씨가 90도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예견은 했지만, 와, 정말 이렇게 더울 줄은. 에어컨 청소도 미리 했어야 했고, 방충망 구멍 난 것은 없나 살펴도 봐야 했고요. 이참에 냉장고 전기도 한번 싹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박 넣을 자리 만들어놔야 하잖아요. 한국 사람 성격 급한 이유, 사계절이 뚜렷해서라고 하던데, 계절마다 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오는 계절 맞이하느라 가는 계절 배웅할 틈이 없네요. 거북입니다. 사계.

0: 고구마 순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아 이제 여름이 시작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요즘 마트에 가면 벌써 느껴지시지 않나요? 일단 수박이 엄청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참외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참외 제철은 원래 6월부터 8월인데 시설 재배 기술 발달로 요즘은 3월부터 6월까지 당도가 가장 높고 맛있는 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에 수확하는 참외는 과육이 아삭하고 수분과 당도가 매우 풍부하다고 하는데 사실 참외가 맛있기가 쉽지 않죠. 메론 맛있는 거 고르기 쉽지 않듯 동양의 메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참외 또한 달고 맛있는 참외 먹기 쉽지 않습니다. 마침 참외 고르는 꿀팁이 있어 잠깐 알려드릴게요. 일단 노란색이 선명하고 하얀 골이 깊고 진한 것이 좋고요. 너무 큰 것보다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가 식감도 그렇고 당도도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바로 향기인데요.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딸기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저는 향기를 최우선으로 치거든요. 거의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향이 달면 역시 맛도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참외가 무슨 효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의외로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탁월하답니다. 특히 과육보다는 엽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씨앗과 껍질째 함께 섭취하면 빈혈 예방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함유된 포도당과 과당이 우리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서 즉각적인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바이타민C도 풍부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 주근깨 예방 및 미백 효과도 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먹어서 얼굴이 하얘진다는 거는 좀 글쎄 죄송하지만 피부는 역시 타고나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마사지, 먹는 거, 화장품, 뭐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타고난 피부 미인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참에 안 먹을 수 없겠죠? 당장 오늘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마트에 가서 참외 사가지고 가야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냄새. 냄새를 맡아보시고 향이 달달하면 그냥 사세요. 그런데 아무 향도 없다면 당연히 사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데 향이 너무 달달해서 사긴 샀는데 먹어보니 별로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은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값 대신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사신 분들 꼭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 삶과 자산을 보호해 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정치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발생하는 산타나 산불은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강풍인 산타나 바람을 타고 번지는 대형 산불을 말합니다. 내륙의 고기압에서 태평양 해안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으로 바람이 산맥을 넘어 캘리포니아 해안가로 내려오면서 압축열에 의해 기온이 급상승하고 습도는 10%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강풍은 불씨를 수 킬로미터 밖으로 날려보내고 최대 시속 100에서 130km의 태풍급 돌풍을 동반해 발생 초기부터 초대형 산불로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아울러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낳게 되는데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기록적인 가뭄이 자주 발생을 해 지면이 극도로 메말라 있었고 이로 인해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진화에 수일 이상 소요되며 축구장 수만 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는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현재 미국 기상청은 이 산타나 바람이 부는 건조한 기간 동안 산불 위험을 경고하는 적색 경고를 발효했는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약 64km 지점인 시미밸리에서 오전에 발생한 샌디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 2만 3천여 명에겐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졌고 캘리포니아 산림소방청에 따르면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경부터 시작이 돼서 이미 약 720에이커 규모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당국은 시미밸리에 의무 대피령을 발령했고요. 현장에는 소방대원 약 200여 명과 함께 공중급유기 3대, 헬기 6대 등이 투입이 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북동쪽에서 시속 16에서 32km의 산타나 강풍이 불었고요.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56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악마의 바람이라는 별명이 있는 산타나는 내륙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과 태평양 연안을 향해 불며 건조하고 따뜻한 돌풍을 동반하는데 다만 오후 들어 바람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뀔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소방당국은 돌풍 풍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규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 대응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낮은 습도와 건조함 그리고 봄철 가뭄으로 산불 조심에 대한 염려를 했었는데 결국 서부에서 산불이 일어났네요. 작은 불씨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 지역 이른 봄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햇볕이 쨍쨍 내렸쬐고 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습도는 쾌적하게 유지되겠지만 정오부터 라라랜드 끝나는 시각인 오후 5시까지는 체감 온도가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 국제적으로 소나기와 강풍을 동반한 소나기도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오지 않겠습니다.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96도. 와, 그새 또 올랐네요. 섭씨 36도, 밤에는 최저기온 70도로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다 늦은 오후 강한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폭풍우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강한 폭풍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수요일 최고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기온은 60도, 섭씨 16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고요. 심한 바람과 곳에 따라 소량의 우박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퇴근길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DC 인근 및 급격한 날씨 변화가 찾아옵니다. 구름이 많아지면서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겠고요. 훨씬 시원한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주 초반부터 거의 20도 가까이 낮아지겠고 전선이 남쪽에 정체가 되면서 하루 종일 비가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이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후반에 머물겠고요. 곳곳에 소나기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도 54도, 섭씨 12도로 오늘과는 사뭇 다른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비는 계속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금요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주 초반의 무더위에 비해 훨씬 시원하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안팎이고요. 따뜻한 전선이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요일과 현충일 당일에는 기온이 다소 회복될 수 있지만 간헐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로 인해 야외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말 내내 비가 내릴 것까지는 않지만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가 더 많고 비가 올 가능성도 있고요.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 현충일을 지나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역시 무더운 날씨에는 신나는 음악이 다소 더위를 좀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안에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번안곡은 1981년 경쾌한 디스코풍의 멜로디와 허스키한 보컬이 돋보이는 민혜경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미국 태생이지만 모잠비크 대표로 출전한 슈디라는 여가수가 1980년 제2회 TBC 세계 가요제에서 엑스터시라는 곡으로 대상을 차지한 곡입니다. 슈디는 이 곡으로 그 당시 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었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나고 경쾌한 곡으로 당시 디스코텍이나 클럽 같은 곳에서 많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수 슈디는 모잠비크 전 대통령의 딸이었고 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자 친서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언론 그 어디에도 나중에 찾아보니 없었던 것으로 아마 지라시 가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 슈디는 1958년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잠비크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모잠비크로 이주합니다. 부친은 미국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총명한 지식인으로 포르투갈에 대한 모잠비크의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해 가족과 함께 모잠비크 고국으로 돌아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부친은 탄자니아에서 암살되었고요. 그때 슈디의 날이 11살의 어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유럽으로 이주해서 스위스에 거주했고 실제로는 클럽 가수로 세계를 여행하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녀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학에도 능통을 해서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등 다섯 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 슈디가 음악에 접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가까운 교회에 다니면서 가스펠에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음악에 흥미를 느끼면서 R&B 음악에 심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슈디는 다른 가수와는 달리 자신에게 생긴 경험과 개성을 바탕으로 자기의 매력을 창출해낸 특출한 가수인데요. 그런 그녀가 1980년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TBC 세계 가요제에 출전을 해 엑스터시를 불러 대상을 거머쥐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흑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영적인 필링 그리고 무대에서의 세련된 매너 등등 아마 그동안 클럽을 다니며 노래했던 경험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각종 언론에서는 행운의 가수라며 갈색의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디스코 세상이었던 시기에 터져나왔던 곡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주최한 세계 가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거머쥐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노래 슈디의 엑스터시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슈디의 엑스터시 들려드렸습니다. 가사 내용은 뭐 특별히 뭐 해석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정 뭐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970년, 80년도에는요, 가요제라는 것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가요제를 통해서 많은 가수들이 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의 주인공인 민혜경도 1962년생으로 TBC 주최 제2회 세계가요제 국내 예선전에 누구의 노래일까라는 곡으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입상은 하지 못하고 그의 앨범만 내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곧이어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그의 연말 10대 가수에 선정이 되는 등 신인급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 1983년도에 김현준이라는 가수와 함께 듀엣으로 부모의 과한 간섭을 싫어하는 청소년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곡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발표하며 가요 탑10 4주 연속 1위를 토해내는데요. 사실상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불량 가수로 찍히는 바람에 잠시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창 인기가 올라갈 무렵 요정 출입 스캔들이 터지면서 방송 출연 금지 조치 등으로 발이 묶이면서 한동안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일본에서의 활동도 그닥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방송 출연 금지 조치가 해제될 시점에 귀국을 하면서 복귀작으로 사랑은 이제 그만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바로 가요 탑10 1위에 다시 오르면서 복귀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초창기 민혜경은 주로 서정적인 성인 취향의 발라드풍 노래가 주를 이뤘는데 사랑은 이제 그만이 히트를 하면서 댄스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 보고 싶은 얼굴 등이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몇 년 전에도 부루의 명곡 전설이 노래하다 특집에 경연자로 출연을 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왕중왕전에도 출연을 했는데 한때는 비혼주의자로 출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5살 연하의 남편과 1997년도에 낳은 예쁜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본인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자면은 1991년 일본 여배우 이마자와 리에가가 발표한 누드 화보집이 일본은 물론이고요. 한국에서도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자 한국 연예계에서도 일부 연예인이 누드집을 내놓는 붐이 일게 되었는데 비교적 연배가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는 유연실이 있었고요. 민혜경도 당시 누드집을 냈습니다. Return to Eden이라는 영상집을 출간했는데 현재는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발표 당시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그닥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엄청난 인기만큼이나 늘 구설이 따라다녔던 민혜경. 한간에는 당시 민혜경의 인기는 친오빠가 다 만들어줬다는 설도 방송계에 돌아다녔지만 나중엔 그 친오빠 때문에 피해를 또 입기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 2회로 끝난 TBC 주최 국제가요제였지만 아쉽게도 본선 진출은 못하고 대신 그 대회 우승곡인 슈디의 엑스터시를 번안해 당시 원곡과 함께 많은 인기를 누린 가수 민혜경. 슈디의 엑스터시를 번안해 부른 민혜경의 사랑의 절정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한 부부가 결혼식을 프로레슬링 경기로 꾸몄다는 소식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허인성이라는 프로레슬러가 프로레슬링 컨셉의 이색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는 전통적인 결혼식 무대 대신 레슬링 링을 설치를 했고 스크린에는 신랑 대 신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각자의 팀을 이끌고 3판 2선 승제 경기를 펼쳤는데 대결에서 패배한 팀은 집안일을 평생 맡는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현장에 등장한 레슬러들은 바디슬램, 태클, 그래블링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하객들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경기를 지켜봤고 아이들도 큰 호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대결은 신랑과 신부가 직접 링 위에 올라서 치렀다고 하는데요. 관중들의 응원을 받은 신부는 신랑의 공격을 피한 뒤 어깨 넘기기 기술로 그를 쓰러뜨렸고 심판은 신부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평생 집안일 면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사전에 리허설까지 거친 연출이었지만 하객들은 부부와 함께 분위기를 즐겼으며 신랑은 당연히 마지막에는 내가 져야 했다. 아내에게 집안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 부부가 이색 결혼식을 준비한 계기는 예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신랑 말에 의하면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예상보다 커졌다. 아내와 합의해서 가수나 댄서를 섭외하는 대신 레슬링 경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가 부모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선택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신랑은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에 즐겁게 참석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 300명 정도의 하객이 왔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그는 이번 결혼식을 통해 프로레슬링 문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가지가지 별난 시상이라고지만서도 시상 가장 초신하고 이쁘게 보여야 할 결혼식장에서 아이고 신부가 레슬링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여 막걸리여.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말이여. 재미는 있었겠네. 이런 걸 두고 부창 부수라고 하는 거지요. 미국 국제공항에서 수화물에 숨겨오려던 돼지고기 샌드위치 100개가 비글 탐지견의 활약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미니아폴리스와 세인트폴 국제공항에서 국토안담부 세관 국경보호국 소속 탐지견이 승객의 더블백 2개에 가득 차 있던 불법 물품을 발견했는데 세관 당국 관계자가 해당 수화물을 열어 정밀수색을 벌인 결과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 2명의 가방 안에서 태국산 돼지고기 샌드위치 100개가 나왔으며 이는 모두 미국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적발의 주인공은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에서 훈련받은 7살 비글 탐지견 멀라라고 하는데요. 이 탐지견은 수화물 수취대에서 수상한 가방 냄새를 맡자마자 바닥에 주저앉는 행동을 통해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 케냐산 소고기 소세지, 세르비아산 돼지고기, 일본산 햄버거와 유제품, 탄자니아산 식물 뿌리, 인도산 기장 등을 줄줄이 적발해냈고 심지어 승객들이 배낭에 무심코 던져준 먹다 남은 오렌지나 샌드위치 조각까지 귀신같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1984년에 만든 비글 특공대가 탐지견으로 비글을 선택한 이유는 식탐과 압도적인 후각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글은 인간보다 40배 이상 많은 약 2억 2천만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작고 친근한 외모 덕분에 공항 이용객들에게도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크다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엑스레이 장비나 직원의 육안 검사는 가방 하나를 확인하는데 5분이 걸리지만 비글의 코는 단 1초 만에 금지 물품을 찾아낸다며 탐지견의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해외 해충이나 바이러스가 미국 농가 및 공공보건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에 적발이 된 승객들은 탐지견 멀라가 가방을 짚어낸 후 안에 샌드위치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세관은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해 $1,000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은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세관 당국은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든 농축산물은 전염병과 해충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현재로서는 기내에서 받은 바나나 한 개라도 미국 땅에 내릴 때는 반드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아니 괴기가 지천인데가 미국이고 괴기값도 싼디 뭐들라고 괴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고 했대요. 예? 아니 햄버거도 미국 것이 맛나고 소세지도 아이고 미국 것이 엄청 크더만. 종류도 많고. 아니 근데 왜 개지고 들어올라고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뺏기고 그러지. 아유 근데 이 개는 시상에 찍간에도 개코네 개코요. 시아버지가 반려견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쏟아 서운함을 느꼈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는 강아지털 알러지 생긴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있어라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 제보자인 40대 여성은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뒤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과 가까이 살아 남편의 누나 등 시가 식구들끼리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은퇴한 시아버지는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식사도 거르는 등 부쩍 우울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시아버지에게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키워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을 했고 남편과 상의 후에 유기견 입양을 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시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고 하얀 멀티스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됐는데 평소 두부를 즐겨 먹던 시아버지는 반려견의 이름도 두부로 지었으며 애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후 반려견 식사도 꾸준히 챙기고 산책하러 다니며 활개를 되찾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손녀가 태어난 뒤부터 시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녀가 반려견과 공을 가지고 놀다가 반려견이 공을 내주지 않아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두부가 자꾸 귀여워도 사람 나이로 치면 아이 너보다 한참 오빠요. 그러니까 두부한테 좀 양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순간 며느리는 손녀보다 반려견을 더 챙기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고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대상포진을 앓은 뒤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본인이 시아버지한테 올 때 그때만이라도 강아지를 다른 방에 두면 안 되시겠냐고 라는 물음에 반려견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인 너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강아지 털 알레르기는 참을 수가 없다. 이건 당연히 양보해야 한다. 아픈 것이랑 싫어하는 것이랑은 비교가 되는 문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네요. 이? 네가 들어가라 방구석에 뭐 이거 아니에요? 이? 자고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말이오. 아이 며느리도 아니고 아이 손녀한테도 그랬다는 건 이니 노망 남겨 노망.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 올가을 주요 정치인이나 이익단체의 공개 지지가 지지율 상승보다 역풍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 의료보험 지지단체, 인공지능 규제 지지단체, 기업 감세 지지단체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다른 단체들 지지보다 후보들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는 지지자들보다 반대자들에게서 더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순효과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합니다. 지지 선언이나 자금 지원은 특정 유권자 집단에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거나 광고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래된 세력과 신흥 세력 모두 부정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어 잠재적인 역효과도 따른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지지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지지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는 다른 단체들의 지지에 비해 이들이 해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평균 22%나 높였는데 트럼프의 지지는 반대의 가능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55%나 낮아진 것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지지 선언은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후보들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큰 게 우리끼리 야그지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모로 도와주는 것이니까 아유 제발 더 이상 뭘 좀 하지 않아.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주말 사이 무차별 충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해 4명이 부상한 가운데 경찰이 10대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틴 경찰에 따르면 충격은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이어졌으며 주로 사우스 어스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어스틴 경찰국장도 총 12건의 사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격으로 4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들이 무작위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차량을 바꿔가며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에 사용된 총기 역시 도난 총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은 10대 후반 히스패닉 남성들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매일 매시간 매번 일어나는데 아니 도대체 총기 규제는 왜 안 하는 경우 당체 이해가 안 돼야 이해가 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3명이 살해됐고 용의자 2명도 숨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용의자 2명은 10대로 알려졌으며 사망자 중에는 모스크바 경비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혐오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곳은 샌디에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튀르키예 남부 메르신 주에서도 어제 여러 식당을 돌며 사람들을 살해한 남성의 총격 사건이 이어져 총 6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는 끔찍한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펌프식 연사 산탄총을 가진 용의자가 길 위에서 자신의 전처를 사살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용의자는 첫 번 살인 후 차를 몰고 한 식당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다시 총을 발사해 이전부터 싸운 전력이 있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던 양치기 한 명도 유탄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용의자는 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두 명을 더 사살했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이런 총격 살인이 매우 드문 편이지만 지난 4월 남동부 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10명이 죽고 30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놈의 총이 말이오. 이 총이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지구도 죽일 것 같아. 이 아이고 참말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10대 소녀의 친목을 결혼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 분리 원칙이라는 제목의 31개 조항으로 구성이 된 규정이 탈레반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규정은 아동의 결혼과 배우자의 실종, 간통, 강제 이혼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가 직접적인 거부 의사 대신 침묵을 지키면 이를 결혼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소년이나 과거 결혼한 적이 있는 여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 성인 남성과 법적으로 결혼한 어린 소녀는 훗날 사춘기가 되면 혼인 무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탈레반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더불어 아동 결혼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만 부여하고 보호자가 학대를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탈레반의 이러한 규정이 이른 결혼을 조장하고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치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 따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매매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생후 2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대상으로 결혼 거래를 한다면서 빚을 갚거나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어린 딸을 현금과 맞바꾸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어린 신부의 몸값은 5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탈레반의 법규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심리적 폭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간에서는 여성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고용과 이동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몸을 가려야 하며 공원이나 목욕탕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래서 이래서 죽어도 공부를 해야요. 죽어도 공부해야요. 똑똑해야 된다니까. 공부여서 넘주남. 공부해야요. 옛날 어르신들이 공부 공부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아프리카도요, 물건 대주고 돈 주는 것보다 교육시키는 것이

일신하의 공부합시다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그리고 랄랄라 퀴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애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먼 길을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인생길을 걷는데도 좋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 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 하동진의 인연 신청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과 함께 또 기도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보내주셨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아, 오늘 같이 무더운 날은 글쎄 힘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행복의 겨운 소리겠죠. 주님의 가호를 평등히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한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은 비발디 사계 중에 봄 1악장 신청해 주셨습니다. 눈길이 머무는 것은 찰나였지만 마음이 머문 것은 평생이었네요. 세상 만물을 만나고 나서야 내 모든 삶의 계절이 봄과 같은 삶의 계절이었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짧은 삶이지만 믿는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계절의 삶을 믿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복별님이 계시는 한은 라라랜드는 걱정을 아니야.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상큼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봄, 스프링, 1악장 듣고 계신데요. 새들의 지저귐과 산들바람, 시냇물이 흐르는 봄에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아름답고 경쾌하게 묘사한 곡인데요. 오늘 듣기에는 너무 축 처지지 않을까. 물론 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듣기에는 너무 좋죠. 낮을 지나 오후로 가는 길목에서 듣는 비발디의 4개 중 봄. 색다른 느낌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봄보다는 여름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우리 복별님 덕분에 이렇게 또 무더운 오후에 또 클래식한 음악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울릴만한 글과 시, 노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화요일 오후는 아직 멀었다고 느끼기보다는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해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김용택 시인의 어느 날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어느 날이라는 말이 좋다. 어느 날 나는 태어났고 어느 날 당신도 만났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어느 날이니까. 나의 시는 어느 날의 일이고

제니코님께서 아 날씨 진짜 덥네요 하시면서 오늘은 그냥 노래만 놓고 갈게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조항조입니다. 거짓말.

0: 시간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1cm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계속해서 들으시는 거군요. 조승구가 부릅니다. 꽃바람 여인.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디오.

0: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이번 주 생각보다 어휴 많이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 누구를 추첨을 해드려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자 발표가 바로 내일인데요. 아 아직까지도 어느 분을 드려야 할지 너무 고민되는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정답자 발표는 내일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정성을 들이셔서 아 나 좀 뽑아주세요 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또는 스타벅스에서도 이것저것 맛있게 원하는 대로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바로 이병헌의 눈물입니다. 첫 번째 곡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세 번째 곡은 안재욱의 Forever, 지금 들으시는 곡 이병헌의 눈물. 자,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오늘이 마감이에요. 마지막 곡은 바로 지창욱의 지켜줄게 라는 곡 듣고 계시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곡도 이번 퀴즈와 연관이 있습니다. 임창정이죠?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0: 하늘님께서 아주 재미난
1: 개글개글
0: 개그 올려주셨습니다. 소가 살면 산소, 소가 죽으면 다이소, 소가 다 죽으면 소멸, 소가 한 마리면 소원, 소가 두 마리면 투우, 소가 네 마리면 소포, 소가 이기면 우승, 소가 노래하면 소성,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름, 소가 편한 곳은 우편함, 소가 사올러 가면 소설가. 그렇다면 소가 힘이 세면 소세지. 네, 아재 개그 너무 재밌네요. 뽀들런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요새 이 곡 너무 재밌죠. 풍류 대장 최재구가 부릅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사자가 있나 없나, 풍류수가 있나 없나.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

0: 있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0: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민호 시즈프 후코이단.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이번에는 혜진님께서 운동보다 쉬운 장수 습관 15가지라고 하시면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을 따뜻하게 마시기. 체온이 곧 생명이니까. 두 번째로는 잠 충분히 자기. 7시간 이상 자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분들만 유난히 잠을 많이 자면 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잠은 7시간 이상씩 주무시는 게 좋다 그럽니다. 또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금식. 속도 쉬어야죠. 네, 속이 쉬어야 깊은 잠도 잘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소변 참지 않기. 정말 소변에 참으면 독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혀를 자주 움직이기. 요것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볍게 웃기. 억지 웃음도 효과를 본다고 하니 그저 가볍게 실실실 웃어보세요. 자, 일곱 번째는 걷지 않더라도 손발 자주 움직이기. 뭐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여덟 번째는 아침에 햇볕 쬐기. 이 햇볕은 바이타민 D가 있다고 하잖아요. 뼈의 친구입니다. 햇볕 하루에 15분 이상씩은 꼭 쬐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아홉 번째로는 마음에 담아주지 않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그렇죠, 근원입니다. 열 번째, 양말 신고 자기. 발이 따뜻해야 또 숙면을 한다고 하는데, 아, 요거는 조금 성가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오늘 양말을 신고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한 번째는 명상이나 기도하기. 하루 5분 내면 다스리기. 나의 내면을 다스린다는 거, 1분도 사실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루 5분, 뭐 늘 기도하고 명상을 자주 가지시는 분들이야 쉬운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5분이 마치 5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규칙적인 식사. 내장도 시계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13번째, TV 볼 때 다리 들기. 혈액순환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14번째, 차는 식 자제하기. 속이 약하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겨울에는 한때 얼음을 우두둑 우두둑 씹어 먹었는데 요새는 오늘같이 무더운 날에도 뜨거운 물 먹습니다. 확실히 속이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15번째, 긍정적인 말 자주 하기. 왜 말버릇이 인생 바꾼다고 하잖아요. 아, 오늘은 정말 이도 저도 다 필요 없고 시원한 팥빙수 먹고 싶어지네요. 자, 오늘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윤종신이에요.

팥빙수에 연유 빠지면 정말 심심하죠. 찹쌀떡도 들어가야 되고.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콧 세리는 물론이고요.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씨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0: 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코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참 마음이 순해지고 그 뭔가 가득 차는 참 좋은 축복의 찬양이죠. 조수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며 두 시간 함께 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풀을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주찬양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에 이어서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이어봤습니다. 전해드린 찬양 이 곡 너무 좋아요. 은하수 구스롱님께서 만세하는 레인이를 보내주시면서 엄지척 해주셔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드리는 선곡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해마다 이렇게 방송되는 방송 횟수 또 좋아요 횟수로 특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집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곡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나눔의 행복이겠죠. 평생 감사님께서 나만의 행복이 아닌 나누는 행복이 되는 오늘을 축복합니다 하셔서 줄라이 프로젝트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 함께 부르는 참 멋진 곡이죠. 나눔의 미학. 제목도 참 멋있어요. 미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나눔의 미학 함께 보시고요. 사랑님께서 오늘 쉬는 날인데 찬양 들으며 넝쿨 장미가 예쁜 공원에 놀러 가려고 김밥 쌉니다. 오늘따라 평안한 삶이 더 감사하네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도 써주셨어요. 찐파랑님 열심히 일하며 귀로 들을게요. 정구지찜 찌짐 아 이거 항상 헷갈려요. 정구지 찌짐님께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샬롬 하셔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는 오늘 어제 생긴 밴드 찬양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수가 부른 영어 버전의 찬양들 슈퍼펫 우물가의 여인처럼 Fill My Cup 에일리가 부른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함께 보셨어요. 오늘 사연을 보다가 정말 저도 태연님 덕분에 빵 터졌는데 같이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게시판이 참 감사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렇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말들이란 무엇일까요? 하시며 책을 읽으시다가 그 내용 중에 한 구절 사람의 각각의 인생 앞에서는 어떤 이해와 공감이 없는 침묵만 흐르게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그리 몸이 망가졌는지 91세 섬 할머니가 말씀하시네요. 농땡이가 최고야! 맞아요. 농땡이가 최고야를 91세 섬 할머니가 해주신 근데 이 말은 실은 아주 아가들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오늘따라 좀 농땡이가 필요한 그런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글사랑님 농땡이는 아니지만 그 쉬어가는 시간에 새로운 도전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19년 교사의 길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오늘 바리스타 자격증반에 등록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커피도 내려주고 쿠키도 구워주는 작은 동네 책방을 해보고 싶어서 우선 바리스타 도전 그리고 제과 제빵도 도전해보려고요. 잘할 수 있겠죠?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 응원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릉 BNC 제과 제빵이니까 BNC가

맞죠? 베이커리앤커피. BNC에서 제공해 주시는 커피빵이 저희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사랑님은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세요. 저희가 응원의 선물로 강릉 커피빵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그 택배로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택배 발송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 외국에서 그 지난번 축복송 삼행시 참여하시고 선물 받으셨는데 외국이라 저희가 선물을 배송해 드릴 수가 없어서 국내에 사시는 가족분들께 전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핸드폰 번호를 안 남기셨어요. 그래서 임인식님께서 장인어른이신 정순용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정순용님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선물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정순용님의 핸드폰 번호를 비공개로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남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시간 인도하실지 우리 묵상하면서 들어봄직한 찬양입니다. 라희 앨범에서 시와 그림 김정서, 러빔 김구슬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전해드리고요. 서경찬, 홍민희,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땡이가 최고야 여기에 준비해 본 곡은 가볍게 여행하기 한웅재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제키리님께서 오후 2시에 다시 듣기 재방송 운행 근무하면서 방송 듣는데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승객분들이 같이 들어요 하시며 신청곡 들려주시면 승객분께서 같이 들으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모든 걸음 대신에 가볍게 여행하기에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릴게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이런 빛 말고 돈, 빛. 한 세대 전에는 은행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없었고 또 학자금 대출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 어린 시절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 파는 것도 받고 논 파는 것도 곧잘 들었습니다. 빌려주는 대출 시스템이 있었지만 강력한 통제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 수입 한도 내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또 신용카드 보편적입니다. 30년 모기지 상환이라고 하는 제도는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생겨난 미국의 새로운 하나의 문화입니다. 중산층에게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고 돈이 없어도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집을 구입하는 92%는 30년 상환, 모기지 상환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이 전문가들의 결론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입니다. 이 중산층은 평생 학자금 갚고 집 갚고 차 갚고 빚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혹 내 직장이 잃어져서 그 빚을 갑자기 못 갚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번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또 AI가 출현하고 그런 요소들은 우리에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빚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많은 나라가 상환불능에 엄청난 빚을 떠안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가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뭔가에 묶여놓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빚의 가장 치명적 문제는 정신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주 빚 독촉에 시달려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부모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정신을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런데 이게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빚진 것을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빚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에 빚지지 않았느냐?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린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빚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짓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베푼 게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육신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일을 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린 육신에 갚을 빚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인 양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빚을 졌다고 말했다가 또 어떤 부분은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빚진 것은 무엇이고 빚지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빚졌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상속을 받는 자라는 걸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합니다. 빚을 졌는데 지금 내 게가 아닌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 게 아닌 것도 내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빚지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사는 삶과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노예입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이 시대에 노예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황당한 얘기는 나에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노예입니까? 또 아니면 뭐 당연하게 난 자녀인데 뭐 괜히 물어보나 생각하면서 이걸 그냥 건성으로 흘려 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폐부를 꿰뚫는 상당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세 가지 대지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린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린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난 육신에게 채무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를 조금 오버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마치 빚진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면 노동해야 됐습니다. 그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뭔가 빌려준 것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빚쟁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를 출애굽이라고 하죠. 거짓된 채무관계를 하나님이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출애굽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할 말을 일러줬습니다. 핵심적인 말 하나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너는 바로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했어 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아니 노예인데 하나님의 신의 맏아들이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떠올려지면 사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결정적 카이로스의 순간이었다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그 박사과정의 논문 썼던 호세아 11장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 불러냈다 사랑해서. 왜?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이게 출애굽의 가장 결정적인 모티브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조금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에 맞게 요약해보면 출애굽은 빚쟁이로 시달리는 아들을, 빚쟁이로 시달린 아들을 구출해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이젠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깃발을 꽂아놓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고 노예로 살았던 삶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친숙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즉 빚쟁이의 삶을 청산해 줬는데 다시 빚쟁이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붙잡았던 건 한 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하고 그들의 심리가 막 움직이고 마음이 요동치고 나 갈 거야, 난 못 살겠어, 난 못 가겠어 라고 해도 구름 기둥이 가면 그들은 갑니다. 불 기둥이 밤에 멈추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뒤로 돌아가려는 발을 구름 기둥이 앞으로 밀게 했고, 뒤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요동치는 발을 불기둥이 붙잡아 두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아주 결정적 도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의미는 내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졌어. 그래서 난 나왔어. 나는 채무관계를 다 청산했어. 이제 난 새로운 나야. 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갈 때마다 혼동이 되고 아 난 돌아갈 거야. 난 너무 불안해. 난 두려워. 할 때마다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멈추게 묶어뒀던 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고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느끼게 해주고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소품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펼쳐놓고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어봅시다. 광야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자주 굴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육신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매우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빚지지 않는 이집트. 난 빚을 진 건 없는데 마치 거기 가면 빚쟁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빛을 지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빛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의 빛을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육신의 노예가 아닌데 우린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이 시키고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노예가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상속받을 약속의 내일로 나가게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이 본문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광야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인하고 기억하고 그걸 누리고 꺼내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하나님의 딸이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증언해 줍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십시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에게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뭐 어떻게 잘 까먹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얼마나 그걸 인지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서티피케이션을 꺼내어서 활용하고 살아갑니까? 그걸 물어보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퍼즐로 내가 맞춰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성령이 하신 일의 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예. 네. 진짜 이 엄청난 파격적인 놀라운 일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아버지이십니까? 이걸 내가 아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래, 그렇지. 우리 목사님 말하는 게 맞지. 옳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는 겁니다. 이 생각을 누가 갖게 했냐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나는 가문에서 그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게 그 개런티를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끊임없이 그 혈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미션스쿨에 가서 그런 커리큘럼에 내가 젖어들었는데 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줬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개런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언이 여러분들에게 시시한 것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화와 같은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에게 뭘 말했나? 내가 뭐 불이 일어나고 막 특별한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을 텐데 나는 성령이 없나 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첫째 표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 약속의 땅까지 갑니다. 15절엔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과거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시금 또 거기에 복잡한 빚쟁이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또 성령께서는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상속받을 미래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강력한 소품으로 우리 발걸음을 멈췄다 나가겠다. 우리의 생각은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고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급해서 아 나는 이제 더 안 되겠어 난 돌아갈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여기서 뛰쳐나갈 거야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라고 할 때 불기둥처럼 성령이 우리의 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혼란스러워 길을 잃었어 당황할 때 구름기둥처럼 성령이 우리를 앞으로 정확한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광야에서 지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입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 헬라어로는 휘오테시아스인데 이건 자녀가 되었다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입양이란 뜻입니다. 입양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회에는 매우 희귀한 문화였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행해졌던 법적 절차가 입양이었습니다. 군인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서 갑자기 그 군인에게 상속받을 자녀가 없다. 그러면 입양을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문을 유지시켜 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입양은 낯설지 않는 메타포입니다. 아버지가 입양된 자녀의 모두를 책임져 줍니다. 입양된 순간 이 자녀는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어릴 적 김득구, 박진우, 지금 언뜻 기억나는 오늘 아침에 생각났던 이름인데 세 명 이렇게 같은 학년인데 김득구는 꼽수였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지만 학년은 저보다 늘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세 명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뭔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냐면 우리의 로망이 누군가가 와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입양해 준다면 내 신세가 완전 바뀌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입양되어 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입양이란 어답션이라는 게 내가 입양을 할까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내가 입양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들으면서 난 입양되는 게 내 삶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버리고 갔던 아버지가 돌아와 나를 구출하는 게 내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은 저의 1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 생짜 고아들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 얼마 안 돼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겐 삶의 출구가 입양이었습니다. 유일한 출구입니다. 아버지가 입양된 하나님이 입양을 했다. 그 자녀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양자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입양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비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입양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신분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면 내가 지금 그럴듯한 신앙인 같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뭐고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잃어버려졌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본래 아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입양이라고 하는 휘오테시아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집트에 마치 빚쟁이의 채무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삶처럼 늘 헉헉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입양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대속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죄를 대신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채무관계 빚을 대신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출애굽 때부터 그들은 출애굽 4장 22절 그 한마디의 음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린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속죄 제물의 대가를 지불했을 그 순간부터 그를 믿는 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코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듣고 이게 평가할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혁명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고 신뢰하는 자녀됨의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안에 혹시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빠야. 내 아빠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내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어? 내 아빠가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했어? 그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내 아빠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들려진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만끽하십시오. 그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 따사로운 이 봄볕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끽하고 계신지,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느끼시려면 무엇보다 먼저 건강하셔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그 지난 어머니날 천정산삼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그때 선물 구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아주 한동안 바빴다고 하셨던데.
1: 네, 특히 LA도 많이 바빴는데 뉴욕 매장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요. 저희가 세일을 1년 중에 가장 많이 해드린다는 것을 아셨는지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들으셨지만 또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시다 보니까 10만의 장석훈 천정산삼에서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라고 소문이 나서요.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효과를 많이 보셔서 많은 손님들이 정말 재방문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특별한 세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세일을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또 선물하지 못하신 분들 선물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많은 제품들이 또 산삼이 많은 부모님들께 환영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 특별하게 산삼주나 또 꿀산삼을 이렇게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 무엇보다 굉장히 값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들이 산삼주를 받으셨을 때 또 꿀산삼 받으셨을 때 물론 요긴하게 잘 드시기도 하겠지만 그 정성에 많은 분들이 좀 감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1: 네, 산삼주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이라고 하면 1년 이상을 잘 묵혀놓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산삼주를 드시기 위해서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근다고 바로 드실 수가 없어서요. 미리미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병씩 준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삼주 선물로 좀 준비해 주셨다가요. 다음 달 또 아버지 날에도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산삼 특별하게 세일을 해드릴 테니까요. 산삼주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산삼주의 효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전화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주변에서 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을 간혹 들을 때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은 그 평상시에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나이라는 것에 어떤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어르신들한테는 더 항상 건강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산삼만큼 효과적인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산삼이 여러 묘로 좋잖아요. 어르신들한테도요.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전에 한 90세 되신 손님이 오셨는데요. 다리가 힘이 없으셔서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신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전에 다녀가신 손님이셨는데요. 정말 한 2, 3일 만에 몸이 많이 따뜻해져서 릴렉스 하시면서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또 오셔서 다른 제품도 구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산삼을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3종류가 있지만 천정산삼 같은 경우는요. 사포닌의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포닌의 성분 하나하나를 좀 분석을 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포닌의 개수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건강식품 드셨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한번 드시는 거 제대로 된 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 드시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저희 매장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채취한 산삼 말고는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사장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장에 오시면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화학재료나 케미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믿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동양에서는 이 산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충분한 경험과 또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이 좋다는 건 다 아시지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산삼들 또 어떤 인삼들 이런 제품들 모든 게 다 같고 좋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떻게 채집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복용하고 나한테 맞게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전문가들한테 신뢰감 있는 제품, 신뢰감 있는 장소에서 구입하시고 또 드셔야지만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만인 장소권 선종산삼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소비자들의 검증을 받은 비즈니스를 운영해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또 효과를 보셨다라는 체험 사례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많은 소비자분들의 또 후기담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10만이 장석훈 대표가 직접 깊은 산 속에서 천종산삼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보여드리고요.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도 잘 알려드리니까요. 유튜브 채널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프로모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반값 하는 세일을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두 개를 더 드리는 제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빅세일 제품만 몇 가지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요. 캡슐에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한 병에 30알이 들어있어서 한 달분이고요. 한 병이 3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 불로초 한 병 값에 세 병을 가져가실 수 있는 특별한 세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삼주 담그실 분들 그리고 산삼을 물에 우려 드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산삼 300불짜리를 반값 150불에 해드렸고요. 또 천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삼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 그래서 한 병에

0: 7188-879-2340번 718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동산삼 매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정말 좋은 제품들을 와 이런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겠구나.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와, 이거 산삼하고 블루초가 만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버섯, 상황버섯은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가요? 어떻게 취취하신 건가요? 어디서?
0: 네, 저희가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사서 온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알라스카에 가셔서 직접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버섯, 차가버섯 또한 정말 올게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버섯, 차가버섯 그냥 말로만 들으셨지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분이 드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버섯 종류는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베타글루칸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채취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잘 잘라서요. 그리고 햇볕에 잘 말려서 저희가 그 덩어리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은 소나무에서 채취가 되는 거고요.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덩어리째 저희가 잘라서 드리기 때문에 한 두 덩어리만 원갤런에 넣으시면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재탕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양입니다. 300불짜리 한 봉지를 저희가 6개월용인데요. 150불에 값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이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물에 끓여서 상황버섯은 드시는 거고요. 또 차가버섯은 우려서 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요리하는 방법이 드시는 방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면 고혈압이 있거나 수족 냉증이 있거나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항암 중이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암에 상황버섯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폐암이 있으시거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차가버섯을 드십니다. 근데 이 차가버섯은요, 뜨거운 물에 두 덩어리 정도 넣어놨다가 한 12시간 후에 아침, 점심, 저녁 머그잔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버섯은 약간 쓴맛이 나지만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둥글레차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버섯은 정말 우리 아이들도 먹기가 부담이 없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산삼을 1년 내내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한 봉지를 사도 150불인데 6개월을 무려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당뇨가 있거나 폐가 안 좋거나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차가버섯 구입하시고요. 또 수족냉증, 간기능, 항암, 또 심장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상황버섯을 구매하셔서 6개월 내내 드시면 우리 손님들이 가끔가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피검사 했는데 너무나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삼과 함께 상황버섯, 차가버섯 드시고요.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오랫동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0: 네,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손님들이 장기간 복용하셨을 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산삼이라던가 제품들이 다 올게닉 제품이고요. 케미칼이나 화학재료가 전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복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참고로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산행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셔서까지 1년 12달 뭐 매일은 아니겠죠.

0: 지만 꾸준히 드시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분들은 이 산삼도 오래 고아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래오래 끓이시거든요. 이 산삼 또 상황버섯, 차가버섯 우려낼 때 어느 정도 우려내면 될까요?
0: 산삼은 첫물은 저희가 하루를 우려내야 되고요. 또 재탕을 한번 더 하시는데요. 재탕은 3일을 우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산삼 300불짜리 한 박스를 가져가시면 첫탕, 재탕 2갤런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을 6온스씩 아침 저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버섯은 12시간 정도 로우에다가 버튼에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날 드실 수 있고요. 차가버섯은 더운 물에, 뜨거운 물에 넣어놨다가 요것도 같은 시간 후에 빼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간편하게 슬로우 쿠커 하나만 있으시면 산삼, 그리고 상황버섯, 차가버섯 다 우려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1: 네, 오늘 이번 주 프로모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 귀하대 귀한 제품들 할인을 많이 해주셔서, 아, 평상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이번 주 프로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네,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한 병에 30알이 들어있어서요.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오늘 한 병에 300불짜리인데 오늘 한 병을 구입하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그래서 300불에 세 병을 무려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요 산삼 불로초 같은 경우는 산삼과 불로초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은 면역력을 올려드리고 불로초는 이명, 변비,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또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알씩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실 분들, 그리고 또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려서 드실 수 없을 경우에는 산삼 불로초처럼 캡슐에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되겠고요. 권산삼 300불짜리를 오늘 반값 150불에 드렸고요. 천삼 레귤러. 천삼 레귤러는 산삼을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100% 산삼을 드시는 건데요. 500불짜리 한 달분을 반값 250불에 드릴 거고요. 또 차가버섯, 상황버섯. 한 봉지에 저희가 300불에 한 팩을 팔고 있는데요. 요거를 단가 150불에 세일을 해드립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뉴욕 매장 전화번호가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분들은요, 159-25 노던 블루버드로 오시면 저희가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여러분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상담부터 또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타주에 계신 우리 친지분들한테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모든 것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상담하시고 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산삼이라고 해서 시중에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SNS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판매 방식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 10불, 20불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 네, 그 다음에 모든 법과 규정에 맞춰서 판매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검증받은 곳이 여러분을 가장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구입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와서, 이거 너무 싼데? 라고 해서 구입하신 분들 가운데, 좀 효과가 없다,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꼭 구입하시라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상담에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주로 이렇게 싸게 좋은 제품 파는데 나 이거 구입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화로 주문하셔서 저희가 타주로 우편 배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여름 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 땀 많이 흘리고 지치고 체력이 약해지는 이 뜨거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온 가족이 한 번쯤 산삼을 드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세일 잘 활용하시면 온 가족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들을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잘 들으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으로 오실 분들, 전화 주시는 분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왜 천정산삼 아 나 처음 한번 시도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요. 구입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오셔가지고 아 왜 효과가 없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짧은 기간 드시고는 효과를 금방 볼 수 없죠. 그렇죠?
0: 글쎄요. 요새는 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과대 광고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게요. 이게 어떤 건강식품을 드셨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그리고 연세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산삼을 드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사례는 정말 감기는 안 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정말 일주일 안에 피곤한 거는 다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못 잤는데 정말 몸이 따뜻해져서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뭐 빈혈부터 피부병까지 많이 좋아지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산삼은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기간이 45일에서 60일이 걸리기 때문에 두 달은 충분히 드신 후에 효과를 기대하시는 게 어떤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시자마자 당장 효과가 있는 거는 정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제품들이고요. 뭐든지 천천히 몸을 만들어드리는 이런 산삼을 드셔보시면 정말 한두 달 후에라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다리에 기운이 나시고 입맛이 나셔서 살 것 같다고 하시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가 요새 어르신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학생들도 피곤하고 체력이 딸리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 그리고 눈에도 이 산삼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고 가는 아이들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산삼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하시는데 힘드시지 않도록 부담 없는 가격으로 반값 세일만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산삼 블루초 같은 경우는 3병에 300불 그리고 무려 3달을 드실 수 있는데 300불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 LA에서는 지금 산삼 블루초가요. 1+2로 광고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 하루 종일 산삼 블루초만 판매를 하는 적도 있거든요. 우리 뉴욕에 계시는 분들 정말 여름도 나야 되고 또 겨울에 날씨도 굉장히 춥잖아요. 미리미리 이렇게 산삼 챙겨 드셔면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오늘 세일 정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즉각적인 몸의 변화가 있거나 즉각적으로 뭐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면 그건 약이겠죠. 네, 하지만 어떤 화학약품들은 효과가 바로바로 오는 대신에 그만큼의 부작용들이 따르고요. 그것들은 어떤 증상을 완화하거나 통증을 감소하는 역할들을 해주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재생시키거나 또 아주 전반적인 우리의 몸의 건강상태를 유지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천정산삼과 같은 모든 건강기능식품들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제품들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지 한두 번의 복용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님 이번에 그 500불짜리를 250불 반가게 하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 정도 양이면 한 몇 뿌리 정도가 들어있고 한 온간조기에 드실 수 있는 양이 될까요? 어느 정도 양일까요?
0: 예, 일단 천삼 레귤러는 30년산 건산삼이 저희가 한 뿌리씩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캡슐이기 때문에 30뿌리를 드시는 거고요. 하루에 하나씩 드셔서 한 달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분이 다 드셔야 돼서요. 식구들이 나눠서 드시기는 조금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두 달은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젊으신 분들 20, 30대는 한 병만 드셔도 이게 피곤한 것들 그리고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께 선물하실 거면 두 병 정도 선물하셔서 두 달을 다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에게는 한 병 정도 드셔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만 100% 들어있기 때문에 드셨을 때 효과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오늘 건산삼 같은 경우도 300불짜리 반값에 해드린 이유가 우려서 드실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값 세일한 것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 주 온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께 준비한 프로모션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건강하셔야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 늘 강조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 되면 졸업 시즌이 오죠. 그럼 방학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졸업해서 또 여름방학을 가족과 함께 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머물게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도 산삼 매우 좋습니다. 이 산삼이 꼭 연세 드신 분들의 건강 생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뭐 이미 어린아이면 안 돼, 너무 어린아이는 안 되겠지만, 청소년 때부터는 산삼을 꾸준히 복용해 두면 정말 평생 건강, 평생 면역력을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이번 주 프로모션 잘 활용해 보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그레스카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또 이번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건강식품 천종산삼 오늘 프로모션하는 많은 제품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만인 장석군의 천종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계획을 일시 보류했지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전 가능성과 외교적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하 논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는 물론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거래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을 앞둔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내정자가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가속 속에서 정책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내부의 동결 기조가 맞서는 가운데 초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잇단 갈등 속에서도 양국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공화당 소장파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잇따른 반트럼프 인사 낙마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사법 피해자 보상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6의회 폭동 가담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실상 친트럼프 진영 지원 수단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V3의 첫 시험 비행을 오는 22일 진행하며 기업 공개를 앞둔 핵심 시험대에 오릅니다.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 기술 업그레이드 성과가 기업 가치와 상장 기대감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시대의 핵심 기기로 스마트 안경을 지목하며 관련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안경 형태의 기기가 가장 적합하다며 삼성전자와 젠틀몬스터 등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란 전 초기 목표는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다시 권좌로 올리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브리핑받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종합해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택 연금 상태인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석방해 정권을 잡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이 구상한 것이었으며 당사자와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한 구상은 곧바로 틀어졌습니다. 전쟁 개시 첫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 계획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습은 그를 가택연금에서 자유롭게 해주려는 목적이었고 그도 공습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아찔한 경험을 한 그는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행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를 선택한 건 의외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양국의 계획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궁극적 목표는 이란의 신정체제를 전복하는 것이었으며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복귀는 이를 위한 다층적 계획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임시 후임자를 앉힌 계획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던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2009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견해를 견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외친 건 아직도 회자합니다. 집권 초반에는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지만 이후 주요 지도자들의 부패 혐의를 고발하며 지도층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의 충성심에 의문을 품는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2017년과 2021년, 2024년 세 차례나 대선에 출마했지만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그의 출마를 저지했습니다. 그가 강경 반미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서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 2019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의 측근들은 서방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낸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스라엘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복귀시킬 계획을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 등에 대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그를 잠재적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2월에 시작된 전쟁이 이란에 좀 더 고분고분한 지도부를 세우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여성이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문제의 맨홀 인근에서는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관리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 맨해튼 미타운 번화가에서 스트릿 파킹을 하고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운전석 문 인근에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18일 월요일 밤 11시 20분경 맨해튼 5 에비뉴와 웨스트 52 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5 에비뉴, 까르띠에와 페라가모 등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으로 모마 현대미술관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번화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해온 56세 도니케 고카쉬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고카쉬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SUV 차량을 스트릿 파킹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인근에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밤 11시 20분경이라 주변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홀의 깊이는 약 10피트, 약 3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 여성이 맨홀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고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911에 신고하면서 구조대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피해 여성 고카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재 뉴욕시 검시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문제의 맨홀 인근은 즉시 통제됐으며 이후 뚜껑을 덮고 봉인했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에서는 별도의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으며 열려있던 맨홀의 뚜껑은 약 15피트, 약 4.5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누가 왜 맨홀 뚜껑을 열어둔 채로 방치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홀은 단순히 핫소뿐만 아니라 전력 케이블, 증기 배관, 가스관과 통신선 등을 관리하는 지하 설비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력 가스 공급업체인 콘 에디스는 성명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열려있는 채로 방치된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적극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19일 화요일 오전 숨진 5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큰 충격 속에 절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과 원인 파악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숨진 고카 씨가 두 자녀와 두 손주를 둔 헌신적인 여성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Sounds awful. I don't know. I'm feeling a bit shocked when I hear that. You have to be careful.
3: I worry about the ones when you go by a store and they have the two gates to the downstairs. Those are the ones I avoid. But I've never thought about a manhole before.
1: 뉴욕시에서는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맨홀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맨홀 뚜껑이 없다는 신고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11 민원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접수된 맨홀 뚜껑 분실 신고는 모두 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복 신고였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례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한국 스타벅스에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애틀 본사는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통해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19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글로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자 역사적, 인도적으로 의미 깊은 날인 5월 18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고의가 아니었으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다며 우리는 이번 일이 특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즉시 해당 마케팅 캠페인을 중단했으며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 통제,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와의 합작 법인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영국이 제재 예외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경유와 한국유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영국에서도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는 대러시아 제재를 사실상 완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허용되는 석유 제품은 러시아가 아니라 제3국에서 가공된 경유와 항공유로 제한되며 기록 보존 의무 등 조건이 달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일부터 발효되며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조정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나 튀르키예 등지에서 정제돼 글로벌 시장에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18일 현재 해상에 발이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또 러시아 사할린2 프로젝트와 야말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액화 천연가스 해상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시적인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하천에서 청소년들의 익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북부 푸토성 로깅에서 수영하던 13세, 14세 청소년 5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들은 시험을 마친 뒤 물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4명이 뛰어들었지만 강한 물살에 휩쓸려 모두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 수사당국이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구조당국과 경찰,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여 희생자 5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남부 바이라인강에서 9세에서 14세 청소년 4명이 함께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매년 5세에서 15세 아동과 청소년의 익사사고는 약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각 지방정부가 물놀이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경고 표시판과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며 감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일식당에서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2명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25분께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의 한 건물 내 일식당에서 남성이 과도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59세 양모 씨를 붙잡았으며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일본인 남성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중국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양 씨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측은 중국 측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1: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폭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4: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푸른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3: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4: 그럼 나이아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3: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4: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8: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탕.
7: 703-354-1950 703-354-19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내정자가 취임을 앞둔 가운데 국채 금리 급등세가 세수장의 앞길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워시 내정자는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제17대 연준 의장 취임 선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금리 결정을 워시에게 맡기겠다고 했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취임 즉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시 내정자는 지명 전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인하를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취임을 앞두고 금리 인하 근거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둔화 조짐을 보였던 노동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중동전쟁 이전부터 정체됐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아메리카스의 수바드라 라자파 미 리서치 총괄은 워시 내정자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시기에 연준에 합류하게 됐으며 그의 비둘기파 성향은 시장과 동료 연준 위원들 양측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료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일부 위원들은 다음 금리 조정이 인하가 아닌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성명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계속 주장해온 위원은 퇴임하는 스티븐 미란 이사가 유일한데 워시 내정자는 연준 이사회에서 바로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백악관의 인하 압박과 동료들의 동결 인상 기류 사이에서 워시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입니다. 퇴임하는 제롬 파월 의장은 백악관의 중앙은행 독립성 공격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연준 이사회에 잔류하겠다고 밝혀 신임 의장의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워시 내정자는 최근 몇 주간 자신의 정책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줄리아 코로나도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스 창립자는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만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쟁은 재정 부담도 키우고 있다며 워시 내정자가 이 같은 시장 반응에 깊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금리 인하로 가는 길은 경기 침체를 거쳐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연준 분석가들은 워시 내정자에게 잠재적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컨설팅 업체 야르데니 리서치는 향후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른바 완화 편향 문구를 회의 후 성명에서 삭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대응 강경 입장을 취할 경우 워시가 백악관이 원하는 실질적 차입 비용 인하를 실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의 4월 회의 의사록은 2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긴장 상황과 경제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에 취재진을 직접 초청해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취재진의 공개 할지 여부까지 포함해 전날 결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입 기자들을 백악관 경내 공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존의 백악관 연회장이 너무 작다며 4억 달러를 들여 추진 중인 대형 연회장 공사 현장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연회장은 미국에 대한 선물이라며 나는 조금밖에 안 쓰겠지만 향후 수백 년간 다른 대통령들이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귀빈이 방미할 때 기존의 연회장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가 최근 미국을 찾았을 때도 연회장이 작아 만찬 규모를 줄여야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연회장의 규모와 디자인에 대해 사진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버틸 수 있도록 건설된다고 했습니다. 전직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면모를 한껏 드러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돈과 기부금만 들어간다며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연회장을 포함한 백악관 보안 강화에 10억 달러를 배정하는 조항을 이민 단속 법안에 추가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의사규칙 자문관은 최근 이 경우 단순 과반으로는 안 되며 100표 중에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정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미국인들이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는 와중에 연회장 건설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적절치 않은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이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 연회장 공사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스페이스X가 오는 22일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의 12번째 무인시험 비행에 나선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스타쉽 V3는 첫 비행으로 다음 달로 예상되는 기업 공개를 앞둔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스타쉽 V3는 달 화성 유인 여행 임무를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33개 랩터 엔진을 개조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추력을 높였고 우주 공간에서의 선칸 도킹, 연료 보급, 기동성 향상 기능을 새로 갖췄습니다.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로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스타링크 위성 사업 확장과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일론 머스크의 사업 구상 전반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발사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의 새 발사대에서 처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에서 기체 횟수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슈퍼헤비 부스터는 발사 약 7분 후 멕시코만에, 스타쉽 본체는 약 1시간 후 인도양에 각각 착수할 예정입니다. 발사 후엔 스타링크 시뮬레이터 20기와 열 차폐막 관측용 위성 2기를 방출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피치북의 프랑코 그란다 선임 분석가는 이번 비행이 스페이스X 일정표에 남은 기업 공개 전 촉매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조 7,5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목표로 다음 달 기업 공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겠고 오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다소 선선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63도, 섭씨 17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거의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역시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하루 사이 계절이 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시작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스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공,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스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내 이슬람 사원과 교육시설 등에 모여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고등학생이 포함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7: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18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원은 샌디에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주거지역에 있으며 샌디에고 카운티 내 가장 큰 예배시설이기도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인근 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매체들은 용의자들이 17세 케인 클라크와 19세 셀레 바즈켓이라며 클라크는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는 여자 고등학생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오 범죄로 추정됩니다. CNN은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 범행 용의자 중 한 명이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총격범들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총기와 함께 나치 친위대를 뜻하는 SS 스티커가 붙은 휘발유통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라크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 자녀가 총기 3정과 자신의 차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콧 월 샌디에고 경찰서장은 용의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한 장소에서 총 3자루를 가져갈 리는 없다며 우려스러운 정황으로 인해 경찰이 사건 전 용의자 행방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위협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0: 199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다며 이번 사건은 이슬람 혐오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미 전역에서는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란 맘다니 시장은 이슬람 혐오증은 미국 무슬림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공포와 분열의 정치에 대항해 함께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증오는 캘리포니아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며 신앙 공동체에 대한 테러나 협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원의 핵심자인 종교적 지도자 타하 하산은 예배 장소를 범행의 목표로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17억 7,600만 달러 규모 사법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미국 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진영이 아닌 사법의 무기화를 경험한 모든 국민이 기금 지원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2021년 16의회 폭동 가담자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19일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2027 회계연도 법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는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해당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기금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터무니없고 전례없는 비자금,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국고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블랜치 장관 대행은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어떤 청구의 배상이 인정됐는지 그 근거와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금 운용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법무장관이 임명합니다. 다만 블랜치 장관 대행은 해당 기금이 경찰을 폭행한 16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은 없다고 밝혀 이들 역시 배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국세청을 상대로는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법무부는 사법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금이 법적 공세와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로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사실상의 보상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블랜치 장관 대행이 서명한 한 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에는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세금 문제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행정부 권한을 이례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단순한 소송 해결을 넘어 대통령의 재정 상황과 법적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중국의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대규모 구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하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국과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연쇄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훌륭한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사업도 얻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두와 관련해 우리 농부들에게 엄청난 사업이라며 대두의 기록적인 구매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구매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매우 많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할 것이며 다른 많은 것들도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7일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과

0: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 뉴욕시가 버스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승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최근 버스 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이글 단속팀을 투입했습니다. 단속팀은 버스를 세운 뒤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승객들의 옴니 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 승객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버스가 반복적으로 멈추면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출근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했다가 지각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단속 강화는 뉴욕시가 추진하는 무상버스 확대 정책과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무상버스 확대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MTA는 요금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버스 이용자의 40% 이상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무임 승차 비율이 약 25% 수준이었지만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이글 단속 방식이 유럽 일부 도시에서 활용되는 모델이라며 요금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실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들며 정책 접근에서 MTA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두고 뉴욕시와 교통당국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악소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유럽 동맹국들과의 갈등 탓에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예측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동맹국들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이란 문제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방위비 증액, 관세 문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G7 회의 후 베르사유궁에서 만찬을 준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환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무역, 불법이민, 마약 대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력 축소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도 주요 의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 문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이란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공식 합의문 체결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 뉴스는 5월 19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주 뜨겁고 흥미진진한 미국 정치권 소식.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미 국세청 IRS 사이에 벌어진 기묘한 소송 합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사의 얼굴이죠. 제목인 헤드라인입니다. The IRS thought it could fight Trump's lawsuit, but it reached a deal anyway. 국세청은 트럼프의 소송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어쨌든 합의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끄는 정부 기관인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국세청은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 법무부 차원에서 합의를 해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국세청 법률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사 원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Lawyers a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sought to contest President Trump's lawsuit against the agency, recommending several potential defenses. 국세청 변호사들은 여러 잠재적인 방어책을 추천하면서 기관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맞서 싸우고자 노력했다. 국세청 내부의 베테랑 법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분석해보니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서 법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방어 전략을 세웠다. 여기서 seek to, 무엇무엇 하려고 노력하다 또는 시도하다 라는 뜻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표현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인 sought to로 쓰여서 무언무엇 하려고 노력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사에 쓰인 contest는 명사로는 경연대회이지만 법률이나 뉴스에서 동사로 쓰이면 소송이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다투다라는 묵직한 뜻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런 의지와 달리 사건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의 결정입니다. In a case that the Justice Department nevertheless decided to resolve by creating an extraordinary $1.8 billion fund.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례적인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소송에 맞서고자 했지만 상급 기관 격인 법무부, Justice Department가 나서서 법정에 서보지도 않고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액의 정부 기금을 만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마무리 지었습니다. Justice Department, 미국의 법무부를 뜻하고요. 보통 줄여서 DOJ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resolve는 해결하다 또는 풀다라는 의미로 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과의 소송 문제가 합의로 매듭지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액수의 기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기사는 비판론자들의 시각을 언급합니다. Critics have slammed the arrangement as a corrupt attempt at paying Mr. Trump's political supporters.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려는 부패한 시도라며 맹비난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주머니로 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대파나 비판론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기금의 이름이 반무기화 기금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사법 처리를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정부 돈을 합법적으로 나눠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slam, 맹비난하다 라는 의미로 문을 쾅 닫을 때도 slam the door 라고 표현하지만 기사에서는 누군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후려친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corrupt attempt, 부패한 시도, 즉
부정을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하려는 시도를 말하죠. 오늘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기관과 소송을 벌이고 또 거액의 기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계획을 일시 보류했지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전 가능성과 외교적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하 논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는 물론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거래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을 앞둔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내정자가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가속 속에서 정책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내부의 동결 기조가 맞서는 가운데 초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잇단 갈등 속에서도 양국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공화당 소장파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잇따른 반트럼프 인사 낙마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사법 피해자 보상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6의회 폭동 가담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실상 친트럼프 진영 지원 수단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V3의 첫 시험 비행을 오는 22일 진행하며 기업 공개를 앞둔 핵심 시험대에 오릅니다.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 기술 업그레이드 성과가 기업 가치와 상장 기대감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시대의 핵심 기기로 스마트 안경을 지목하며 관련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안경 형태의 기기가 가장 적합하다며 삼성전자와 젠틀몬스터 등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양국 각각 300억 달러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함께 연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일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책임자는 미중 양국이 이달 10일에서 13일 한국 고위급 협상과 13일에서 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긍정적 공동인식을 얻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상품의 규모는 각자 3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논의해 정한 상호간에 주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이행되면 중미 양자 무역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방 협력에 유익한 참조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의 강력한 무기로 떠오른 희토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미국과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입장문 희토류 수출 통제 항목에서 중미 경제무역팀은 수출 통제 문제에 관해 충분한 소통 교류를 진행했고 양국은 상호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법규에 맞고 민간 용도인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호혜 협력 촉진과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의 안전 안정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무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는 자신의 항공 운수 발전 수요와 상업화 원칙에 맞춰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과 부품의 공급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상무부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의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이 미국 시장에서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 조치로 상호관세 인하의 틀 안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동안 자격갱신이 되지 않아 대중국 수출길이 막혔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중국 내 등록 자격 회복도 결정됐습니다. 양국은 일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달성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중국의 대미수출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식품 3종 수산물에 대해 적용해온 자동 압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중국 분재의 대미시범 수출에도 동의했고 중국은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일부주에 대해 고병원성 AI 확산 관련 제재를 풀고 해당 주로부터의 가금류 제품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측은 미국 측과 함께 각자가 가진 농산물 자원의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양자 농업협력을 심화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양호 간 조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지난 17일 중국의 미 농산물 대량 구매와 미중 무역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내용,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등 이날 중국 발표와 유사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희토류 및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사례로 적시했지만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주요 20개국 G20 무역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는 9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주요 20개국 G20 무역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번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TR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G20 무역 장관들이 모여 강제노동 근절과 최애국 대우 원칙 개정, 식량 무역의 무기화 대응,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14일에서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돼온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뒤집으며 세계 무역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G20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균형 잡힌 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여당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저격을 또 한 차례 명중했습니다. 토마스 메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은 19일 자신의 지역구인 켄터키주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 당내 후보 경선에서 개표율이 74%를 기록해 45.6%를 득표해 탈락이 유력합니다. 메시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통한 재선에 도전했지만 경선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대신 그의 경쟁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에드 갤레인이 공화당 후보로 유력해졌습니다. AP통신은 메시 의원의 경선 탈락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했으며 NBC 방송 등 대다수 미 언론도 메시 의원 탈락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며 이란 전쟁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하원의원, 게으름뱅이라고 비난하며 퇴출을 종용해왔습니다. 이날 경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시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 이어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경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 찍은 재선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에도 3위에 그치면서 결선 투표조차 진출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7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5%로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경선에서 거듭 영향력을 행사한 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입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켄터키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앤디 바 하원 의원이 대니얼 캐머런 전 주 법무장관과 경쟁 끝에 후보로 선출될 것이 현재로선 유력시됩니다. 이날 미국에선 켄터키를 비롯해 조지아, 엘라바마, 펜실베니아, 아이다호, 오리건 등 6개 주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중간선거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도 이제 한국 휴대전화번호 없이 병무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18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토스 등에서 5개 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는 해당 기관의 앱을 설치한 뒤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받으면 병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한국 내 공동 인증서나 나라사랑 이메일 또는 재외공간 방문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여름 계절성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myworkingpapers.nj.go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업 제안을 받은 후 고용주가 등록을 하고 고유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후 본인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연령 확인 서류를 업로드하면 승인 여부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역할이 바뀌거나 계절성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매번 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와 무료 또는 저비용 교통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일부 카운티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시니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재산세 일부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소득 증빙과 거주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차량 운전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셔틀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는 병원 방문, 장보기, 시니어 센터 이동 등을 지원하는 교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예약제로 집 앞 픽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워싱턴 DC 역시 시니어 대상 할인 교통카드와 이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혜택이 단순 교통 편의를 넘어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과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한 신청 정보는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 세금 감면 제도 또 몽고메리 카운티 시니어 교통 지원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니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1: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생태계를 총괄하는 사미르 사마 사장은 연례 개발자 행사가 개최된 19일 캘리포니아 마운틴듀 구글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경은 AI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폼팩터라고 말했습니다. 사마 사장은 이용자의 눈높이 위치라는 점과 텍스트, 음향, 영상 등 다양한 양식의 입출력을 지원하는 제미나이의 다중양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점을 스마트 안경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제미나이의 모든 역량을 안경에 구현할 것이라며 분명 최고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길을 걷다가 외국어 간판을 보면 스마트폰을 꺼내들 수 있지만 다소 불편하다면서도 또 가구를 조립하면서 두 손을 모두 쓰고 있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을 들기도 어렵다며 안경 형태의 스마트 기기가 유용한 순간을 예로 들었습니다. 안경 쓰기를 거추장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는 반문엔 나도 렌즈를 착용하기 때문에 안경을 별로 쓰지 않지만 선글라스는 즐겨 쓴다며 선글라스 형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젠틀몬스터는 구글, 삼성 등과 협업해 선글라스 형태의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습니다. 10여 년 전 상업적으로 실패했던 구글 글라스의 경험이 지금 스마트 안경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자 사마 사장은 많은 것을 배웠다며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패션이 우선, 기술은 그 다음이라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패션보다 기술을 앞세우면 시장의 외면을 받아 이용자가 기술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며 감성과 아름다움이 기능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젠틀몬스터와의 파트너십이 특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함께 개발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패션과 기술을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극히 드물다며 삼성은 이와 같은 과정에 매우 깊은 경험과 혁신,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AI와 확장현실 부문에서 애플, 메타 등과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제미나이 사용자가 7억 명을 넘어섰다며 스마트 기기와 통합된 AI인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는 스마트폰 AI의 2.0 버전이지만 일부 회사들은 1.0 버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경 이후의 AI 기기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AI 기기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기기들뿐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기기에도 새로운 경험을 적용할 기회가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기기들은 물론이고 노트북이나 TV, 스마트 손목시계 등 기존에 있던 기기에도 AI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과 기대도 보여졌습니다. 그는 한국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매우 혁신적인 시장이라며 한국 사용자들은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전 세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의 한국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창구를 통해 지원한 앱의 다운로드 트래픽이 50% 이상 늘어나는 등 한국의 혁신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바의 실질 임금이 약 13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필품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의사까지 생계를 위해 택시기사로 전업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과 쿠바 간 외교 해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쿠바인들의 궁핍한 생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미국이 봉쇄의 끈을 옥죄일수록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은 13달러 안팎인데 생필품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일 쿠바 독립노동조합연맹과 노동조합 및 노동권리감시소가 발표한 202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국가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공식 평균 월급은 6,930페소입니다. 하지만 비공식 시장 환율 1달러에 533페소를 적용하면 실질 월급은 약 13달러에 불과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부문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평균보다 낮은 4,010페소입니다. 계란 한 판과 돼지고기 1파운드, 식용유 1리터를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셈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생활도 이러한데 현업에서 물러난 연금 생활자의 생활 수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연금은 월 1,525페소에 불과합니다. 3달러 정도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계란 한 판도 사기가 어려운 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에도 쿠바인들은 돈벌이를 계속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연금 생활자의 90.7%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지속해서 노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95.7%는 의약품 부족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보고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최상위권에 근접한 삶을 살았지만 요즘은 의사를 관두고 택시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민의 경우는 의사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데 택시를 몰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달러를 벌 수 있다며 요즘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거니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택시기사로 전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민들이 느끼는 쿠바인 월급도 10달러에서 15달러 수준으로 보고서 발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인플레이션은 13에서 15%에 달합니다. 이처럼 쿠바의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쿠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쿠바와의 외교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쿠바가 우리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쿠바는 실패한 국가고 쿠바는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가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8일 폴리티코가 보도한 미군의 군사적 작전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강력한 군사, 경제적 압박을 지렛대 삼아 쿠바 정권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18일 미국의 군사 공격이 감행될 경우에 피바다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명분을 내면서 이란 추가 공격 계획을 일시 보류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여전히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쟁 재개 및 확전은 미국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종전 전망은 계속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중재국들 관계자들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양측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폐쇄 또는 장기 중단 요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대이란 적대 행위 중단과 경제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 관리 역할 보장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대폭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격 유예 선언 배경에 대해 동맹국들이 협상 타결 직전이라며 2, 3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공격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내 생각에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핵무기 포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일 내 추가 공격을 준비해왔으며 일부 지역 관계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도 공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이 2, 3일 정도만 줄 수 있느냐고 했다.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진 않지만 아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협상 시한이 길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괄포국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번 공격 유예 선언은 미국 필요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확전 시 고유가 심화 및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미국 내 전쟁 피로감과 반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보다는 최선의 성과를 챙기기 위한 버티기에 나선 듯한 모습입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문에 실제 서명하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일각에서 거론된 러시아의 이란 농축 우라늄 인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 정부의 계획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란 측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란도 그다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특별히 긍정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0: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차고 있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겠고 오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다소 선선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63도, 섭씨 17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거의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역시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하루 사이 계절이 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나 또 찌그맨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0: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정당별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2026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본투표뿐 아니라 사전투표, 우편투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 일정을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뉴저지주 정당별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2026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일 화요일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시민단체들은 한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일정도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한인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을 비롯해 버겐 카운티장과 카운티 서기, 카운티 커미셔너, 교육위원과 유산법원 판사,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뉴워크 시장, 시의원 등 정당을 대표해 본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결정합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는 세 가지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편투표, vote by mail은 등록 유권자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편투표 용지를 받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작성한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안 투표함에 넣을 수 있으며 카운티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선거일인 6월 2일 오후 8시 이전 소인이 찍혀야 유효하며 선거 종료 후 6일 내로 카운티 선관위에 도착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직전에 하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고 우편을 발송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소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전 현장 투표 Early Vote도 실시됩니다. 예비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6일 화요일부터 5월 31일 일요일까지며 유권자는 거주 카운티 내에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투표 기계 사용이 낯선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사무실에서는 실제 선거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익스프레스 보트 XL 투표 기계를 설치해 직접 사전에 체험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뉴저지 선거 포털 nj.gov/state/elections에서 유권자 등록 여부와 투표소 위치 및 사전투표 장소 확인과 함께 우편투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예비선거는 뉴저지주보다 3주 늦은 6월 23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유권자 등록 및 우편투표 신청 마감은 6월 13일, 사전투표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80%가량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효과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CNN 방송이 환경단체를 인용해 1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워킹그룹이 이날 발표한 2026년 자외선 차단제 가이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84개 제품 중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건 20% 정도인 550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체가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해 추천한 550개 제품 중 497개는 주로 미네랄 성분으로 제조된 것들입니다. 미네랄 기반으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진피층에 흡수되지 않아 피부 자극이나 독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미네랄은 산화아연과 이산화타이타늄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 워킹그룹은 이어 화학물질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53개의 제품만 추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기반 제품은 피부로 들어간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 열로 방출하는 화학 반응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앞서 FDA는 지난 2019년 자외선 차단제에 흔히 사용되는 6개 화학물질은 단 하루만 사용해도 위험한 수준으로 인체 혈액에 흡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의 경우 차단제를 바른 뒤 혈액에서 2주 이상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은 생식이나 면역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규제받는 화학물질입니다. FDA는 2019년 당시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들의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 등 12개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아직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들 화학물질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협회는 CNN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수십 년간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화장품협회 수석과학자인 야프 베네바는 제한된 숫자의 자외선 차단제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제안하는 건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저해하고 햇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국의 기여도를 크게 축소키로 결정했으며 22일 브뤼셀에서 열릴 국방정책 책임자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넘겨받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으며 이번 주에 나토 동맹국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러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호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이른바 해고산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엘브리츠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유럽 동맹국들이 재래식 전력 제공을 주도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해구산 제공은 계속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콜비 차관의 선임 보좌관인 알렉스 벨레스 그린이 22일 회의에 미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날 미 국방부는 유럽 주둔 미군 여단의 수를 현행 4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수준의 3개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알렉서스 그린 케위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대륙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5,000명 외에 더 이상의 미군 철수는 최소한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절반 이상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과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8: 연방민권위원회 USCCR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가운데 52%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이른바 LEP, 영어 미숙인구로 분류됐습니다. 영어 미숙인구는 약 55만 명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

0: 서비스가 있어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푸드스탬프, 스냅 관련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번역 문서를 제공하고 통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통역사의 자격을 검증하지 않거나 이중언어 직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어별 영어 미숙 비율은 베트남어 사용자가 57%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사용자는 각각 52%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어 사용자는 44%, 스페인어와 벵가로 사용자는 각각 41%를 나타냈습니다. 연방민권위원회의 글렌 매그판테이 커미셔너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기관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선거투표소에서 한국어 지원을 요청했는데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방기관들이 인구조사 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안내문과 핵심 서류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언어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공공 서비스 접근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연방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언어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국의 이란전 초기 목표는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다시 권좌로 올리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브리핑받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종합해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택연금 상태인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석방해 정권을 잡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이 구상한 것이었으며 당사자와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한 구상은 곧바로 틀어졌습니다. 전쟁 개시 첫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 계획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습은 그를 가택연금에서 자유롭게 해주려는 목적이었고 그도 공습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아찔한 경험을 한 그는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행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를 선택한 건 의외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양국의 계획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궁극적 목표는 이란의 신정체제를 전복하는 것이었으며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복귀는 이를 위한 다층적 계획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임시 후임자를 앉힌 계획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던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2009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견해를 견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외친 건 아직도 회자합니다. 집권 초반에는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지만 이후 주요 지도자들의 부패 혐의를 고발하며 지도층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의 충성심에 의문을 품는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2017년과 2021년, 2024년 세 차례나 대선에 출마했지만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그의 출마를 저지했습니다. 그가 강경 반미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서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 2019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의 측근들은 서방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낸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스라엘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복귀시킬 계획을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 등에 대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그를 잠재적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2월에 시작된 전쟁이 이란에 좀 더 고분고분한 지도부를 세우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같은 위장질환으로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음에도 위가 계속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염증 이후의 회복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끊으면 다시 속쓰림과 이물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염증은 치료되었지만 점막과 소화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은 단순히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위의 운동성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관략근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염증을 치료해도 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는 되었지만 회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단계의 관리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이 담당하고 그 이후 위장 점막과 소화기 기능이 회복까지 함께 관리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한약은 손상된 위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위와 장기 운동성, 소화 효율, 단즙 흐름 등 소화기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약은 염증을 치료하고 과학한약은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양한방 두 가지 치료를 함께 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이고 덜 아프고 더 안전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5월 20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진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덥지 않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AC를 끝까지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시원해지지 않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사병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열사병은 뜨거운 환경에서 체내에서 발생된 열을 배출하지 못하여 생기는 증세로 대개 섭씨 40도, 화씨 104도 이상의 온도에서 증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더위에 대비해 땀 분비 등 많은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만 섭씨 42도 및 화씨 107.6도 이상부터는 몸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이런 대응책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열사병의 증상으로는 의식이 흐려지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며 저혈압, 탈수 증상이 보이게 되고 심혈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고온의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직군, 그 다음에 신체가 약한 65세 이상, 그 다음에 7세 이하 어린이가 취업군이라고 합니다. 예방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 더위를 피하고 수분을 꾸준히 보충하며 자연바람이든 선풍기 바람이든 어느 정도 바람을 맞으셔서 체온을 낮추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차 안에 잠시 남겨진 역류암이 반려견의 열사병 피해도 종종 발생하는데 시동이 꺼진 차에 남겨질 경우 그 시간이 짧더라도 매우 빨리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무척이나 덥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굿모닝 워싱턴 1부 첫 곡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여러분 네, 잘 들으셨죠? 이렇게 태양을 피하시면서 오늘 더위 좀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하면 시원한 느낌으로 네, 로컬 뉴스부터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론에 헬리패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계획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고 핵심 배경은 새 대통령 전용 헬기인 패트리엇 기종이 백악관 잔디를 태울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해병대는 약 49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총 23대의 패트리엇 대통령 전용 헬기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수송 임무에 투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헬기의 배기구가 이제 열을 아래 방향으로 분산하는 구조라 가지고 백악관의 잔디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미 해병대는 패트리어트를 백악관 사우스론에 공식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존의 구형 헬기 2종이 계속 대통령 수송 임무를 맡고 있는데 원래 이 구형 기체들은 3년 전에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해병대 항공 계획에 따라서 네, Sea Kings는 최소 2026년까지 화이트허크는 2030년까지 운영될 전망입니다. 백악관과 군 내부에서는 헬리패드 설치 논의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익명의 전직 군 관계자는 이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백악관 역사성 그 다음에 미건 훼손 우려 때문에 그냥 대통령들이 추진을 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뭐 계속 이스트 윙 철거하고 웨스트 윙의 그 회랑 네, 이걸 변경하고 그 다음에 기타 백악관 구조 변경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기존의 역사 보존 분위기는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헬리패드가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데 전 해병대 헬기 부대 지휘관 레이 루에르 대령은 사우스로는 역사적인 공간인데 거기에 헬리패드를 설치하는 건 미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루에르 대령은 또 필요할 때만 임시로 착륙패드를 설치하는 방식 같은 대안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헬리콥터 사용을 선호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사업가 시절 때부터 개인 헬기를 자주 이용했고 그 다음에 현재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도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 유지될 헬리패드 설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 부대를 방문했을 당시 헬리콥터를 오래 사용해왔고 매우 익숙하다며 신규 헬기 도입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사실 트럼프 헬기 시절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2018년 정부 감사원 보고서는 해당 기체가 사우스론 착륙 시 착륙구역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핵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21년 출범 이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백악관 잔디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 시 착륙 문제, 네, 관련해서 우려도 좀 제기가 됐고 일부 관계자들은 결국 헬리패드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시르코스키와 로키드 마틴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실상 정부가 인프라를 바꾸도록 만든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현재 헬리콥터의 전환이 시간적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참 처음부터 이거를 좀 제대로 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백악관 사우스론 남쪽 잔디밭이잖아요. 네. 이게 잔디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바꾸도록 한다든지 네. 좀 그거 미리 결정을 좀 했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못 했던 점 그렇기 때문에 또 네, 정부의 세금을 이제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또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론을 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탁 트인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사우스론 뒤쪽으로 백악관이 이렇게 크게 네, 이어져 있어서 그 뷰가 또 되게 아름다운데 글쎄 뭐 헬리패드가 크게 막 건물은 아니라서 네, 단순히 헬기 착륙장이기 때문에 크게 뭐 경관을 해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기존의 초록색 잔디밭에 뭔가 생긴다 하면은 미관적으로도 확실히 네, 이렇게 좋지만은 또 안아 보일 것도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워싱턴 DC 소식 전해드리겠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워싱턴 DC 네이비야드 치폴레 매장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FBI가 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41분 1255 First Street Southeast에 위치한 치폴레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한 무리의 흑인 미성년자들이 이미 매장에 들어와 있던 다른 흑인 미성년자들 무리와 즉시 몸싸움을 벌였고 양측 모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싸움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모습이 포착됐고 당국은 현재 시민들에게 이들의 신원 확인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FBI는 현상금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또한 용의자들의 체포 및 기소로 이어지는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1,0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FBI에서 $5,000, 메트로폴리탄 경찰당국에 $1,000, 총합 $6,000를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당국은 아직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FBI와 MPD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당국에 연락하거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익명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계산을 네, 치폴레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카드로 했으면은 그 만에 매장 내부 카메라랑 그 카드 내역을 조회해서 네, 이 돈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건데 그거가 참고로 안 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네요. 뭐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용의자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상금이 6천 달러 정도 되고 있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DC 소식인데 연방 법 집행기관 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워싱턴 DC 경찰에 대한 불만 접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 경찰 민원 감독 기관인 Office of Police Complaints, OPC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접수된 공식 민원은 총 587건으로 전년 동기의 470건보다 약 25% 증가했습니다. 이번 불만 증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DC Safe and Beautiful Task Force 활동 시기와 겹치고 있는데 해당 태스크포스는 FBI, 마약단속국인 DEA, 국토안보수사국 HSI, 기타 연방기관 요원들을 워싱턴 DC 경찰과 함께 거리 순찰에 투입하는 대규모 연방 치안 작전입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비상명령은 30일 만에 종료가 됐지만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이후에도 워싱턴 DC 경찰과 연방기관 협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서 지난해 12월 기준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체포 건수 중 약 3분의 1은 연방 요원이 관여한 사건이었습니다. 감독기관은 또 2025년 2026 회계연도 동안 접수된 민원 중에 103건이 연방 요원과 관련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온 지역은 이민자 인구 비율이 높은 월드 5, 제5구역인데 해당 지역은 최근 강한 이민 단속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기관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괴롭힘, 하래스먼트, 그 다음에 과잉 무력 사용 관련 신고였고 보고서는 특히 바디캠 문제를 강조했는데 워싱턴 DC 경찰은 시민 접촉 시 바디캠 착용과 작동이 의무지만 연방기관들은 카메라 보급률과 기록 의무가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약 2만 2천 명 규모 인력의 바디캠은 4,400대만 보유하고 있고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최소 4만 5천 명의 현장 인력의 약 1만 3,400대의 카메라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 DC 경찰 내부에서도 바디캠 규정 준수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으로 OPC 중간 보고서는 전체 체포 건수 중 84%가 바디캠 장비가 준비돼 있었지만 그중 약 11%는 카메라 미작동 네, 보고됐고 이외에도 카메라를 너무 늦게 켰거나 아니면은 너무 일찍 종료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전년도의 33% 비준수율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수치입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은 범죄 감소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워싱턴 DC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 범죄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살인 사건은 32% 줄었습니다. 네, 아이 참
그러니까 지금 네, 올 그 트럼프 대통령 기 재임 이후로 네, 워싱턴 DC에 뭐 연방 단속뿐만 아니라 이제 군 병력까지 투입이 되면서 이거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특히 이번 올 1월 달에 미네소타에서 그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민 미국 시민 두 명이 총기에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시민들이 조금 연방 요원들의 그런 좀 과잉 무력 사용이나 아니면은 네. 그런 법 집행에 있어서 좀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좀 불만을 갖는 케이스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소식은 무임승차 워싱턴 메트로 무임승차 관련 소식인데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속 강화에 워싱턴 메트로가 나섰고 여기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 당국에 따르면 현재 메트로버스 이용객의 약 70%가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트로 측은 이로 인해 연간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70%면은 네, 돈을 안 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는 건데 상당히 많은데요. 네. 하여튼 이에 따라서 메트로 측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부터 무임승차 단속 강화, 홍보 캠페인, 메트로 교통경찰 증원 등 네, 이런 이런 작전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버스 기사들이 승객 탑승 시 직접 요금을 안내하게 된다는 점으로 그동안은 기사들이 요금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승객에게 버스 기사들이 직접 요금 안내를 하게 됩니다. 메트로 당국의 랜디 클라크 책임자는 무임승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기사들은 단지 요금을 알리는 역할만 할 뿐 아니라 실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크는 또 메트로 당국이 버스기사 보호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 안전벽을 설치했다고도 강조했는데 실제 요금 단속과 법 집행은 여전히 메트로 경찰국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트로 노조 측은 기사들에게 요금 안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반발할 수 있는데 노조 대변인 벤저민 리는 요금이 얼마다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운전기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과거 기사 폭행 사건 상당수가 요금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일부 버스 기사들은 승객에게 단순히 요금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하거나 얼굴을 맞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보호벽이 설치된 이후에도 기사들이 여전히 요금 관련 충돌로 부상을 입고 있다며 요금 단속은 물론 안내도 오직 교통경찰만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승객들은 앞으로 버스 안에서 더 많은 메트로 경찰을 보게 되고 기사들의 요금 안내 방송도 다시 듣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메트로 측은 수천만 달러의 손실 회복과 요금 납부 문화 회복이 목표라고 설명을 했지만 노조는 현장 노동자 안전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네, 뉴스가 좀 많았죠. 요금 관련해서 저는 실제로도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는데 이제 앞 사람이 돈을 내기 싫다. 자기는 돈을 안 낼 거고 그렇지만 버스는 탑승하겠다라고 해서 버스 기사가 아 그렇게는 안 된다. 네, 이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좀 늦어진 케이스도 있긴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양쪽 다, 뭐, 일리는 있어요. 네. 아니, 그거 뭐, 요금 안내하는 거 뭐, 그거 그렇게 큰일이라고 기사들이 그거 얘기 못하냐, 라는, 네, 사측과, 그 다음에 노조 측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폭행이나 공격의 대상이 된다, 라는 우려 상황. 네. 이렇게, 네, 모든 주장이 양립하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는 궁금한데, 아무래도, 네, 일단은, 사측이 이제 네, 기사들한테 이제 안내를 하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안내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단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메트로 경찰국이 담당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버지니아로 가보겠습니다.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는 버지니아주에서 예상보다 강한 세수 증가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재무장관 마크 시클스는 리치먼드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보고에서 2026 회계연도 시작 이후 버지니아에서 약 4만 1,9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금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8억 5천만 달러 이상 더 거치고 있다고 추가했는데 현재 예산 협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남는 세수를 활용해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와중에 스펀버거 주지사는 이번 주 새로운 세수 전망 업데이트 작업을 지시했는데 향후 2031년까지 경제와 세수 전망을 다시 계산해 의회와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재정 상황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예산 협상의 핵심 쟁점은 데이터 센터 세금 감면 문제로 민주당 소속 루이즈 루카스 상원 재정위원장은 데이터 센터 산업이 전력망과 천연 자원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실제 일자리는 많이 만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의원은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데이터 센터 판매 및 사용세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스펜버거 주지사와 하원 민주당은 해당 세금 인센티브가 버지니아 경제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정치적으로 네,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대개 여야,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을 하는데 요번 그 데이터 센터 세금 감면 문제는 특이하게도 민주당 내부에서 상원과 하원이 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네,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 해결점을 네, 상원과 하원이 양원이 지금 해결점을 아직 못 찾은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네, 하여튼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루카스 의원은 현재 세수 흑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이란 전쟁 이후 유가 상승, 물가 압박, 그다음에 소비자 저축 감소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확산이 전력만 부담, 자원 소비, 전기 요금 상승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루카스 의원은 7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는 결국 양원이 예산 합의에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본 보고서는 미국 경제 전반에서도 경기 둔화 조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율 기준 2%를 기록했지만 소비 지출 기여도는 평소보다 낮았고 민간 투자 부문이 상대적으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체 고용 증가세도 계속 약해지고 있는데 4월 신규 일자리는 11만 5천 개의 증가에 그쳐서 전년 대비 0.2% 성장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금융업, 정보기술 부문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고 또 실업률은 4.3% 수준이었지만 노동 참여율은 5개월 연속 하락해 61.8%를 기록해서 시크레스 장관은 전국 고용 증가 흐름을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유가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4월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상승했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8% 상승해서 두 달 전에 2.4%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교통, 연료비 상승 영향이 큰데 교통비는 전년 대비 6.9% 상승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오른 거죠. 6.9%면. 네. 이에 시크스 장관은 신문을 읽거나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 전쟁 이후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경제 불안감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버지니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버지니아 주 기준 3월에는 6,9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지만 회계연도 전체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 4만 2천 개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연방정부,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 분야의 일자리 하락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크스 장관은 실제 성장한 분야는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복지 분야 정도뿐이라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추가로 주내 실업률은 3.8%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노동 참여율도 63.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기 둔화석에서도 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4월 일반계금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고 특히 원청징수 및 비원청징수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재무당국은 이를 두고 주식시장 상승, 은퇴자금 인출 증가 등이 세수 증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은데 세수는 또 는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를 다시 설명하자면은
빈부 격차가 또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얘기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자자가 갖고 있는 돈으로 또 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고 있다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이제 경기 어려움 등에 타격을 크게 입고 있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미국 소식 전에 잠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델의 Someone Like You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에이델의 Someone Like You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도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에 의해 지난 15일에서 18일 조사에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록한 집권 2기 최저치 34%보다 1%포인트 높고 이달 초 발표된 지지율보다 1%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것을 감안해서 방중 외교 성과가 지지율 반등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4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생활비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5명 중 1명꼴에 불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현재 대통령 직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21%를 기록해서 지난해 1월 5% 대비 크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원의 약 79%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비율도 임기 초의 91%와 비교해서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 계속 전해져지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는 아니고 다음 소식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마가 진영 캠 팩스터 법무장관 지지를 결국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이며 마가 운동에 언제나 극도로 충성해온 사람인 팩스턴 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나설 텍사스주 상원의원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를 지난 3월 초 치른 결과 현역 4선인 존 코닌 상원의원이 41.9%, 팩스턴 장관이 40.7%를 득표해서 이달 26일 이 두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 곧 지지 후보를 밝히겠다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지만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3월 17일을 훌쩍 넘기면서 두 달 이상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선 투표가 일주일 남기고 지지 후보를 정한 것입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상원의원 후보가 되기 위한 예비선거에만 역대 최다 수준의 비용인 9,890만 달러가 쓰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당내 상호 비방전이 과열돼 본선에서 제임스 탈라리코를 후보를 정리하고 결집 중인 민주당에 의석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가 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코닌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팩스턴 장관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을 우려해 팩스턴 장관 지지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투표 자격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현역인 코닌 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지지해 왔다는 판단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캔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과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도 투표 자격 보호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라며 이 법안은 명청한 민주당원들도 민주당 합쳐서 Democrats라는 표현을 썼고요. Democrats 이런 멍청한 민주당원들도 포함해서 여론조사에서 87%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외선 차단제. 오늘 안 그래도 더위 얘기 약간 했었는데 미국에서 시판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80%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효과도 없다는 소식입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가 어제 발표한 2026년 자외선 차단제 가이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784개 제품 중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것은 20% 정도인 550개에 불과했습니다. EWG가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해 추천한 550개 제품 중 497개는 주로 미네랄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미네랄 기반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진피층에 흡수되지 않아서 피부 자극이나 독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FDA가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미네랄은 산화 아연, 그다음에 이산화 타이타늄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EWG는 화학물질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53개의 제품만 추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기반 제품은 피부로 들어간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방출하는 화학 반응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앞서 FDA는 지난 2019년 자외선 차단제에 흔히 사용되는 6개 화학물질은 단 하루만 사용해도 위험한 수준으로 인체 혈액에 흡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의 경우 차단제를 바른 뒤 혈액에서 2주 이상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는데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은 생식이나 면역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규제받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FDA는 2019년 당시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들의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 등 12개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네,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들 화학물질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미화장품협회 PCPC는 이번 자외선 차단제 안전성 및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십 년간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한된 숫자의 자외선 차단제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저해하고 햇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햇볕이 오늘처럼 강한 날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길 바라고 이게 지금 EWG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네, 제품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네, 그래도 네, 호모살레이트나 옥시벤존 등이 들어간 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제조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협회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를 써야 된다, 뭐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제가 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에 호모살레이트나 옥시벤존이 들어있을 경우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은 뉴욕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는 아니고 맨홀 사고인데 뉴욕 맨하튼에서 한 50대 여성이 차에서 내리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19분께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한 여성이 맨홀에 빠졌다는 행인의 911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당국은 약 3m 아래 맨홀 내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6세 여성을 구조,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여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전력회사는 사고 발생 10여 분 전 대형 트럭이 좌회전하며 맨홀 위를 지나는 과정에서

구글과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 I.O. 2026에서 안드로이드 확장현실 XR 기반 AR 안경 두 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안경 및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글로벌 브랜드 워비 파커와의 협업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제품 디자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된 제품은 젠틀몬스터 특유의 실험적 디자인을 반영한 모델과 워비 파커의 클래식 스타일을 종용한 모델로 나뉘는데 삼성전자와 구글은 하드웨어와 생성 AI 기술의 패션 아이웨어 디자인을 결합해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안경 형태 제품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I 글라스는 갤럭시 AI 폰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컴패니언 기기 형태로 안경테에 스피커, 카메라,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음성 기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구글 생성 AI 제미나이를 호출해 길 안내와 식당 추천, 실시간 음성, 텍스트 번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메시지 요약이나 일정 등록, 사진 촬영 등도 음성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요거 구글 안경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대에 잠시 나왔다가 그때는 너무 기술 현재 시점에서 좀 맞지 않는 기술이다라는 네, 굉장히 악평을 들으면서 없어졌는데 이제 들어 2024년 5년 들어서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AI 기술과 접목이 되니까 아 이제는 좀 쓸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 또 다른 IT 기업 메타는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벤과 협업해서 스마트 선글라스를 앞세워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성 기반 AI 기능과 카메라 촬영 기능 등을 결합한 메타의 AI 글래스는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애플 역시 혼합현실 MR 헤드셋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공간 컴퓨팅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업체들도 AI 글래스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샤오미와 화웨이 등은 생성 AI와 XR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기술 발전과 경량화 배터리, 반도체 기술 고도화가 맞물리면서 AI 글라스가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개인용 기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지속 시간과 착용감, 가격 경쟁력 확보가 대중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뉴스 들으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엄청난 기술 발전 속에 살고 있는 저희, 마치 꿈과 같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조용필의 The Dreams 들으시겠습니다.

네, 조용필 선생님의 The Dreams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추가했습니다. 또 이란 공격 보류와 관련해서는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그들이 2, 3일 정도만 줄 수 있느냐고 했고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원래 어제로 예정된 이란 공격은 전날 보류됐지만 이란과의 협상이 진척이 없을 경우 이르면 2, 3일 내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한 셈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라는 시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가급적 내주 초까지는 협상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주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할 것이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이든 합의든 그들은 곧 아주 곧 문을 열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쟁을 매우 빨리는 이제 맞는데 좋은 방식이라 하면 모르겠네요.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이란 전쟁이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로스앤젤레스를 대도시를 아주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면 아주 인기 있다고 본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 여파로 인한 전쟁에 대한 미국 내의 여론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핵무기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 정부와 외교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본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우리에게 연락하고 있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쿠바는 실패한 국가다. 쿠바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쿠바 문제는 풀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가 있든 없든 쿠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후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의 연쇄회동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훌륭한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사업도 얻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산 대두와 관련해서 우리 농부들에게 엄청난 사업이라며 대두의 기록적 구매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구매였다고 설명했고 이어 중국은 매우 많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할 것이며 다른 많은 것들도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7일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과 미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방중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아름다운 약속이고 시 주석의 말을 믿는다. 정말 감사했다. 우리는 중국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고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약간 한 2, 3주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전쟁 곧 끝난다. 잘 끝날 거다. 금방 끝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런 문제가 생겼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시점에 이번에는 정말 금방 끝날지 합의가 될지 아니면 뭐 전쟁이 계속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후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밀착 관계를 과시하며 미국이 보란 듯이 다국적 세계 질서 구축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확정 발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끝낸 다음 날인 16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베이징을 찾으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만남과 중러 정상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미중 회담은 이란 전쟁 등 글로벌 정치, 경제 불안정을 가라앉힐 세기의 담판이 되리라는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양국 무역 갈등 휴전을 연장하는 정도의 스몰 딜만을 도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의 제단, 텐탄과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중국의 심장부, 중난하이로 초대해 환대하면서도 이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 상대라는 메시지를 단호한 어조로 발신했습니다. 패권 경쟁에 따른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다스 3장을 언급하거나 대만 문제를 미중 충돌과 연결 지으려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3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건설적인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며 중국의 세력권을 넓혀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패권 체제를 겨냥한 공동전선을 펴고 단단히 밀착하는 구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러 양국은 이날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협조 강화와 설린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재창에 관한 공동설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중이 이미 최상위 수준인 양자관계의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면 중러는 미국 일극주의가 지배적인 자유주의 체제의 균열을 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른 축으로 떠오르는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의 가속화를 선언하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 시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엉켜 있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역류가 횡행하고 있다며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은 여전히 민심의 방향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모든 참례국의 이익균형을 바탕으로 한 다극적 세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중국과 함께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각국의 주권적 발전 권리를 존중하며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는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자주 활용하는 표현이고 푸틴 대통령의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 수호, 각국의 주권적 발전 권리 존중 등 언급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비판과 연결됐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에 노출된 중국에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문의 격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수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는데 지난 15일 홍콩 매체에선 푸틴 대통령이 20일에 하루짜리 간소한 방문을 할 것이라는 소식통발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 날 중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이틀 동안 국빈 방문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중국군 사열 등 최상급 의전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19일 밤늦게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한 것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한정 국가주석보다 권력 서열이 앞서고 외교라인 사령탑으로서 실권을 갖춘 왕이 부장이 직접 나와서 푸틴 대통령의 면을 세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부총리 5명에 장관 8명이라는 대형 고위급 수행단을 대동했고 20일 중러 소인수 회담에 이어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각각 18명씩 참모를 배석시켜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배석자 10명 중 10명, 그다음에 중국 11명을 훌쩍 뛰어넘는 회담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중 양국은 9년 전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와 달리 공동 기자회견도 열지 않은 채 각자 짤막한 보도자료만 내놨으나 중러 정상은 이날 공동 설명을 발표하고 공동 회견도 열었고 경제, 무역, 교육, 에너지, 과학기술 등 40개 협력 문서에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중국이 멋있다.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치켜세웠는데 중국은 아, 네. 그러면서 다음날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예, 아, 정말 러시아는 정말 우방국이다.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한다. 미국과 미국만 앞서서는 안 된다.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네,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미국이 조금 예전과 달리 패권국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중국이 네, 크게 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
그 다음에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WHO 고위 당국자들은 또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달 15일 분디부종 변종 감염이 확인되기 두어 달 전에 감염이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로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발생이 감지되기 전 바이러스가 든 시간을 고려했을 때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다만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는 위험이 높고 글로벌 위험은 낮다며 팬데믹 긴급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HO의 유행성 출혈열 전문가 아나라이스 레강은 최초 감염 시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모든 확진 및 의심 사례의 추적과 격리, 치료로 전염 사슬을 차단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고로 코로나 팬데믹 때도 WHO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 뭐 지역적으로 네, 중국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긴급 팬데믹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적 전범 국가적으로도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코로나 19 팬데믹 사건이 터졌고 근데 요거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중간 숙주인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에볼라를 이제 감염시킬 네, 시간이 그 갖춰지기도 전에 숙주가 사망하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해서 사망률은 높되 전파율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감염 사례는 이미 800건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000건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종 변종으로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는 없고 또 변종을 식별하는 진단검사도 널리 쓰이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도 당국이 더 흔한 유형의 변종으로 진단검사를 하는 바람에 이번 감염 사태가 늦게 파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워싱턴에서 WHO에서 탈퇴한 미국이 에볼라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론 CDC와 미국의 CDC와 WHO가 대응을 이끌 텐데 WHO는 안타깝게도 이걸 좀 늦게 파악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테오드로스 총장은 루비오 장관이 한 말은 국제 보건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WHO와 기타 기관의 책무가 뭔지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0명 이상 격리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간다 에볼라 태스크포스는 언론 브리핑에서 격리된 이들의 비공개 장소에서 숙련된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 측은 의료진이 격리된 이들의 감염 증상 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 인원이 모두 증상이 발현된 사람들인지 증상과 관계없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간다는 이전에 에볼라와 코로나19, HIV 발병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으며 이번과 같은 사태를 다루는 데 매우 익숙하다며 에볼라가 다른 사람과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접촉에 주의하는 등 보건 지침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감염자가 입국하지 않도록 국경에서 감염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민주콩고에서는 543건 이상의 에볼라 의심 사례가 보고돼 이 가운데 136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민주콩고와 국경을 접한 우간다에서는 민주콩고에서 온 2명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수도 캄팔라에서 사망했습니다. 5월 20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기분의 뉴스톡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에픽하이의 우산 들으시겠습니다.

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작,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
4: 703-354-1950, 703-354-1950.
6: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20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네. 다시 인사드리는 김훈입니다. 저희 수요일은 우리 허성빈 선생님의 역사 한판 진행이 준비가 돼 있죠. 우리 역사 한판, 네. 허성빈 선생님 모시기 전에 원 디렉션의 히스토리 노래 한 곡 듣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디렉션 히스토리.

0: 네, 허성빈 선생님 모셔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허성빈입니다. 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저 한 주 동안 좀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요. 네, 좀
0: 말하고 싶어서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1: 아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네. 감기 걸린 게 아닌가. 네. 네,
0: 참고로 우리 허성빈 선생님은 올 때마다 덥다, 춥다 말하다가 이제는 목이 간질간질하다까지 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저번 주 저희 또 역사 한판 통해서 네. 네, 미국의 루이지애나
1: 매입까지.
0: 네, 매입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 네, 오늘은 미국의 이제 루이지애나 매입 이후부터 대외 문제와 네. 또 이제 대내 문제를 동시에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0: 또 문제가?
1: 네, 문제가 항상 많습니다. 네, 네.
0: 계속 공국 이후로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1: 문제가 네. 생기죠.
0: 여기서도 문제, 저기서도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떤 문제부터 얘기가 되나요?
1: 네, 일단은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루이지애나를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요. 제임스 매디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이제 삼권 분립을 이제 헌법에 넣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아무튼 이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당시에 또 문제가 영국이 네, 프랑스와 함께 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네. 특히 이제 프랑스에 이제 나폴레옹이 엄청 뜨면서 네. 전 유럽을 지금 두들겨 패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네. 아, 우리 이제 유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 네. 영국 얘네만 이제 굴복을 시키면은 네, 네. 유럽을 전 제패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근데 영국이 이제 그 말을 안 듣죠. 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고개 안 숙인다. 네. 아, 우리 자존심 있지. 하면서 영국이 계속 이제 프랑스한테 쉽게 이제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가 이때 그래서 그 대륙 봉쇄령이라고 네. 영국에 이제 봉쇄를 합니다. 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당시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네. 이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은 항상 이 여기가 그 캐시카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수출을 하면 이제 프랑스와 영국에서 그거를 이제 현금화를 시키는데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 카리브해를
0: 약간 지금 호르무즈해협 봉봉쇄 하는
1: 맞아요. 거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미국한테 이거를 맡기는 거죠. 그 운송업을. 네. 그리고 이제 수출 같은 것도 맡기고 하면서 미국이 이걸로 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다 보니까 네. 영국 입장에서는 네. 야, 너 왜 프랑스한테 물자를 대주는 거야? 적국을 도와주는 거야. 이러니까 계속 이제 그 상선을 납포를 해요.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 지난주에도 이제 영국이 이러다가 네. 협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1793년 중립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협약을 맺었다 했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선을 납포하고 또 선언들도 강제로 징집을 하다 보니까 분노가 쌓이죠.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독립국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여론이 생깁니다. 야, 차라리 북미 지역에서 캐나다 지역에서 영국을 몰아내자. 지금 영국 바쁘잖아. 프랑스랑 싸우느라 바쁘잖아. 네. 여기에 북미의 문제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둘 수가 없어. 이때를 틈타서 네. 우리가 몰아내보자 하면서 미국이 어차피 지금 감정 사이 안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때려요. 때려갑니다. 네. 네. 근데 캐나다를 침공을 하는데 영국이 네. 쉬운 상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이제 여자친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본토에 있는 여자친구가 제일 넘버 원입니다. 근데 캐나다 이런 애들은 좀 아니에요.
0: 무슨 말이죠? 굉장히
1: 네. 네. 신경을 못 쓴다 이거죠.
0: 아 네. 네.
1: 그러니까 식민지를 이제 뭐 네. 여자친구로 비유를 하자면 아, 네. 여자친구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이제 캐나다 이제 본토에 있는 여자친구가 넘버원이 제일 중요하고 네. 유럽에 있는 근데 이제 캐나다에는 신경을 잘 못 쓰지니까 캐나다한테 미국이 찝쩍을 거리는 거죠.
0: 아, 이 비유가 참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비유네요.
1: 캐나다가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여자예요. 그래서 네. 미국이 찝쩍거리지만 네. 뺨을 맞습니다. 특히 이제 디트로이트를 거점으로 해서 네. 캐나다를 침공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영국의 이제 그 원주민과 네. 그 영국 그 캐나다 주둔 영국군이 연합을 해서 네. 디트로이트를 포위를 해요.
0: 역 반격을
1: 네, 네. 그래서 이제 와 가지고 하는데 이때 어이없게도 미국이 네. 그냥 항복을 해 버립니다.
0: 아, 왜요? 졌나?
1: 쫄아서. 겁먹어서.
0: 아, 겁을 먹어서.
1: 네, 겁을 네. 먹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역사상 정말 굴욕적인 네. 굴욕적인 이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네. 이제 디트로이트뿐만 아니고 몬트리올 지역과 나이아가라 지역 쪽으로도 이제 진군하려고 하는데
0: 네.
1: 다 실패합니다. 아. 오히려.
0: 어 근데 독립 전쟁할 때는 되게 잘 싸운 거 아니었어요?
1: 이게 독립 전쟁도요. 사실은
0: 네.
1: 예, 제가 프랑스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 아니었으면은 영국도 네. 영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힘들었어요, 미국이. 그리고 잘 싸운 게 아니고
0: 네.
1: 버티는 거였죠. 프랑스 올 때까지 버텨. 야, 비벼. 이런 느낌입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막 게릴라전 하면서 도망다니고.
1: 네, 링 위에서 그러니까 계속 뚫겨 맞고 있는 거. 프랑스 형 언제 와? 언제 와? 이러면서 그냥
0: 네.
1: 가드만 올리고 버티고 네. 있다가 그때 이제 프랑스가 결국은 참전을 해서
0: 네.
1: 이제 전황이 뒤집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 그때도 바쁘기도 했고.
0: 네.
1: 영국에게 항상 1순위는 그 유럽 본토잖아요.
0: 네.
1: 유럽 상황이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쁜데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를 침공을 해서 결국 실패를 했어요.
0: 네.
1: 근데 영국 이제 전쟁이 프랑스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프랑스 전쟁과 이제 프랑스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0: 네.
1: 나폴레옹 러시아를 갔다가
0: 네.
1: 거기서 좀 얼어 죽을 뻔하다가 돌아옵니다.
0: 맞아요. 네.
1: 네. 네. 그때 러시아 원정을 갔는데 그때 실패를 해서
0: 동장군에 패해서
1: 네. 동장군에 네. 패해서 그때 러시아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한국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익숙한 청해작전.
0: 청야작전.
1: 네, 청야작전을 네, 하면서 네. 초토화 전술을 쓰면서.
0: 네. 그러니까 네. 등군에서 먹을 게 없게 모든 그죠. 거를
1: 들판을
0: 치우고.
1: 태워버리는 거죠.
0: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현지 조달을 못하게 만드는.
0: 네.
1: 그러면서 보급 문제 때 보급 문제도 있고 추위 문제로 인해서 프랑스가
0: 네.
1: 결국은 수십만 대군을 끌고 갔다가
0: 네.
1: 극소수만 살아서 돌아오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한숨 돌리게 되는 거죠.
0: 네.
1: 유럽 상황에서.
0: 네.
1: 야, 드디어 끝났어. 자기야 나 잠깐만 이제 나갔다 올게.
0: 왜 자꾸 친구 비유를 하시지? 도파민 넘치게.
1: 네. 네 이제 계속 이제 영국이 네. 뒤통수 한 대 맞았잖아요.
0: 예.
1: 얘네들 봐라.
0: 너
1: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이래고 있었는데 프랑스 때문에
0: 네.
1: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0: 네.
1: 영국에서 이제 캐나다에 좀 군대를 투입을 하면서
0: 네.
1: 전황이 갑자기 변하게 되죠.
0: 네.
1: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결국은 미국을 털어버려요. DC까지 갑니다. DC를 불태워요. 백악관을 불태워요.
0: 네.
1: 그러면서 미국이 여기서 혼쭐이 납니다.
0: 큰일 났네. 아니, 수도가 함락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렇죠. 수도가 함락됐었어요, 사실.
0: 나라가 그러면.
1: 그래서 이때 그 네.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그 정부 강요들이
0: 네.
1: 정말 말 그대로 빤스런을 해요. 팬티만 입고 도망갑니다. 팬티만 입고가 아니죠. 이때 그 영부인이었던 그 돌리라는 분이
0: 네.
1: 그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들고. 국부의 이 초상화를
0: 네.
1: 영국군에게 내줄 수 없다, 유린당하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초상화를 들고 네. 도망을 가시고
0: 네. 지금 약간 북한 느낌.
1: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 국부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에이. 그럼 네.
1: 그러면서 에이. 이제 어떻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털리지만
0: 네.
1: 그래도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유럽의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한숨은 돌렸지만
0: 네.
1: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나폴레옹 아직 살아 있고
0: 네.
1: 프랑스가 아직 건재하고 하니까 너무 지쳤어. 나폴레옹 전쟁 하면서도 지치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냥 우리 마무리합시다. 무승부로 하자.
0: 무승부로?
1: 네.
0: 그래도 뭐 조약 같은 거 하면 좋지 않나?
1: 그래서
0: 네.
1: 이렇게 하면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겐트 조약이라는 걸 맺고.
0: 네.
1: 1812년에 있던 전쟁을 이제 끝내버리는 겁니다.
0: 겐트 조약은 어떤 조약인가요?
1: 이제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자.
0: 그러면 왜지?
1: 근데 왜냐하면
0: 네.
1: 영국 입장에서는 네. 본보기를 보여줘야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0: 앞으로...
1: 다시는 캐나다를 침공하지 마라. 그리고 캐나다 침공했잖아요.
0: 네.
1: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를 때렸으니까 다시 때려야 되잖아요.
0: 네.
1: 맞았으니까 다시 때려야 되는 건데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고 DC까지 불을 지르고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도 이 미국을 점령하기가 힘들어요.
0: 네.
1: 전쟁을 장기화하면은
0: 네.
1: 유럽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하자. 하면서 미국도 이제 이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니까
0: 네.
1: 조약을 맺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가고
0: 네.
1: 그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이제 군대들을 철수시킵니다. 비무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야 네. 우리 이제 서로 불가침 하는 거예요. 조약에는 정치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지만
0: 네.
1: 이렇게 해서 우리 알지 눈찌끗하면서 알지 하면서
0: 네.
1: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러면서
1: 이제 미국이 우리 이제 캐나다 신경 쓰지 말고
0: 네.
1: 그냥 서부 확장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또 우리 또 허상빈 선생님이 신청곡 잠시 들으면서 네, 네 오시겠습니다. 하츠트와츠의 루드.
1: 네, 왜? 미국이 영국에 살짝 좀 네. 무례했죠.
0: 무례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츠트와츠의 루드. 네. 무례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듣고 오실게요.

0: 네, 한스 투 하츠의 Rude. 영국이 정말 루드했다.
1: 미국이? 네, 영국의 처음에.
0: 네, 네, 루드했다 들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1812년 전쟁이 끝이 났고, 네, 네 이제 어떻게 되나요?
1: 네, 일단 근데 여기서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0: 아, 네, 여담 좋죠.
1: 네, 1814년에 그래서 네. 이제 전쟁 중에 영국 해군의 이제 맥켄리 요새 지금 볼티모어에 있는 곳에 포격을 했어요.
0: 해군이? 영국 네, 해군이?
1: 예, 영국 해군이.
0: 네.
1: 근데 이때 미국 그 영국 군함에 붙잡혀 있던 프랜시스 스코키라는 분이 변호사 분이셨는데,
0: 네.
1: 이 포격이 끝날 다음 날 아침에,
0: 네.
1: 요새 위에 여전히 휘날리는 미국 국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좀 차오르는 거예요.
0: 네.
1: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하나 짓는데,
0: 어.
1: 이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국가, The Star-Spangled Banner.
0: 어, The Star-Spangled Banner.
1: 네. 네. 이게 이때 히트쳤던 영국 노래 천상의 아나크레온이라는 그 노래에 음이 붙으면서 네,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0: Oh, say, can you see?
1: 네, 네. 그 노래가 그래서 네. 1931년에
0: 네. 네,
1: 미국의 국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0: 1931년이요?
1: 네.
0: 1831년 아니고?
1: 아니고.
0: 1931년?
1: 네, 이때까지.
0: 그럼 1차 대전 이후?
1: 네, 맞습니다. 미국 국가가 네. 정식으로 이제 채택이 안 됐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는 풋볼 할 때 뭐 들었지? 노래?
1: 네, 풋볼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아. 이제 근데 정식적으로 국가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0: 네,
1: 네 뭐, 그때 뭐, 워싱턴이 사실 처음에 이제 또, 이전에는,
0: 네.
1: 워싱턴이 이제 취임할 때 이제 곡을 뭐, 헤일 컬럼비아? 막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런 노래를 많이 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때 뭐, 24년 이후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0: 네. 네
1: 정식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많이 불렸다.
0: 근데 그 프랜시스 스콧 키가 지금 거기 무너진 다리 이름이잖아요, 또. 볼티모어,
1: 네.
0: 네,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
1: 맞아요.
0: 네, 네, 아 그래서 다 그 동네 근처, 아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졌구나.
1: 네,
0: 아,
1: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볼 수, 이걸로 볼 수 있다시피 그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애국주의,
0: 네,
1: 이때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 미국에서 우리가 영국을 또 이겼다. 제 2차전이었잖아요. 1812년 전쟁 이 전쟁이 제 2차전이었다. 뭐 무승부긴 하지만 우리 격퇴를 시키지 않습니까?
0: 격퇴가 됐나 모르겠네요.
1: 네.
0: 백악관이 불탔는데.
1: 네, 백악관이 불타긴 했지만 어쨌든 네. 이겼어.
0: 네.
1: 어쨌든 우리가 이 승부를 우리가 미국 영국인들을 격퇴를 했어.
0: 네.
1: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자부심이 차오르는 거예요. 민족주의,
0: 네.
1: 애국주의가 막 하면서 우리 미국 위대한 국가. 이제 더 이상 영국 프랑스에게 네. 휘둘리지 않는다. 유럽 세계에서도요 이제
0: 네.
1: 미국 쟤네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휘둘리지 못할 거야.
0: 네.
1: 이러면서. 민국이 여기서부터 이제 확실한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1815년 네. 이때 이게 좀 타이밍이 안 좋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1815년에
0: 네.
1: 하트포드 컨벤션이라는 게 열렸어요. 그 코네티컷에 연방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0: 네.
1: 뉴잉글랜드 지역 이제 연방주의자들 모여서
0: 네.
1: 전쟁 이거 전쟁 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역업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0: 네.
1: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네. 무역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경제적인 손실을 막 입고 하니까 전쟁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구 상황을 이제 결의를 하면서
0: 네.
1: 이 결의안을 들고 이제 DC로 갑니다.
0: 네.
1: 전쟁에 반대하는 걸로.
0: 네.
1: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0: 네.
1: 그리고 뉴올리언스 전투라는 것도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사실은 그 이때는 통신 이런 게 느리니까
0: 네.
1: 뉴올린스 전투가 벌어졌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것도 승리를 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그 차오른 거예요.
0: 네.
1: 이 타이밍에
0: 네.
1: 야, 우리 전쟁 반대. 전쟁 끝났는데. 이러니까 이런 갑자기 얘네들 뭐지 분위기를 이제 감지를 못하고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0: 근데 연방주의자들인데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는 거면 뭐 영국에 항복을 하자는 말인가요?
1: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네. 이제 그만
0: 그냥 전쟁만 하지 말자.
1: 그리고 이제 네. 그 연방 정부가
0: 네.
1: 이 전쟁 권한을
0: 네.
1: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제한을 두자. 막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0: 막 하고 싶다고 막 못하게.
1: 네, 네. 뭐 이게 좀 더 어렵게 전쟁을 하는 걸 어렵게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0: 네.
1: 근데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제 분위기가
0: 네.
1: 지금 영국을 우리가 이겼다. 와, 막 올라오고 있는데
0: 맞아.
1: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봐라. 야 지금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합리적인 요구를 했어요.
0: 네.
1: 근데 맞는 말도 네. 여러분 타이밍이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아무리 맞는 말도 어디서 어떻게 이제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0: 네.
1: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타이밍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야 너네들 이 상황에 우리가 이겼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외국노들 뭐 이렇게 아. 너네들이 애국적이지 않다. 아. Unpatriotic하다 이러면서 네. 연방당이 완전 몰락을 해버립니다.
0: 아 약간 왜 월드컵 지금 월드컵이 다가와서 좀 전해드리는 건데 월드컵 16강에 올랐는데 이제 월드컵 국가대표 하지 말자.
1: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람들 다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0: 그러니까
1: 에.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0: 싸죠.
1: 싸죠. 네. 그러면서 연방당이 여기서 완전 몰락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어느 정도는 이제 데모크레틱 리퍼블리칸 민주공화당이 네. 거의 일당 독주 독재가 아닙니다.
0: 네네.
1: 일당 독주 체제가 되면서 네. 완전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0: 공화당은 몰락하고.
1: 그러니까 연방주의당은 몰락하고 네. 네. 이제 민주공화당이 이제 네. 정권을 계속 잡게 되는 거죠.
0: 네.
1: 잡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맞는 말도 이 타이밍이 괜찮았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고 있을 때, 네. 뭐 아니면 전쟁 직후 네. 이럴 때면은 이제 뭐 맞는 말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말하니까 맞는 말이야. 두들겨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0: 야, 역시 인생은 타이밍.
1: 타이밍이에요. 네. 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메디슨 멀로,
0: 네.
1: 제임스 멀로 그다음에 존큰스 애덤스까지
0: 네. 네,
1: 민주공화당 대통령들이 쭉 하게 되는 거죠.
0: 아, 그리고. 네. 아,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군요. 네. 네. 그렇게 돼서, 네.
1: 네, 이제 미국이, 아, 캐나다 포기해.
0: 예,
1: 이제 영국하고 이렇게 굳이 쌀 필요 없다. 어차피 먹을 거 많아.
0: 저
1: 서쪽에 이제 먹을 거 많아. 굳이 싸우고 먹을 거 먹을 필요 없잖아.
0: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날씨도 거기 쪽은 춥고.
1: 그죠.
0: 네, 굳이 위로 계속.
1: 근데 이게 왜냐면, 네. 미국 입장에서 생각이,
0: 네.
1: 일단 영국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바빴잖아요.
0: 영국이.
1: 네, 네. 영국이 이제 캐나다에 신경을 못 쓸 것 같았어요.
0: 네.
1: 그리고 캐나다로 침공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
0: 아.
1: 네.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배달하러 간다.
0: 네.
1: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극렬한 이제 반대 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0: 네.
1: 예, 좀 틀어진 거죠. 오판을 한 거죠. 사실은.
0: 어.
1: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야 어차피 먹을 거 많으니까 서쪽으로 가자 하면서 서부 확장으로 이제 노선을 변경을 해서 이제 네. 서부 확장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 전체적인 네, 그 위치라든지 주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가 아주 굉장히 있다가 나중에 이루어진 거네요.
1: 네, 나중에.
0: 그러니까 건국 초기 아직까지도 서부로는 가지는 않고 있고
1: 서부에 이제 본격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제 그
0: 루이지애나
1: 네 루이지애나 그때 네. 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동쪽에서 좀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네. 지방 정리를 한 거잖아요
0: 네,
1: 뭐
0: 네.
1: 켄터키도 그렇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07년에 이제 오하이오를 먹고
0: 네.
1: 네 그러면서 계속 서부 확장을 1803년에 오하이오를 먹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루이지애나 1812년에 주로 돌아오면서
0: 네.
1: 이때부터 쭉쭉 밀고 나가는 거죠 서쪽으로
0: 이제부터
1: 네.
0: 나가자
1: 계속 나가는
0: 네. 거죠. 나가면서 이제 또 지금까지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원주민
1: 네,
0: 네 원주민 관련
1: 네 원주민들이 일단은 영국하고 네. 연합을 했었잖아요.
0: 아 그래서 미국이랑 싸웠죠.
1: 미국이랑 싸웠잖아요.
0: 네.
1: 태쿰세라는 분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0: 태쿰세
1: 네, 잘 네. 싸웠었어요 영국하고 원주민. 근데 끝났잖아요. 전쟁 끝났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영국은 프랑스랑 전쟁이 지금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미국의 상선들을 납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0: 아, 네.
1: 관계가 괜찮아져 이거. 굳이
0: 미국.
1: 원주민들 지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원주민들은 낙동강 오리하신 데 되면서
0: 아, 토사구팽 당하네
1: 살짝 뭐 그런 느낌이
0: 네네.
1: 좀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가볍게 이제 쓸고 나가는 거죠.
0: 아 이제 원주민들을
1: 예. 예, 원주민들이 걸리지만
0: 네.
1: 아, 뭐 이, 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웠을 때 이겼는데 원주민들은 그냥 가볍게 그 초창기에 미국 정착민들이 했던 것처럼 그 박혀있던 돌을 아주 가볍게 빼내면서
0: 네.
1: 쇠파이프를 들고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밀어요.
0: 네.
1: 가볍게 밀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원주민들은. 그러면서 쭉쭉쭉 밀고 네. 들어가는 거죠.
0: 역시 영국이 지원을 해줘서 원주민들이 잘 싸웠던 거고
1: 그죠.
0: 아무래도 영국이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옛날만큼 또 힘을 또 못 쓰는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1: 뭐 그렇다. 이게 그때 1812년에는 이제 그죠.
0: 네.
1: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0: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미국 들어가지만
0: 네.
1: 또 문제가 있는 게
0: 아, 또 문제야?
1: 항상 문제가 있죠.
0: 네.
1: 땅이 이제 넓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0: 네.
1: 그죠? 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집에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0: 아, 사람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죠.
1: 문제가 생기죠.
0: 네.
1: 노예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노예제 문제가
0: 네.
1: 터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더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루이지애나라는 거는 이제 미시시피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미시시피 동쪽은 이제 우리 북서조례, 남서조례 이런 걸로 이제 노예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유조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 정해놨어요.
0: 네.
1: 근데 이거는 이제 미시시피 동쪽 얘기고 새로운 땅에 대한 이제 이 노예제, 자유주 이런 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다시 좀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면서 1820년에 그러니까 1803년에 이제 오하이오가 자유주로 들어와요.
0: 네.
1: 그리고 루이지애나가 1812년에 노예주로 들어옵니다.
0: 네.
1: 16년에 인디애나 자유주, 미시시피 노예주, 17년 일리노이 18년에 자유주, 엘라베마 19년에 노예주.
0: 맞아. 이렇게 왔다 갔다
1: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잖아요.
0: 네.
1: 근데 이때 1820년에 미주리가 우리도 이제 이 연방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0: 아, 네.
1: 딱 해요.
0: 네.
1: 근데 미주리가 노예주로 이제 들어오고 싶다고 말을 해요.
0: 네.
1: 그러면은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이제 자유주 해야 될 텐데.
1: 자유주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 그러면은 이거 절대 그러니까 북부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균형이 깨지면 안 되니까.
0: 맞아요.
1: 그러면서 타협안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매사추세츠주에
0: 네.
1: 그 메인 지역 있잖아요.
0: 메인.
1: 아, 그 지역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자유주로 하자.
0: 오.
1: 그래서 상원의원들 네. 균형을 맞추는 거죠.
0: 네.
1: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 36도, 3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 네.
1: 그 위는 자유주,
0: 네.
1: 그 밑에는 노예주로 하자.
0: 무조건.
1: 네.
0: 네.
1: 이러면서 이제 미주리 타협을 체결시키고
0: 네.
1: 이제 이때 메인과 미주리가 각각 노예주, 자유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0: 아, 뭐 그러면 됐네요. 문제가.
1: 네, 문제가 뭐냐면
0: 네.
1: 이렇게 해서 하지만 미국의 영토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임시 봉합책인 것 뿐이고,
0: 네.
1: 나중에 결국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0: 드네요. 너무 막 먹고 살기 좋고 아무도 공격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뭐 대충 앉아서 그냥 그렇죠. 나오는 거 먹고 자고.
1: 사람 사는데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항상 있고 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노예제가요. 그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게 그 새로운 주가 들어오는데 네. 이 주에 어떤 경제 모델을 심을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결국은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노예제를 노예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농업 경제 모델을 심을 것인가 자유 노동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 짓고
0: 산업
1: 네. 공장을 돌릴 것인가 이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북구는 네. 당연히 네. 야 우리 당연히 우리 공업화 시켜야지
0: 네.
1: 산업화 시켜야지 이게 대세야 이게 트렌 이게 메타야. 이제 남부는 아 인정 못해. 우리의 지금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미합중국이라 그래가지고 연합 주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든 거라서 네. 아직도 그 주들마다 좀 격차가 좀 크고
1: 네.
0: 네, 그런 와중에 옛날에는 정말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했고 네,
1: 맞아요.
0: 네, 마치 약간 그리스 폴리스 같이
1: 네.
0: 네, 연합해서 이제 하나의 형성체를
1: 맞습니다.
0: 네, 만드는.
1: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주마다 색채가 강하잖아요.
0: 엄청 강하죠.
1: 네. 네 그래서 뭐 I'm from Texas 뭐 이러고 I'm from 뭐 LA 이러지.
0: 네.
1: 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뭐 미국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때 당시는
0: 아, 맞아.
1: 네 나는 그냥 버지니아 사람이야.
0: 네.
1: 나는 뭐 메릴랜드 사람이야.
0: 네.
1: 이래서 이제 로버트 E 같은 경우도 이제 아닙니다. 그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0: 로버트 E.
1: 네. 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0: 네. 이 장군님.
1: 네.
0: 근데 이게 네. 유럽 사람들이 항상 미국 관광객들 보고 하는 얘기가
1: 네.
0: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뭐 한국 사람은 I'm from Korea, 한국에서
1: 네.
0: 왔다. 그다음 뭐 I'm from 뭐 Japan,
1: 네. 네,
0: I'm from Mexico 뭐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I'm from New York,
1: Virginia,
0: 네, I'm from Virginia,
1: 네.
0: I'm from DC.
1: 네.
0: 네, 맨날 어디서 미국 내에서 어디서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1: 네, 네.
0: 이런 얘기를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더 심했고요.
0: 네.
1: 네 사실은 초창기 완전히 이제 건너왔을 때는 그냥 연합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식민지 시절 때부터는
0: 네.
1: 자기들끼리 딴 나라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런 게 지금 워낙에 지금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이제 영향이 아직도 있는 거죠.
0: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여담이 또 하나 있는데.
1: 네. 네. 이때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가요.
0: 네.
1: 이제 그 메인주랑 분리를 할 때.
0: 네.
1: 매사추세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0: 네.
1: 이제 왜 메인주가 이제 독립을 원했냐면요.
0: 네.
1: 이제 매사추세츠가 이제 주 국교를 회중교회로 지정을 했어요.
0: 회중교회.
1: 회중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운영 방식인데
0: 네.
1: 그러니까 그 회중들이 그러니까 congregation
0: 네.
1: 회중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0: 아~
1: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회
0: 네.
1: 이런 거는 이제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국왕이 사실상 이제 뭐 통치를 하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황이 있고 그다음에
0: 네.
1: 대주교 있고 주교 있고 하면서
0: 네.
1: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0: 네.
1: 회중교회는 우리끼리 독립된 교회끼리 그냥 여기 우리끼리 알아서 이제 민주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운영을 하겠다.
0: 네.
1: 이게 그 많은 뉴잉글랜드 지역 쪽에서
0: 네.
1: 그 메인 메타였습니다.
0: 요게 그러면 교파는 어떤 교파예요? 뭐 장로교나 뭐
1: 보통은 이제
0: 침례교도
1: 청교도들 위주였어요.
0: 그러니까
1: 개신교
0: 개신교들도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네. 누구 하나의 그 조직에서 명령이 하달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1: 그러면. 그거는 일단 또 교회마다 교파마다 또 이제 다르잖아요.
0: 아,
1: 뭐 장로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감리교도
0: 네.
1: 어떻게 운영하는지.
0: 네.
1: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회중교회를 보통 이제 해가지고 이걸 메인으로 하고 문제가 뭐냐면
0: 네.
1: 여기다가 이제 주 국교로 지정을 한 겁니다. 주 국교로. 매사추세츠의 국교는 이제 회중교회야. 이러면서.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별다른 게 없는데.
0: 네.
1: 문제가 종교세를 걷어요.
0: 아하.
1: 돈이 항상 문제입니다. 종교세를 걷어서
0: 네.
1: 회중교회를 지원을 해주니까
0: 네.
1: 자 다른 교파 사람들, 감리교,
0: 네.
1: 장로교, 뭐 가톨릭교
0: 네.
1: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돈을 내서
0: 그지 남의
1: 교회 네, 저 교회에다가 해야 되냐 이때 메인주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알겠어 매사추세츠도 그냥 떼내가지고
0: 응.
1: 얘네들끼리 알아서 하게 해.
0: 아, 네, 아 그래서.
1: 네.
0: 아, 그래서 그 당연히 그 주 하나짜리 주를 반으로 나뉘는 게
1: 네,
0: 쉽게만 이런 질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쵸.
0: 요런 또 비하인드.

0: 비하인드 스토리가 비하인드 있어서
1: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다 이제 이해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매사추세츠도
0: 네.
1: 이제 하원 그러니까 상원은 이제 똑같지만
0: 네.
1: 하원에서 좀 이제 손해를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타협도 있었어요. 그 비하인드에서 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0: 네.
1: 또 뭐 정부에서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토지 이런 거에서 챙겨줄게 하면서
0: 네.
1: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0: 네.
1: 메인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주가 어차피 골치 아파. 얘네들 여 메인주에는 그 연방주의자들이 이제 매사추세츠에 많았고요.
0: 네.
1: 메인주에는 이제 그 민주공화당이 많았어요.
0: 어, 또 이렇게 다르구나.
1: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0: 네.
1: 야, 어차피 얘네들 관리하기 힘들고
0: 아...
1: 야,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0: 네,
1: 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코네티커,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이 세 주에서 이제
0: 네.
1: 주 국교.
0: 네.
1: 있어 회중교회를 국교로 했었는데
0: 네.
1: 결국은 이제 안 되죠. 1818년, 1889년, 1834년에
0: 네.
1: 주 국교를 이제 폐지를 합니다.
0: 아,
1: 네 아니었으면은 네. 이제 뭐 매사추세츠에서
0: 네. 네,
1: 회중교회가 국교가 될 수도 있었는데.
0: 어,
1: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좀 네. 디테일한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 좀 노잼일 수도 있지만
0: 네.
1: 1868년에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국교가 없잖아. 수정헌법 1조에 국교를 만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0: 네.
1: 그 당시에는 이게 연방에만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끼리는 주는 알아서 하는 거고,
0: 아...
1: 그러니까 연방 그 의회, 연방 의회가
0: 네.
1: 국교를 만들지 못하는 거지.
0: 아, 주는 만들
1: 주는 만들 수 있었어요.
0: 어...
1: 이게 그래서 1868년까지 보통 이런 그 프린스블로 갑니다.
0: 네.
1: 그러다 1868년에 수정헌법 14조를 만드는데
0: 네.
1: 이때 이제 그 기본권의 편입이라고.
0: 네.
1: 연방의 법, 연방의 법은 주들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 이때 수정헌법 1조에서 8조까지
0: 네.
1: 하면서 그 국교 이제 못 만들게 했잖아.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주들도 국교 못 만든다 하면서 이때 이렇게 박은 거예요 헌법에.
0: 아.
1: 이렇게 박힌 거예요.
0: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주 국교가 없어진 게 아직까지 네. 이어지고 있고.
1: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 국교 못 만듭니다.
0: 아.
1: 네.
0: 나, 어, 저도 요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처음 알았어요.
1: 네.
0: 네. 아 그리고 메인주 뭐 나왔다는 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비하인드 배경 네. 비화가 있다는 거는 좀
1: 재밌는 네. 그런 비하인드.
0: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일단은 저희는
1: 네.
0: 잠시 네,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가 계속 이어지나요? 예고편.
1: 다음 주 예고편에는
0: 네.
1: 이제 뭐 계속되는 이제 노예제를 둘러싼 계속되는 갈등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0: 정말 역사에 미국 역사에 있어서 노예제는 정말 뺄 수가 없네요.
1: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1: 빼놓을 수가 없고요.
0: 네.
1: 1861년까지
0: 네.
1: 쭉 갑니다. 지금 이 미주리 협약 있잖아요.
0: 네.
1: 미주리 타협
0: 네.
1: 임시적인 봉합책일 뿐이에요.
0: 어...
1: 네, 상처가 이미지 골마져 있는데 그냥 거기다 붕대만 싸놓은 느낌이고.
0: 네.
1: 이게 언젠가는 터지죠. 1861년까지 터집니다.
0: 아.
1: 제가 개인적인 이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0: 네.
1: 이때 그 많은 대통령들이 그래서 링컨을 되게 유명하잖아요.
0: 네.
1: 링컨이 되게 좋은 대통령인데
0: 네.
1: 링컨이 아마 이때 왔어도
0: 네.
1: 잘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0: 아.
1: 네, 어차피 터질 게 터진 거였다.
0: 아.
1: 네, 그래서 남북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이런 폭력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지 않. 아무리 링컨이라도 정치적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0: 네.
1: 매우 조심스럽게 한번 말할 겁니다.
0: 하긴 이게 또 돈이 연결돼 네. 있어가지고
1: 네.
0: 누가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1: 네.
0: 누가 돈 버는 거 응? 그거 싫다 그러고 양보를 하겠습니까?
1: 아무리 도덕적으로 오라도.
0: 네 맞아요.
1: 그죠.
0: 네.
1: 힘들죠.
0: 알겠습니다. 이때 근데 유럽에서는 없었죠 노예제도가.
1: 유럽에서는 진작 폐지를 했어요. 사실은
0: 네.
1: 그래서 뭐 영화도 있잖아요. 뭐 윌리엄 위버포스인가라는 영국의 총리가 이제 뭐 노예제도를 이제 폐지하는 그런
0: 네.
1: 영화도 있었고.
0: 네.
1: 사실 근데 유럽이 폐지를 하는 이유가
0: 네.
1: 산업화하잖아요.
0: 네.
1: 산업화하면서 노예가 필요 없기 때문에
0: 아.
1: 그걸 맞물려서 이제 폐지를 한 거지.
0: 아.
1: 만약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막 남부주처럼 미국의
0: 네.
1: 남부주처럼. 노예제도가 이렇게 필수적이었다. 그러면 역사가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1: 네.
0: 산업화하면 노예가 필요가 없나요? 그냥 산업 공장 노동자 대신에 노예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이게 네. 커스트, 그러니까 노동자가 더 싸다는 거죠.
0: 아, 노예를
1: 하는. 노예는 이제 먹이고 계속 먹여주고 네. 입혀주고 네. 숙박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네. 이러잖아요.
0: 네.
1: 노예에 따른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노예를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시민들 노예를 이게 노예를 가지고 있을 때 세금도 엄청 내야 되고 아, 부담이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리는 거 노동자로 부릴 때는 이제 이게 더 싸다.
0: 그만큼 임금이 낮았다. 어떻게 보면은.
1: 네. 왜냐면 노예가 이렇게 먹이고 또 재워주고 이런 게 네. 워낙 이제 또
0: 돈이 많이 들고
1: 돈이 많이 들고 또 맞아. 하는 데도 예 네,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네, 이어갔고요. 네, 그러면 허성민 선생님 다음 주에 또다시 재밌는 미국 역사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네. 그리고 저도 네 이제 굿모닝 워싱턴 2부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내일 5월 21일 목요일 아침 9시 굿모닝 워싱턴 1부로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김아름의 드라이브 들으시면서 저는 드라이브 아웃 해볼게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덥다고 하니까 네 더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4: 703-354-1950, 703-354-1950.
6: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더워서 잠을 설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오후 4시쯤에는 무려 화씨로 9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섭씨로는 34도지요. 아마 올해 봄에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봄이 금방 사라져버릴까봐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면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지요. 물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지금 물 한 잔 갖고 계신가요? 텀블러를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얼른 한 모금 드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시는 양은 의외로 많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몸에 필요한 맹물은 턱없이 또 부족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그 물은 순수한 물의 양인데요. 많은 분들이 달콤한 음료, 카페인 등이 포함된 음료들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요. 정작 필요한 그 순수한 물의 양은 좀 덜 채워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할리본에서는요. 여성이 2.7리터, 남성은 3.7리터의 물을 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순수한 물의 양이고요. 사실 의학계에서는 또 체중의 1-2% 수준으로 수분이 줄어들기만 해도 피로감이 늘고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요. 체중의 2% 수준에서 탈수가 시작되면 혈액이 농축되기 시작하고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미세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오후에 또 멍한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사무실 공기가 건조할수록 에어컨 바람이 강할수록 호흡과 또 피부를 통해서 몸의 수분이 조용히 날아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탈수는요, 한 여름에 야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밀폐된 실내,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혹시나 커피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가당 음료는 당 대사 부담을 높이고 카페인이 높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천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소량씩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상 직후에 물 한 잔,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시고요. 또 업무 중에는 한 시간마다 한두 모금씩 작지만 꾸준하게 드시면 좋고요. 운동 전후 추가 보충 너무 중요하죠. 땀으로 빠져나간 만큼 채워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입안이 건조하다 느껴지면 바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신호니까요.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 많이 날씨가 덥다고 하는데요. 이 더운 오후에 책상 위에 텀블러나 물 한 잔 가득 차 있다면요. 지금도 한 모금 드셔보십시오. 우리 몸의 60%는 물이니까요. 그중 단 2%만 부족해도 오후에 선명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잠이 모자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커피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물 한 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또 오늘은 초대 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요. 로이체 보안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보안가님과 함께 슈리프가 어떤 거고 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드리의 꿈만 같았다라는 곡인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미와 또 팝이 멋지게 조화된 크로스오브 곡입니다. 정말 이 국악을 전공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전통 무용을 전공한 두 아름다운 분들이 노래하는데요. 노래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노래도 참 좋습니다. 국악이랑 모던 케이팝의 조화가 정말 잘 맞아 계속 듣게 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드리의 꿈만 같았다.

0: 네, 도드리의 꽃만 같았다. 어떠셨습니까? 참 요즘 젊은이들 한국의 국악과 또 현대 음악을 잘 응용을 해서 멋진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참 멋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 로이체 보안가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워싱턴 한인사회에는 다양한 직업과 섬김으로 지역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우리 지역의 안전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버지니아 DMV 지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만큼 치안과 주민 안전,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 주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 경찰 간의 신뢰와 협력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안전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로이체 보안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가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안가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많이 들은 반가운 목소리인데 하실 텐데요. 네.
1: 네,
0: 우리
1: 그렇죠.
0: 또 오후에 방송에서, 라라랜드에서 우리 자세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1: 네.
0: 네. 오늘은 특별히 보안관이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1: 예,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지금 하시는 일들도 여쭤보고,
1: 네네.
0: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보안관이 될수 있을까, 그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좀그 길을 안내해 드리시려고 나오셨죠?
1: 예, 제가 좀 정보를 좀 많이 갖고 와서,
0: 네.
1: 이제 저와 같이 경찰관이 되고 싶은 우리 한인분들, 또 젊은 분들, 아니면 뭐 여자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은 정보를 좀 갖고 왔습니다.
0: 네, 그 정보들 오늘 하나하나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보안관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1: 네, 그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이체 데피티 셰러프, 로이체 보안관이고요. 제가 지금 라우든 카운티 셰러프스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0: 네.
1: 일하는 부서는 ESS라 그래서 Employment Services Section이라 해서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뭐 인사과 같은 건데요.
0: 네.
1: 거기에서 이제 리크루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터, the recruiting detective로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리크루팅을 지금 하시는
1: 예,
0: 거잖아요.
1: 제 이제 주요 업무는 이제 경찰관이 되고 싶은 저희 특히
0: 네.
1: 저희 카운티 쪽에 그 데피티 셰러프 보안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제가 모집하러 다닙니다.
0: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 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보안관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1: 예,
0: 네.
1: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 경찰관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그 옆에
0: 네.
1: 있는 그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경찰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제가 2020년도에 그 저기 리타를 그쪽에서 하고 지금은 여기 지금 라우든 카운티에서 지금 보안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경찰도 하셨고
1: 그렇죠.
0: 보안관, 셰리프라고 하죠. 네,
1: 예.
0: 하셨고,
1: 데피티 셰러프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약간 조금 하시는 일이 비슷하긴 하지만
1: 일은 똑같습니다.
0: 똑같았고
1: 예, 일은
0: 똑같군요.
1: 똑같은데 이제 그 이름만 다른 거예요.
0: 아, 일은 똑같고 이름만
1: 예,
0: 다르군요.
1: 그럼요.
0: 네, 아, 저희는 조금 다를까. 근데 이제 그 소속 기간이 다른 거잖아요.
1: 네네. 이제
0: 네.
1: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0: 네.
1: 경우가 폴리스 오피서가 있고 데피티 셰러프가
0: 네.
1: 있고 이거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따지면 뭐 페더럴 에이전이
0: 맞아요.
1: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뭐 많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미국은 50개 주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는 거기에 제일 그 로우 인포스먼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를 이렇게 인포스 할수 있는 사람들은 50개 주를 다 통틀어서 할수 있는 사람은
0: 네.
1: 연방 수사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냥 말하자면 이제 FBI나
0: 네.
1: 뭐 DEA, 뭐 ATF, 뭐 이런 그 NCIS, 뭐 아니면은 그 US Marshal 뭐
0: 네.
1: 이런 사람들은 연방 수사관이라 그래서 50개 주를 다 커버를 해요.
0: 네.
1: 그 밑으로 이제 각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경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스테이트 거는 폴리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스테이트 트루퍼라 그러는데 주 경찰들. 이
0: 네.
1: 사람들은 주를 다 권장해서 하는
0: 아,
1: 거고,
0: 네.
1: 그러면 주 안에 또 이제 카운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운티에도 또그 카운티마다 경찰관, 그
0: 네.
1: 경찰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또뭐 시리가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타운이 있고,
0: 네.
1: 그러니까 그 각자의, 그각그 곳마다 그런 경찰관들이 다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방이 있고 네. 또 주가 있고 그렇죠. 카운티가 있고 시리가 있고 타운이 있고
1: 그렇죠.
0: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봐도 그냥 경찰인가 보다
1: 맞아요.
0: 하고 뭐 구분을 안 하는데요. 사실 네. 뭐 보통 이제 시민으로서는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그냥 법규를 지키면서 살고
1: 아유, 그 뭐. 제일 중요하죠. 그게 네. 뭐 그래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같은 동네를 가는데도 어 경찰차가 다르네.
0: 네.
1: 색깔도 다르고 네. 경찰들 옷 입은 유니폼도 다르고
0: 그렇죠. 네.
1: 이제 그 경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경찰이 있고
0: 네.
1: 카운티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리 경찰이 있고 타운 경찰이 있고 이러기 네. 때문에 다 달라요.
0: 네. 그 보통 어플라이 할 때 그냥 곧 그 모집을 할 때 그 부분에 이제 지원을 따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제가 만약에 어디다가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은 뭐 요즘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막연히 나는 경찰이 되고 싶다 이래서 이런 지금 뭐 리크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0: 네.
1: 그다음에 뭐 자페어라 그래서 취업 박람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인포메이션 좀 받고 이런 경우가 그때는 좀 드물었어요.
0: 네.
1: 그리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접 저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서를 찾아갔었어요.
0: 그러셨군요.
1: 네, 그래서 그냥 정문 두들겨서
0: 낙낙
1: 예, 나 경찰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그렇게 했고.
0: 아, 그렇군요.
1: 예, 지금은 이제 뭐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0: 네.
1: 예,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0: 네.
1: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받고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죠.
0: 네, 그렇군요. 한인으로서는 아마 좀 굉장히 선배이시죠?
1: 아, 저보다 선배인 분들은 많아요.
0: 많으세요?
1: 예,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숫자가는 많지 않았고.
0: 네.
1: 예, 제가 이거 하면서 제 선배로 이제 뭐 나이는 제가 좀 많은데
0: 네.
1: 늦게 시작을 해서
0: 네.
1: 그때만 저보다 먼저 시작한 한인 경찰 꽤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제가 되면서 한인 경찰들을 좀 많이 뽑았죠.
0: 네.
1: 예, 그래서 뽑아서 이제 그렇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로이 씨는 한인 경찰만 뽑습니까?
0: 네. 네,
1: 그거는 아니고요.
0: 네.
1: 저는 원래 리크루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외국인들, 뭐 미국인들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아니면 뭐 히스패닉 사람 다 뽑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한인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한인 경찰을 제가 좀 뽑는 거를 좀 좋아해요.
0: 아, 네.
1: 예, 이런 잡이 또 매력이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네.
1: 예, 그래서 한인 경찰들을 제가 좀 많이 뽑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로이체 보안관님 덕분에 또 한인 젊은 청년들이 또 새로운 경찰관의 그 보안관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1: 예, 많습니다.
0: 아.
1: 지금 그러고 다 자기 그런 직위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0: 네.
1: 지금 인정도 받고 있고
0: 그렇군요.
1: 또 이렇게 계급도 좀 높이 올라가서 지금 되게 뿌듯합니다.
0: 아,
1: 그런 거 볼 때마다.
0: 그런데
1: 잘하고 있어요.
0: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요.
1: 예, 보람이 네. 좀 있습니다. 이게.
0: 보람 예. 있을 것 같아요.
1: 예, 네. 그리고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그것도 더 좋죠.
0: 내가 뽑은 사람이 저렇게 잘해. 아,
1: 그럼요.
0: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그러면 이제 그 보안관, 뭐 지금 라우든 카운티에 계신데 거기서도 우리 로이체 보안관님이 뽑은 사람들은 믿고 맡긴다 이런 말도 막 들으실 것
1: 예.
0: 같아요.
1: 네. 지금 제가 뽑은 친구들이 좀 꽤 있는데
0: 네.
1: 저희 카운티에서도 일을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제가 듣습니다. 만약에 네.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불러요.
0: 네.
1: 불러서 뭐 좀 어려운 거 있느냐
0: 네.
1: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뭐 애로점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듣고 또 제가 조언을 줄 수 있으면 주고
0: 케어도 해주시는군요.
1: 예, 왜냐하면 계속 제가 경찰관으로 있는 동안은 그래도 같은 동료니까 제
0: 그렇죠.
1: 후배기보다도
0: 네.
1: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 롱런을 할 수 있게끔 예, 제가 많이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후배분들이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고요.
1: 아, 예, 고맙죠.
0: 네. 그리고 특별히 또 한국 분들이 좀 잘하죠.
1: 예,
0: 빠릿빠릿하고
1: 눈치가 있죠.
0: 눈치가 있고.
1: 예, 이게 왜냐하면 경찰 일은
0: 네.
1: 제가 이렇게 오래 경찰 일을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커먼 센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한국말로 하면 뭐 눈치도 있고 상식도
0: 네.
1: 있고 이런 그런 커먼 센스가 있으면
0: 순발력도 굉장히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하기가 좀 쉬워요.
0: 네.
1: 예, 근데 이제 고지식하게
0: 네.
1: 예, 하나만 생각하고 이러면 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0: 네.
1: 그리고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게 몸에 배는 그 그런 습관적 쪽으로 나오는 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찰 네. 생활은.
0: 그렇군요. 제가 그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네. 조금 경찰은 조금 다르긴 하죠. 군인이에요.
1: 네네.
0: 네, 한국에 그 미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카투샤 저기 군인들 예. 워낙 뭐 스마트한 사람들 뽑긴 하지만 예예. 거기서 이제 카투샤를 그 부대 내에도 교통을 정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세워놓으면은 예. 너무너무 빠릿빠릿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다른 이제 민족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은.
1: 예, 그,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인 경찰 되고 싶은 친구들을 이렇게 뽑을 때는 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 이 친구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0: 네.
1: 아니면 이 친구는 경찰 쪽보다는 그냥 다른 쪽. 말하자면 뭐 컴퓨터 쪽이나 이런 일반 회사원 쪽이나 네. 이쪽이 더 낫겠다 이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예. 아 지금 현재 그 라우든 카운티에서
1: 네네.
0: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라우든 카운티를 여기 저희 방송국에 있는 사무실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고요.
1: 네네.
0: 요즘 라우든 카운티가 굉장히 또 활기 있게 성장하는 카운티지
1: 예,
0: 않습니까?
1: 지금 라우든 네. 카운티가 지금 많은 이런 저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거기에 뭐 여러 크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0: 맞습니다.
1: 예,
0: 네.
1: 그런 게 많이 생기기
0: IT
1: 때문에 IT 쪽으로
0: 네.
1: 예, 그래서 많은 인원 지금 저기 시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기 청취자분들은
0: 네.
1: 라우든 카운티가 어딘지 많이 아시겠지만
0: 네.
1: 혹시 다른 주나 이런 데서 아 라우든 카운티가 어디 있지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라우든 카운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0: 네.
1: 저희 카운티는 그 워싱턴 DC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0: 네.
1: 워싱턴 DC에서 한 운전을 해서 40분 정도 운전해서 북쪽으로 있는 그런 카운티입니다.
0: 네. 네,
1: 저희 라우든 카운티는 그 조그마한 카운티가 아니고요. 이게 사이즈가 좀 큽니다.
0: 네.
1: 어느 정도 크기냐면 한 지금 저희 카운티가 커버하는 에어리아가 한 521 스퀘어 마일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521 스퀘어 마일 정도 되니까 엄청 큰 거거든요.
0: 네.
1: 그거에 지금 저희 그 시민이 살고 있는 인원수는 거의 한 지금 45만에서 한 5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라우든 카운티 그러면 첫째 제일 잘 사는 카운티로 지금 미국에서
0: 아, 그래요?
1: 예, 제일 잘 사는 카운티로
0: 미국 전체에서
1: 예
0: 그래요?
1: 예
0: 네.
1: 그거 이제 인터넷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가 그러는데
0: 근래 좀 그렇게 올라간 거죠?
1: 예 올라도 네.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생활 수준이 좀 높아요.
0: 네.
1: 예, 높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코스트 리빙 사는데 너무 비싸지 않냐.
0: 네.
1: 뭐 집값도 비싸고. 예, 맞습니다. 집값도 비싸요.
0: 네.
1: 싸지는 않은데 그만큼 저희 그래서 경찰 되고 싶은 친구들은 그만큼에 대한 돈을 저희가 연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사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꼭 저희 카운티에 살면서 경찰 생활을 안 해도 되고요.
0: 네.
1: 뭐 옆 동네 가서 살아도 되고.
0: 그렇죠. 경계가 또
1: 예,
0: 넓으니까.
1: 좀 네. 싼데 그런 데서 네. 오는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라우든 카운티가 지금 학교나 이런 쪽으로도 되게 높아요.
0: 네.
1: 교육 수준도 높고.
0: 네.
1: 그래서 살기가 되게 좋습니다.
0: 네. 네,
1: 깨끗한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주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 라우든 카운티 한번 인터레스팅 한데
0: 네.
1: 그리고 찾아보시려면
0: 한번 살아볼까?
1: 예,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요즘에는
0: 네.
1: 뭐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0: 그쵸?
1: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찰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0: 네.
1: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제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라우든 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그렇게 살기
1: 예.
0: 좋은.
1: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리크루팅 하러 갈 때 얘기가 뭐 라우든 카운티 is one of the richest county
0: 네.
1: entire 뭐 n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0: 네.
1: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알아요. 많은
0: 네.
1: 미국 애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모르는 분들은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온다.
0: 네.
1: 그래도 거의 뭐 그러니까 탑10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요.
0: 탑10 안에는
1: 예,
0: 네.
1: 항상 들어 있으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는
0: 그렇군요.
1: 그만큼 살기 좋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라우든 카운티는 범죄율이 낮아요.
0: 네.
1: 예, 다른 그런 카운티나 다른 스테이트나 뭐 시티나 이런 데보다도 저희 카운티가 아마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뭐 보안과 치안이 잘 돼 있고 무엇보다 자녀 양육하는 데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하고 교육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공립학교
1: 그렇죠. 그렇죠? 예, 공립학교 네. 어느 공립학교를 가든 정말 시스템은 잘 돼 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보안관 하시는 분들도 좀 덜 위험하실 것 같아요.
1: 예, 아무래도 네, 예, 다른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라우든 카운틴 그러면은 그렇게 범죄가 없으면 뭐 경찰관이 필요합니까? 네. 이런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범죄는 일어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0: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1: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네. 저희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런 구치소라 제열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 제열에 지금 저희가 보통 뭐 다른 데는 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할 게 많고 이런데 네. 저희 그 구치소나 제열은 그렇게 그 뭐랄까 죄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0: 아, 예,
1: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0: 네, 예. 네. 아, 참 좋은 곳에서 또
1: 예.
0: 좋은 분들이 함께하시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보안관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나도 한번 지원해 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혜택도 좀 많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네, 이게 혜택이 네. 좋죠.
0: 그러면 좀 혜택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1: 있을까요?
0: 예,
1: 뭐 네. 혜택은 지금 이게 보안관 이거는 거버먼 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w enforcement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거버먼 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은 많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메디케어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보험.
0: 네. 네.
1: 그거는 거의 저희가 커버를 해주고요. 뭐 100%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거의 한 7, 80%는 해줍니다.
0: 네. 네.
1: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눈, 그 아이 뭐 그런 저기 뭐야 비전
0: 네.
1: 이거 하고 그다음에 덴토 이것도 뭐 100% 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0: 네.
1: 거.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0: 네, 그것만 해도 예. 정말 크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네.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7이라 그러는데 그 디폴컴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해서 뭐 펜션도 받지만 연금을
0: 네, 네.
1: 이제 뭐 달달이 죽을 때까지 받지만 그거 외에 또 내가 이제 조금씩 일하면서 집어넣는 그런 그 401k라 그러죠.
0: 네,
1: 그런 거.
0: 401k라고 예, 보통 이제 비슷해, 일반 분들은
1: 거의
0: 네.
1: 비슷해요. 저희는 이제 457이라 하는데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받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 혜택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페더럴이나 뭐 로컬이나 거의 많은 그 로엔포스먼 거버먼에서 일하는 사람들 받는 그런 베네핏은 똑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1: 그렇죠.
0: 참 여러 가지 노후에 굉장히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예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게 좀 사실은 큰 메리트죠.
1: 그게 매력입니다.
0: 네, 네.
1: 저도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0: 그렇죠.
1: 예, 왜냐하면은 일을 해서 맨 처음에 어디 뭐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0: 네.
1: 이래서 맨 처음에 연봉도 많고 이런
0: 네.
1: 거는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5년, 10년 있다가 갑자기 레이아웃 당하거나
0: 네.
1: 뭐 갑자기 뭐 통보해서 너 나오지 마
0: 맞아요.
1: 이러면
0: 미국은 하루아침에
1: 예, 하루아침에 저희지만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거든요.
0: 잡 네. 시큐리티가 굉장히
1: 그거는
0: 좀,
1: 확실합니다.
0: 네.
1: 예, 왜냐하면 자를 수는 없으니까
0: 네.
1: 내가 잘못해서 잘리는 건 모르겠지만
0: 네.
1: 그렇다고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0: 그렇죠.
1: 경찰관 자르겠다, 네. 소방관 자르 이거는 없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대신 나중에 한 20년이든 25년을 근무하고 이제 뭐 은퇴를 하면
0: 네.
1: 그거에 대한 죽을 때까지의 베네핏이 나오니까
0: 네.
1: 예, 그게 매력이 있는 거죠.
0: 네, 공무원이 참 그게 사실 매력인 것 같아요.
1: 네네.
0: 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1: 그럼요. 예, 롱텀.
0: 네, 롱텀으로 예. 안정된 삶을 누릴 수
1: 그렇죠.
0: 있는 것
1: 같아요. 예.
0: 저도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1: 예, 근데 뭐 이제 한인 분들은 저도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이 먼저 1세대로 오셨지만
0: 네.
1: 오래전에 예, 그렇게 1세대로 오신 분들은 우선 영어가 짧고 안 되니까
0: 네.
1: 우선 일하시는 게 똑같잖아요.
0: 네.
1: 뭐 식당 아니면 컨비니언스 스토어 아니면 세탁소 이런 걸로 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0: 네.
1: 이래서 이제 나중에 그 돈으로 이제 노후에 쓰시는 걸로 하는데 그것도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돈 갖고 평생을 살 수는 없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베네핏도 없고.
0: 맞아요.
1: 근데
0: 네.
1: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은 편하게
0: 네.
1: 예, 뭐 노후에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니까 몸만 건강하면
0: 그렇죠.
1: 얼마든지 인조이하고 살 수
0: 네.
1: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제가 그래서 많이 한인분들이 좀 도전을 해보시면 어떤가.
0: 네.
1: 예, 그래서 많이 리크루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지원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아무래도 신분이 좀 문제가 되겠죠.
1: 맞아요.
0: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1: 저희 그 지금 저희 라든 카운티 셰프스 오피스나 모든 미국 전체주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 퀄리피케이션이 네. 그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이 보통이 제일 중요한 게 따지는 건 U.S. citizen.
0: 그렇죠.
1: 시민권자여야
0: 시민권자여야 되는군요.
1: 근데 요게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네. 내가 시민권을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런 분들을 받는 그런 그 경찰서가 있어요.
0: 아, 네.
1: 저희는 안 받는데
0: 네, 네.
1: 지금 제가 알기로는 D.C. 경찰국은 그걸 받고 있고
0: 네.
1: 메릴랜드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도 네. 받는 걸로
0: 그렇군요.
1: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는 영주권을 갖고 있대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0: 네.
1: 그렇지만 저희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U.S. citizen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0: 네.
1: 왜냐하면 운전을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1: 이게 되게 중요한데
0: 네.
1: 예, 이거는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학력이 어디까지가 네. 중요한데 이것도 이런 경찰서마다 달라요.
0: 아 그렇군요.
1: 저희는 하이스쿨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0: 네.
1: 됩니다.
0: 네.
1: 그거에 똑같은 말하자면은 검정고시 본 사람들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검정고시에서 하이스쿨 그거를 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0: 네, 네.
1: 그러니까는 저희는 고등학교 이상자.
0: 네.
1: 다른 경찰서는 아마 대학교 60 크레딧 정도는 받아야지 아마
0: 네.
1: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도
0: 네.
1: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21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0: 21살 이상.
1: 예.
0: 네.
1: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저도 이렇게 가끔 연락이 많이 오는데 외국 애들한테도 나 지금 18살이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0: 네.
1: 나 경찰관 되고 싶다.
0: 그렇죠. 경찰관이 꿈인 청년들이,
1: 청년들이 많잖아요.
0: 많아요.
1: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저희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1: 예, 무조건 그 친구가 20살 9 months. 그러니까 20 and 9
0: 네.
1: months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21살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는 21살 이상이 돼야 술을 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똑같습니다.
0: 네.
1: 21살 이상이 돼야 총을 찰 수 있어요.
0: 아, 총을 찰 수 예. 있다는 거죠.
1: 예, 그렇기 때문에
0: 네.
1: 그 21살을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개 커트라인으로 따르기 때문에
0: 아.
1: 그렇게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신체적으로 레디가 돼야 돼요.
0: 아, 그렇죠.
1: 예.
0: 건강하셔야죠.
1: 왜냐하면
0: 네.
1: 너무 내가 지금
0: 허약한데
1: 네. 경찰이 되고 싶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0: 네.
1: 미국 경찰은 그냥 이렇게 길에서 일할 때 자기 몸에서 거의 30파운드가 더 되는 그런 그 블리스터 베스트, 그러니까
0: 아,
1: 말하자면 방탄조끼나
0: 권총이나
1: 그다음에 총알, 테이저건, 뭐 그다음에 부탄 이런 저기 뭐야 방망이 같은 거,
0: 네.
1: 그다음에 뭐 수갑, 뭐 핸컵 이런 것도 많이 차기 때문에 이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자기 몸 체중에서 그걸 더 얹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좀 튼튼해야
0: 네.
1: 그래서 뭐 저희가 시험도 보지만 그것
0: 네.
1: 때문에 그러고 요 요건만 갖춘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 그 이제 보통 이제 차를 운전하시면서 업무를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 안에 모든 장비들이 다 있습니까?
1: 그럼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저희 차는 이제 제 작은 오피스라고 불러요. 경찰들은.
0: 아, 네.
1: 그러니까 그 차 안에 다 있죠.
0: 컴퓨터,
1: 뭐, 랩탑서부터 네, 시작을
0: 네.
1: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권총은 차고 다니지만
0: 네.
1: 또 이제 근총 말하면 샷건이나
0: 네.
1: 라이플 같은 그런 총도 저희가 갖고 다녀야 되고.
0: 그렇군요.
1: 예,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도 있고 예, 이런 게 다 구분이 돼 있고 또 차 안에 또 이런 경광등이라 그러죠.
0: 네,
1: 그
0: 네.
1: 저기 emergency light, 그다음에 siren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작은 사무실이니까 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자동차에 다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이제 총은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1: 그렇죠.
0: 지금,
1: 미국에서는 총 다
0: 지금 갖고 있죠. 계세요?
1: 그럼요.
0: 아 갖고 계세요? 어디 갖고 계세요?
1: 아, 제 유니폼 보느라고 못 보셨군요.
0: 예. 그러네요. 네.
1: 예.
0: 항상 그렇게 옆에 차고 계시군요.
1: 예예예. 예. 일할 때 항상 차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off duty 만약에 일 안 하는 비번 때도
0: 네.
1: 어디 나갈 때는 이렇게 예, concealed하게 이렇게 숨겨서 다닐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가끔 차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제가 알기로는 버지니아에서는 총을 보이게 하는 게
1: 아, 그건 일반 시민.
0: 일반 시민들
1: 네.
0: 경우에
1: 일반 시민들은 네. 보이게 해서 총을 차고 다닐 수 있고요.
0: 그렇죠. 네. 네.
1: 아, 만약에 컨실 웨폰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일반 시민도 됩니다. 대신 네. 그 사람들은 펄밋을 받아야
0: 펄밋이
1: 돼요.
0: 펄밋이 있어야죠. 예. 네.
1: 하지만 경찰관들은 아, 펄밋 없어도
0: 그렇죠.
1: 항상 네. 증이 갖고 다니니까 네. 네. 크루덴처리라 그래서 그 신분증을 갖고 다니니까 항상 숨기고 다닐 수 있죠.
0: 그렇군요. 아, 참 경찰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우리 남자 아이들 보면 경찰이 꿈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1: 맞아요.
0: 많았어요. 저는 예,
1: 저도
0: 기억하게요.
1: 그랬거든요.
0: 네, 그 꿈을 이루시고 사시는데요. 근데 저는 또 이상하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가 지나가서 이렇게 소리가 막 나면은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1: 그렇죠. 좀, 이 나이 이 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네.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네. 뭔가가 내가 뭐 잘못했나 네. 그리고 뜨끔뜨끔할 때가
0: 뜨끔뜨끔 하면서 예. 조심하면서 주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예.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럴수록 더 침착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아니면 왜냐하면 너무 넓이 싸면 네. 그 사고가 날 수
0: 있으니까. 사고 오히려 날 수 있으니까.
1: 예. 그러니까
0: 길도 잘 비켜드려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항상 길은 뭐 오른쪽으로 항상
0: 네.
1: 비켜주는
0: 오른쪽으로.
1: 게 좋고.
0: 오른쪽으로. 예. 네. 참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우리 보안관님, 로이체 보안관님 노래를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1: 예, 그렇죠.
0: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뭐 아무 노래 다 좋아합니다. 제가 네.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 돼서 떠났기 때문에
0: 네.
1: 예, 올해 다 좋아하는데 뭐 어느 순간 그런 포기하지 마라는 예, 저도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0: 포기하지 마.
1: 예, 그런 노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우리 경관님께서는, 네, 어떤 그 보안관님께서 포기를 안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 노래를
1: 예.
0: 한번 듣고 와서 그러세요. 이야기 나눌까요?
1: 예,
0: 네.
1: 예.
0: 성진우가 부릅니다. 포기하지 마.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네.

0: 너무 좋으시겠어요.
1: 아, 지금도 그래서 너무 그 좋아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예, 그래서 아직도 조금 더몇년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요.
1: 네.
0: 아마도 우리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또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실 수 있을 것
1: 예,
0: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신청 받았던 한인 경찰 된 친구도 있어요.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그랬고 그 친구도 지금 다 돼서 아마 아카데미를 아마 7월 달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0: 그렇군요.
1: 예.
0: 아, 아카데미가 있군요.
1: 아, 그럼요. 여기는 경찰을 되려면 우선 다 이제 그런 진행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를 6개월을 보냅니다.
0: 6개월 그 안에
1: 예.
0: 들어가서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을
1: 합숙은 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0: 집에서
1: 예, 출퇴근할
0: 다니시고.
1: 수 있게끔. 예.
0: 그럼 어떤 그 아카데미 학교처럼 가셔가지고 이제
1: 그렇죠.
0: 종일 훈련을 받으시고
1: 그렇죠.
0: 공부하시고 하시는군요.
1: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체력 단련도 하고, 예, 다 합니다.
0: 그렇군요.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경찰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1: 그렇죠.
0: 조금 약간 루트가 다른데, 미국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가서 일단 지원을 하고, 누구나 처음부터 같은 레벨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처음부터 저희가 일하는 그 셰러프스 오피스는 그 셰러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으신 분, 보안관 제일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이 4년에 한 번씩 그 저기 선거를 해서 뽑아요. 그게 셰러프 저기고 일반 경찰서, 그러니까 폴리스 디파먼트에서 이제 치프라 그러죠. 서장 그 사람들은 저희 같이 맨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를 졸업을 해서 이제 길에서 포트롤 오피서로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이제 슈퍼바이저로 계속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서장까지 가는 거고,
0: 그렇군요. 아,
1: 예,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1: 똑같아요.
0: 정말 처음 기초부터 했기 때문에
1: 예,
0: 모든 업무들을 너무나도 잘
1: 잘
0: 아시고
1: 알죠.
0: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애환과 또 여러 가지 극복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으실 것
1: 맞아요.
0: 같고요. 네.
1: 그리고 그래서 저희 셰러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라 그럴까, 경찰 경험이 없는 사람도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선거로 하기 때문에 셰러프는 보안관들은. 그렇지만 저희 보안관 지금 되신 분은 그 전에 이런 경찰 경험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었었어요.
0: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클
1: 아,
0: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분은 뭐 일반 경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페더럴 쪽으로도 일을 해서 리타일하고 그러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경찰 경험으로 따지시면 지금 한 5년이 넘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 경찰서 폴리스 디파먼트는 그 서장들 치프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 많고요.
0: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정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해서 지원을 이제 자격은 말씀해 주셨고요.
1: 네네.
0: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이
1: 예,
0: 됩니까?
1: 저희 라우든 카운티 셰프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다고 제가 얘기 드리냐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게 저희 지금 셰프스 오피스의 공식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는 간단하게 join, 예, LCSO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join, J-O-I-N, 그 다음에 LCSO는 Loudoun County Sheriff's Office의 약자예요. 예, 그러니까 join LCSO.com을 찍으면 그게 이제 뭐 구글로 들어가셔도 되고 찍으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든 인포메이션이 거기 다 있어요. 말하자면 저희 카운티에 대한 소개, 저희 셰프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뭐 어플라이를 그쪽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온라인으로 딱 클릭하셔서 내 인포메이션 넣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그 서밋 하시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 이메일로 통보를 보내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은 테스트를 보십니까? 근데 저희 카운티는 지금 리듬 테스트, 말하자면은 필기 시험이 없어졌어요. 오래전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통보를 다시 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퍼스널 히스토리 스테이먼트 같은 저희가 말하는 e-soft라 그래요. 그거를

0: 그걸 다시 보내요. 이메일로. 그러면 그걸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1: 네.
0: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자기 소개를. 그러니까 대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한 거의 30문제 아니 뭐 질문이 한 35 정도까지가 돼요.
1: 네, 네.
0: 뭐 여러 가지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1: 그건 너무 기본이죠.
0: 예, 근데 네. 그게 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1: 아, 그럼 나중에 발각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은 네. 바로 저희가 그 진행을 안 하죠.
1: 아, 네.
0: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이걸 썼을 때 아, 내가 이거 썼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서는 거짓말로 쓰는 경우가
1: 네,
0: 있는데
1: 네.
0: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더 안 좋거든요.
1: 그렇죠.
0: 솔직하게 얘기하고
1: 네.
0: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1: 네.
0: 왜냐면 그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래서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게 다 다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는 그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 대한 솔직한 거를 적어서 보내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지컬 테스트. 이제 말하자면 체력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간단해요. 체력 검사는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하고 뛸 줄 알고 팔굽혀펴기 좀 할 줄 알고 이러면 이거 통과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체력 검사가 끝나면 아, 폴리그라비라 그래 가지고 그 거짓말 탐지기
1: 네.
0: 그거를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psychological test. 그러면, 왜냐면 이제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거 psychological test로 하고요. 그 다음에 medical exam.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신체 검사.
1: 네.
0: 뭐 이제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젊은 친구였는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도 몰랐어요.
1: 네.
0: 저희한테 신체 검사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안 된 경우도 있어요.
1: 아유, 그렇군요.
0: 예, 그럼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백그라운드 인베스티게이터라 그래서 신원조회하는 그런 인베스티게이터가 있어요.
1: 네.
0: 그 사람들하고의 이제 그 어레인지를 해갖고
1: 네.
0: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인베스티게이터가 그 신청자의 이제 백그라운드로 조사를 해요. 모든 신원조회를 다 하는 거죠.
1: 네.
0: 이게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1: 네.
0: 예, 요것만 다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엔 거의 다 된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0: 예.
1: 연봉 여쭤봐도 될까요?
0: 예, 예. 연봉은 네. 뭐 지금도 웹사이트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1: 네.
0: 연봉은 저희가 이제 조금씩 다른데 초봉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에 대해서 초봉이 6만 7,0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대학교를 나왔다. 근데 말하자면 2년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7만 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1: 네.
0: 7만 불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거의 한 7만 3,900 정도 되는데,
1: 네.
0: 7만 4,000불 정도에 네.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네. 연봉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이제 올라가는 거고, 굉장히
0: 그렇죠.
1: 또 무엇보다도 미래에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더 큰
0: 메리트고요. 네.
1: 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0: 네.
1: 시간이 너무
0: 금방
1: 가버려
0: 가지고, 예.
1: 그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더 뭐 한국말을 한다든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0: 네네.
1: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좀 혜택이 더 있죠.
0: 예예. 예. 지금 뭐 만약에 이중언어를 한다든지,
1: 네.
0: 그게 꼭 한국말뿐만이 아니고 뭐 스페니쉬 말, 뭐 다른 나라 말도 저희는 그만큼에 대해서 돈을 더 주고요.
1: 네.
0: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군대 그거에 대한 그 연도수에 따라서 저희가 더 드려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사실 스페셜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아주
1: 많죠. 멋있는 이제 모토,
0: 모터사이클
1: 유니사이클 팀도 있고,
0: 예, 스와 팀도 있고,
1: 네, 또 언더커버 하시는 분들.
0: 언더커버도 있고요.
1: 그런 분들은 일단 아카데미를 졸업하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 지원할
0: 그렇죠.
1: 수 있는 거죠.
0: 아카데미 졸업하고 길에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1: 아.
0: 예, 경험이 좀 쌓여야
1: 네,
0: 되니까.
1: 네, 네.
0: 그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사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페셜 팀 유닛, 뭐 이런 대로 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0: 예.
1: 아,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0: 예.
1: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0: 예, 예.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정말 경찰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좀 궁금한 게 많거나 이런 분들은 꼭 한번은 지원을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저도 이런 일을 벌써 한 22년, 23년 했는데, 아, 정말 매력이 있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1: 네,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으신가요?
0: 예, 제가
1: 네.
0: 이 리크루팅 쪽에서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제 그 저기 회사 전화번호 네. 571-498-3863입니다.
1: 네, 571-498-3863.
0: 네, 맞습니다. 네,
1: 571-498-3863.
0: 예, 예.
1: 그리고 또 joinlcso.com.
0: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네. 들어가면 모든 정보 다 있어요.
1: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라우든 카운티의 로이체 보안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참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민들과의 신뢰와 협력이 함께할 때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을 지금 뒤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소리 없이 섬기시고 계신 분들이 또 우리 경찰이죠. 보안관님들이기도 하시고요. 네, 이분들에게 또 감사와 또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혹시 경찰이 되고 싶으신 분들, 보안관, 셰리프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로이체 보안관님께 연락을 하면요. 너무나도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 무엇보다도 또 경찰이 되시고 난 후에도 또 너무나도 잘 챙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물도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기침, 가래, 만성기관지염, 비염으로 힘드시죠?
5: 세종기관지 청부감.
4: 현대인의 기관지 건강, 비염까지 시원하게.
5: 신제품 세종기관지 청부감.
6: 세종바이오텍이 기관지에 좋은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 비염까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4: 하루 딱 한 알 세종기관지 청부감.
5: 703-256-7671, 703-256-7671.
7: 세종바이오텍.
8: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9: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0: 703-539-8377, 703-865-7308.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기호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초기 강경 보수 성향의 마무드 아마디 네자드 전 대통령의 권좌 복귀를 구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란 신정체제 교체였으며 아마디 네자드 전 대통령 복귀도 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계획을 일시 보류했지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전 가능성과 외교적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하 논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는 물론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거래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을 앞둔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내정자가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가속 속에서 정책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내부의 동결 기조가 맞서는 가운데 초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잇단 갈등 속에서도 양국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공화당 소장파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잇따른 반트럼프 인사 낙마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V3의 첫 시험 비행을 오는 22일 진행하며 기업 공개를 앞둔 핵심 시험대에 오릅니다.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 기술 업그레이드 성과가 기업 가치와 상장 기대감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시대의 핵심 기기로 스마트 안경을 지목하며 관련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안경 형태의 기기가 가장 적합하다며 삼성전자와 젠틀몬스터 등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중국의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대규모 구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국과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연쇄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훌륭한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사업도 얻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두와 관련해 우리 농부들에게 엄청난 사업이라며 대두의 기록적인 구매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구매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매우 많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할 것이며 다른 많은 것들도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7일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뉴욕시가 버스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승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최근 버스 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이글 단속팀을 투입했습니다. 단속팀은 버스를 세운 뒤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승객들의 옴니 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 승객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버스가 반복적으로 멈추면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출근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했다가 지각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단속 강화는 뉴욕시가 추진하는 무상버스 확대 정책과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무상버스 확대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MTA는 요금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버스 이용자의 40% 이상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약 25% 수준이었지만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이글 단속 방식이 유럽 일부 도시에서 활용되는 모델이라며 요금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실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들며 정책 접근에서 MTA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두고 뉴욕시와 교통당국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악시오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유럽 동맹국들과의 갈등 탓에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예측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동맹국들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이란 문제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방위비 증액, 관세 문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G7 회의 후 베르사유궁에서 만찬을 준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환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무역, 불법 이민, 마약 대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력 축소와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도 주요 의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 문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이란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공식 합의문 체결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주요 20개국 G20 무역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는 9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주요 20개국 G20 무역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번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TR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G20 무역장관들이 모여 강제노동 근절과 최애국 대우 원칙 개정, 식량 무역의 무기화 대응,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14일에서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돼온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뒤집으며 세계 무역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G20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균형 잡힌 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여당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저격을 또 한 차례 명중했습니다. 토마스 메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은 19일 자신의 지역구인 켄터키주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 당내 후보 경선에서 개표율이 74%를 기록해 45.6%를 득표해 탈락이 유력합니다. 메시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통한 재선에 도전했지만 경선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치게 됐습니다. 대신 그의 경쟁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에드 겔레인이 공화당 후보로 유력해졌습니다. AP통신은 메시 의원의 경선 탈락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했으며 NBC 방송 등 대다수 미 언론도 메시 의원 탈락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며 이란 전쟁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하원의원, 게으름뱅이라고 비난하며 퇴출을 종용해왔습니다. 이날 경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시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 이어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경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 찍은 재선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에도 3위에 그치면서 결선 투표조차 진출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7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5%로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경선에서 거듭 영향력을 행사한 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입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켄터키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앤디 바 하원의원이 대니얼 캐머런 전 주 법무장관과 경쟁 끝에 후보로 선출될 것이 현재로선 유력시됩니다. 이날 미국에선 켄터키를 비롯해 조지아, 엘라바마, 펜실베니아, 아이다호, 오리건 등 6개 주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중간선거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2: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가 오는 22일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의 12번째 무인시험 비행에 나선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스타쉽 V3는 첫 비행으로 다음 달로 예상되는 기업 공개를 앞둔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스타쉽 V3는 달 화성 유인 여행 임무를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33개 랩터 엔진을 개조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추력을 높였고 우주 공간에서의 선칸 도킹, 연료 보급, 기동성 향상 기능을 새로 갖췄습니다.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로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스타링크 위성 사업 확장과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일론 머스크의 사업 구상 전반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발사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의 새 발사대에서 처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에서 기체 횟수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슈퍼헤비 부스터는 발사 약 7분 후 멕시코만에, 스타쉽 본체는 약 1시간 후 인도양에 각각 착수할 예정입니다. 발사 후엔 스타링크 시뮬레이터 20기와 열 차폐막 관측용 위성 2기를 방출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피치북의 프랑코 그란다 선임 분석가는 이번 비행이 스페이스 X 일정표에 남은 기업 공개 전 촉매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조 7,5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목표로 다음 달 기업 공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쿠바의 실질 임금이 약 13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필품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의사까지 생계를 위해 택시기사로 전업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과 쿠바 간 외교 해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쿠바인들의 궁핍한 생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미국이 봉쇄의 끈을 옥죄일수록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은 13달러 안팎인데 생필품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일 쿠바 독립노동조합연맹과 노동조합 및 노동권리감시소가 발표한 202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국가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공식 평균 월급은 6,930페소입니다. 하지만 비공식 시장 환율 1달러에 533페소를 적용하면 실질 월급은 약 13달러에 불과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부문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평균보다 낮은 4,010페소입니다. 계란 한 판과 돼지고기 1파운드, 식용유 1리터를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셈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생활도 이러한데 현업에서 물러난 연금 생활자의 생활 수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연금은 월 1,525페소에 불과합니다. 3달러 정도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계란 한 판도 사기가 어려운 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에도 쿠바인들은 돈벌이를 계속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연금 생활자의 90.7%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지속해서 노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95.7%는 의약품 부족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보고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최상위권에 근접한 삶을 살았지만 요즘은 의사를 관두고 택시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민의 경우는 의사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데 택시를 몰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달러를 벌 수 있다며 요즘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거니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택시기사로 전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민들이 느끼는 쿠바인 월급도 10달러에서 15달러 수준으로 보고서 발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인플레이션은 13에서 15%에 달합니다. 이처럼 쿠바의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쿠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쿠바와의 외교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쿠바가 우리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쿠바는 실패한 국가고 쿠바는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가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8일 폴리티코가 보도한 미군의 군사적 작전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강력한 군사, 경제적 압박을 지렛대 삼아 쿠바 정권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18일 미국의 군사 공격이 감행될 경우에 피바다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명분을 내면서 이란 추가 공격 계획을 일시 보류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여전히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쟁 재개 및 확전은 미국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종전 전망은 계속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중재국들 관계자들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양측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폐쇄 또는 장기 중단 요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대이란 적대 행위 중단과 경제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 관리 역할 보장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대폭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격 유예 선언 배경에 대해 동맹국들이 협상 타결 직전이라며 2, 3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공격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내 생각에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핵무기 포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일 내 추가 공격을 준비해왔으며 일부 지역 관계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도 공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이 2, 3일 정도만 줄 수 있느냐고 했다.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진 않지만 아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협상 시한이 길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궐표국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번 공격 유예 선언은 미국 필요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영국이 제재 예외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경유와 한국유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영국에서도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는 대러시아 제재를 사실상 완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허용되는 석유 제품은 러시아가 아니라 제3국에서 가공된 경유와 한국유로 제한되며 기록 보존 의무 등 조건이 달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일부터 발효되며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조정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나 튀르키예 등지에서 정제돼 글로벌 시장에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18일 현재 해상에 발이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또 러시아 사할린2 프로젝트와 야말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액화 천연가스 해상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시적인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하천에서 청소년들의 익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북부 푸토성 로깅에서 수영하던 13세, 14세 청소년 5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들은 시험을 마친 뒤 물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4명이 뛰어들었지만 강한 물살에 휩쓸려 모두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 수사당국이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구조당국과 경찰,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여 희생자 5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남부 바이라인강에서 9세에서 14세 청소년 4명이 함께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매년 5세에서 15세 아동과 청소년의 익사사고는 약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각 지방정부가 물놀이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경고 표시판과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며 감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일식당에서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2명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25분께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의 한 건물 내 일식당에서 남성이 과도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59세 양모 씨를 붙잡았으며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일본인 남성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중국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양 씨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측은 중국 측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겠고 오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다소 선선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거의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역시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하루 사이 계절이 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3: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제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여성이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문제의 맨홀 인근에서는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관리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 맨해튼 미타운 번화가에서 스트릿 파킹을 하고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운전석 문 인근에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18일 월요일 밤 11시 20분경 맨해튼 5 에비뉴와 웨스트 52 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5 에비뉴, 까르띠에와 페라가모 등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으로 모마 현대미술관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번화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해온 56세 도니케 고카쉬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고카쉬는 검은색 메르세데스벤츠 SUV 차량을 스트릿 파킹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인근에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밤 11시 20분경이라 주변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홀의 깊이는 약 10피트, 약 3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 여성이 맨홀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고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911에 신고하면서 구조대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피해 여성 고카쉬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재 뉴욕시 검시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문제의 맨홀 인근은 즉시 통제됐으며 이후 뚜껑을 덮고 봉인했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에서는 별도의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으며 열려있던 맨홀의 뚜껑은 약 15피트, 약 4.5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누가 왜 맨홀 뚜껑을 열어둔 채로 방치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홀은 단순히 하수도뿐만 아니라 전력 케이블, 증기 배관, 가스관과 통신선 등을 관리하는 지하 설비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력 가스 공급업체인 콘 에디스는 성명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열려있는 채로 방치된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적극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19일 화요일 오전 숨진 5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큰 충격 속에 절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과 원인 파악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숨진 고카쉬가 두 자녀와 두 손주를 둔 헌신적인 여성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Sounds awful. I don't know. I'm feeling a bit shocked when I hear that. You have to be careful.
3: I worry about the ones when you go by a store and they have the two gates to the downstairs. Those are the ones I avoid. But I've never thought about a manhole before.
1: 뉴욕시에서는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맨홀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맨홀 뚜껑이 없다는 신고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11 민원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접수된 맨홀 뚜껑 분실 신고는 모두 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복 신고였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례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국의 이란전 초기 목표는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다시 권좌로 올리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브리핑받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종합해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택연금 상태

0: 국제전기노동조합 로컬26은 데이터센터 산업 덕분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중산층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노동시간이 연간 1,400만 시간에서 2,800만 시간으로 2배 증가했다며 산업성장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지역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인 디지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개발사는 사업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개발업체는 주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버지니아의 정치 입법 환경은 더 이상 이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 시클스 버지니아 재무장관은 19일 열린 회의에서 해당 서한의 일부를 의원들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1: The part that is really the most upsetting is that says currently the current legislative and political environment in Virginia no longer reflects the kind of partnership that makes these investments viable.
0: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데이터센터 기업들도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기존에 약속한 세제 혜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스콧 스로벨 상원 원내대표는 주지사가 아직 리치먼드 정치 문화를 배우는 중인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워싱턴 정치처럼 오래 토론만 할 시간이 없다며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6월 말 시한 전에 예산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정당별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2026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본투표뿐 아니라 사전투표, 우편투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 일정을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저지주 정당별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2026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일 화요일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시민단체들은 한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일정도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한인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을 비롯해 벌겐 카운티장과 카운티 서기, 카운티 커미셔너, 교육위원과 유산법원 판사, 플리세스 파크 시장, 뉴워크 시장, 시의원 등 정당을 대표해 본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결정합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는 세 가지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편투표, vote by mail은 등록 유권자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편투표 용지를 받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작성한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안 투표함에 넣을 수 있으며 카운티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선거일인 6월 2일 오후 8시 이전 소인이 찍혀야 유효하며 선거 종료 후 6일 내로 카운티 선관위에 도착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직전에 하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고 우편을 발송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소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전 현장 투표 early vote도 실시됩니다. 예비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6일 화요일부터 5월 31일 일요일까지며 유권자는 거주 카운티 내에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투표 기계 사용이 낯선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사무실에서는 실제 선거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익스프레스 보트 XL 투표 기계를 설치해 직접 사전에 체험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뉴저지 선거 포털 nj.gov/state/elections에서 유권자 등록 여부와 투표소 위치 및 사전

0: 투표 장소 확인과 함께 우편투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예비선거는 뉴저지주보다 3주 늦은 6월 23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유권자 등록 및 우편투표 신청 마감은 6월 13일, 사전투표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러시아 정상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밀착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이 보란듯이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확정 발표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끝낸 다음 날인 16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베이징을 찾으면서 미중 정상의 만남과 중러 정상의 만남은 자연스레 대조를 이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 재단 텐탄과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중국의 심장부 중난하이로 초대해 환대하면서도 이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 상대라는 메시지를 단호한 어조로 발신했습니다. 패권 경쟁에 따른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하거나 대만 문제를 미중 충돌과 연결 지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3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며 중국의 세력권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패권 체제를 겨냥한 공동 전선을 펴고 단단히 밀착하는 구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중러 양국은 이날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인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과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재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가 이미 최상의 수준인 양자관계의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면 후자는 미국 일극주의가 지배적인 자유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른 축으로 떠오르는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의 가속화를 선언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날 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시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엉켜 있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역류가 횡행하고 있다며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은 여전히 민심의 방향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참여국의 이익균형을 바탕으로 한 다극적 세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중국과 함께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각국의 주권적 발전 권리를 존중하며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는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자주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에 노출된 중국의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80%가량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효과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CNN 방송이 환경단체를 인용해 1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 워킹그룹이 이날 발표한 2026년 자외선 차단제 가이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84개 제품 중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건 20% 정도인 550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체가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해 추천한 550개 제품 중 497개는 주로 미네랄 성분으로 제조된 것들입니다. 미네랄 기반으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진피층에 흡수되지 않아 피부 자극이나 독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미네랄은 산화아연과 이산화타이타늄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 워킹그룹은 이어 화학물질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53개의 제품만 추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기반 제품은 피부로 들어간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 열로 방출하는 화학 반응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월 20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말 그대로 개 재밌는 얘기 해주실 강아지상 관장님이죠.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개를 키우고 있는 딸의 아빠 이정모입니다.
3: 아, 개 할아버지시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해질녘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대, 먼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저게 개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와 늑대는 실루엣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걸까요? 오늘 이정모 관장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일단 늑대와 개 중에 개가 더 큰 범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4: 아니요, 그 전에 먼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그게 개인지, 내가 키운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늑대가 사람을 해치러 오지는 않습니다. 양을 해치러 오는 거지.
3: 아, 늑대는 사람을 굳이 공격하지
4: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 양을.
4: 내가 목장, 목동이자 목동.
3: 예, 이거 정확히 키우는, 짚고 가야 돼요.
4: 내가 키우는 양을 해치러 오는 건지, 예, 예, 예. 양을 몰러 오는 개가 오는 건지를 모를 뿐이지, 나를 공격하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3: 아,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리한 거니까. 네. 예.
4: 늑대가 개의 상위 개념입니다. 늑대는 학명이요, 카니스 루푸스예요. 개는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 그러니까 뭐냐면, 개는 늑대의 아종인 거죠. 늑대 안에 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개는 늑대지만, 모든 늑대가 개는 아닙니다.
3: 어, 그러네. 근데 네. 왜 개과라고 하네?
4: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분류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뭐지 개를 알고 있었거든. 개를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개가 있으니까 개과 했어요. 어, 저 늑대가 있네. 늑대는 어떨까? 어, 개랑 비슷하네. 개도 늑대도 개과에 넣은 거예요. 아하. 비슷한 게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양이과 동물 안에 온갖 표범이, 퓨마, 호랑이, 고양이 다 있잖아요. 어,
3: 그렇죠, 그렇죠.
4: 그 조그만 고양이 안에 커다란 걸 다 집어넣었던 거죠.
3: 고양이는 아종일 뿐인데.
4: 네, 그 작은 거 하나일 뿐인데, 나중에 생긴 거. 근데 인간 과학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생긴 거죠.
3: 족보를 뒤집어 버렸네. 네.
4: 어. 아 그런 거 많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흔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거든요.
3: 아 그래요?
4: 네. 근데 우리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배우고 있지만 네. 아 어떻게 배우고 있으니까 교과서 바꾸기 싫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할 때만 결각 정작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데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을 배운다니까 왜 헷갈리잖아요. 아,
3: 그렇구나.
4: 한번 바꾸면 되는데 한번 바꾸면 돼요.
3: 이게 타이밍을 놓치고 하니까 거죠. 이제는
4: 이제 늑대가 뭐 더 개과 했으니까 이 교과서 다 바꿀 수 없고 이렇게 된 거죠.
3: 아 그러네. 뭔 대승적인 결단이 전 인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와 늑대는 그럼 얼마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4: 유전적으로 개와 늑대는 99.96% 이상 일치합니다. 사람하고 침팬지 거의 98.2% 뭐 일정.
3: 더 높네요.
4: 1.8%밖에 차이 나는데 네. 개하고 늑대는 어떻게요? 99.96%니까 뭐 완전히 일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3: 더 가깝다.
4: 그러니까 저하고 원빈 씨하고요 99.9% 똑같아요.
3: 그렇죠.
4: 네, 0.1% 차이 안 난다면 0.1이 얼마나 큰 차이냐, 그러니까 주어있죠. 근데, 개와 늑대는 99.96%가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과의 공통조상은요, 코요테와 여우, 늑대 등으로 분화했어요. 네. 어느 시기에 개와 가장 가까운 회생 늑대종이 발생했죠. 네. 그 이후에 회생 늑대가 야생성을 잃고 길들여져서 여기서부터 개가 출현했다는 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 늑대 중에서 회색 늑대가 개의 조상이다. 네.
4: 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어저 늑대 영화에 나온 거 다 회색 늑대입니다.
3: 아 그게 다 회색 늑대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늑대 종류가 다양한가 보네요.
4: 예,
3: 네,
4: 많이 있어요. 네. 회색 늑대는 전 세계 북반구에 여러 아종이 있는데요. 아종 수는 연구 뭐 분류 기준에 따라 다 학자들이 다르긴 하지만 예. 보통 30종 이상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사는 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북극 늑대, 멕시코 늑대, 아랍에서면 아랍 늑대, 허드슨 맘에 허드슨 늑대, 북부 로키산 늑대, 네브라도 늑대, 몽골 늑대 합니다. 그러니까 다 회색 늑대예요. 아. 다 카니스 루푸스 안에 어떤 종들이 있는 거죠.
3: 예, 회색 늑대가 엄청 넓은 범주구나. 네. 예. 늑대는 보통 추운 곳에 서식하나요?
4: 꼭 추운 곳에만 사실 사진 않아요. 아, 넓은 그래요? 환경에 범위에 좀 잘 삽니다. 예. 그러니까 북극 근처의 툰드라 지역,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북부 같이 추운 지역에도 많이 살아요. 그런데
3: 예.
4: 중동이나 아라비아 반도, 인도 북부 같이 비교적 따뜻한 곳에도 많이 살죠. 또 다양한 아종들이 각기 다른 기후에 적응해 있어서요. 추운 지역부터 온화하거나 건조한 지역까지 서식 환경이 넓다고 봐야 되죠.
3: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대공원에 있던 늑대가 피해사한 뒤에 공식적으로 늑대가 멸종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늑대는 주로 어떤 종이었을까요?
4: 회색 늑대죠. 그게 뭐예요? 회색 늑대. 카니스 루푸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늑대는 뭐예요? 한국에 살았던 늑대를 카니스 루푸스 코레아누스라고 합니다.
3: 아, 회색 늑대 밑에 네. 한국 늑대가 있는 거예요?
4: 네. 그 안에 있다. 다 회색 늑대. 어차피 없습니다. 다른 회색 늑대 갔다가 이제 한국에 살게 하잖아요. 좀 살다 보니까 한국 늑대가
3: 그럼 코레아누스가 되는 거예요?
4: 네. 보통 몸 길이가 1m 전후죠. 95cm에서 120cm. 야. 체중은 15에서 35kg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무섭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개랑 비슷한 생각하면 돼요. 좀 큰 게. 예. 소규모로 무리를 이어서 생활하고요. 네. 울창한 살림이나 개활지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뭘 먹었냐? 멧돼지, 사슴, 토끼 등을 먹었죠.
3: 아, 그렇군요.
4: 근데 이렇게 많았던 게 일제강점기에 네. 대대적인 포획을 합니다.
3: 아, 그때 그러니까 많이 줄었고.
4: 그때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는 석시지가 막 파괴될 뻔 했잖아요. 아,
3: 그렇죠.
4: 근데 뭘까 밀렵 많이 했고, 또 인간과의 여러 갈등이 있죠. 막 그냥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서 야생에서는 완전히 멸종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 예. 근데 서울 대공원에 예. 늑대가 하나 있었어요. 1997년에.
3: 예.
4: 1997년에 얘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한국 안에는 야생 늑대는 없다고
3: 봐야 되는
4: 거죠. 아마도 개마고원 같은데 뭐 북한에 몇 마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야생에는 한 마리도 없으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천연 기념물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네.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3: 아, 그렇군요.
4: 있어야 보존을 했잖아요. 예. 근데 야생 대도는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얘는 여전히 멸종 위기 야생 동물 1급이에요.
3: 늑대는요?
4: 한 마리도 없는데요.
3: 아, 그렇죠.
4: 도대체 왜 그래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네. 멸종 되었거나 멸종 개체수가 아주 적은 종이라도, 아, 이건 복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3: 아, 복원 가능성이
4: 네.
3: 있어서?
4: 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것 같고, 어디 하다가 우리 반달곰처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지정을 해제하지 말고 놔두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3: 아, 그 희망을 놓지 못했구나. 네. 예. 늑대와 개가 분화한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관장님?
4: 그러니까 개, 늑대와 화견이 구분되는 가장 오래된 개 화석이 한 1만 5천 년 전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발굴됐어요.
3: 예.
4: 근데 독일 지역이 뭐 문명이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3: 예. 그러니까
4: 다른 곳에 뭐 먼저 있었겠죠.
3: 있었겠죠.
4: 근데 시베리아의 뭐 극동 지방 고대 가축화 된 뼈가 발견된 주장이 있어요.
3: 네.
4: 고고학적 기록은 좀 모호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들은 뭐 12만 년 전부터 늑대와 인간이 함께한 흔적을 발견하고 늑대에서 개로 유전적 변화가 생긴 게 6만 8천 년 전, 15만 년 전이다. 아주 길게 본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0.01%쯤 되고 대부분의 그 고고학적 증거, 유전적 분석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3: 좀 더 뒤.
4: 늑대에서 개로 가축화가 된 시기는 빙하기 후기다. 농사를 짓기 시작할 바로 직전 후, 그래서 12천 년에서 15천 년 전에 인간 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가 늑대에서 분화돼서 개가 됐다고 보고 있죠.
3: 인간과 함께한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4: 네.
3: 근데 개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같은 뭐 얘네가 회색 늑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뭐 가령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말티즈 네. 얘네는 생긴 것도 성격도 너무 달라서 개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했는지도.
4: 그러니까 얘는 자연에 선택된 게 아니라 인위 선택에 사람이 골라낸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다양한 품종을 만든 거에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거죠. 발 작은 놈들도 하겠어. 뭐 머리결 긴 놈들 하겠어.
3: 아.
4: 자연은 절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 왜 몸통 다리 짧고 몸 긴 애들 있잖아요.
3: 예, 예, 예.
4: 자연상 놔두면요. 몇 일주일도 못 견디는 애들.
3: 아, 잡수운트 이런 애들.
4: 예,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아. 개의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특정한 외모, 성격, 크기, 능력 등을 가진 개체를 선택해서 교배했어요.
3: 예.
4: 왜 일단 큰 거 좋아했죠. 너무 무섭진 않지만 우리가 좀 친화적이 되고 네. 어쨌든 얘는 뭐 동물을 잘 쫓아가, 얘는 뭐 힘이 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갔던 거죠.
3: 네.
4: 그러니까 사냥이나 목축이나 경비, 그 다음에 내 반려견은 좀 더 귀여워야 되죠.
3: 네.
4: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에 맞춰서 개를 기르고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 계속 반복적으로 교배했습니다. 얘는 몇 년만 있으면 계속 한 세대 나니까 해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매우 많아요.
3: 예.
4: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그러니까 품종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요. 하지만 다 한 개의 종입니다.
3: 예.
4: 카니스, 루프스, 파미를, 리알리스 예. 다 교배 가능합니다.
3: 아, 인위적으로 우리가
4: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는 성장과 예. 관련된 유전자의 작은 변화 하나 가지고 돌연 변이로 그런 몸이 됐어요.
3: 아.
4: 소형견과 대형견 차이도요. 유전자 하나 차이입니다.
3: 아, 그렇군요.
4: 네, 그 예. 환경과 문화에 따라 북극 지방에서는 썰매견, 유럽에서는 장식견 같이 많이 만들었죠. 아까 뭐 시베리안
3: 허스키,
4: 말티즈 같은 것도
3: 예.
4: 외모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3: 예, 예, 예.
4: 모두 같은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인간의 목적과 환경에 따른 선택적 번식과 유전적 변이 덕분에 다양해진 거죠. 인간이 얼마나
3: 인간 지독하다 진짜. 어떻게 회색 늑대에서 말티즈를 만드냐.
4: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은.
3: 와.
4: 네. 인간 정말 훌륭합니다.
3: 아, 훌륭하다.
4: 네. 네,
3: 훌륭하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늑대 얼굴이 보이는 애들, 말라뮤트, 시베리아너스키, 네. 진돗개 같은 애들은 뭐 전혀 아닌 애들, 푸들, 요크셔테리어, 말티즈보다 늑대에 더 가깝다.
4: 전혀 아닙니다.
3: 아,
4: 네, 저는 거의
3: 말이 안 된다.
4: 네. 아. 말라뮤트, 뭐 허스키, 진돗개
3: 네.
4: 외모가 외모 성격 조금 비슷해가지고 늑대와 닮았잖아요.
3: 네.
4: 하지만 늑대하고 더 가깝다고 단순히 말하기 어렵고요. 예, 그 진돗개는 유전적으로 늑대와 아주 가까운 토종견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3: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뭐 한국 토종개들이 늑대랑 제일 뭐 닮았다? 뭐 이런 연구가 네, 뭐 있다고.
4: 99.9% 일치하는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토종개인 진돗개가
3: 네.
4: 그 알래스칸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늑대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편이라고 밝혔어요. 그 최봉환 박사님, 최봉환 박사님이 옛날 샀던 고대계, 현대계, 야생계, 외국계, 한국 토종계 한 33품종에 2,258마리. 오유, 도대체 2,258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와, 이거 정말로요. 와, 정말 힘든 일이야.
3: 정말 고생하신
4: 얼마나 많이 그 연구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토종개가 다른 어떤 종의 개들보다 늑대와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예. 아, 요거 제가 좀 그게 찾아보다 궁금했던 건데 보니까 이제 여우, 자칼, 코요테 이런 애들은 개과인데 네. 제 눈에는 하이에나는 진짜 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이에나는 개과가 아니더라고요.
4: 하이에나야말로 개랑 정말 멀리 생겼죠. 다르게 생겼죠. 아니 하이에나 옆모습, 앞모습 말고 아,
3: 개처럼 옆, 생겼잖아.
4: 옆모습을 보세요. 옆모습. 예, 예. 옆모습 보면 턱에서부터 머리, 코끝에서부터 예. 목까지 예. 목에서부터 몸끝까지 길이를 보면요. 예. 전혀 다릅니다.
3: 아 그러는가? 예,
4: 전혀 이거 같은 동물이라 볼 수가 없어요. 예.
3: 예. 분류학적으로 쟤는 하이에나과하고 몽구스랑 차라리 더 가깝다고 네, 하는데 완전히 저렇게 다르... 보니까 몽구스 느낌 난다. 네.
4: 그거 어디랑 개랑 닮았어?
3: 당장 안. 아 예. 아 너무 뭐라고 하시네. 네. 예. 개랑 늑대 교배시키는 거 가능한가요?
4: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와 늑대는 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동일종의 카니스 루프스예요. 같은 종의 아, 다른 아종이라 그래요.
3: 그럼 가능.
4: 그러니까 개들도 서로 하듯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 교배를 통해서 개와 늑대에서 태어난 개를 늑대개 울프독이라고 해요.
3: 아 울프독.
4: 네. 근데 그 자손들도 생식 능력이 있어요. 당나귀와 말 사이에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3: 없죠.
4: 근데 얘네는 생식 능력이 있어요. 울프독은 얘기하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3: 네. 그러네.
4: 그런데 행동이나 예. 생태 그다음에 사회적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3: 아,
4: 그래서 자연적인 교배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개랑 늑대가 마주쳐서 오, 너 마음에 드는데 짝짓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3: 사람의 손을 타야 된다. 네.
4: 늑대개는 예. 일반 개보다 훨씬 약성성이 강하고 울프덕이요.
3: 예.
4: 사회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3: 어려워요.
4: 훈련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부모 성격도 부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사람들도 키워하지 않죠. 키우지 않고 기워하지
3: 예.
4: 않습니다.
3: 예.
4: 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3: 없어요. 그런데 예. 가끔 또 키우는 사람이 있겠니까요.
4: 하려면 또 그냥 죽습니다. 울프독과 울프독끼리 또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세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도심에 출몰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는 들개라는 애들은 뭐 어떤 애들인가요?
4: 들개는 개죠.
3: 아, 그냥 개인데 들에 사는 개인가요?
4: 네. 늑대와 예. 반려견의 중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인간이 늑대와. 키우다가 길들여 키우다가 네. 내버린 거죠. 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으로 복귀했죠. 야생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인간 주는 거 먹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성이 다시 강화됐죠.
3: 살아났다.
4: 그러니까 야생성이 살아나지 않은 개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아침에서 저는 야생성이 살아내는 애들이 많이 들깨가 됐죠. 너무 독립적이진 않아서 인간이 살던 곳에 많이 내려와요.
3: 예.
4: 그래 뭐 쓰레기 같은 먹고 작은 야생동물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죠. 제주도에는 들깨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3: 아 제주도에요?
4: 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인간의 갈등 문제를 일으키죠. 제주도까지 와서 들깨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3: 아 그러네. 제주도에 와서 일부러 버렸을 수도 있구나.
4: 네.
3: 아이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늑대는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하지만 개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막 배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4: 네.
3: 한때 늑대였던 개들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걸까요?
4: 그러니까 개를 가축하는 과정에서 인간에서 친화력이 있는 애들만 계속 키웠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안 좋아해? 그럼 가. 그러면 되죠. 계속 우리 좋아하는 애들만 카다 보니까 네. 그중에서 계속 우리에게 잘 안기고 발을 안기고 발 눕고 이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3: 네.
4: 그냥 결국 그런 성품만 남았게 된 거죠.
3: 모든 회색 늑대가 다 가축화가 가능한 건 아니고
4: 아니었죠.
3: 우리가 되는 애들만 받는 겁니다.
4: 되는 애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인간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본능을 갖게 된 거죠.
3: 예.
4: 그러니까 늑대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해요. 근데
3: 예.
4: 개는 가축화 과정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의존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짓, 표정, 행동까지 다 반응하고 네. 심지어 도움도 청하잖아요. 그게 귀여워하거든요. 아, 날 도와주세요. 끙끙댈 때,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귀여워한 거거든요.
3: 예.
4: 근데 반면 늑대는 독립성이 되게 강합니다. 문제 해결로 직접 하려고 그래요. 동료와 협력하려고 하죠. 근데 걔는 동료와 협력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여워하는 겁니다.
3: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야생 늑대를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을까요?
4: 있겠죠.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츄어리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길들여져 있는 개가 이렇게 많은데
3: 굳이
4: 뭐 이런 거죠.
3: 예, 그렇군요.
4: 아, 야생에 부족해요. 야생 늑대 그냥 냅두면 돼요.
3: 알겠습니다. 아, 요것도 궁금했는데 정글북이라든지 원령공주, 늑대 소년 이렇게 미디어에서 늑대가 사람을 키우는 설정도 굉장히 많고, 그 로마 건국 신화에서도 막 늑대 젖 먹고 애들이 쌍둥이들이 막 자라고 이러잖아요. 왜 이런 콘텐츠나 설화가 많아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뭐 사람과 늑대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면 사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예.
4: 그러니까 새끼 늑대를 어미와 분리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과 함께 키우면 어느 정도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아니 새끼부터 갖다 태어나들 갖다 놓으면.
3: 예.
4: 아 뭐 늑대 소년은 사람을 갓난을 캤다가 늑대처럼 키우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반대가 정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연고자나 사육사들 사이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3: 아, 그래요?
4: 하지만 늑대는 이제 본성상 야생성이 있고 개에 비해서 사회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따르는 반려동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형글북이나 원령공주, 늑대소녀 같은 이야기들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창작이죠.
3: 왜 하필 늑대냐고.
4: 가까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늑대와 인간이 완전히 동등하거나 가정 내에서 완벽히 공존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3: 예.
4: 하지만 우리 개잖아요. 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한 켠, 한 발짝만 넣어가면 있는 늑대란 말이에요.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그 늑대 같은 인간 이야기들이 인간 내면에 있는 야성과 이성, 우리도 그 야성성 있잖아요. 야성성 있잖아요. 개한테 한 거죠. 자연과 문명의 갈등 같은 깊은 상징을 늑대 인간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야수성의 공존, 자유의 억압, 정체성 혼란 같은 복잡한 심리적인 주제를 탐구하는데 아주 적절한 소재가
3: 아닐까요? 그렇지, 그렇지.
4: 네. 예. 거기다 변신과 초인적인 그 능력들을 판타지인 요소가 붙으면 되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에서 쓰여요.
3: 예. 가령 뭐 호랑이나 사자의 야생성을 쓰기에는 또 너무 우리랑 거리가 멀고 그렇죠. 늑대는 약간 개 느낌이니까.
4: 예. 예. 그러니까 미디어 속 창작물들은 되게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르게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공존하는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와 감정을 주려고 합니다.
3: 예. 예. 그렇군요. 자, 늑대랑 개를 조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네가 생물학적으로 식성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4: 그러니까 개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3: 다 먹죠. 뭐 밥을 남은 밥을 줘도 먹고.
4: 먹죠. 다 계속 키키면 안 된다 하지만 다 먹습니다.
3: 아, 그렇구나.
4: 예. 네, 늑대는 주로 순수한 육식입니다.
3: 걔는 남은 밥 주면 안 먹네요.
4: 안 먹습니다. 사슴, 멧돼지, 토끼 이런 것들 야생 동물만 사냥해 먹죠. 근데 걔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공존하면서 제일 처음에 먹은 게 뭐였을까요?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3: 남은 밥.
4: 똥이었어요, 똥.
3: 아, 사람 똥.
4: 사람 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개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똥들이 막 널려 있을 때 개가 이 똥을 다 치워 주는 게 상당히 이뻐 보였던
3: 그래서
4: 거예요.
3: 그래서 똥개구나.
4: 예. 네. 나쁜 게 아니죠.
3: 예.
4: 사실 똥에는 사실 많은 양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간과 공존하면서 잡식성으로 진화합니다.
3: 예.
4: 인간의 식습관. 네. 먹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먹는 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식품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심지어 곡물, 야채, 가공된 사료를 소화하는 능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늑대도 상황에 따라서는요. 식물성 음식을 먹기도 해요.
3: 그래요?
4: 열매, 풀, 먹을 없으면 그것도 먹어야겠죠.
3: 예, 예, 예.
4: 하지만 개처럼 다양한 음식, 또 가공된 먹는 것을 소화하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3: 떨어진다.
4: 봐야죠. 그러니까 개는 인간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규칙적인 급식을 먹이를 얻는데 늑대는 사냥 능력이 생존에 직결됩니다. 거기다 결정 차이가 뭐냐면요.
3: 예, 예.
4: 소화 시스템이 달라요.
3: 아, 그렇죠.
4: 개는 심지어 녹말을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분을. 이게 큰 게 밥도 먹고 뭐 파스타도 먹는단 말이에요.
3: 사람이야, 사람.
4: 예. 그런데 늑대는 그게 없어요. 파스타 이거 못 먹습니다.
3: 탕수육 소스 못 먹네요.
4: 네. 탕수육에 그 알맹이만 먹습니다.
3: 알맹이만 먹습니다.
4: 더 얇은 놈들이 약간 벗겨먹는 아이들.
3: 그러네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다. 예전에 사람이 분변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람한테 더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식성이랑 닮아질 수밖에 없는. 아, 이것도 궁금한데. 그러면 새끼 늑대한테 개 사료 주면 먹나요?
4: 예. 개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늑대나 늑대 개는요, 개살을 먹기도 해요.
3: 예.
4: 처음부터 그 존재 왜 안 먹겠어요? 배고픈데. 그러니까 적절한 영양분 공급과 관리만 잘 된다면요, 개사료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사료는요, 개 잡식성 소화기에 맞춘 것이에요. 그래서 늑대는 육식성 본능과 영양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3: 예.
4: 그래서 야생 늑대 새끼에게 그러니까 개사료만 주는 것은 절대로 권장되지 않죠. 개사료도 먹여도 되지만 그것보다 또 계속 고기도 따로 주셔야 됩니다.
3: 아, 예. 요거는 뭐 좀 답이 예상되긴 하는데 만약에 늑대랑 개랑 싸우면 예를 들어 뭐 개 중에서 뭐 챔피언급이라고 치면 늑대가 그래도 이기겠죠? 예.
4: 그러니까 큰 늑대랑 작은 개랑 싸우면 이제 작은 개가 늑대가 이기고요. 작은 늑대랑 큰 개가 싸우면 큰 개가 이기겠죠.
3: 아, 그런가?
4: 예. 늑대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으려 했거든요. 강한 힘, 심폐 지구력 이런 게 있잖아요.
3: 아, 예.
4: 또 냉철한 심리적 능력도 갖춥니다.
3: 예.
4: 그런데 그러니까 치명적인 한 방을 노리면서 싸우거든요.
3: 예.
4: 실제로 늑대는요, 개 몸통을 딱 물어가지고요, 내장까지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3: 예.
4: 개는 사람에게 길들여지다 보니까요, 심폐 지구력이나 야생에서 싸우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종과 크기, 성격에 따라 뭐 결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아주 작은 품종과 늑대는 뭐 확실히 늑대가 우세하겠죠. 하지만 대양, 그렇죠. 대형 견종, 투견 종류와 싸우면 개가 이길 수도 있겠죠.
3: 풀테리어는 승산이 있다. 네.
4: 근데 좁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개가 유리하지만 유리할 수 있어요.
3: 자연에서는.
4: 야생에서는 그렇지, 늑대가 그렇지. 훨씬 유리할 겁니다.
3: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늑대와 개의 차이점. 뭐 시력이나 후각 같은 감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늑대 특유의 시그니처인 하울링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4: 그러니까 시력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늑대나 개나 다 시력이 나빠요.
3: 아, 둘 다 나쁘다?
4: 네, 둘 다 나빠요. 사람보다 확실히 잘 못 보나. 야간 시력은 좀 발달했지만 예.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볼 수 있지만 시력은 나쁘구나. 그다음에 색도 구분하지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이 감지 능력이 뛰어날 뿐이지 그러면서 넓은 시각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3: 시력 자체가 좋습니다.
4: 시력 좋습니다. 근데 늑대는 개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먼 거리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걸 봤을까? 개는 멀리 있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3: 그렇죠.
4: 사냥할 게 멀리 있는 걸 봐야겠죠. 예. 근데 후각은 개나 늑대나 다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이 있습니다.
3: 예.
4: 근데 늑대가 개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죠.
3: 그래야겠지.
4: 네, 그래야겠죠. 개의 후각 수용체가 약 2억 개예요.
3: 예.
4: 2억 개인데 예. 사람은 이 사람보다 한 50배 많은 거예요.
3: 예.
4: 근데 늑대는 개보다도 훨씬 더 후각 수용체가 많습니다.
3: 예.
4: 가장 큰 차이가 하울링에 오 하는 거 있잖아요.
3: 그 개들은 안 하잖아요.
4: 네. 예. 걔는 쾅쾅밖에 없으니까.
3: 그러니까
4: 늑대는 하울링은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영역 표시도 하고 무리 구성 간의 위치 확인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사냥을 할 때 넌 저쪽을 공격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느껴지고 울림이 깊어요. 자연스럽게 멀리 떨어지는 멀리 갑니다. 근데 개의 소리는 멀리 가지 않거든요.
3: 그렇죠.
4: 직격해야 개가 짖는 것은 사람에게 경고하는 정도, 또 관심 끄는 정도, 위험을 알리는 정도예요. 늑대의 하울링만큼 널리 퍼질 필요도 없을 뿐이죠. 그다음에 또 집단 의사소통도 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짖는 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짖는 거예요.
3: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유명한 짤에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게 나오는 거죠. 예. 하지만 자연에서 통하지는 않는다. 늑대는 왜 사람을 공격 안 합니까?
4: 예.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죠.
3: 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예. 공격할 필요가 없어서?
4: 네. 예, 그럼 세상에 예. 먹을 게 많은데 사람은 무서워요. 무서운데 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가면 상어가 스쿠버하면 상어 많이 보잖아요.
3: 예.
4: 상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요. 1년에 상어에 물려 죽는 사람은 6명에서 10명 사이에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3: 예.
4: 그 6명이 10명 사이에는 스쿠버는 없어요.
3: 아.
4: 상어가 보기에 스쿠버는 맛없게 생겼어요. 까만 옷 입고 공기통 메고 있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요. 매년 1억에서 3억 마리예요.
3: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
4: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사람이 상어를 무서워하지는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사람은 무서운 놈이에요.
3: 그렇죠.
4: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피해 갑니다.
3: 다 알아.
4: 예. 네.
3: 야. 예, 우린 여섯
4: 저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3: 알겠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늑대에 대해 더 파보겠습니다. 저희 에디터들이 이번에 좀 원고 구성을 하다가 이상형이 늑대 같은 남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흑심을 품는 남성을 늑대 같은 남자라고 했는데 요새는 얘네가 평생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로맨티시스트로 좀 이미지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4: 그러니까 부부가 무리를 이끌며 수컷은 사냥을 하고요. 암컷은 육아를 담당합니다.
3: 암컷이 육아 담당하고?
4: 네. 암컷이 사냥을 해요.
3: 예. 그러니까
4: 부부 중 어떤 합적이 죽기 전은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3: 그 뭐죠?
4: 예. 모든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새들이 다 평생 일부 일처제를 하잖아요.
3: 예.
4: 알 낳잖아요. 알 낳으면요 유전자가요 천차만별해요. 새들 바람 많이 핍니다.
3: 네.
4: 그러니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바람을 피지 않는다 알려져 있잖아요. 한쪽이 죽어서 재혼을 하더라도 예. 기존 배우자의 자식은 끝까지 신경 키워요.
3: 아, 늑대가?
4: 그건 아주 훌륭하죠. 정말 대단한.
3: 예.
4: 사전 안 그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새끼가 장성하면 생식을 하지 않는 대신 동생을 돌보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성을 찾아 새로운 무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3: 예.
4: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공격할 정도로 가족애가 유별나요. 이런 점에서 가족애가 유별난 점에서 난 늑대 같은 남자가 좋다. 이런 건 괜찮지만.
3: 네.
4: 늑대라고 해서 그렇게 뭐 일부를 이렇게 강하지는 않다.
3: 한국 사람들도 일부 일처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죠.
4: 알려져는 있죠.
3: 알려져.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지금 너무나도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 늑대와 개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개와 늑대 이야기 해봤는데요. 딱 75년 전 오늘은 슬기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가 탄생한 날입니다. 1950년 10월 2일이 스누피로 유명한 만화 피너츠가 처음 연재된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국내외 할 것 없이 피너츠 팝업 스토어도 군데군데 많이 열리더라고요. 자, 스누피를 달마시안이나 불테리어, 심지어 하얀 진돗개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사실 스누피는 비글종이고요. 스누피가 항상 집 지붕 위에 드러누워서 자는 이유는 폐쇄공포증이 있기 때문이고 또 스누피의 눈이 작은 이유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누피 잡지식 몇 개 던지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ジオセバシ。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다른미래를물려주려면지금해야하는일빈정현 EBS PD 의강연준비했습니다대한민국완전히망했네요와머리를부여잡은한미국교수의모습이대한민국을깜짝놀라게했습니다그런데놀란건그교수뿐이아니었습니다지난60년간의인구피라미드를살펴보던빈정현 PD 는그야말로공포감에휩싸였는데요하지만그모든놀라움과당혹감두려움의순간보다빈정현 PD 가정말보여드리고싶었던건다른이야기입니다저출생다큐제작 PD 가공포에휩싸인인구문제이야기들어보시죠
1: 저는 EBS 에서다큐멘터리를만들고있는빈정현 PD 입니다오늘제가여러분께들려드릴이야기는저출생에대한이야기입니다먼저짤을하나보여드릴게요그저희다큐에서가장화제가됐던짤입니다대한민국완전히망했네요와현재까지도출산율관련보도에좀많이인용이되고있는데요미국캘리포니아법대명예교수이신조앤윌리엄스교수님이시고요2022년에한국의합계출산율이 0.78명이다라는얘기를듣고이렇게깜짝놀라시면서하신말씀이이제대한민국완전히망했네요댓글반응이아주흥미진진합니다 8000개가까이댓글이달렸거든요네교수님을기쁘게해드려서뿌듯합니다마음껏분석자료로이용하세요우린앞에서든뒤에서든1등아니면안함아직놀라면안됩니다출산율은더내려갈거니까요이외에도한국의그저출생문제에대해서되게진지한의견들을많이달아주셨어요그러니까저출생에관한작은온라인토론장이형성된겁니다사실기뻐해야되거든요제작진은화제가됐잖아요그런데제작진으로서이다큐에서가장화제가되길바랬던내용이이장면은아니었어요망했다는얘기하고싶었던게아니었거든요앞으로잘해나가보자고만든다큐였거든요그런데이짤이이렇게화제가됐다는건지금의출산율에대한어떤국민들의어떤무력감자조섞인공감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처음에저출생주제로다큐를맡게됐을때진짜도망가고싶었습니다 PD 로서정말다루고싶지않은주제였어요아이를낳으라고말하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라고이문제에답이있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런데저출생다큐를기획하면서공부하면공부할수록저희팀모두가깨달았던건이저출생문제가우리사회모든문제와다있다는것이었습니다생각했던것보다훨씬방대하고복합적인문제이고성별간의세대간의지역간의갈등요소에원인으로서든결과로서든이저출생문제가다있었습니다그리고지금의이런경향이계속지속된다면미래세대에게엄청난부담을주게될것이라는걸머리로또피부로절감하게됐습니다인구피라미드변화인데요통계청관련사이트에들어가면이렇게연도별로이렇게스크롤을할수있습니다그러면피라미드가이렇게샥샥샥변해요제가처음이걸해봤을때느꼈던감정은공포였습니다인구는줄어들수있죠그런데모든세대에서같은비율로줄어드는것이아닙니다어떻게접근해야되나에대한고민이가장컸던것같아요왜냐면많은매체에서이미저출생문제를수십년동안다뤄왔고시청자들은피로감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기시감을극복하고싶었고이이슈에직면하게만들고싶었고변화를일으킬수있는그런동력을찾고싶었습니다성별세대지역간의갈등요소를부각시키기보다는미래세대까지포괄한그런거시적흐름속에서갈등이아닌변화와연대의동력을찾을수있는그런접근을하고싶었습니다그런열망으로저희제작진이인구대기획초저출생10편의다큐를만들었습니다일가정양립이라는말들어보셨나요좀정책적이고딱딱한그런좀행정적인그런용어죠개인적으로는가장다루고싶었던주제중에하나였습니다왜냐하면저도여성이고일을하고있고제주변에서도좀많이접해온그런문제였기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일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이렉트로 다뤘을 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던 차에 KDI에 계신 최슬기 교수님의 연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남자가 출산 휴가를 간다면? 이라는 연구였는데 아빠에게 의무적으로 1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번쩍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접근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이, 엄마가 어떻게 일과 양립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는데 남성이, 아빠가 어떻게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1995년, 네, 30년 전이죠. 그 시절에 누가 어떤 분이 제일 처음 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추적기를 한번 담아보자. 그 세바시에도 이미 두 차례 출연하셨던 이동수 씨와 그 추적의 과정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신데 두 번의 육아휴직을 쓴 자칭 프로 육아휴직러셨거든요. 기사 검색으로 저희가 정말 많이 뒤졌는데요. 가장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오래된 1호분은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1996년에 서울 교사 중에 남성 1호로 쓰셨던 김민호 선생님이세요. 당시 중학교에 근무 중이셨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내가 아이를 돌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무모하게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건표님은 2001년에 부산 공무원 중에 1호로 육아휴직을 쓰셨던 아빠입니다. 네. 당시 아내분과 TV를 보셨는데 일본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내분이 약간 도발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있지 해서 우리도 함께 해보자 하셨다고 해요. 이 두 분과 앞서 보여드렸던 이동수 씨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내분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롯이 그 기간 동안 아빠인 본인이 육아를 담당하셨어요. 세 분 모두 자기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바꿔놓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육아휴직을 쓰고 계신 또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하고 계신 그런 여러 아빠들을 취재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아빠 육아휴직이 아빠 본인에게뿐 아니라 아이에게, 아내에게, 가족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초창기에 비하면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들의 사용률은 4%. 왜냐하면 회사에서의 눈치, 경제적인 이유로 여전히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같은 분들은 심지어 제도의 바깥에 있으시죠. 저는 이 의제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를 아이를 돌보는 부모 혹은 예비 부모라고 전제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게 전제하면 정책이나 제도, 조직 문화, 우리 사회의 곳곳이 어떻게 바뀔까? 그렇다면 육아는 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다면 말이죠. 스웨덴에 라떼파파라고 있습니다. 한 손에 라떼 한 잔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흔히 저희가 방송에서 스웨덴 사례를 다뤄야 할 때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되게 좀 허무하거든요. 스웨덴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스웨덴이니까 가능하지. 복지국가니까. 우리랑 비교하는 거 안 맞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건 스웨덴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저출생 문제를 경험한 나라라는 겁니다. 1800년대 중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출산율이 급감했죠. 놀랍게도 100년 전 스웨덴은요, 저출생을 민족 존립의 위기로 보면서 피임 방지법도 제정했었고요. 그리고 여성이 일을 안 해야 출산율이 늘 거라고 생각해서 기혼 여성 고용 금지법도 발의가 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오늘의 스웨덴은 여성

이제 20년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입니다.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도 보여드려 볼 텐데요. 그러니까 중위 연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 국가의 인구를 나이 순으로 쫙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19살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었습니다. 2022년 지금하고 비슷하죠. 45세가 중위 연령이고요. 2050년에 58세, 2070년에 62세가 중위 연령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놀라우시죠? 네.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윗세대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미래 세대는 현재 아동이거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2050년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그 사회가 너무 가혹한 사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인구 구조에 맞춰진 이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가올 사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 지금의 세대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방송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큐에서 방송이라서 할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10대부터 70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 투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정년 연장과 청년 취업 지원 중에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어떤 정책에 더 시급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우선으로 투자해야 하는 교육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연금과 관련된 질문들도 던졌습니다. 투표가 끝났을 때 서프라이즈로 한 번의 투표를 더 요청드렸어요. 2050년의 사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투표해 봐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이나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세대, 다른 성별, 다른 삶에 대한 감수성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출생은 PD로서 정말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에 저는 이 저출생 문제를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촉발된 혹은 저출생이 촉발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좀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내리에 남았던 인터뷰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모두 불편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 시스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요. 망한 대한민국을 줄순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무신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7년 전 양말 광고를 겨냥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들과 지역도당에서 5.18 광고를 SNS에서 희화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민주당은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한편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거부로 오늘 협상이 결렬됐다며 내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약 2주간 전국은 선거 일교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전에서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종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박우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비 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 네. 네, 출근할까 말까 좀 고민 잠깐 하셨죠? 예, 웃음으로.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의류 쇼핑몰이 무신사의 7년 전 그 양말 광고를 SNS 직접 언급하며 비판을 했죠?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늘 X에 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또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비판을 한 건데요. 이 해당 광고에 대해서 제보 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또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주시라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7년 전 광고인데 이거를 다시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참에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를 모독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 예.
5: 무신사 측에서는 오늘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라면서 당시 사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마련을 해서 운영 중인지 공개했습니다.
1: 예, 그리고 국민의힘 거대시장 후보도 공식 SNS에서 스타벅스를 오히려 응원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라왔던 데 대해서 사과를 했죠.
5: 네. 이 김선민 국민의힘 거대시장 후보였는데
1: 예.
5: 이게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비판받는 와중에
1: 예.
5: 오히려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결국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 개별 언론사들의 사과문을 전달한 형식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댓글이 캠프의 이 스레드 홍보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별도의 계정을 통해 남긴 것이었다라고 했고요. 해당 봉사자는 5.18과 관련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적인 SNS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SNS 운영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내부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5: 네, 그러니까 오늘 현장 선대위에서 뭐라고 말했냐.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 또 이런 분들께서는 스타벅스 출입 자체가 국민들께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면서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 진압하던 장면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 비판을 했고요.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처벌한다라면서 5.18 같은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대통령이 어제에서 오늘 무신사 광고까지 언급하면서 이 광고를 통한 5.18 정신 폄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자, 일단 김유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4: 일단은 7년 전 무신사 광고 얘기까지 꺼냈잖아요.
1: 예, 예.
4: 그거는 이참에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뭘 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어떤 기업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1: 예.
4: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7년 전에 이 문제도 상당히 내부에서 그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1: 예.
4: 또다시 7년 후에 이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반면교사가 안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참에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여기에 그 설명도 좀 구차한 것 같아요. 거제시장 후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 무슨 자원봉사자였고 몰랐다. 몰랐는데 왜 하필이면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를 먹겠다는 걸 올립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정말 그 내재된 DNA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예. 성호성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서러워서 발언까지 저는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성호성 원내대표가 2020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1: 예.
4: 8월 19일 날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잖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이었어요.
1: 아~
4: 같이 가서 무릎 꿇고 예, 했단 예. 말이에요.
1: 어허.
4: 그때 6년 전에 그 모습은 그러면 전혀 진정성 없는 태도였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대기업들의 이 뭘 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마케팅 행태.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함께 동조하는 듯한 모습. 또 국민의힘의 어떤 그 투탑들의 모습까지 더해져가지고 정말 심각하다. 이거 정말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까지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예, 장 소장님.
3: 김희정 의원님께서 똑소리 나게 잘 비판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 뭐 똑같은 생각이고 그 거제시장 후보의 해명이 좀 가관인 것 같아요. 이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1: 예.
3: 정치할 자격과 후보로서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게 거의 한 이틀 동안 대단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렇게 둔감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무신사 언급은 이거를 7년 동안 기억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제보받고 아니면 누군가 알려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에도 내 스벅 들렀다 출근해야지 뭐 이런 그 댓글도 그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라는 점이고 과거신 기자도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
6: 여러 사안들이 있죠.
1: 예, 예.
6: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거제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조금 애매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개별 언론사의 사과문을 보내드렸다고 했잖아요.
1: 예.
6: 그러니까 공개 SNS로 전체 사과문을 올린 게 아니라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됐던 언론은 한 곳에만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보낸 식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공인으로서 사과한 태도는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리스크를 관리할 때 최대한 소극적으로 이슈가 안 되게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자꾸 이슈를 키우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에 당 지도부를 포함을 해서
1: 예.
6: 과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마 유권자들께서 다 표에 반영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1: 김민정 의원님이 아까 송은석 원내대표 그 서러워서 더러워서 네. 그 발언을 취재할 때 우리 과거신 기자가 현장에 계셨었나요?
6: 아니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1: 아 그럼 그 취재 기자 그쪽에 있었고.
6: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기자가
1: 예.
6: 처음에 텍스트로 된 그 이제 공유되는 것만 봐왔을 때
1: 예.
6: 더러워서? 이게 진짜 맞나? 바로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예.
6: 그래서 이후에 이 추가로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거였고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6: 아, 갖고, 예, 뭐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1: 예.
6: 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만.
1: 예.
6: 글쎄요.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1: 예.
6: 여기 자리에서 다 아는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바이든 날리면 시즌2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3: 제 과거신 기자님이 저 기사 쓰시기 전에
1: 예.
3: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1: 오.
3: 저한테 멘트를 따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 예.
3: 방송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1: 아,
3: 후배도
1: 예.
3: 못하고.
1: 아.
3: 아깝습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1: 이 자리에서 하세요.
3: 많이 해가지고.
1: 아, 많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무소속 후보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당선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군요.
6: 네, 지금 이제 컷오프 이후에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관영 후보가 최근 이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1: 예.
6: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본인에게 주어진 잣대가 너무 불공평하고 과도하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1: 예.
6: 사실상 이번 전북지사 선거가 정청래 대 김관영의 대결로 압축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6: 조승래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KBS 라디오에서 김관영 후보는 당원 당규에 따라 제명 처분을 받았고 이 제명 처분에 불복해서 출마한 거기 때문에 이 다른 대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를 고치거나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복당이 안 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거의 지금 감정 싸움 수준이 됐네요. 당 대표 바뀌어도 못 들어온다.
6: 그쵸.
1: 당신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자, 일단 김관영 후보의 이제 무소속 신분임 불구하고 지금 유원택 후보와 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또 경쟁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김희정 의원님?
4: 제가 그때 한 2, 3주 전에 네. 전북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바가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1: 예.
4: 근데 거의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1: 오히려
4: 생각,
1: 더?
4: 예. 이제 그게 여론 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 당에서 전북 민심을 잘 수습하고 이 선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마 그래서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전북 방문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북의 민심은 좀 들어보니까 일단 인물론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1: 예.
4: 그러니까 이제 12시간 만에 현직 이제 도지사를 딱 제명을 했는데
1: 예.
4: 유사한 의혹을 가지고 식사비를 대납한 도의원은 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또 그 의혹의 또 중심에 있었던 또 다른 후보는 정식으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공천을 받은
1: 예, 예,
4: 거예요.
1: 예.
4: 이게 공정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호남을 이제 민주당이 텃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서가 있어요.
1: 아.
4: 또 다른 또 약간 소외감? 광주 전남과는 또 다른
1: 아, 그렇군요.
4: 예, 그런 결이 있기 때문에
1: 예.
4: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 대표를 향한 그래서 당에서 정말 이 부분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민심을 잘 읽어서 선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1: 장 소장님.
3: 김관영 지사에 대한 인물론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뭐 반정청래 정서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 후보가 인물 경쟁력이 없으면 이거는 이러한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
1: 예.
3: 또 하나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상존해 있는 것 같고 또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청대 자신은 친명 이 구도를 갖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나는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정청래 대표를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그냥 한 명만 팬다. 그리고 그냥 선거 컨셉이 정청래 나빠요. 이제 이 선거 컨셉으로 계속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언론도 지금 이제 김관영 지사에 대해 주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주목도 높아지면 전북 유권자들도 더 주목해서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더 우리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북도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돼버린 셈이어서 전북지사 예. 선거 자체가
1: 예.
6: 이렇게 될수록 이미 짜여진 프레임. 아 이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가 되 있거든요. 그리고 김관영 지사의 성적표만큼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때 어떤 포지션으로 임하게 될지가 정해지는 선거가 되어 버려가지고
1: 예.
6: 어떻게 보면 반청 좀 기류가 이쪽도 한 곳에 모이게 되고 그 반청이 기수처럼 돼버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 선거가 좀 과열되는 게 있어가지고 뚜껑 열어보면 재밌겠다 싶긴 합니다. 네.
1: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큰일이죠.
1: 아,
4: 예.
1: 예.
4: 그런데 그다음 바로 8월달 전당대회에도 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최소한 정청래 당대표는 재신임에 큰 장애물을 그렇죠.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많겠다.
4: 어려워지죠.
1: 그러니까
3: 예를 들면은 전북 이 지사 선거뿐만 네. 아니라 네. 대구나 부산 중에 한 곳을 지게 되면 아니 당초에
1: 15대 16 대 이렇게 나왔다가
3: 김부겸, 전재수 이 사람들 경쟁력으로 했으면은 네. 여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당신이 가가지고 오빠라고 그러고 세네 번 가가지고 민주당 지도부 데리고 가서 휘젓고 다니니까 역풍 분 거 아니냐. 당신이 선거 지금 다 망친 거 아니냐. 예. 이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공격을 당한다면 연임하는데 당대표 선거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는 몰라도 예. 대구나 부산은 이제 우리끼리 치를게. 당신 내려오지 마. 라고 이제 맡기고. 스크린 쳐놓은 상황이니까 예. 전북에 집중적인 유세를 해서 여기 최대한 예. 김관영 후보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4: 전북에 신경 쓰다 보면 예. 아마 대구 경북이나 부산 쪽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3: 그래서 아, 그렇군요.
1: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내일부터 13일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후조정 결렬 때문에 지금 내일 이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총파업이 임박했다. 지금 노동부 장관 얘기하고 있다 4시에 뭐 얘기 나오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권고신 기자.
6: 네, 그러니까 오늘 고용노동부가 공지를 했습니다. 김영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늘 오후 4시부터 노동부 경기교육노동청에서 개최된다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자율교섭을 주선을 하는 건데 중노위 차원의 사후 조정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는 회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요. 예. 앞서 이제 중노위가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를 했고 노조 측은 동일했지만 사측이 수용 여부를 계속 밝히지 않고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고 총파업에 임박한 상황이었는데 예.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자 김영훈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노동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예. 사실 이게 좀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또 시각으로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중계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유정 의원님.
4: 우선, 이제 삼성은 사실상 국민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국민기업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런 노조의 그 노조 활동 자체가 국민적 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여론이 상당히 좀 싸늘한 것 같아요. 아. 예, 여론이 좀 싸늘한 것 같고.
1: 그러니까 누구의 싸늘합니까? 노조의 싸늘한
4: 거죠. 노조의 싸늘한 아.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노동 상권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물론 존중하지만, 이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약간 배부른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정서들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대체 인력을 그 투입을 할 때 그 예. 노조원들이 가는 거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동력을 좀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나 뭐 총리나 전부 다 이 최악의 경우에 긴급 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건 하나의 압박카드라고 생각하고요. 정작 발동권을 가진 노동부 장관은 계속해서 대화로 끝내야 된다. 대화로 이거 타결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막판에 장관이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내일 총파업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도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노조가 선 넘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비판적 발언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장관이 타결을 끌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약간 기대해 봅니다.
1: 예, 장 소장님.
3: 평론하기가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인데 예. 참 이들의 성과가 그 내용들을 예. 보면 막 6억, 7억 막 이런 거잖아요.
1: SK 하이닉스 예, 뭐 이렇게 보면 예. 또 이제 삼성도 논의되는 곳을 보면
3: 예. 예. 6억 7억 정도 되는데 참 일반 국민들이 쉽게 만져보기 어려운 평생 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6, 7억을 저축하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세금 떼면은 한 뭐 4, 5억 정도 받겠지만 그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그런 걸 갖고 성과 갖고 이렇게 파업하네 안 하네 주네 안 주네 이런 거 자체 평론하는 게 예. 참 동떨어진 얘기 같아가지고 일단은 평론하는 게 쉽지 않다, 괴롭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극적인 타결을 갖더라도 삼성 내부에 노노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파운더리랑 뭐 메모리 사업부랑 분명히 성과 부분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반도체와 비반도체와.
3: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으로. 그리고 이 정도로 만약 성과급을 주게 되면 뭐 오늘 보면 카카오도 성과급 30% 내놔 막 하면서 파업할래 이러잖아요. 조선 방산업체들 이익 많이 나는 곳 다 이런 식으로 성과급 더 달라고 파업할 거란 말이에요.
7: 그렇죠.
3: 대통령에게 큰 짐이 얹어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지금처럼 계속 모든 기업들 정말 돈 많이 잘 버는 대르면 한 20개 기업들 계속 파업한다 그러면 계속 뭐 노사정의 하고 뭐 노동부 장관 가서 하고 뭐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참 문제네요.
7: 삼성전자가 원래 성과가 많이 나면 기존에 PS라고 해서 거의 한 연봉의 반 정도는 꽤 그렇죠. 많이 그 대우를 잘 받았던 회사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이익이 너무 많이 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여금을 주는 상황이니까 또 그 비슷한 이익을 낸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 정도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 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3: 근데 이미 노조는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과급 안 주면 우리 회사 망하게 할 거야. 뭐 회사 기밀 우리 중국에 팔아 넘길 거야.
4: 5천 피 만들 거야.
3: 주가 떨어뜨릴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7: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네. 참 이게 평온하기도 괴로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7: 김영우 노동부 장관이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또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또 같이 들어가서 이게 또 노동부 장관이면서 그 노조 위원장 출신이니까 뭔가 협상을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좀 타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노조 활동 열심히 하시는 과부신 오마이뉴스 노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6: 사실 삼성전자 노조의 아쉬운 점 말하실 것도 없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과 좀 별개로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얻어가지고 그 투쟁에 돌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도하게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명분이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기금조정권 발동할 수 있어. 라고 엄포식으로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또 그러고 나오니까 또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전자 측 사측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네. 이게 또 약간 여러 가지 좀 출렁이는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대당 충돌로 가지 않고 오늘 안에 정리가 되는 게 일단 베스트다. 그리고 오늘 이번 사안이 어쨌든 한국의 노동운동 역사에 조금 크게 기록이 돼가지고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 뜯어보면은 되게 깊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7: 예.
6: 그래서 너무 단선적으로 와서 노조 나빠 뭐 이것도 다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노조하는 건 다 옳으냐 이것도 아닌 거고 그 사이 어딘가쯤에 우리가 선을 한번 그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3: 근데 이게 극적인 타결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다 양보해가지고 노조가 그래도 뭐 한 6, 7억 받을 거를 한 5, 6억 받아요.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대단할 것 같아요.
7: 그렇죠.
3: 그러니까 나는 연봉이 1억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연봉에다가 성과급으로 5, 6억을 더 받아? 이거 되게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우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7: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도 계속 좋고 성과급이 그렇죠. 더 받을 거란 예측이 돼요.
3: 3년 정도는
7: 보자. 네. 그래가지고 내년엔 더 많이 받는다고 지금 SK하이닉스 경우 그게 얘기가 나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올해 5, 6억이었는데 내년에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 같은 노동자들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
3: 일할 의욕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 이걸 빨리 타결하는 게 급선무니까요. 복잡합니다.
7: 노사협상에 또 어떤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산별노조 타협도 있는 것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이게 지금 직접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한데 이번 이제 타결을 통해서 만약에 큰 대기업들 노사관계 어떻게 만들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새롭게 해야 될 그러니까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한유세 과고신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8: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7: 네, 박종현 판사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한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일찍 도착하신 우리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네,
7: 빗길이 좀 괜찮으셨습니까?
9: 빗길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오기 위해서.
7: 예.
9: 열심히 왔습니다.
7: 아, 그렇군요. 문제 좀 겸손한 자세로 방송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네요.
9: 저는 이제 민주당이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7: 예, 예.
9: 겸손해야 된다. 오만하면 안 돼요.
7: 그렇죠.
9: 그런데 김종인 우리 최고께서는 예. 다루시는지
7: 아...
9: 최근에 북감의 한동훈
7: 예.
9: 후보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오만해진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4: 바로 지금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7: 아, 아니야, 아니야. 그 조사를 좀 자세히 좀 읽고 오시느라.
9: 없으니까 신나게.
7: 예, 들어오시는 중이에요. 아, 예, 지금 저희가 욕하는 걸 듣고 있어요.
9: 신나게
7: 어, 지금 방문,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어요.
3: 일어나서
7: 들어오고 있어.
3: 일어나서.
7: 어제 막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 말이 방송을 아시는 분이 막 메인 카메라 앞에서 막 지나가고.
9: 여기서 뒷담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10: 뒷담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뛰어.
7: 전 최고위원.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잠시 소개를 할 거긴 하지만 그 채널 A 관련 또 여론조사 내용이 또 네네. 의미 있는 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으시죠?
10: 굉장히 좋습니다.
7: 네, 알겠습니다.
3: 근데 공교롭게도 네. 한 번도 늦지 않으시다가 네. 여론조사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로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만하고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10: 비가 많이 왔는데 예. 제가 지금 그 저희 고양시에서 그 개소식 그 우리 시도의원들 개소식이 있어서 거의 참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가서 격려하고 뭐 이거 하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4: 구차한 변명입니다.
3: 구차하지는 않고
4: 개소식입니다.
3: 개소식은 가야죠.
10: 개소식도 어떻게 안 가요?
4: 아니 약속된 방송이잖아요.
7: 네, 가야지. 예,
10: 늦어요. 비가 와서.
7: 예, 맞아요. 자, 일단,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이제 판세를 진단을 했는데, 불경은 어렵지만 해볼만 하다. 근데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이 어렵다. 실제로 정원호,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줄고 있는 조사도 나오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이제 과대 포장됐던 질소 포장지가 뜯겨나가면서 정원호 후보의 시체가 드러난 결과다. 뭐 이렇게까지 또 비판을 하던데, 일단 서울 상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네.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9: 저는 사실상 서울 상황이 뭐 녹록치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예. 선거를 앞두고는 겸손한 자세라고 보고요.
7: 예.
9: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본 선거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D-13이지 않습니까?
7: 그렇죠. 그렇죠.
9: 그런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맞는 말 같아요. 예. 하지만 정원호 후보의 경쟁력은 사실상 오세훈 후보보다는 뛰어난 건 맞아요. 안정감도 있고
7: 예.
9: 쌍꾼보다는 일꾼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이 한 번도 그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흐름에서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서울시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이 되고요.
7: 예.
9: 다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2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개의 자치구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요.
7: 예.
9: 그러면 각 구의 구청장들의 경쟁력이 그 합이 결국에는 정원호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25개 구의 경쟁력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략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7: 예, 그렇군요.
4: K라디오
7: 김재혁 최고는?
10: 그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의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야 저렇게 새로운 후보를 하나 발굴을 했구나. 그리고 무슨 싸움꾼이 아니고 운동 뭐 골수 운동권도 아니고 뭔가 그 성동구청장으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은 분을 모셔왔으니 예. 그래도 상당히 성공했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자꾸만 회피형이더라고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겠다라고 나서거나 도전자의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발을 빼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 보면은 경찰관 폭행 뭐 이런 논란을 통해서
7: 예.
10: 이거 인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7: 예.
10: 그 다음에 뭐 공약 발표하는데 뒤에서 대답하지 마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이분은 뭐지 도대체
7: 예.
10: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도전자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추적에 발판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또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친청 친명이 뭐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부 갈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 예,
3: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을 대표가 한 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를 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1차 판세 분석 보고서를 올렸을 거예요.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체크하지 않은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줘요. 당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대단히 좀 위험스러운 신호를 읽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 후보가
7: 예?
3: 자신 있으면은 본인이 일 잘하는 그런 성과 있는 행정가 출신이라면
7: 예.
3: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 후보가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다면 검증하는 차원에서라도 예. TV 토론 적극적으로 임해야죠. 근데 그냥 뒤에서 빼면서 아웃복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웃복싱으로 경기 못 이깁니다. 그러한 위험도를 정청래 대표가 좀 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그 토론이 맞죠? 20...
9: 아니요.
7: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랍니다. 예. 오세훈 후보도 악재가 있긴 하잖아요. 김인정 의원님. 예.
4: 아니 철근을 2,257개가 빠졌어도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인데 예. 2,570개 178톤이 빠진 거 아닙니까? 아. 이거를 나는 몰랐다? 단순 실수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더군다나 네 번이나 시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7: 그렇죠.
4: 이런 후보가 다섯 번 한다고 서울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하. 그런 점에서 저는 정원호 후보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쁘냐? 예.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느라고 바쁩니다. 예. 그래서
7: 아, 무가치함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함과 예, 싸우는
4: 시민의 불편함과 예. 나는 싸우겠다. 예. 쓸데없이 네거티브하거나 예.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토론 많이 한다고 경쟁력이 올라가냐. 이런 얘기 본인이 했었잖아요.
7: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할 때.
4: 예. 예. 그런 얘기 경선 때 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에서 하는 건 다 나간다니까요.
7: 예.
4: 그래서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고 있는 정원호 후보한테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10: 근데 선거라는 건 원래 그 후보 간에 싸우는 거예요.
7: 그렇죠.
10: 그 후보 간에 본인이 내가 더 정당하고 당신이 잘못됐다라는 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걸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거를 왜 해요 그러면?
4: 근데 원래 싸움 걸고 네거티브 하는 쪽은 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10: 아니 네거티브라기보다는
3: 검증.
10: 그거는 그
4: 뭐 조국 후보예요?
10: 오우야.
4: 조국 후보 대변인이에요.
10: 조국이.
4: 조국 후보 대변인이에요.
3: 김용남 만세.
7: 대체 중립을 지키세요.
4: 그렇습니다.
3: 패널이 중립을 왜 지켜요?
7: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아예 또
10: 아니, 그래도 뭐, 저, 예를 들면, 네가티브와, 그 다음에 검증의 경계가 사실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왔다 갔다 예. 해서 예. 너무 심하면 유권자들이 야, 저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거 다 덮어놓고, 야,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러면 선거가 필요 없죠. 그건 사실은 본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당신이 이런 거 문제 있지 않아? 예. 이거 하지 않았어? 라고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럼 지금 누구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아니 왜 GTX A 노선 하는데 철근 빠졌을 때 도대체 왜 그거 국민들한테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고
7: 그 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9: 아니 잠시만 보세요. 제가 뷰를 정확하게 들어드릴게요.
7: 잠시만.
9: 아까 뭐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에 예. 그 폭행 사건으로 인성을 운운합니다. 31년 전에 그 사건으로.
10: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고.
9: 아니 그런다는 거 인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31년 전에 인성에 대해서 뭐 100번 양보해서 그때 뭐 폭행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7: 예.
9: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리지는 않겠다고 반성을 하고 송동구에서 12년을 구청장으로서 3번을 송동구정의 성과로 보여줬고 그 구정을 토대로 서울시장 후보가 됐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치열한 거문급들과의 경선을 통해서 됐습니다.
7: 예.
9: 인성하고 시민들과 당원들이 검증해 주는 부분하고 이게 사실상 어떤 뭐 이게 전 네거티브 아니고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 후보에다가 오물 묻혀놓고 아 냄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뭐냐면 이 철근 문제는 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 영역입니다. 본인 시장 그것도 네 번이나 입바닥에 한번 빠졌지만 네 번을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 이 많은 서울시민들이 다니는 중요한 사업에 철근이 빠져서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12번의 회의를 통해서도 그 균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놨다가
7: 예.
9: 본인이 선거를 나가겠다고 한 이틀 뒤에 비로소 대행한테 보고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7: 예.
9: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묻는 게 검증이지
7: 예.
9: 31년 전에 인성을 끄집어서 옷에다 묻혀놓고 아 냄새나 냄새나 왜 냄새나냐고 저기 대답해 이거예요.
7: 예.
9: 당신 묻혔잖아. 지금 정원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10: 저는 31년 전에 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서 지금도 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정원 후보 인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7: 예.
10: 다른 방송에서도 뭐 들으셨겠지만 아니 그거는 젊은 시절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뭐 5.18을 자꾸 끌어들여서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한 가지로 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 은 공적 영역입니다. 경찰관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그때 당시에 이건 완전히 사적인 개인적인 친구와의 뭐 다툼이라고 보시는 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4: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를테면 반성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네. 있죠. 그럼 저라도 비판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반성했고 구청장 세 번 나가는 동안에도 반성했고 작년 12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생 정말 반면교사 삼으면서 반성하며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끄집어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3: 상대 후보니까 뭐
10: 너무 심하게 하면 유권자들이 쟤네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3: 그리고 저 서영주 소장님이 서영주 소장님이 뭐 철근 관련해서 뭐 보고도 안 하고 뭐 예. 보고 못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 예.
3: 오세훈 후보의 공식적인 어쨌든 설명과 해명은 그 반론 차원에서 좀 읽어드리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보강대책에 착수했고 이후 6개월간 철근 누락과 안전대책 등 총 51건의 공정사항을 공문을 통해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다 보고를 했다. 받아보고도 그 보고를 받을 때는 현장에선 아무런 의견도 냈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진작 안 알려줬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유체이탈 무책임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9: 그게 오세훈 시장 캠프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3: 오세훈 후보의 그렇죠. 회복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9: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왜 거짓말하냐고 제가 자꾸 지적하냐고.
3: 뭔 거짓말.
9: 왜? 기자들한테 이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예. 세 가지로 거짓말합니다. 첫 번째.
7: 예.
9: 이거는 순수하게 현대건설의 실수다. 이거 아셨어요? 어이, 난 TV 보고 알았다. 몰랐다. 근데 보고 안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가요? 이런 분이 행정을 맡아야 돼요? 사고가 나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지체된 안전은 참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사선이라 했다면 이런 문제를 TV를 보고 알았어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이거는 참 챙기지 못했습니다.
7: 예.
9: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공직자에 출마하는 후보로서의 자세지 어떻게 이게 TV 보고 알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니까 현대건설의 실수다. 그냥 이거 그냥 왜 자꾸 네거티브하냐. 그리고 이거 보도했던 MBC 기자 법적 처벌하고 말하는 사람들 다 입틀막하고 입틀막 DNA 남탓 DNA 누가 생각납니까?
3: 야당 후보가 무슨 어떻게 입틀막을 해요?
9: 아니 지금 MBC 기자랑 국토부 직원이랑 이 분들 지금 법적 책임에서 걸었어요. 예, 세개 혐의로 그러니까 해서.
3: 국회 나와서 뭐 위증을 하거나 다른 얘기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법적 조치하는 거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 모두 다 대통령 책임입니까 그러면?
9: 기자들을 걸었어요.
3: 기자들을?
9: MBC 기자를 4명이나.
3: 아 그거는... 아, 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못하겠네. 그럼 좀 심했지, 아, 거기서. 에이.
9: 뭘 심해요.
7: 자, 부산 북갑으로 갈게요. 예. 두 분, 아, 두 분 얘기 충분히 다른 데서 많이 하시고.
3: 죄송합니다.
7: 예, 자, 부산 북갑. 아, 오늘 채널A 유래로 리서치한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 조사한 거고요. 아, 부산 북구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 3자 대결 구도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0.5를 얻으면서 5차 범위 내에 박빙이지만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한동훈 캠프 측에서 의미 있는 조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김주혁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10: 3자 대결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 그 앞선 거니까 물론 이게 오차 범위 아니니까 예.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보면 맞는 거죠.
7: 예.
10: 여기 박민식 후보가 20.5 이거는 뭐 십몇 프로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예. 분명한 그리고 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들이 다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2강 일중 내지는 일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진 거고
7: 예.
10: 둘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양자 대결을 하면 다 오차 범위에서 뭐 1-2% 뭐 이렇게 되고 심지어 0.8, 0.9 이렇게까지
7: 예.
10: 갔지만
7: 예.
10: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건 그냥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따지고 보면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7: 예.
10: 그래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잖아요. 우리가 3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어.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봐. 되고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7: 예.
10: 정말 보면 한 달 내내 천신만고 끝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운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뭘 하나를 잘해서 확 올라가거나 뭘 하나 못해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7: 예.
10: 본인이 몸을 갈아 넣어서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노력한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죠.
3: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쯤이나 좀 이제 1등으로 올라서는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속도가 빨라서 스스로 좀 놀랬고
7: 예.
3: 이 여론조사에서 좀 놀란 것은 하정우 후보가
7: 예.
3: 상당히 좀 낮은 30%대 초반, 32%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하정우 후보 측에서 엄청난 충격일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온 것보다
7: 예.
3: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30% 초반을 3자 대결에서 기록한 것은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선거운동을 한 2주 이상 했는데도 이렇게 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긍정평가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없다 아니면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다 이것을 빨리 인지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또 한두 번 더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면 상황이 고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한동훈 후보 측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페북이나 각종 언론에 상당히 좀 박민식 후보를 모욕하는 그러한 모욕하고 압박하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7: 아, 그래요?
3: 그래서 감정을 좀 안 건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데 한 참모가 박민식 후보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페북에다 딱 써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당신 지지율 낮으니까 사퇴해 이거잖아요.
7: 예, 예.
3: 이렇게 감정을 건들면은
7: 절대 사퇴 안 한다.
3: 안 하죠.
7: 사퇴할 것도 안 한다.
3: 차라리 언급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대단히 좀 감정적으로 좀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괜히 이렇게 되면은 야 그거 좀 한번 앞서더니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그냥 가관도 아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선 더욱더 겸손하고 조심하고 낮은 자세로 참모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약팽소선 있잖아요. 생선을 구울 때 정말 조심스럽게 뒤집어라. 그 마음으로 선거운동 제발 겸손하고 차분하게 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 자, 민주당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김윤정 의원님.
4: 채널A 여론조사는 처음이죠.
10: 네.
4: 부산 북갑은.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도 아마 몇 번 더 거듭하겠죠.
7: 예.
4: 그러면 그 추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태껏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지형을 최초로 지금 오늘 오후에 이게 나온 거라서 아마 네. 각 후보 진영에서도 열심히 지금 이거 분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 처방도 나올 테니까 저는 하정 후보 측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7: 예.
4: 또 다른 여론조사가 또 뭐 반색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태까지는 그래도 오차범위 내건 바뀌건 선두를 유지해 왔는데
7: 예.
4: 최초로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7: 예.
4: 끝까지 모른다. 더군다나 본 선거 운동 딱 시작하기 전날 좀 이게 나왔잖아요.
7: 아하.
4: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해야 된다.
3: 그럼요.
4: 예, 말씀 맞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7: 네, 말씀한 대로 아무리 그걸 100번 뭐 하정우 후보가 그래도 어떻게 계속해서 어떤 디폴트값 유지하고 있다라고 뭐 실드를 친다 하더라도 황색등은 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 이게 적세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확승세 실험이 터졌다는 게 이제 민주당 내의 지도부가 지금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가는데 선거 전략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지금 보면은 부울경이 어렵지만 뭐 좀 그래도 기대를 한다는 식의 메시지보다는 내려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선거 전략으로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더

0: 메시지가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거든요.
1: 어.
0: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뒤에 있다. 국정지도 60%가 넘는다.
1: 예.
0: 부산 복구하면 뭘 해줄 수 있다.
1: 아.
0: 그걸 하정과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1: 예.
0: 그런 메시지 못 들어보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도부가 전북하고 싸우고 있어요.
1: 아, 그렇죠. 김관영이서.
0: 그러니까 무소속 전북 예. 후보한테 신경 안 써도 돼요. 언제부터 무소속 후보한테 신경을 써가면서 선거 전략을 구도로 짭니까?
1: 예, 예.
0: 저는 사실상 불경이 우리 이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핵심이다.
1: 그렇죠.
0: 그걸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더 골똘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 좀 그런 좀 뭐 조언?
2: 김관영 지사랑 싸우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업보죠. 그
1: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까지 하지 말고
2: 하지 말고
0: 전체 선거 전략을 불경에 조금 더
2: 아니 거기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자기가 공천을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거기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1등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를 사수하려고 신경 쓸 수밖에 없죠.
0: 아니, 이번 지방선거
2: 정청래 대표의 대단히 잘못된 공천은 전북이고 종로구청장이라고 볼 수밖에
1: 아,
2: 없어요.
1: 종로구청장
2: 거기도 금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공천 밀어붙였잖아요.
1: 네.
2: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3: 정복하고.
1: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 다음에 홍정기 대표 변호사가 하정 후보를 향해서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AI 수석 임명 직후에 현재 주당 7만원대 AI 스타트업 주식 4,400여 주를 주당 100원에 매도했다는 건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해충돌이다. 하지만 이제 하정 후보 측과 관련 기업에서는 아니다, 이거 전혀 문제 없이 네이버 허락받고 다 한 거다. 신고한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김정혁 최고부터 말씀하시면.
3: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공무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 치더니, 야, 이것도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서 뭐 서로 나눠먹게 하는 것처럼 AI 그룹에 AI 그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구나.
1: 예.
3: 라는 생각들을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김성훈이라는 그 업스테이지의 대표.
1: 예.
3: 이분이 하정우 씨가 뭐 어디 해외 무슨 홍콩 과기대인가에 뭐 갈 때 뭐 임명될 때 그 추천서 써주고 서로들 막 너무 고맙다 그러고 AI 미디어랩 서로 물려받은 사이예요.
1: 예, 예.
3: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네이버에 있다가 떠나가서 업스테이지라는 경쟁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경쟁사를 만들면서 여기서 하정우 씨를 불러다가 그 여기를 그 주식도 주고 그 다음에 기술 무슨 뭐 교육 자문을 했대요.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더구나 IT 기업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정보가 생명인 그런 기업에서 네이버가 야 우리 회사에 있던 애들이 나가서 우리와 경쟁하는 업체를 하나 차렸는데 우리 회사의 AI 연구소장이 거기로부터 주식을 받고 그 다음에 월급은 우리한테 받으면서 무슨 거기다 기술 교육 자문을 해준다 그러면 그 기술 교육 자문인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기술 교육 자문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네이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 뭐가 하고 있는지를 그쪽에다 준 건지
1: 네.
3: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해관계의 충돌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배임에 해당하는 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예.
3: 지금 얘기하신 게 좀 줄일게요. 또 물어보면 얘기할게요.
1: 예, 자 민주당
2: 반론은 못하죠.
0: 아니, 반론은 가능해요.
1: 아, 해주세요.
3: 가능해야지 어떻게든지.
0: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1: 예.
0: 이게 정치의 이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정치 그 색깔이 너무 들어가 버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다.
1: 아.
0: 예를 들면 아까 뭐 네이버 이런 부분에 있던 이 하정우 당시에
1: 예.
0: 그 수석이
1: 예.
0: 업스테이트 그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냐.
1: 예.
0: 근데 이 생태가가요. AI든 스타트업이든 거대 공룡이 있으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지류상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주류 인재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NHN이라든지 그 업계에서 주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스타트업들을 꾸려요. 거기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뭔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에서 못 받아들인 것을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뭐지? 이게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다 하는 일인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을 하네? 라고 답답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한판 승부가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1: 예.
0: 이 스타트업계 생태계를 아는 사람 데려다가 하정우 후보와

0: 그 다음에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는 어떤 이런 비판의 포인트를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다면
1: 예.
0: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국민들이라든지 뭐 북한 주민들도 충분히
1: 아하.
0: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 이거는 뭐 배임이네 뭐 이해충돌이네 그건 할 수 없다.
1: 예. 20초 끝나야 되세요.
0: 네.
1: 아, 예. 일단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인복에 있다라는 말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사람 복이 많다는 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무엇보다 인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내 주위에 고마운 얼굴들이 떠오른다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 자부해도 좋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복이 되어주는 이 시간.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0: 인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딜 가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건 나 또한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이기 때문에 자부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악연도 있죠.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한국 같으면야 안 보고 살면 되겠지만 여기 미국은 특히 한인 사회는 좀 다릅니다. 보기 싫다고 안 보겠다고 마음 먹어도 뒤돌아서면 만나게 되는 것이 이 한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예 한인 사회를 떠나면 모를까 어차피 애난데일, 페어팩스, 엘리코시리 등등등 벗어나지 못하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사람만 쳐다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애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더라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굳이 인사할 필요 없고요. 설사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해도 그냥 답례만 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도 알 겁니다. 그런 나의 행동에 대해 뒤에서 혹 뭐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해보면 해볼만 하더라니까요. 이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함이 아니라 흔함이랍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오늘도 라라랜드와 함께 즐겁고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라면서요. 늘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픈 저는 송은경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날씨 이야기. 중국 남부 지역에 예년보다 이른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이저우성과 후난, 후베이성 등지에서 산사태와 침수, 급류사고가 잇따르며 현재까지 18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각지에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구이저우성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폭우 영향으로 침수와 토사 붕괴가 발생을 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큰 피해를 입었고 외부 통신까지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무장경찰과 공안, 소방인력을 긴급 투입해 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후베이성에서도 지난 17일과 18일 최대 292.6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을 해 주택 침수와 건물 붕괴, 도로 유실 피해가 발생을 했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후난성 스먼현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이 돼 당국은 2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광시장쪽 자치구에서도 지난 16일 밤 15명이 탑승한 픽업 트럭이 교량을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려 하천으로 추락을 했고 구조대는 수색 끝에 차량을 인양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사망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상당국은 남부지역에 추가 폭우가 예보가 돼 있다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또 도시 침수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5월 중순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으로 인해 워싱턴 DC의 두 학교가 어제 휴교를 했는데요. 이는 해당 학교들의 냉난방 시스템이 교실을 시원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기온이 오전부터 이미 많은 교실이 80도 후반으로 넘어섰고 90도를 지나 95도까지 올라갔는데 배우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학생들에게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라며 기말고사, AP 시험 또는 주정부 시험을 치르기에 이상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휴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교사 노조 6지부의 건물 담당자는 해당 건물이 겨울에는 난방 고장이 잦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수년간 냉난방 문제와 더운 교실로 어려움을 겪어온 그는 결코 행정 담당자들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워싱턴 DC 건물 정부 시설을 감독하는 총무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난방과 냉방 문제를 영화한 그라운드 호그 데이의 줄거리, 즉 다시 말해 사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 행정 담당 관계자들은 모든 학교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냉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덥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은 물론 연세 드신 분들과 우리 아동들도 더위 먹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우 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주요 기상 패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 기온은 다시 한번 93도, 섭씨 34도까지 올랐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90도 후반, 섭씨 37도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서쪽에서 이동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오후 중반부터 저녁 시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부 뇌우는 강풍과 우박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약한 수준의 악천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하늘과 기상특보 레이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은 전선이 지나간 후 급격한 날씨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주 초반보다 25도 이상 떨어진 많은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64도, 섭씨 18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하늘 간헐적인 소나기 그리고 쌀쌀한 북동풍으로 인해 5월 말이라기보다는 초봄 같은 날씨가 되겠고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간헐적인 소나기는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목요일에 이어 서늘하고 습한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흐린 하늘과 간헐적인 약한 비 또는 소나기 속에 기온은 58도, 섭씨 14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인근에 정체된 전선의 영향으로 날씨가 불안정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도 49도, 섭씨 9도의 붉은 저녁이 되겠네요. 휴일 주말에 어울리는 날씨는 아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비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간간이 소나기와 이슬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60도대에 머물겠습니다. 5월 하순치고는 서늘하고 습한 날씨 예상되고요. 바람은 동풍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 불겠습니다. 간간이 비가 그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워싱턴 DC 주변이나 중부 대서양 연안에서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닥 적합하지 않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네요. 토요일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 거의 없고요. 일요일 또한 심한 비는 아니지만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이상적인 날씨는 아닌 것으로, 구름 많이 끼고 하루 종일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60도 후반에서 70도 초중반, 섭씨로 20도까지 다소 오르겠지만 흐린 하늘과 시속 5마일 정도의 약한 동풍으로 인해 5월 말 기준으로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58도, 섭씨 14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날씨는 점차 좋아지겠지만 워싱턴 DC는 물론 DMV 인근 지역에서 완벽한 현충일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주말보다는 맑은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후에는 간간이 햇볕이 비칠 수도 있겠는데요. 기온은 7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 동풍에서 남동풍으로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전형적인 덥고 화창한 수영장 날씨는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달 말까지는 비가 간간이 계속 내리는 걸로 예보했었는데 오늘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날씨가 매우 쾌청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19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그래도 비가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럼블피쉬가 부릅니다. 비와 당신.

Puffs. Puffs. I'll turn around when I heard the sound of footsteps on the floor. Laugh just like addiction. Puffs, 팝스는 70년대 미국 락계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룹 Journey의 Open Arms입니다. 1981년 발표된 Journey의 Open Arms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과 리드 보컬인 스티브 페리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락 발라드 명곡입니다. 당시 하드락과 아레나 락이 주류였던 시대에 Journey가 선보인 서정적인 발라드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룹 Journey는 197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이 된 하드락 밴드로 초기 음반은 대중들의 반응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전성기는 보컬리스트인 스티브 페리의 영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보다 팝적이고 멜로디 중심의 하드락 사운드를 구사한 Journey는 1980년 중반까지 인기 밴드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 말랑말랑한 사운드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정통 하드락 팬들로부터는 다소 외면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음악은 다양한 기호와 팬층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팬들의 비난이 이들의 음악을 폄훼하는 이유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죠. 바로 지금 듣고 계시는 곡 Don't Stop Believing. 저니의 시그니처 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빌보드 차트 9위까지 최고 인기곡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프로 스포츠 팀들이 경기 중에 이 노래를 사용하기도 하고 미국의 인기 드라마였던 소프라노스의 에피소드 엔딩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저니의 또 다른 파워 발라드 중에 하나죠. 바로 네, Faithfully도 있습니다. 이 곡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하지만 미국에서 평가하는 그룹 Journey의 시그니처송이 무엇이든 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Journey의 Open Arms가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라 무려 6주 동안을 기록하며 사실상 미국에서도 Don't Stop Believin'을 능가하기도 했었는데요. 1981년 Escape 앨범에 수록이 된 Open Arms. 사랑과 화해, 감정적 솔직함을 표현한 가사가 특징입니다. 여기에 감미로운 멜로디의 진정성 있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락 발라드 장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상업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앨범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니가 선사하는 사랑의 연가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암스의 가사 잠시 살펴보면은요. 어둠 속에서 당신 옆에 누워있어요. 당신의 심장 박동이 나와 함께라는 걸 느껴. 부드러운 당신의 속삭임, 당신은 아주 진지해. 어떻게 우리들은 사랑의 눈이 멀었을까? 우리는 함께 항해를 했었고, 우리는 떨어져서 표류하기도 했었어.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있네. 나는 여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어. 숨길 게 없어. 내가 말하는 걸 믿어줘.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있어.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주길 바라면서 당신을 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신이 가까이에 있기를 바라면서 당신 없이 난 집에 혼자 있어. 이 빈집은 너무 차가워 보여. 당신을 안길 원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해. 내가 얼마나 이 집에 있길 원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 다시 당신은 돌아왔고 밤을 낮으로 바꿨어. 난 당신이 있길 바래. 그래서 지금 내가 두 팔을 벌려 당신께로 가.
숨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줘.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여기에 있어.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 건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두 팔을 벌려요. 그러고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포옹은 최고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락 발라드 중에 하나로 감성적 깊이와 세련된 음악이 결합이 된 오픈암스. 이 곡은 여러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커버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머라이어 캐리는 1996년에 이 곡을 커버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소개했고 또 그녀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보컬 스타일을 더해

치료용 처방약을 살포해 샤오바이를 죽이겠다고 모의했으며 실제로 단체방 대화가 오간 당일 저녁 한 남성이 우산을 쓴 채 남성의 집 마당 밖을 서성거리며 사진을 촬영하는 수상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협을 감지한 남성은 단체의 채팅방 캡처본과 집주번 CCTV 영상을 확보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다음 날 용의자를 전격 체포했다고 하네요. 등 따시고 배 따시면 그냥 TV 자는 것이 상책인디 아니 무엇이 배알이 꼴려가지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개새끼를 죽이겠다고 이 그것도 인간들이 모의거정이야 이 아이고 추접스럽네 추접스러워 추접어 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확인된 사형 집행이 2,707건으로 44년 만에 가장 많았다는 국제인권단체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제외된 수치인데도 이란에서만 2,159명이 처형이 돼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2024년보다 78%나 증가한 수치로 국제 앰네스티가 관련 통계를 기록한 이후로는 1981년 3,191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전체 집계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증가세는 이란이 주도했는데 이란에서는 지난해 최소 2,159명이 처형이 됐고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란의 수십 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사형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하고 체제에 도전했으나 도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사회에 공포를 주입하는데 사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사형 집행이 크게 늘었는데 사우디는 지난해 최소 356명을 처형했으며 상당수는 마약 관련 범죄와 연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2025년 47명을 처형해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사형 집행을 기록했고 플로리다주가 미국 전체 집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미국은 지난해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형 집행이 확인된 국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미국, 이집트, 소말리아, 쿠웨이트,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일본, 남수단, 대만, 이라크, 북한, 베트남 등이었는데 사형 방식으로는 참수,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 질소 가스 질식 등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찌게 우리나라는 여기에 안 꼈네요. 이 그러고 보면 사람 죽이는 방법도 다양하네. 가지가지요. 이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안 아플까? 이? 멕시코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 카르텔을 이끌던 두목의 무덤이 화려하게 꾸며진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범죄사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후에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무덤의 주인은 악명 높은 범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결성하고 이끌었던 우두머리, 네메시오 루벤, 오세게라 세르반데스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타발라에서 소탕작전에 나선 군에 의해 사살됐는데 그가 사살되자 그의 일당들은 보복에 나서 최소한 20개의 주에서 마켓과 편의점, 일반 상점과 자동차가 불에 타는 등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삼엄한 군의 경비 속에 치러진 장례식 후 그는 공원 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그 공원 묘지의 무덤은 대부분 봉분이 없고 평범한 장비바닥에 묘비만 설치되어 있지만 세르반테스의 무덤은 달랐다고 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세르반데스의 무덤에는 약 20제곱
미터의 크기의 천막이 설치돼 비바람과 햇빛을 막아주고 있으며 무덤 앞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서 있고 봉분처럼

0: 단까지 설치돼 있는데 특히 십자가와 단은 완전히 붉은 장미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공원 묘지 관계자는 계속 꽃을 교체하는 등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가는 것 같다며 상주하면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오토바이를 탄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무덤을 둘러보고 가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묻혀있어 공원 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쾌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낀다고 했으며 특히 한 남성은 이들의 범죄 단체 때문에 수천 명이 실종이 됐고 아직 생사조차 알 수 없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화려하게 꽃으로 치장한 무덤에 누워있다며 볼 때마다 화가 나지만 혹시 누군가 보고 있다가 총을 들고 달려들지 않을까 무서워서 내색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치안 전문가들은 세르반테스의 무덤이 범죄 세계의 성지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범죄 단체를 설립한 장본인이자 온갖 악행을 벌인 탓에 멕시코 범죄 세계에서는 그를 영웅처럼 보는 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익명을 원한 한 치안 전문가는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사살이 된 후 콜롬비아에서 이른바 마약왕 투어라는 관광 상품까지 등장을 했고 심지어 투어의 필수 코스가 됐다며 멕시코에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족이나 지인들이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추모할 수는 있지만 우상처럼 추앙하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당국이나 공원 묘지 측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닌 말로 뒤진 다음에 온갖 꽃으로 치장하면 뭐요? 이 다 헛짓거리지. 인이들 뿐만 아니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비싼 돈 들여 관 짜고 비석 세우고 이 살았을 때 자려 살았을 때 죽은 다음에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까 괜히 장의사들 배만 부르게 해주는 거요. 아니 죽은 놈이 무엇을 알아? 뭘로?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전도서 9장 5절 말씀 몰라요? 미국 뉴욕 맨하튼 번화가에서 50대 여성이 뚜껑이 열린 맨홀 아래로 추락을 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1시경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한 여성이 맨홀에 빠졌다는 행인의 911 신고가 접수됐는데 구조당국은 약 3m 아래 맨홀 내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6세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전력회사는 사고 발생 10여 분 전 대형 트럭이 좌회전하며 맨홀 위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뚜껑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선 이와 같은 맨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한 노숙자가 맨홀에 빠진 지 2주가 지나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으며 2020년에는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맨홀 폭발 사고로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맨홀 뚜껑, 분실, 파손 등과 관련을 해 700여 건의 서비스 요청이 접수됐다고 하네요.
1: 그림자가 없을 만큼 빌딩이 빽빽하게 즐비한 맨하탄에서 그것도 오밤중에 맨홀이 보이고시오. 이 뚜껑이 닫혔는지 아닌지도 자세히 봐야 보일 텐데 이니 혹시 술 자신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

다카이치 산하에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간 머물렀던 안동에서의 뒷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호텔 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 측은 두 가지 특별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바나나 한 다발을 요청을 했고 더위를 많이 타는 일본 총리를 위해 객실 온도를 평소보다 낮춰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호텔 측에서는 총리를 위한 빵과 계란 등으로 구성이 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조식을 준비했으나 서빙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호텔 측에 의하면 특별한 요청은 없었지만 수시로 먹을 수 있도록 바나나 한 다발을 특별히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객실에 비치했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바나나 못 먹다 죽인 귀신이 붙었나. 아니 뭔 놈의 바나나를 한 다발씩이나 요청을 야. 아 인간의 탈을 쓴 원숭이 아니오.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부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김건희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재판을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줄리 의혹과 동거설을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라고 묻자 김 여사는 맞다라고 답을 했으며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냐라는 물음에도 맞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으며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 또한 없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이 아니었다며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줄리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줄리의 줄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덧붙였는데요.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노천각으로 유명한 윤석열 검사 외에도 알고 지내던 검사가 많았다며 당시 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사람들이 다리를 놔줘 만났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인격적인 사람이라 느껴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 전직 검찰총장은 내 인격을 걸고 성녀리를 신임한다는 말까지 해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판 말미에 아까부터 참고 있었는데 부유하게 잘 자란 내가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줄리라는 이름을 쓴 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측이 안 씨 등의 처벌을 원하는지도 물었는데 잠시 침묵하다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고 하네요. 가난하다고여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부자라고여서 일 안 하고 허지를 않지요. 이 사람의 됨됨이요. 부자 중에서도 도둑질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 아무리 먹고 죽을 것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천지빛깔이요. 아이 그러고 무시가 그리 억울이야. 이? 당신들도 한 사람 폐류나 만들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자고로 너미 눈에 눈물 빼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난다는 걸 알으셔야지. 이 터진 입이라고 말이오. 이두두두두.

금요일 순서 라라랜드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5월 20일 한 주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있고요. 오늘은 수요일 바로 퀴즈 정답자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리기도 하는 날인데요. 와, 정말 정말 정답자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거든요. 막판에 좀 몰리기도 했었고 어떤 분이 당첨자이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테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듣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우리 데이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네요. 자주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글 있으시면 역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연이 부릅니다.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엘리님께 어디로 갔지? 갑자기 없어졌네요. 라라랜드 은경씨,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존중을 하고 없을 때는 칭찬을 하고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를 말고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한두 개는 조금 어려울 듯한데요, 저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존중을 하고 없을 때는 칭찬을 하고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예,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 편입니다.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안 하려고 하는데 간혹 생각나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이것도 좀 힘들어요. 서운한데 계속 생각하면 속상하니까 잊으려고 하는데,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거 있죠.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는 거, 이거 뭐 조금만 연습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곤란할 때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 도와주기 좋아하는 이 오지라퍼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복을 많이 받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예, 어쨌든 글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은 나훈아의 정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요? 요거 조금 난해합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주와 함께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한마디의 말이 삶에 큰 영향을 받으니 언행은 항상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토마스 칼라일이 말했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말재주가 없으면 경청은 남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그렇죠. 사실 말하는 거 너무 쉬워요. 듣는 게 어렵지. 하지만 또 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말도 많이 하고 방송도 2시간 동안 열심히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솔직히 지치죠. 그래서 되레 집에 가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또 가끔 짜증날 때도 있고 가족이니까 믿거라 하고 짜증을 내고 나면 역시 후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같이 듣고 싶은 곡 배호의 비 내리는 명동거리 신청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뭔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비 소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봤을 때가 북쪽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무엇인가가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제가 차에 탈 때까지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차에 탄 다음에 왔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가물었어요. 그래서 비는 와야 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5: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카톡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답자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지난주 라라라 퀴즈 뭐였는지 우리 한 곡 한 곡 들어볼까요?

첫 곡은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라는 곡인데요. 김민종이 원래는 가수가 아니었죠. 아역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원래 시작은 탤런트로 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드라마와 노래는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올인의 주제음악이죠. 박용하 역시 탤런트 출신으로 노래를 발표하고 가수로도 전향을 했습니다.

안재욱의 Forever. 1997년에 방송이 된 MBC 최고의 인기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의 OST이자 당대 최고의 톱스타로 만들어진 메가급 히트곡 Forever 안재욱이 부르고 있는데요. 안재욱 역시 탤런트로 시작을 해서 음반을 낸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일본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탤런트 출신이면서도 음반을 낸 가수.

연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병헌의 노래 눈물 듣고 계신데요. 노래면 노래, 춤도 뭐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특히 이 로보트 춤 잘 추시더라고요. 이병헌의 눈물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지창욱의 지켜줄게 라는 곡인데요. 지창욱 역시 너무나 잘생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탤런트이죠. 요새는 뭐 연기가 거의 뭐 절정에 달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악역을 잘하는지. 탤런트 출신으로 음반을 낸 지창욱의 지켜줄게.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정답은 탤런트 출신으로 음반을 낸 가수.

자, 그러면 정답자를 발표해야 되는데요. 정답자는 뉴저지의 미나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물론 자주 참여해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름을 밝혀버렸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하나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연배를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약 본인이 정답자로 당첨이 된다면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때 올인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고 자기 최애 드라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밖에도 우리 애니님 또 뭐 우리 뽀들랜드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다들 한 번씩 정답자로 발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정성도 있고 해서 유저지에서 우리 이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유 이름을 안 밝힐 수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자 계기로 좀 자주자주 참여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신청해 주신 대로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 들으시고요. 이곡 끝나고 바로 이번 주 새로운 랄랄라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드리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는데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또 스타벅스에서 드리는 쿠폰도 있었는데 요거 제가 오늘부로 잘랐습니다. 아니 요즘 시상이 어떤 시상인데 탱크데이가 뭐여 탱크데이. 넌 영원히 아웃. 지가 또 한 번 하면 한다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자, H마트에서 상품권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퀴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들으시기 전에 제가 힌트를 약간 드린다면은 노래보다는 가수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뽀들현드님께서도 퀴즈를 내주셨는데 오 요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조만간 요것도 만들어서 제가 퀴즈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들현드님 감사 감사. 자, 첫 곡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S.E.S. 유진의 차차라는 곡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죠. 우리 서연의 My Strongest Shoot 듣고 계신데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카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먹구름도 많이 끼었고요. 김현식이 부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지만 며칠간 계속될 비 소식 전 화창한 날씨를 즐겨야겠죠. 하, 그런데 지금 비와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거든요. 먹구름도 많이 끼고 결국 와, 비가 막 내려요. 아무렇게나 막. 저희 스튜디오 넓은 창문을 막 두들기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좀 쓸쓸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팝송이 듣고 싶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1부 시간에 팝스 소개해드렸는데 좋으셨겠네요. 드라마 OST 로나와 많이 사랑받은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글 하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남에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어울리는 복장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자. 오늘만큼은 이 하루가 보람되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루가 인생의 시작인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을 보내자.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우자. 매 시간에 예정표를 만들자.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두 가지 해충을 없애도록 마음을 다지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오늘만큼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마음을 정리해보자.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관조해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도록 하자. 오늘만큼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랑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

시빌 F. 패트리지 오늘만큼은 중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골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곡은 밥잘 사주는 누나 드라마의 OST이겠죠. 아, 우리 북별님 막 뭐가 화나셨나 본데요. 지금 라라라 퀴즈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도 너무 좋아요. 예,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부른 곡 몇 곡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퀴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 요거 재밌겠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별님 화이팅입니다.

0: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노래를 하나 들려드려야 되는데 노래가 좀 잘릴 것 같기도 하고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도 노래를 들려드려야겠지요.
1: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싱그러운 향
0: 끝부분쯤에서 살짝 잘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김동률의 산책인데요.
1: 바람에 두실 맘이 떠갈 땐 나
0: 라라랜드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오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 연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마침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미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이번 결의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표결이 더 남아있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이란 전쟁 및 해상 봉쇄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봉쇄를 돌파하려 한 이란 국적의 유조선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 다국적 세계 질서 구축을 공식 선언하며 공동 전선을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희귀 변종인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에볼라 백신은 예방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전용 백신 개발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 계획을 보류하자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교사가 포옹과 키스를 요구하며 상품권을 준다거나 성적을 올려줄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유급 휴직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데이터 센터 세금 감면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경우 버지니아 역사상 첫 부분적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GPT 개발사인 OpenAI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초기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합니다.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여덟 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9일 연방 상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3명은 불참했습니다. 켄터키주 랜드폴, 메인주 수전 콜린스, 알래스카주 리사 모코스키, 루이지애나주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운동을 벌인 끝에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하며 재선의 꿈이 무산된 캐시디 의원의 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군사작전은 60일로 제한되지만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번 결의안 상정은 야당인 민주당의 중대 돌파구지만 본회의 표결을 포함해 최소 2회 이상 표결을 더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 다국적 세계 질서 구축을 공식 선언하며 공동 전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러시아 정상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밀착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이 보란듯이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확정 발표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끝낸 다음 날인 16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베이징을 찾으면서 미중 정상의 만남과 중러 정상의 만남은 자연스레 대조를 이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 재단 텐탄과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중국의 심장부 중난하이로 초대해 환대하면서도 이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 상대라는 메시지를 단호한 어조로 발신했습니다. 패권 경쟁에 따른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하거나 대만 문제를 미중 충돌과 연결 지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3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며 중국의 세력권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패권 체제를 겨냥한 공동 전선을 펴고 단단히 밀착하는 구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중러 양국은 이날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과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재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가 이미 최상의 수준인 양자관계의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면 후자는 미국 일극주의가 지배적인 자유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른 축으로 떠오르는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의 가속화를 선언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날 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시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엉켜 있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역류가 횡행하고 있다며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은 여전히 민심의 방향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참여국의 이익 균형을 바탕으로 한 다극적 세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중국과 함께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각국의 주권적 발전 권리를 존중하며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는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자주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에 노출된 중국의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욕주의 한 고등학교 수학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교사가 포옹과 키스를 요구하며 기프트카드를 준다거나 성적을 올려줄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유급 휴직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주 락클랜드 카운티 스프링밸리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ESL 수학교사 기에르모 말팔티다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과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여학생이 해당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여학생은 신원 비공개를 조건으로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2년 전부터 해당 교사의 성추행이 시작됐고 올 들어 더 심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1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여학생은 해당 교사가 9학년 때부터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다시 교사와 제자로 수업에서 만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은 몇 주 전 해당 교사가 자신을 안으려고 시도했으며 가슴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댔고 이어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전했습니다. 그 교사의 이런 행동이 교실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교사가 기프트카드를 주거나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19세 피해 여학생 역시 2025-2026학년도 동안 해당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은 스페인어로 진행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매우 불편한 분위기에서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 라마포 교육군은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스쿨 디스트릭은 성명을 통해 학생 대상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즉시 유급 행정 휴직 조치했으며 교사는 학교 내 출입도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활동가이자 해당 학교 학부모인 아나 마에다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학교 측이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그 어떠한 정보도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인사 관련 사안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혐의가 확정되거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부모들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대이란 전쟁 및 해상 봉쇄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봉쇄를 돌파하려 한 이란 국적 유조선 한 척을 제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오늘 일찍 오만만에서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미 해병대가 봉쇄를 침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국적 상업용 유조선 셀레스티알 C에 승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유조선이 이란 항구를 향하는 것으로 봤으며 이 선박의 승선에 수색을 벌인 뒤 항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봉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현재까지 91척의 상선을 규정에 따라 우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3: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케이베디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 계획을 보류하자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삼성전자 노사가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잠정 보류하고 사측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며칠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협상 과정을 전하며 당초 21일부터 예고됐던 18일간의 파업은 생산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 노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단 중단 사태가 현실화됐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번 파업 보류로 생산량 감소 우려가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도 삼성전자 파업 보류 소식을 신속 보도하며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운영을 둘러싼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가 여러 차례 결렬 위기를 겪은 끝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극적으로 도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언급한 뒤 AI 붐으로 이미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실제 파업이 일어났더라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스의 탐쉬 애널리스트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공정설비의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D램 및 NAND 플래시 생산이 차질 없이 정상 가동됐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파업에 따른 잠재적 영향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AI 인프라 호황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가 커지며 나타난 진통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협상 과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AI 인프라 호황으로부터 얻고 있는 이익에 더 큰 몫을 노동자들이 요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끌어오르는 긴장 상태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FP통신도 이번 사태가 한국 기술기업의 수혜로 연결되며 국가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AI 열풍 속에서 전개됐다고 짚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은 최근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5월 20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다루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Ebola outbreak is unlikely to become global threat, WHO head says. 에볼라 발병, 글로벌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언급했다. 그럼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The head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on Wednesday there was little risk of the Ebola outbreak in Central Africa developing into a global pandemic. 세계보건기구 수장은 수요일 중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little risk은 a little이 아니라 a가 빠진 little인데요. little은 부정을 뜻해서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환자가 늘고는 있지만 전 세계가 긴장할 만한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확률은 낮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He said the agency had assessed the risk as high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low at the global level.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이번 위험 수준을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는 높음,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assess는 평가하다라는 동사인데요. assess the risk, 위험을 평가했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 것이죠. 바이러스가 발생한 콩고, national and regional, 현지나 그 주변국에는 높음, high 단계를, 그 외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는 낮음, low 단계로 분류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인 듯 보이는데요. 다음 문장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상황을 말해줍니다. The United States formally withdrew from the WHO in January. That deprived it of its biggest funding source and forced it to cut its budget. 미국은 지난 1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WHO의 가장 큰 자금줄을 없어졌고 결국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빼앗았다라는 의미의 수거인데요. 미국의 탈퇴가 WHO의 funding source, 자금줄을 빼앗아가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번 에볼라 초기 대응과 전 세계 보건 감시망이 약해졌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왜 이번에 초기 대처가 늦어졌는지 기술적인 원인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Local officials have also said that equipment in the province could only test for the most common species of Ebola, known as Zaire, not the relatively rare species known as Bundibujo,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current outbreak. 현지 관리들은 해당 지역의 장비가 가장 흔한 에볼라 종인 자이르만 테스트할 수 있었고, 이번 발병의 원인인 상대적으로 희귀한 분디부교 종은 테스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문장이 조금 깁니다. 핵심은 맨 뒤에 있는 be responsible for인데요. 보통 책임이 있다로 해석하지만 뉴스에서는 무언무엇의 원인이 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에볼라는 흔치 않은 분디부교라는 변종이 원인인데 현지 진단 장비가 구형이라 이를 잡아내지 못해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그 바람에 대처가 늦어져졌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리카 현지 위험도는 높지만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WHO의 공식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교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현지 장비 부족으로 초기 감별이 늦어져 피해가 키워졌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미국의 WHO 탈퇴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제사회의 신속한 전염병 대응 능력이 예전보다 약화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염병 대응에는 국경도 정치적 계산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욕일은 덥고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보이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은 흐린 가운데 천둥번개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밤 최저 기온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이 64도, 섭씨 18도로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구름 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와 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워싱턴 일원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더운 날씨 보였으며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으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파워 인터뷰 이어집니다.
1: 네, 이제 6월 2일이면 뉴저지에서는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뉴저지 플리세이스 파크 시장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폴킴 시장, 그리고 폴킴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시의원 후보에 나선 저스틴 강, 루시 양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리세이스 파크 시장 종폴킴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저스틴 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시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시의원 후보 루시 양입니다.
1: 네, 이제 선거 유세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서 참 바쁘실 텐데요. 예비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폴킴 시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저스틴 강 후보 그리고 루시 양 후보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시의원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왜 시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 좀 나눠주시죠.
3: 돌아보니까 제가 이래저래 행정하고 타운 봉사활동을 약 25년이나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 경험이 굉장히 긴 편에 속해요. 선출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지금 발리세이드 파악에서는 11년 동안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습니다. 플래닝보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타운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에 관여를 했었고요. 물론 중요한 거는 무봉말직이었습니다. 공급이 하나도 없는 일로 25년을 했습니다. 네, 봉사였습니다. 25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운의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시끄러운 부분, 바로 그 무분별한 개발, 타운의 개발, 건축 허가, 요즘 또 시끄러운 그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문제, 이게 다 그 저희 플래닝 보드 도시계획위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 저의 직업인 부동산 중개업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일하고, 제가 어쩌다 보니 여기에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타운들 보면 지금 멋있게 발전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러면서 멋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을 시키는 그런 타운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년, 3년 전에 시작하신 우리 폴킴 시장님이 개혁을 하셨어요. 타운의 부패한 관리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타운을 운영하시려고 하고, 타운의 변화가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1: 네, 시의원 후보 저스틴 강 후보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선 25년 동안 펠팍에서 무보수로 봉사를 이어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11년 동안 펠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사를 했고, 처음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과밀 개발 금지, 또 안정적인 펠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폴킴 시장을 도와 함께 살기 좋은 펠팍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폴킴 시장, 그리고 저스틴 강, 루시 양 시의원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3: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죠? 이분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깨끗하세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고, 참고로 제가 이번에 후보로 나오면서 선언한 게 첫 번째가 후원금을 걷지 않습니다. 저는 후원금 없이 제 자비로 다 합니다, 지금. 근데 옆에서 우리 루시안 후보님, 김 시장님 다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 명 다 후원회장이 없습니다. 후원회장 없고 후원금 안 받는 가장 깨끗한 선거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고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선거는 50%의 성공한 선거다. 여기서 당선까지 되면 이제 100% 성공하는 거다. 돈 안 받았으니까 청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두 번째, 그동안의 팔팔이 나쁜 선례가 아까도 나왔지만 배우자라든가 지인들을 소위 낙하산 인사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선언한 것이 낙하산 인사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1: 네, 후원금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된다면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의원 후보로 나선 루시 양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도전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가요?
4: 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 아마 대학교 때부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하탄에서 아트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제가 유학생으로 여기로 오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없죠. 그래서 한국 생각이 난다거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친구들끼리 이제 삼삼오오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가는 데가 플러싱 아니면 여기 팔팍이었어요. 플러싱보다 팔팍이 약간 한국 음식에 좀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를 타고 여기로 와요. 그럼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고 순대도 먹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때 이렇게 거리를 보면 여기 어느 한 80년대 어디 뒷골목 같다. 약간 이제 그런 한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제가 지금 10년 이제 레지던으로 살고 있어요. 유학생 때 그 봤던 어떤 그 거리 모습과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개발은 이루어졌지만 이 우리 그 심장부라고 하고 있는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브로드 에비뉴가 아직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옆 동네 폴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굴지에 뮤지엄, 메이저 뮤지엄을 그 브랜딩을 하고 또 비주얼을 담당을 하는 아트 디렉터 거쳐서 이제 시니어 아트 디렉터로 15년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하탄에서 살다가 여기를 들어왔을 때 생각한 게 팔팍 주민 요 근처에 사시는 분만 우리가 뭐를 얼마나 큰 웨폰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정말 모르시네 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이사를 올 때도 남편도 그랬지만 왜 굳이 팔팍에서 살아? 그렇게 많이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플렉스에서 사는데 왜 반쪽짜리 집을 그 큰 돈을 주고 살아? 근데 뭐 어쨌든 간 두 배로 막 뛰고 계속 지금 또 승승장구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의 그 힘이에요. 테너플라에 살건 알파인에 살건 이렇게 보니까 다 만남의 장소는 결국은 팔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텐셜을 받고 이제 트렌드를 저는 읽는 거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그 패밀리로 살려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거는 팔팍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된다면은 저는 체계적으로 우리 팔팍을 브랜딩을 해서 정말 기품 있고 스타일리시하고 안전한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폴킴 시장님이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버짓을 우리 뷰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버짓이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데 앞장을 쓰고 싶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거로부터 저는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대학 유학 시절부터 팔팍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팔팍의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체계적인 브랜딩, 또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팔팍으로 기품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 이 시장 선거를 놓고 참 시끄러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팔팍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카운티로부터 많은 그랜트를 받았는데 이게 다 폴킴이 빌린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제가 주민으로서 제일 많이 들리고 있는 게 그랜트를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받으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그거는 3밀리언. 네, 받았는데, 그 중에 또 1밀리언은 저희가 홍수가 나고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플러딩, 특히 그 그랜드 운유 쪽에, 그건 분명히 저희가 고칠 거예요. 근데 그 그랜트를 지원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갚아야 된다 하는 그 루머가 너무 많아요. 그걸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 쓰고, 또 영수증을 잘 첨부를 해서 하면 그거는 저희가 받는 그랜트예요.
1: 네, 폴킴 시장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카운티 정부로부터 받은 300만 불의 그랜트는 빌린 게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0: 다가가요. 혹시 그러면 저쪽에 세금 감면해 준 걸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건가?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고 만약에 세금 감면, 텍스 어베인먼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줬다면 제가 아마 거기에 투표를 했었고 사인을 했었을 건데 지난 11년 동안 발리세이드 파괴는 단 한 개의 건물, 한 채의 건물도 세금 감면으로 허가 내준 건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금 감면 없고요. 그 아파트 주인은 그 저소득 그 아파트 주인께서는 법이 정한 대로 바일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세금을 내시고요. 그거는 우리 팔팔꿈만 아니라 뉴저지 전체 어떤 타운도 옆에 포트리도 마찬가지고 저기 남부 뉴저지에 있는 어떤 타운도 마찬가지고 뉴저지의 모든 타운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담하는 똑같은 방식의 세금을 그분들도 부담하시고 페어하게 그분들 내 세금 다 내십니다. 주민들한테 피해 없습니다.
1: 네, 개발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저스틴 강 후보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인거 주자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뉴저지 펠팍에서 두 명의 한인 시장 후보자가 맞붙으면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는 한인 유권자들도 많은데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폴킴 시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2: 아니 올바른 사람이면 그냥 그만두고 떠나겠지만 이런 아주 더럽고 몇십 년 동안 힘을 잡고 우리를 컨트롤한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고소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그냥 옛날 식으로 데이브 로렌저 같은 사람, 행정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비리를 계속 유지하는 걸 원하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안 왔겠죠. 처음으로 역사상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요 교포 리더들이 꼭 위에 누가 두목 있었습니다. 누구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역사상 페이팍에서 한국 리더들이 위에 보수가 없고 100% 주민들을 서빙하는 게 테스팍이 처음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킹 미터가 한국말로 된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1: 네, 기득권 세력이 그냥 떠나지 않기 위해서 펠팍에 많은 잡음을 만들었다. 한인 선출직 공무원을 배출할 때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없이 개혁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0: 일 잘하시는 폴김 시장님과 또 상대방의 그냥 말만 많은 후보님 간의 대결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실 건지 말 잘하는 사람을 뽑으실 건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의 위상이 그야말로 세계적입니다. 저희 팔팍은 60%가 저희 한인입니다. 저희는 깨끗한 행정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과도한 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팔팍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팔팍을 기품 있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한 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리소스를 쏟아붓겠습니다.
1: 네, 세 분 모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파워 인터뷰 이하예입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6: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7: 모기지는?
6: 모기지도 뱅크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7: 모기지는
6: 홈 모기지도 뱅크홉 홈 모기지.
8: 요즘 모기지

0: 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3: 뱅크업홉 홈모기지.
4: 뱅크업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CRU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펠리세이스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스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6: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5: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6: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중장년 한인 남성을 위한 남성 전립선 특별 강의 및 개인 상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강남의 골드만 비뇨의학과 의원 김재웅 비뇨의학과 원장이 초청돼 전립선 건강과 비뇨기 질환에 대한 강연과 무료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달 초 골드만 비뇨의학과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인들에게 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웅 원장은 이번 강의에서 중장년층의 배뇨장애와 전립선 비대증, 요로결석, 전립선암 조기진단, 남성 항노화 클리닉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예약 없이 5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저제 보육지원 프로그램 CCAP가 이제 모든 자격 대상 가정들에게 확대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무 중이거나 학회에 다니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 중인 부모는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1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3인 가족의 경우 2026년 기준 연 최대 소득이 54,640불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하려면 childcarenj.gov를 방문해 프로그램과 추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소득 자격 계산기를 사용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주정부의 안전한 신청 시스템인 MyNJHelp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30일 이내 자격 심사가 완료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저소득층 가정과 시니어,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식료품 지원 SNAP, 의료 지원 메디케이드, 전기 가스비 지원, 임대료 보조,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DC 정부 산하의 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는 건데요. DC 주민들은 DC Access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지역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전화 상담과 통역 연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나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분들은 비영리 단체나 커뮤니티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정보는 DC, DH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성령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되는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2: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단.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 문화의 위상을 드높인 가슴 벅찬 소식부터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전한 청각장애 아이돌 그룹 빅오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한국의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궜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긴 드라마계의 고증 논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 전역의 중간선거에서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는 어떤 선거가 열리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 총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한국 영화계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 세계 영화 예술의 중심지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금자탑을 쌓아 올린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 꼬망두에르를 수훈했다는 소식인데요.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에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현지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장관이 한국인 최초로 이번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활약하는 박찬욱 감독에게 이 최고 권위의 훈장을 직접 수여를 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은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세 가지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바로 이번에 박 감독이 받은 꼬망되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최고 등급의 훈장을 받은 인물은요, 지난 2002년에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그리고 2011년도에 지휘자 정명훈, 그리고 작년인 2025년에 수훈한 소프라노 조수미까지 박찬욱 감독이 역대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인으로서는 이 최고 훈장을 가슴에 품은 것은 박찬욱 감독이 최초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과거에 영화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박쥐로 심사위원상, 그리고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칸 영화제 그리고 프랑스 문화계와 수십 년 동안 아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박 감독은 수훈 직후에 프랑스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는 더 이상 변방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 예술의 중심에서 그 축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박찬욱 감독의 이번 수훈이 다시 한번 명백히 증명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감동과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청각장애인 멤버들로 구성된 3인조 K-POP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요, 최근에 미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각인시킨 소식입니다. 지석, 찬연, PJ로 구성된 빅오션이라는 그룹은요, 지난 2024년 4월 20일에 한국의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정식 데뷔를 하면서 대중문화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멤버 전원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정을 잡거나 비트를 맞추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빅오션 친구들은요, 디지털 기술의 도움, 또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음악을 완성해냈고요. 손으로 노래하는 이른바 수어돌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냈습니다. 데뷔한 이후에 꾸준히 성장을 해온 빅오션은 바로 얼마 전인 지난 4월 10일 시카고를 시작으로 해서 뉴욕, 미니애폴리스, 워싱턴 DC, 애틀란타, 댈러스, 캔자스 시티,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4월 26일에 롤리까지 미국의 총 9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의 미국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들은 무대에서 자신들의 대표곡인 Glow 그리고 Bright Tea 최신곡들까지 라이브로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팬들에게 직접 수어를 가르쳐주면서 음악을 통한 진정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투어는요, 세계 최초의 수어 아이돌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공연장 전체가 아주 철저한 barrier free, 즉 장벽이 없는 환경으로 운영이 돼서 큰 귀감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의 장애인법 기준에 맞춘 휠체어 좌석을 완벽히 확보를 하고 전문 수어 통역사를 전면에 배치해서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관객이 차별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거죠.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빅 오션. 이들의 행보는 K-POP이 가진 포용성의 외연을 한 단계 넓힌 위대한 여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최근 대중문화계에 큰 숙제를 던져준 안방극장의 고증 논란 소식입니다. 흥행과 화제성 면에서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심각한 역사 왜곡 설정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MBC의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의 극본을 쓴 유치원 작가가 공식적으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16일 13.8%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종영을 했죠. 21세기 대군 부인. 이 드라마는 아이유와 변우석이라는 초특급 스타들의 만남 그리고 3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제작비로 방영 전부터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불거지는 역사적 고증 오류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극 중에 변우석이 분한 이안 대군의 즉위식 장면이었어요. 왕이 중국 제후국 수준의 예법인 구류 면류관을 착용하는가 하면 신하들이 황제에게 외치는 만세 대신에 제후국에 쓰이던 천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이 된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것을 두고 조선의 자주국으로서의 상징성,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훼손했다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극중에 등장한 다도 장면 역시 한국의 전통 방식이 아닌 중국식 문화를 차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박준하 감독과 주연 배우인 아이유, 변우석이 역사적 맥락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연이어 고개를 숙인 데 이어서 어제 19일 마침내 집필을 맡은 유지원 작가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중 앞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유 작가는 역사적 고증 부족으로 시청자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고증이 부족했던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사 측은 논란이 된 장면들을 재방송과 VOD 서비스에서 긴급 수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300억 원짜리 대작 드라마가 가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작품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창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정체성을 다룰 때는 뼈를 깎는 고증 그리고 책임감이 동반돼야 한다는 무거운 교훈을 남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영화인 최초로 프랑스 최고 문화윤장을 거머쥔 박찬욱 감독의 낭보 그리고 미 전역을 감동으로 물들인 청각장애 그룹 빅오션의 자랑스러운 활약. 이 모두가 우리 문화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안방극장을 씁쓸하게 만든 드라마의 역사 왜곡 논란,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K-컨텐츠가 앞으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외형만큼이나 내면의 가치와 정확한 고증을 지켜나갈 때 우리 문화는 진정으로 세계의 존경을 받는 문화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안방에서 마주한 역사적인 매치는 결국 잔인한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2026년 5월 20일 대한민국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역사상 최초로 한국 영토에서 개최된 남북 여자축구클럽 간의 맞대결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수원FC 위민은 후반 49분 스즈키 하루히의 날카로운 선제골로 기세를 잡으며 결승 진출의 청신호를 켰습니다. 공동응원단의 뜨거운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사상 첫 남북대결의 승자가 눈앞에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며 후반 55분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최금옥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이어 후반 67분에는 주장 김경영에게 뼈아픈 역전골까지 내주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가장 뼈아픈 장면은 후반 막판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여자축구의 상징 지소연이 결정적인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으나 통안의 실축으로 연결되며 동점의 기회는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휩쓸이 울리며 북한 내고향 축구단이 인공기를 펼쳐들고 승리를 자축했고 수원FC 위민은 1대2 역전패를 당하며 안방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한편 어제저녁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단 0.1%의 희박한 확률을 뚫어낸 기적의 각본이 쓰였습니다. 2025-2026 NBA 동부 컨퍼런스 결승 1차전에서 뉴욕 닉스는 4쿼터 중반까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22점 차로 뒤지며 완패의 수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 확률이 무려 99.9%에 달했던 그 순간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홀로 38점을 폭발시키는 원맨쇼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 19초전 극적인 동점을 만든 뉴욕 닉스는 결국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115-104로 대역전승을 거두며 1차전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북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두 라이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스널은 경쟁자 맨체스터 시티가 보먼스와 1대1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82점을 확보해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EPL 2번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스널은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지난 2003년 2004 시즌 이후 무려 22년 만에 감격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반면 북런던의 라이벌 토트넘 허스퍼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며 1부 리그 잔류 확정에 실패했고 최종전 결과에 따라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음은 북중미 월드컵 특집 한국팀의 월드컵 한 경기 한 경기를 미리 보기 해보는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시간입니다. 이번 대회 8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전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이 고지대에 대한 적응 훈련입니다. 한국은 체코를 상대하는 조별리그 1차전과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는 조별리그 2차전, 3차전 역시 모두 해발 1600m 고지대에 있는 멕시코에서 치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는 2009년 해발 3600m의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남미 예선 방문 경기에서 1대6으로 패한 뒤 매우 고통스러웠다. 조금만 전력 질주를 해도 숨을 고르기 어려웠고 상대 선수들이 더 빠르게 느껴졌다면서 그곳에서는 정상적으로 경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4년 뒤 같은 곳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도 경기 도중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2017년 라파스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하프타임과 경기 후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산소 농도가 평지보다 낮은 고지대에선 운동 능력과 근육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축구는 공수전의 속도가 빠르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고지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신체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어지럼증과 구토, 수면 부족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땀 배출량도 늘어나 탈수로 이어질 위험성도 큽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 이 고지대 적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전 적응을 통해 체내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약 두 주가 걸리는데 대표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중하게 결정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두 주 넘게 머물며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 첫 경기를 딱 3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태극전사들 멋진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북중미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일곱 번째 시간 고산지대 적응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섹션 이성훈입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은 5월 20일에 보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주도권을 전면 재편하게 될 올 11월 3일에 열리는 중간선거.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는 워싱턴 정치 무대에 패권이 걸려있는 연방의회 선거부터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지는 거대한 정치 이벤트입니다. 특히 우리의 한인 동포들이 미국 내에서 가장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미 동부의 핵심 4개 지역, 바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주의 선거 구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 제도를 들여다보면요, 주마다 공직자의 임기, 선거 주기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정확히 이번에 어떤 자리를 뽑는지 헷갈려 하시는 유권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표심이 걸린 동부 4개 주의 선거 항목 자세히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미 전역의 모든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방의회 선거의 기본 축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중간선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역시 입법부인 연방하원과 상원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연방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선거에서 미 전역의 435개 전선거구의 하원의원을 단 한 석도 빠짐없이 새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구 수가 배정되는 만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동부 4개 주의 하원 의석도 모두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뉴욕주는 26석, 뉴저지주는 12석, 버지니아주는 11석, 메릴랜드주 8석, 이들 4개 주에서만 무려 57석의 연방 하원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임기가 6년인 연방 상원의원은 2년마다 전체 100석 중에 3분의 1씩 나누어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정기선거가 예고된 33석에 더해서 임기 중에 공석이 생겨서 치르는 특별선거. 이번에는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 이 두 석을 포함해서 총 35석이 이번 선거 대상입니다. 우리 동부의 4개 주 중에서는요, 뉴저지와 버지니아 단 두 곳에서만 연방 상원의원 투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주별 투표용지에 담길 구체적인 선출 대상들 함께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뉴욕주입니다. 뉴욕주의 이번 중간선거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연방 상원은 쉬고 주정부 권력은 통째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없고요. 하지만 주의 최고 행정수반인 주지사를 포함해서 주정부의 고위직 그리고 주의회가 전원선거를 치르는 대형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유권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 임기 4년의 뉴욕 주지사 그리고 부주지사의 선거입니다. 뉴욕주의 막대한 예산 집행권 그리고 법안 거부권을 쥐고 있는 행정수반을 새로 뽑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뉴욕주 전체 유권자가 표를 던지는 이 광역선거기 때문에 주 정부의 사법과 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요직 두 곳도 함께 선출이 됩니다. 첫 번째는 뉴욕주의 법 집행 그리고 치안 책임자이자 권력층을 감시하는 주 법무장관이고요. 두 번째는 뉴욕주의 방대한 재정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을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관리하는 주 감사원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주는 행정, 사법, 재정 이 최고 책임자 삼각편대가 이번 선거로 모두 새로 짜이게 되는 셈입니다. 동시에 뉴욕주의 입법부인 주의회 역시 전면적인 세대교체에 들어가는데요. 뉴욕주는 주의원의 임기를 상하원 모두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뉴욕주 상원 63석 전체 그리고 뉴욕주 하원 150석 전체의 주인공을 새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인을 주의회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허드슨강을 넘어서 뉴저지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뉴저지는요, 방금 설명드린 뉴욕주와는 정반대의 선거 구도를 나타냅니다. 뉴저지주는 작년에 이미 주지사 선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지사나 주의원 선거가 없습니다. 대신 워싱턴 중앙 정치를 뒤흔들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최고 격전지로 부상을 했는데요. 뉴저지 유권자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임기 6년에 연방 상원의원 한 석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현재 뉴저지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제3지대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뉴저지 전역의 연방 하원의원 12석도 전원 투표 대상이고요. 주정부 단위의 대형 행정선거는 없지만 뉴저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좀 더 꼼꼼히 채워야 할 항목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법 또 교육 선거입니다. 각 지역 카운티의 살림을 책임지는 카운티 행정관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관을 직접 뽑게 되거든요. 특히 한인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선거는요,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군의 교육 예산을 승인하고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교육위원,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로컬 단위에서의 한인 정치력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주가 바로 뉴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릴랜드주 살펴볼게요. 메릴랜드주는 선거의 지역면에서 앞서 보신 뉴욕주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상원의원 선거는 열리지 않지만 주지사를 비롯한 주 고위공직 그리고 주 입법부가 단 한 번에 선출되는 아주 거대한 선거 주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메릴랜드 유권자분들은요, 향후 4년 동안 주 정부의 정책 그리고 행정을 총괄할 주지사 또 부주지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정부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주 법무장관, 국가 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주 감사원장까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 얼굴을 찾게 되고요. 메릴랜드 선거에서 유독 돋보이는 특징은 바로 주의회 선거의 무게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가 2년인 뉴욕주 의회와는 달리 메릴랜드 주는 주의원의 임기가 상하원 모두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4년간 메릴랜드주의 법안을 발의하고 또 정부를 견제할 주상원 47석 전체, 주하원 141석 전체가 동시에 선출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주 입법부의 색깔이 향후 4년 동안 이렇게 고정이 되는 만큼 메릴랜드 정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각 당의 새 대결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메릴랜드의 연방 하원의원 8석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 교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는 미 50개 주 가운데서도 선거 주기가 가장 독특하고 예외적인 지역으로 꼽히거든요. 버지니아주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해에, 그러니까 홀수 해에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를 치르는 이런 유서 깊은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버지니아주는 주지사, 주정부 고위직 그리고 주의원 선거를 단 한 차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기존 주지사와 주의원들의 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렇다면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받게 될 투표 용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 오직 연방의회의 권력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버지니아주를 대표할 임기 6년에 연방 상원의원 한석 선거가 치러지고요. 여기에 버지니아주에 배정된 연방 하원의원 11석 전체가 유권자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요, 버지니아주 법에 따라서 임기 공석이 생긴 일부 시, 그리고 카운티의 시장, 시의원, 그리고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제한적인 보궐선거가 그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뉴욕과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지사 선거, 주의회 전원 선출이라는 선거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뉴저지와 버지니아에 계신 분들은 워싱턴 의회의 핵심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중앙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개 주 모두 동합 57석에 달하는 연방 하원의원 자리, 공통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지역의 시장, 교육위원까지 뽑는 이런 로컬 선거, 또 주별 핵심 쟁점을 법제화하는 주민투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집 앞에 치안,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 우리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세금 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민생 선거가 될 예정입니다. 선거 참여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힘의 원천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모두 모두 유권자 등록 꼭 하시고요. 선거일이 다가오면 반드시 투표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9: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8: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88.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적 활동가가 탑승한 9호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3: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활동가가 탄 9호 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꺼내며 나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물었습니다.
4: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배들이.
5: 영해는 아닙니다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교전 중인 상황이더라도 제3국의 선박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뭐 교전하면은 제3국 선박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3: 이 대통령은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천 명 가까이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6: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 다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4: 너무 많이 인내했습니다. 보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3: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다현입니다.
1: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공격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2: 이란이 며칠 사이 핵무기 포기라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고강도 군사작전을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우현 특파원입니다.
7: 전날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2, 3일에 협상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종전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언포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할 것이고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해 협상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핵포기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란과 정치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며 이란 핵무기에 실질적인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8: Everyone tells me it's unpopular, but I think it's very popular. When they hear that it's having to do with nuclear weapons, weapons that could take out Los Angeles, could take out major cities very quick.
7: 핵무기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 내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속내가 읽혀집니다. 벤스 부통령도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결정을 공격 재개 결단 불과 1시간 전에 내렸다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공격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발판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미국의 공격 재개 압박에 이란은 맞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2: 휴전 기간 전력을 강화했다며 전쟁에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9: 이란군 대변인은 지난 6주간의 휴전을 전시처럼 지내며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재개하면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는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놀라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전협상 교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 در صورت کوچکترین خطایی از طرفهای مقابل خوب بلدیم که چجوری جواب بدیم.
9: 지난 17일 우리 기업들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한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을 부추기려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됐다고 발표했는데 외신들은 공격의 배후로 사실상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지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이후 멈췄던 증시 거래를 약 80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다만 전쟁 피해가 큰 정유, 석유, 화학 등의 종목은 여전히 거래가 중단됐고 개장 직후부터 매도세가 몰리며 이란 언론들은 폭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이 막혀 저장 시설은 한계에 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은 노후 유조선까지 활용해 걸프 해역에 묶어두고 원유 저장고로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온라인 선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혁명수비대 SNS 계정을 차단하고 게시물 등 14,000여 건을 삭제했는데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에 보복을 촉구하는 AI 생성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11: 미국과 이란은 서로 공습 재개와 새로운 대응 수단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물밑 협상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2: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12: 미 백악관 연례 전통 행사인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란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분쟁 해결이 유가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3: But we're, I think we're going to be finished with that very quickly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and hopefully we're going to get it done in a very nice manner.
12: 미국과 이란은 대치 구도를 이어가면서도 전쟁 종식을 위한 각자의 제안서를 주고받으며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담은 제안과 역제안을 분주하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핵시설 한 곳만 운영 허용, 전쟁 피해 보상 불가, 고농축 우라늄 미국 이전 등을 제시했고 이란은 대이란 제재 해제, 동결자산 반환,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세부 내용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핵 문제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종결과 종전 후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핵 프로그램 20년 중단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파국을 막기 위한 타협의 조짐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 사실상 공격을 유보하며 협상 시한을 벌어둔 상태에서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오는 23일 중국을 방문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11: HMM 소속의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이란 전쟁 80여일 만에 우리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빠져나온 건데요.
2: 정부는 나머지 선박 25척에 대해서도 통항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탈출했습니다. HMM 소속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로 해당 선박의 선원 절반이 한국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은 200만 배럴 규모의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채 울산항으로 향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유조선이 19일부터 항해를 시작해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4: 태국의 경우 유조선 피격 이후 3척에서 5척이 해협을 빠져나온 사례가 있어 일각에선 나무 피격 반대 급부로 우리 선박이 통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상황. 정부는 장관 특사 파견과 양국 외교장관의 4차례 통화 등에서 통항 재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일 뿐 나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도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한다. 이런 건 협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나무호를 협상 레버리지로 삼았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은 한국인 선원이 많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물자가 담긴 선박을 제시했고 이란 측에서도 양자 관계를 고려해 해당 선박 한 척을

0: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1: 여야는 남우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2: 여당은 교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공격 주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CCTV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소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남우호 피격 사건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에선 시일이 지났는데도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4: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데 피격 주체가 누구인지 또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어떤 건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3: 기본적으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지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당연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5: 26척 정도 우리 배도 호르몬해에 묶여 있고 사실상 인질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교민들도 수만 명이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3: 반면 야당은 이란 측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느냐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6: 미상의 발사 불상체라고 했지만 뭐 이것 때문에 그 국민들 사이에서 조롱성의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 외계인이 뭐 피격했냐.
3: 조현 외교부 장관은 피격 주체 및 발사체와 관련해 아주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밝혀질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야당에선 남우호 CCTV 공개를 거듭 촉구했지만 정부의 선긋기로 불발됐습니다.
7: 외교부는 지금까지 핵심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CCTV 영상을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8: 다음 주 중에라도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 CCTV도 다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연합뉴스 TV 윤솔입니다.
9: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1: 정준호 변호사.
1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적 활동가가 탑승한 9호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17: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활동가가 탄 9호 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꺼내며 나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물었습니다.
18: 이스라엘 영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0: 것들이
1: 병에는 아닙니다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교전 중인 상황이더라도 제3국의 선박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뭐 교전하면은 제3국 선박 막 납품하고 잡아가고 그래야 돼요?
2: 이 대통령은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000명 가까이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5: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 다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4: 너무 많이 인내했습니다. 보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2: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6: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7: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8: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협력을 위한 범정부 실무그룹을 조만간 출범시킵니다. 미 국무부는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이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수주 안에 방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후커 차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핵잠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지원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실질적 진전이 더디다는 지적 속에서도 미국 내부에서는 기관 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미국은 한미의 협력이 단순한 양자 군사 협력을 넘어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9: This is a clear example of bilateral cooperation that advances our collective capabilities against regional threats.
8: 이에 중국은 앞서 한미 양측에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0: 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而不是相反。
8: 중국이 문제 삼은 지점은 현행 법적 장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핵잠 협력 실현의 관건으로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한 오커스 방식, 즉 미 의회 승인과 예외 협정 체결이 핵심 모델로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6: 중국과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전략 결속을 더 강화했습니다.
7: 두 정상은 공동성명 두 개를 내놓고 40여 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며 밀착을 과시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러시아 방문도 요청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11: 소련의 전시가요 카츄샤가 울려 퍼진 환영식. 사열에 나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두 정상은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까지 약 4시간 동안 일사천리로 일정을 이어가며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와는 또 다른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러는 전면전략협력 강화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를 담은 47쪽짜리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또 40여 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중로 설린우호 협력 조약도 재연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외부 압박 속에서도 중로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며 양국의 비동맹, 비대결, 제3국 비겨냥 원칙이 새 대국 관계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 当今世界很不太平，单边主义、霸权主义危害深重。
11: 부총리 5명과 장관 8명을 대동한 러시아는 이번 방중에 각별한 무게를 실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 속에 주목받는 북극 항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에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에너지와 금융을 묶은 협력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러시아 방문도 요청했습니다.
0: 트럼프에 이어 나흘 말에 푸틴까지 맞은 중국은 미국과는 관계를 관리하고 러시아와는 새 세계 질서를 함께 만들겠다는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20일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 같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은 시 주석의 이런 행보가 일본이 최근 적극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고 짚었습니다. 다카이치산의 일본 총리는 60년 만에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풀고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등 안보정책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6: 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7: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여야는 13일간 양보 없는 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순아 기자입니다.
10: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린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는 그야말로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1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새로 뽑게 되는 만큼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12: 5월 20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스케치입니다. 여름 꽃들이 남쪽 바다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속도는 하루에 22km라고 합니다. 원래 여름은 그렇게 느린데 요 며칠은 초속 22km로 오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는 시속 35km라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비가 내리는 건데 가속도가 붙는 여름에게 아직은 아니지. 비가 급히 막아선 걸 보니 어쩌면 이 비는 갑작스레 이별한 봄과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자연이 선물한 다정한 쉼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빗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떠나는 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말이죠.

호세 펠리치아노 레인. 어렸을 적에 비 오는 날이면 라디오 방송에서 어김없이 흘러나왔던 비 노래.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비 오는 날 듣는 이 노래는 지금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함없이 좋으네요 하시면서 지근식님이 정말 신곡이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오던 여름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한여름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로 찾아와서 조금은 지치고 당황스러웠는데 오늘은 때마침 비가 내려 너무도 반가운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비가 그치면 유난히 예뻤던 봄의 정취는 모두 사라지고 속도를 내고 오는 여름을 막을 수가 없을 텐데요. 떠나는 봄에게 마지막 인사도 건네면서 지친 한 주의 쉼표를 찍듯 쉬어가는 수요일이었으면 합니다. 밖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비도 아직 내리고 있고 운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이직을 해서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온 게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처럼 비 오는 날 퇴근길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간절히 생각나는 저녁입니다.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께 또 전화하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집에 가는 중에 된장찌개 먹고 들어가야겠습니다. 7004님, 그래도 전화하셔요.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반가워하실 텐데. 이글스의 노래 정하신 곡 데스페라도. 비 내리는 호수공원 연꽃이 만발했습니다. 비 내리는 호수공원은 장미정원도 너무 멋집니다.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6290님, 샘 스미스의 노래 I'm not the only one.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의 우승할 역소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재 퀴즈. 여름에 가장 무서운 집은 납양특 집. 가을에 별을 수확하는 이유는 날씨가 쌀쌀해서. 호랑이가 국수를 먹으면 면식범.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도망치면 탈주범. 그렇다면 소년들만 탈 수 있는 차는 무엇일까요? 힌트. 중국 윈난성에서 생산되는 흑

0: 세월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세르게이 트로바노프의 몰도바였습니다. 꽃비, 봄비, 초록비, 노래로 내리는 비, 우산도 쓰지 않고 너를 보러 나왔는데 그렇게 가만가만 속삭이면 어떻게, 늘 그리운 어릴 적 친구처럼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나도 너처럼 많은 일을 촉촉히 적시는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 봄비가 되고 싶다. 이혜인 수녀님의 봄비에게. 비 덕분에 공기도 맑아 숨쉬기도 참 좋은 비오는 저녁입니다. 봉용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한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 여름에 가장 무서운 집, 납향특집. 가을에 벼를 수확하는 이유, 날씨가 쌀쌀해서. 호랑이가 국수를 먹으면 면식범.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도망치면 탈주범. 그렇다면 소년들만 탈 수 있는 차는, 힌트 드렸죠. 중국 윈난성에서 생산되는 흑차, 보이차였습니다.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작은 딸집 가면서 방송 듣는데 비 오는 날 참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0005님 락웰의 나이프 정하신 곡이고요. 엘크랩튼의 Let It Grow는 209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해 김치에다가 콩 갈아넣고 콩비지찌개 하고 있습니다. 하얀 바다님. 아우 맛있겠다. 그죠? 우리 집에는 저녁으로 닭볶음탕하며 듣고 있습니다. 상큼이님. 오늘도 엄마가 감자 수제비 맛있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퇴근하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닭볶음탕 감자 수제비 오늘 다 맛있겠다 그죠? 3544님도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박창권

0: K라디오.
1: K라디오.
2: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왕과 사는 남자 천만 관객에 일조한 천만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자, 드디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고지를 넘으면서 이제 동시에 단종과 관련된 역사 또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기유정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이제 높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 계유정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을 또 한 명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제가 예전에는 이 1453년에 있었던 계유정난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누구와 관련된 사건이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좀 이렇게 이해를 좀 쉽게
0: 그렇죠,
1: 하시는
0: 그렇죠.
1: 편이었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1: 그런데 지금 이제 계유정난 얘기하면은 네. 제가 이제 버스나 전철에서 서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네. 거의 뭐 그 역사 교과서보다 더 자세히 깊숙이 들어가고
0: 맞아요.
1: 논평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문화의 순기능인가 봐요.
1: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에는 잘 알 수 없었던 뭐 세조 시기 어떤 통치 문제, 그다음에 한명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었던 김종서나 황보인, 또 뭐 사육신, 심지어는 이제 저기 영어 그 우리 이제 그 소수원 답사를 가면은
0: 예.
1: 그 바로 앞에 금성대군 신단이 있었는데.
0: 아.
1: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 가면 부석사가 1번, 그 다음에 네. 소수성원이 2번, 그 다음에 네. 금성대군 신단이 3번이거든요.
0: 아, 영월에요?
1: 이거 중요도의 관점에서.
0: 아, 예, 예.
1: 영월이 아니라 그 풍기에.
0: 풍기.
1: 예.
0: 아, 예, 예.
1: 경상북도 풍기에 예. 가면은 거기를 갔었는데, 예. 최근에는 금성대군 신단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석사나 소수성원은 뭐 취향에 따라서 1, 2번으로 바뀔 정도라고 하니까.
0: 거기까지 많이 찾으시는
1: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육신, 금성대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예.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